0: 가정연도는 지금 이 책에는 음력 9월 10 상한, 저희가 이제 상한하면 1일부터 10일까지인데, 네. 보통 10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일로 보거든요.
1: 9월 그런데, 10일 정도.
0: 네네. 그런데 이 1926년 당시에는 이게 음력 9월 10일에 나왔다까지는 모르고 실록을 보면은 9월 기사에 이달에 이 책이 완성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1: 예, 예.
0: 그럼 이달이라는 게 이제 9월이니까 9월도 이제 음력 1일부터 말일이 있겠죠. 네. 그럼 말씀한 것처럼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그게 11월 4일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1926년은 이 책이 가능한 게 480년이 지난 해거든요.
1: 아, 예.
0: 그러면 60년씩 8번, 예. 8갑자가 지난 날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1: 예. 예.
0: 그렇습니다.
1: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우리가 아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겁니다.
0: 예, 맞습니다. 아, 해례본이라는 책이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행사에서 이날 각야날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정하게 돼요.
1: 아, 각야날.
0: 예. 각야날이 좀 재밌는데요. 이게 이제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야, 거교, 고교, 구교, 극이 할 때 그 각야입니다.
1: 네.
0: 한글을 익힐 때 우리가 그 반절이라는 걸 가지고 익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각야날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 계속 이제 기념식을 하는데 음력을 기준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글날이 바뀌는
1: 헷갈려요,
0: 거예요.
1: 헷갈려요,
0: 이런.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10월 28일로 고정을 한 것도 이것도 이제 9월 말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거고요. 네. 이름도 한글날로 바꿉니다.
1: 예.
0: 그래서 뭐 그날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표준어 사정한 결과도 발표하고 이런 식의 의미 있는 행사를 덧붙였는데 네. 아쉽게도 1937년부터는 행사가 중단이 됩니다.
1: 아무래도 시기가.
0: 예, 예, 그렇습니다. 중일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 말기로 가면서 아주 그 통치를 굉장히 이제 극도로 심하게 하게 되죠.
1: 예.
0: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행사들은 전부 금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글날도 이제 광복이 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열리지 못하는 거죠.
1: 네.
0: 예. 이제 1945년에 광복이 돼서 이제 한글날 기념식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때는 10월 28일이 아니고 네. 10월 9일 날입니다.
1: 지금과 같아졌네요.
0: 예, 날짜가 바뀌게 되죠.
1: 10월 9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0: 그게 1940년에 예. 아까 말씀하신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처음 발견이 됩니다.
1: 40년에.
0: 예. 그리고 그 책의 뒷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음력 9월 10, 그 상한, 그러니까 아. 이제 하면 9월 10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 네. 예.
0: 그 기록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더 아. 정확하게 날짜를 바꿀 수 있었던 거죠.
1: 아, 그러네요.
0: 네네.
1: 그러면 그 날짜는 기록에 의하면
0: 네.
1: 한글을 만든 날입니까? 반포한 날입니까?
0: 사실은 반포라는 말은 약간 조금 그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1: 아.
0: 정확하게는 글자를 만든 날은 아니고
1: 네네.
0: 그 글자를 해설한 책이 간행된 날이죠.
1: 책이 간행된 날.
0: 그렇습니다.
1: 아, 네. 양력으로 해서 10월 9일이다.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이제 한글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은 한자밖에 없었나요?
0: 예. 그게 다른 이제 접하는 글자들이 없으니까 한자를 빌려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한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표의 문자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어의 음을 적으려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한자가 이제 음이 있고 뜻이 있는데
1: 네.
0: 어떤 경우에는 음을 빌리고 어떤 경우에는 뜻을 빌려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음을 빌리냐? 주로 이제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말은 음을 빌리고.
1: 음을 빌리고.
0: 예. 그리고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은 뜻을 빌리게 되는데
1: 예.
0: 이게 예외도 좀 있고
1: 예.
0: 이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1: 아,
0: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1: 뭐,
0: 네, 그렇습니다.
1: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제가 정말 간단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드리면요.
1: 예,
0: 예. 예를 들어서 나는이라는 말. 나는 집에 갔어.
1: 나는.
0: 예, 예, 예.
1: 나는 어떻게 쓸 거야?
0: 예, 나는 어떻게 쓰느냐.
1: 한글이 없어요.
0: 예, 예, 예. 이게 이제 나는 이제 1인칭 대명사. 죠. 이건 나오자를 주로 많이 썼어요.
1: 나오.
0: 예, 나를 가리키는 오라는 한자가 있고요.
1: 예.
0: 근데 이제 는이 문제예요. 는은 는이라는 한자에 음도 없고 뜻도 없어요.
1: 예.
0: 그리고 더군다나 이 는이라는 조사는
1: 네.
0: 자음으로 시작 끝나는 말 뒤에서는 은으로 또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은을 예, 생각을 해서
1: 예.
0: 스물 은자를 가지고 그 음으로 이제 는을 표시한 거죠.
1: 스물 은자를 써서.
0: 예. 그러면 나는을 한자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은이라고 적히는 거죠. 그러면은 오은이라고 적고 오나는이라고 읽어요.
1: 그러네.
0: 그러면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뭐 엄두도 안 나는 거고요.
1: 이게 나는처럼 자주 쓰는 말이면 익숙해지겠지만.
0: 그렇죠.
1: 매번 어떻게 학습해요.
0: 맞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컸고
1: 네.
0: 그래서 사실 이 한자를 가지고 표기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고대 시가 중에 향가라는 게 있죠.
1: 네.
0: 그 향가를 표기한 이제 그 특수한 그 표기 체계로 우리가 향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향찰의 해독이 지금도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찾아 표기 표기라는 기본적인 한자를 가지고 표기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1: 겪게 어렵겠네요. 네, 이두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이두도 있고 구별도 있고 보통 우리가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적은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형찰, 이두, 구별 이렇게 세 가지.
1: 이두도 있고. 결국에 한자를 이용하는 거
0: 맞습니다.
1: 예. 네. 한글을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로 봐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뭐 알고 보면 집현전 학자들이 다 만들었다느니 뭐 승려가 만들었다, 공려가 만들었다 좀 여러 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개혁에.
1: 예.
0: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한글 창제자들을 한번 재미로 조금 찾아봤어요. 잠시 찾아봤는데 예. 벌써 한 10명 가까이가 돼요. 실제로 더 많을 겁니다.
1: 예, 예, 예.
0: 그런데 이 실록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료들을 보면은 대부분 세종께서 만드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서문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직접 내 일을 위하여 문자를 새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예. 그럼 왜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집현전 학자니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할까?
1: 네.
0: 일단은 이 한글이 세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든지 또는 다른 문자로부터 왔다는 기록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바쁜 왕이 언제 짬이 나서 이렇게 우수한 문자를 만들겠냐. 네. 그럴 능력은 될까. 이런 이제 어떤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1: 예, 예.
0: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세종의 친재설을 자꾸 부인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대부분의 국어학자들은 이런 아주 중요한 기록들에서 모두 세종이 만들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주로 집현전 학자들이 하게 되는데
1: 네.
0: 이 사업에 있어서 세종이 거의 사령탑 역할을 해요.
1: 아.
0: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걸 잘 모른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1: 예.
0: 예. 그래서 이거는 세종 친재설은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1: 네.
0: 특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 친재설을 부인하려면 네. 그럼 세종이 아닌 누가 만들었지라는 답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1: 네.
0: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세종 친재설의 근거들이 있거든요.
1: 예, 예.
0: 그것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는 또 잘 없어요.
1: 아하. 예, 논리적인 반박 없이.
0: 예, 예. 반박 없이 그냥 주장을 하는 거라서
1: 그럼.
0: 물론 근거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근거라는 것은 세종 친재설의 근거에 비하면은 너무
1: 미약하다.
0: 조금 예민하다.
1: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현전 학자들은 한글 창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여했고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0: 예. 한글이 창제된 시기가요. 1443년 12월에 만들었다고 이제 세종실록에 나와요.
1: 예.
0: 그런데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한글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것은 1444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분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만든 걸 거예요.
1: 예.
0: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은 세종이 만드셨지만
1: 예.
0: 그 문자에 대한 해설서인 훈민정음이라는 책은 분명히 집현전 학자들이 만드셨습니다.
1: 가져오신 그
0: 네네 여기
1: 책
0: 보면은,
1: 말씀하시는 거죠?
0: 예예.
1: 이 책은 집현전 학자들이 썼다.
0: 예, 이 뒷부분에 보면 정인지 서문에 보면은 네. 세종의 명을 받아서 우리가 썼다. 누가 썼는지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1: 예예. 확실하네요.
0: 예예.
1: 네.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네. 문자든 책이든 세종에게 공을 돌리기 위해서 세종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1: 아하.
0: 문자는 분명히 세종이 한 거고 책은 분명히 집현전 학자들이.
1: 그러네.
0: 예, 그런데 이게 무슨 공을 돌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1: 공을 돌릴 거면 이것도 공을 돌렸어야지.
0: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쵸, 조금 그쵸. 수긍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1: 예, 예, 그렇군요.
0: 네네.
1: 그리고 뭐 집현전 학자들이 운서를 편찬했다고 하는데
0: 예.
1: 운서가 뭡니까, 운서?
0: 운서라는 것이 네. 한자음을 담은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 한자음을 담은
0: 예,
1: 사전이요?
0: 예, 한자가 음이 있죠.
1: 예.
0: 그런데 이 음을 이제 명확한 사전이 없으면은 지역에 따라서 음이 다를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실제로 세종께서는 그 당시에 음이
1: 네.
0: 중국에서부터 왔죠. 그런데 네. 중국의 원음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벗어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 한자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 예.
0: 동국정원이라는 운서를 편찬하려고 시도를 하시는데
1: 네.
0: 그 실제 편찬에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합니다.
1: 그럼 예. 그 운서에서는 특정 한자의 음이 한글로 적히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1: 아~
0: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1: 나 오자면은 오라고 적은
0: 예,
1: 거예요?
0: 예.
1: 아~
0: 한자의 음을 중국에서 나온 운서는 한자를 가지고 표기를 하거든요.
1: 아, 이제 한글이 있으니까 이게 되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이게 되는 거구나.
0: 더군다나 표음기호이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음의 정확한 음가를 알기 위해 한자 음의 정확한 네. 음을 알기 위해서 네. 중국 운서를 번역하는 일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모두 집현전학자들이 담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글자를 세종께서 만드시고 네. 그 글자를 활용한 각종 어문 사업은 집현전학자들이 주도적으로 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명령이나 이런 지시는 세종께서
1: 그렇습니다. 하셨고.
0: 네. 네.
1: 그러고 보면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뭐 백성들을 위한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애민 정신도 너무 훌륭하지만 언어학적으로도 참 뛰어난 학자적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은 그런 거 어디서 영향을 받았으며 또 사람들의 말소리를 어떤 식으로 분석했다고 보시나요?
0: 네네. 사실은 이 우리 이제 한글이 표음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전공하고 있는 말소리에 맞습니다. 대한 학문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1: 네.
0: 근데 이 당시에 말소리에 대한 학문은 중국의 성문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의 성문학은 중국의 한자음을 분석하는 음문 이론인데요. 이 당시에 이거를 모르면 뭐 과거 시험이나 이런 거 볼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1: 네.
0: 세종께서도 이제 중국 성문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실제로는 그 지식의 수준이 그 당대 언어학자보다도 사실은 뛰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국정원 같은 운서를 편찬할 때도
1: 예.
0: 세종께 가서 이 음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허락을 받았다는 게 소문에 나올 정도로
1: 결제받는구나.
0: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던 거죠.
1: 네.
0: 세종이 이제 이런 성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우리 한글의 자음자 같은 것도 그게 발음나는 위치가 있는데 성문학에서 이제 아설, 순, 시, 후 이렇게 다섯 가지 위치를 구별을 하거든요.
1: 예.
0: 한글도 거기에 맞춰서 다섯 가지를 구별을 하고 각각의 위치에 좋은 기관을 본따서 기본자를 만들고 또 뭘 하거든요.
1: 예.
0: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 성문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고요. 근데 또 그것만으로는 전부 설명은 안 됩니다.
1: 예.
0: 왜냐하면 모음을 나타내는 중성자는 또 이 성문학과는 다르게 이 음양의 이치라든지 우리 한국어의 모음 조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또 이용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세종께서 성문학에 기반해서 언어학적 분석의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수준이 계속 높아졌겠지만
1: 예.
0: 또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아마 또 깨친 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당시의 말소리를 분석하지 않았을까
1: 네.
0: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학습을 거듭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독자성도 생긴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 세종이 한글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 있어서 집현전학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요.
0: 네네.
1: 최만리의 상소가 아주 유명하고요.
0: 예.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집현전학자들이 한글과 관련된 어문 사업을 담당을 했다 그러는데
1: 예.
0: 또 이렇게 한글 창제에 반대했다는 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좀 들리시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 최만리를 그 위주로 한 이제 이 학자들이 반대 상소문을 낸 게 1444년 2월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한글이 창제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한 두 달 정도 뒤인데 거기에 이름을 올린 학자들은 대부분 집현전의 고위급 이고요.
1: 예.
0: 한글과 관련된 어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하위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달랐던 겁니다.
1: 그럼 고위급 집현전 학자들은 왜 반대한 건가요?
0: 그 반대 상소문을 보면은
1: 예.
0: 이유가 뭐 여섯 가지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1: 좋습니다.
0: 한 가지는 아니 자기 문자를 가진 거는 서하라든지 여진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오랑캐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우리 문자를 가지면 그 오랑캐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된다. 왜 하느냐? 이런 이제 반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종께서 이제 소문에도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백성들이 글자를 알면 억울한 일을 덜 당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현전학자들은 아니 그 이제 반대 상소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글자를 안다고 억울한 일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거는 관리들이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1: 자치를 해야지.
0: 사실 오늘날도 좀 그렇잖아요. 글자를 안다고 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어질 리가 만무하다. 근데 더 압권인 거는요.
1: 예.
0: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조정 신료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하려고 하십니까?
1: 왜 나 패싱하냐?
0: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집현전학자들의 반대 상소문에 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 아, 예.
0: 이거는 본인들이 한글 창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1: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0: 네네.
1: 그럼 세종은 그 반대 상소에 어떤 반응을 받나요?
0: 세종이요?
1: 예.
0: 사실 세종께서 이 성정이 어떠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1: 예.
0: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1: 아, 섭섭해 하셨어요?
0: 섭섭하다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는데
1: 네.
0: 그 반대 상소문을 썼던 학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니 이 왕이 하는 이런 일을 왜 자꾸 반대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이 새로운 문자를 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느냐 이런 이제 하소연도 합니다. 그런데 집현전학자들이요 물러서지가 않아요.
1: 물러서지 않아요.
0: 예,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뜻을 굽히지가 않죠. 세종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 예.
0: 결국은 의금부에 다 가둬버립니다.
1: 아, 진짜요?
0: 의미시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다음 날 방면을 하죠. 두 사람을 방면을 하지 않는데 그 두 사람은 이제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좀 다르다는 것 또는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무사히 방면을 해주세요.
1: 경고 메시지였었던 걸까요?
0: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1: 그만 가불어.
0: 예. 근데 어쨌든 정말 본인이 아끼던 집현전 학자들인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한글 창제에 반대를 하니 많이 섭섭해 하시는 거겠죠.
1: 섭섭해하셨던 교수님께서 처음 해례본을 보셨을 때의 느낌, 기억도 참 생생하실 것 같은데 그 감회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문자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그 근거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많지만 한글이 왜 위대한 문자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처음 이제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본 게 이제 대학 1학년 때였는데 그때의 그 충격과 감동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이제 물론 그때는 한문을 보지는 못하고 번역본을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고? 너무너무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한국어를 연구하겠다고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바로 그 순간이 아마 저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그 뜻을 이제 절대 바뀌지 않는
1: 이게 내 길이다.
0: 그렇게 해준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0: 그럼 한글이 이제 왜 우수한가?
1: 왜 우수한가?
0: 예,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일단 한글이 기본적으로 소수의 기본 글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본 글자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를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음과 관련된 초성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개의 조음 위치를 본따서 기본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글자의 모양을 보면은 이게 어떤 위치에서 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자 없죠. 모음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 자음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음도 천지인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시하던 그 기본을 나타내는 글자 세 개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을 만드는데 이때는 또 모음 조화라는 그 당시 우리 한국에 있던 중요한 그 언어 현상을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초성자도 기본자를 만든 다음에는 획을 더해서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거든요.
1: 시옷이 지읒이 되고.
0: 예, 맞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혀끝을 윗잇몸 뒤에 대고 내는 소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혀끝이 윗잇몸 뒤에 대는 그 모양을 본따서 니은을 만듭니다. 그러면 니은하고 같은 위치에서 발음나는 자음들은 획을 더하거든요. 그럼 디귿.
1: 디귿.
0: 티읒. 뭐 이런 것들. 그 글자 모양만 보면은 어떤 위치에서 나는지도 알 수 있고 공통점을 가진 글자들의 모양을 글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수의 기본자를 만들고 이거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글자에서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진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꼭 이런 답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수주의자다.
1: 아, 국수주의자다.
0: 민족주의자다. 우리 거 그냥 좋아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1: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그런데 이게 없는 것을 있다고 한다든지 또는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거는 정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1: 아,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요?
0: 예.
1: 아, 이건 뭐
0: 그러니까
1: 사실이죠.
0: 외국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누가
0: 국수주의자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 하세요.
0: 우리 것을 우리가 이제 과대하게 막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특히 오늘과 같은 날이라면 마음껏 자부심을 가지셔도
0: 좋겠습니다.
1: 또 이제 한글의 재미난 특성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마치 놀이를 하듯 다양하게 한글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자음만 가지고 크크크, 흐흐흐, 모음으로 뭐 유유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눈물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뭐 룽곡 이렇게 써서 좀 소통을 하기도 하고 자음과 모음의 간격을 이제 띄어쓰는 이른바 싸이월드체도 유행한 바가 있고요. 아마 세종대왕도 이 정도 변주까지는 상상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글자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거는 한글의 어떤 특징 덕분일까요?
0: 예. 사실 그 문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연구된 적은 없는데 예.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세종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글자의 다양한 활용 네. 이런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흐뭇해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이런 어떤 놀라움. 예. 예. 일단 저는 그런 어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거는 한글의 기본적인 글자 모양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글자의 형태가 조금은 바뀌었지만 원래 한글은 점, 선,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점, 선, 원이 뭐죠? 이거 무슨 가장 단순한 형태죠.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거를 단순화시켰을 때 네. 그것을 표현하는데 점, 선, 원이면 거의 사실은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를 표현할 때도 한글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1: 그렇죠.
0: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음과 모음을 저희는 이제 모아 쓰기를 하거든요.
1: 네.
0: 모아 쓴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양한
1: 새로운
0: 어떤 예예 용법으로 이제 그 확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1: 예.
0: 예.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진짜 그 컴퓨터 키보드나
0: 네네.
1: 휴대폰 자판의 시대에서는 한글의 극장점이 점점 부각될 것 같습니다.
0: 그랬었죠. 예, 예.
1: 엿수 앞을 내다보시는 거죠.
0: 네네네.
1: 그러면 앞으로 100년 뒤에 한글을 상상해 보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좀 바라는 변화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십니까?
0: 사실 과거 100년과 미래 100년의 시간적인 길이는 똑같지만 네. 그 의미가 너무 다르잖아요. 과거의 100년 동안 일어날 일과 미래의 100년 동안 일어난 일은 아마 미래 100년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1: 많은.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 미래의 100년 후 한글의 모습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어문 규범에 의해서 한글의 사용이 사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 한국어가 없어진다든지 또는 굉장히 큰 말소리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한글의 모습이 바뀌겠지만
1: 예.
0: 그런 일은 기대하기 좀 쉽지 않죠.
1: 예.
0: 그렇다면 아마 지금과 크게 모습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1: 네.
0: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시피 한글 굉장히 우수한 문자거든요.
1: 예.
0: 근데 저는 이 좋은 걸 왜 우리만 쓰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 좋은 그리고 이 우수한 문자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좀 공유하는 그래서 100년 뒤에는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가지고 놀이도 하고 즐기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기를 좀 꿈꿔봅니다.
1: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글날 삼행시 준비되셨나요?
0: 지금 뭐 아주 급박하게 이야기를 하느라고
1: 저희가 이런 부탁까지 드리는데
0: 네,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한
0: 한국인이 항상 쓰는 한글은
1: 글
0: 글자 세계의 왕중 왕입니다.
1: 날
0: 날마다 존경하며 사용합시다.
1: 세기겠습니다.
0: 네네.
1: 100주년 한글날을 맞아 서울대 이진호 교수님과 한글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북한에도 한글날 정확히는 조선글날이 있는데요. 우리와 달리 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우리는 한글이 반포된 날을 기념하지만 북한은 실록에 기록된 한글이 창제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날을 양력으로 환산해 1월 15일을 기념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중요한 기념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문자 한글. 정말 우리가 마음껏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샷.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백범 변호사 팀.
1: 1855-8911. 1855-8911.
2: 자, 여러분 붕어빵 한 분 생각나세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봤거든요. 맨 이런 사진 나와. 근데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이렇게 찍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왜 우리는 옆면으로밖에 생각을 안 할까? 위도 있고 옆모습도 있고 앞모습도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다각화하자. 관점을 입체적으로 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내가 못 보는 부분을 줄여버린다. 이게 AI 시대의 가장 화두예요. 정답만 찾는 사람한테 AI는 검색기예요. 근데 질문을 바꾸고 토론하는 사람한테는 생각 확장기예요. AI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3: 네. 아, 여러분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넌 생각이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이 뭐예요? 모르겠죠. 저는 생각이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정답이 이거 같아요. 머릿속으로 나랑 대화하는 거. 응, 그런 분들은 이제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세바 씨도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저 이걸 왜 보고 있지? 네. 이런 생각 있죠? 예. 네. 이거 왜 보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 보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내가 이상한 거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유튜브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걸 보고 있는 걸까요? 알고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몇 번 몇 번 눌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한 거 보는 사람들은 야한 걸로 가득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한 번요, 여러분. 유튜브를 로그인을 하지 말고 게스트 모드로 들어가서 보면 또 완전히 확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참, 우리 여러분 운전하시면요. 내비게이션 켜고 하시죠. 야, 내비게이션 없이도 나 전국을 다 갈 수 있다. 그럼 있어요? 아니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죠. 아내 말도 잘 안 듣는 분들이 내비게이션 말은 잘 들어요. 그죠? 폴 브루젤이라는 사람이 한낮의 악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지 않아? 뭐라고요?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할 거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사는 거에 맞춰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것 같으세요? 참 미묘한 문제죠. 그죠? 보면요. 전 오늘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생각 주권. 우리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주권.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민주주의는? 국민들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외웠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빼서도 제뜻을 취업하지 못할 따람이니라. 뭐, 보셨죠? 이거를 한번 인공지능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쓰는 말이 컴퓨터와 달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예? 내가 이를 수비, 뭐, 어렵게 얘기하고 내가 28자를 맹겼댔잖아요. 샘 엘트먼이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불쌍하게 여겨서 내가 챗GPT를 만드노니 날마다 수비녀가 달랐으며 여러분이 편안케 하고자 따람이니라. 다르지 않죠? 뭘, 뭐예요, 뭘. 인간이요, 이 컴퓨터와 대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이라는 방식으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컴퓨터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죠. 학교 다닐 때 이거 철학 시간에 배웠어요. 철학자 하이데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언어로 인식하고 언어로 기억하고 언어로 생각한다. 근데 LLM이잖아요. Large Language Model. 신경망 이론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도 말을 거꾸로 집어서 변수를 막 늘리니까 얘가 오,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말을 하네? 이렇게 된 거죠.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는 생각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행동도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충청도거든요. 충청도는 언젠가는 고구려였고 언젠가는 백제였고 언젠가는 신라였어요. 그래서 너 누구 편이야? 깜깜한테 딱 물어보면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답하게요? 아니요. 그 짝 편이요. 그래요. 어느 편인지 모르잖아. 몰라요. 그럼 죽는 거예요.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있잖아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 껴있으니까 막 정권이 막 바뀌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충청도답게 하는 거예요. 정수 맞게.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신호등 파는 걸로 바뀌었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빵빵 누르잖아요. 충청도는 안 그래요. 창문 딱 열고 한마디에 웃으면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 겨? 그리고 말아요. 네. 그게 다 언어예요. 참 언어라는 게 생활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입력이 아니에요. 그냥 키워드를 쳤잖아요. 세바시 그럼 세바시 뭐하지? 근데 세바시의 사장으로 있는 놈은 누구냐? 이렇게 치면은 구범준이 나오잖아요. 세바시 있는 다음에 우리가 쭉 올라간 다음에 세바시 홈페이지 눌러갖고 대표이사 밑에 이렇게 안 한다고요. 세바시 사장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치잖아요.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용자 의도가 정교화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대화 방식이니까. 이제 거대한 인공지능과 평범한 인간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훈민정음에 필적할 말이죠. 생각이죠. 그죠? 자. 자, 뭐라, 이 사람 뭐예요?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잖아요. 근데 아이언맨 수트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자비스 없으면 꽝이에요. 근데 뭘로 얘기해요, 이 사람? 대화로 하잖아요. 아이언맨이 그 키보드 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날아가야겠다 막 이렇게 웃기잖아요. 자, 이게 뭘까? 인간은 대화하는 존재예요. 참 재밌죠? 인간, 사람 사이, 인간이 대화하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대화하는 존재라는 거 알아요. 볼까요? 얘네들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저렇게 자막을 달아놨으니까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그런 뜻을 얘기했을까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 발견 못 하셨어요? 내 말 끝났다라는 걸 어떻게 알려줘요? 끝을 올리잖아요. 다시 볼게요. 따따. 아, 올렸죠? 희한하죠? 그래, 의문문이 다 끝을 올리는 거예요. 밥 먹었니? 뭐. How do you do? 다 끝을 올리잖아요. 그게 뭐다? 내 말 끝났으니까 네 순서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생각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화라는 건 생각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생각의 친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검색기처럼 쓰시면 안 돼요. 하나 딱 물어보고 끝났어? 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많은 그 저한테 인사이트를 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카카오라는 회사 아시죠? 이 김범수장이 제 친구예요. 근데 처음 출근한 날 저한테 제 인생이 바뀌는 얘기를 해줬어요. 용우야, 너 올드보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 근데 생각은요, 다 질문 형태예요. 우리 애를 유학을 보낼까? 밥을 뭘 먹을까? 자, 수많은 생각들이 다 질문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질문 형태잖아요. 근데 김범수장이 발견한 게 뭘까요? 볼게요.
0: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4: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3: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20년 뒤에요. 20년 뒤에 이 최민식이라는 배우님께서 다른 영화에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5: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뭐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왜냐면은 틀린 질문에서는 옳은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지.
3: 그래서 김범수장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용우야, 질문을 질문해봐. 우리의 생각은 뭐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질문. 그 AI가 챗GPT한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 갈게. 그리고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질문 형태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 거냐를 한 번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 AI 시대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뭘까? 뭘 질문할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질문할지 몰라. 이게 AI 시대의 가장 화두예요. 챗 캐릭터 AI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 가면 스티브 잡스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 전화 걸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다운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한테 전화 걸었어요. 뭐 물어볼 거예요? 난 물어봤어, 영어로. Where are you? 그랬더니 자기 거기 애플 본사에 있대. 소크라테스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옆에 스티브 잡스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으면 뭘 물어볼 거냐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을 만나면 뭔 질문할지 모르는데 나훈아 선생님은 후원을 풀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거를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면 돼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 설명해 주시겠지. 여러분은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뭘 질문하는지 모른다.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물고기 하면 이렇게 그려요. 그죠? 옆모습으로 그린다고요. 애들도. 근데 제가 일본 가서 달력 하나를 봤거든요. 와, 이런 달력이 있어. 물고기 앞모습만으로 매년 달력을 만들어요. 이 안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고기 앞모습 이렇게 귀엽다는 거 처음 아셨죠?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물고기 옆모습만 생각했구나. 자, 여러분 붕어빵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제가 붕어빵으로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봤거든요. 맨 이런 사진 나와. 근데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이렇게 찍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여러분은 붕어빵을 딱 사면은 여러분 생각은 뻔하다고요. 대가리 먼저 먹을까? 꼬리 먹을까? 가운데를 뜯어 먹을까? 왜 우리는 옆면으로밖에 생각을 안 할까? 위도 있고 옆모습도 있고 앞모습도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다각화하자. 관점을 입체적으로 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자. 그래갖고 내가 못 보는 부분을 줄여버리자. 그게 AI 시대 생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How to? 같은 질문을 다르게 보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가지만. 15분이니까. 우리 회사에 저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그런 사람 있죠? 회사에. 격하게 오해 꽂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 인간이 21이셨으면 좋겠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남을 원망하기 전에, 회사 앞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일까? 그럼 생각이 바뀌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느끼셨어요? 질문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죠? 자, 야, 김 과장! 너 임마! 왜 프로젝트 실패했어? 이번 프로젝트가 하나 신발 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말을 바꿔가지고 김 과장아 너 이번 프로젝트를 다시 한다면 어느 부분을 바꾸고 싶니? 정리해서 할래?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언어잖아요 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요 생각을 사고를 바꿔야 돼요. 왜냐면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0: 무조건 골라. 문제를 내면 무조건 풀어. 우리나라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왜 풀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없어요. 우린 무조건 푼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답만 찾는 사람한테 AI는 검색기예요. 근데 질문을 바꾸고 토론하는 사람한테는 생각 확장기예요. AI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의 능력 플러스 AI로 더해진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잘 웃는 거에 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재미나이 3.5 플래시에다가 이거를 한 문장만 얘기했어. 웃는 걸로 바꿔. 내가 웃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랑 오사카를 갔다 왔어요. 라피트랑 기차 타고 도톤보리 안 있는 데로 갔어요. 거기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스티브 잡스로 바꿔! 그랬더니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와이프가 없어, 지금. 나 우길 거야, 이거. 나 진짜 찍은 거라고. 자, 그걸 딥페이크라고 하잖아요. 이걸 한 줄로, 뭘로 했어요? 문장 하나로 했다. 이제 디자인은 말로 한다. 그래서 어도비라는 포토샵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왜? 그런 기술이 막 옛날 막 웃어갖고 따끈따끈하고 잘난 척 했는데 바꿔줘? 그럼 바꾸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징조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파편화된 것들을 묶어서 미래가 어떻게 바꿀 건지 실루엣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양면을 다 봐야 된다. 보세요.
1: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one second. Mm-hmm. Okay, what's her first name? Her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0: 2018년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영어, 여기 프랑스어 못해. 영어는 뭐 쉬우니까. 어려운 분들도 있구나, 이게. 예. 프랑스말을 못하는데 내가 프랑스 식당에다 예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전화 걸어서?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말로 어디 어디 식당에 전화 걸어서 하면 얘가 전화 걸어서 예약을 해준다고요. 긍정적인 면이죠. 자, 부정적인 면 볼까요? 자, 여러분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이게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럼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명이 있으면 암이 있다. 양면을 모두 봐야 된다. 아, 편해지겠구나. 일자리 사라지겠구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잘 될까? 질문을 다각적으로 해야 돼요. AI 시대는요, 여러분께 맞춰볼게요. 옛날에는요, 물을요, 사먹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죠? 지금 물 사먹는 거 당연하죠? 옛날에는 물을 그냥 사먹지 않는 게 당연했는데, 물 사먹는 게 당연해지고, 버스차장 없는 게 당연해지고 현금도 안 내 이제는. 그죠? 당연해지는 건 바뀌죠 계속.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차이된 질문이 뭐냐. 지금은 당연하지 않지만 미래에는 뭐가 당연해질까. 이게 머릿속에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느닷없이 뒤통수를 맞듯이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그먼티드 휴먼, 증강인간이라는 개념이 뜰 거예요.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더해서 AI로 더해진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AI랑 자꾸 싸우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내 편을 만들어서 같이 갈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죠. 인간이 주먹으로 저 벽을 깰 수는 없지만 햄머 가지고는 깰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도구로 생각하느냐, 친구로 생각하느냐, 얘랑 토론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한테 온 문숙제예요.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으로 여러분한테는 몇 배 강해지실 거예요. 난 3년 안에 내가 인공지능을 다 쓰는 거다. 뭘로 쓴다고요? 우리가 평상시 쓰던 말로. 난 이거 한 3배 정도만 강해질래. 욕심 안 낼 거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몇 배 강해질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인공지능한테 대체됩니다. 인공지능이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께 갑니다. 여러분, 윌리엄 깁슨이 뉴로맨스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먼저 만나려고. 준비하고 시간 벌고 노력하려고. 자, 그리고요. 사랑하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정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이거는 생존. 전 여러분한테 이거보다 상위의 개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화를 만드는 종이 지배한다. 인공지능 갖고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할 건지 이제 여러분이 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평상시 쓰던 말로 쓴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로 이 말을 더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나서 아, 인공지능 되게 쉽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들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먹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배달의 민족을 만든 창업자 김봉진 양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마음먹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꾸준히 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제 성공 비결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바뀐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먹었다면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 좋은 더 미래를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정보를 주지만 의미를 만드는 건 인간입니다. AI 시대 생각의 주도권은 질문하는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 당신이 모르는 이유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깨닫고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AI를 나의 도구로 만들어서 몇 배 몇 배 몇 배 강해져서 불안한 미래가 아닌 여러분들이 계산된 미래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10월 9일입니다. 눈부신 가을 하면 알아 이번 주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맑은 날로 시작하는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10월 9일이라는 날짜에 떠오르는 한글날이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세종대왕의 말은 해도 글로 쓸 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만든 이 우리의 가나다라 마바사. 오늘 한글날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올해 한글날은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리고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80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다양한 경축 행사 기념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열리며 한국은 지금 밤을 맞고 있습니다. 58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봅니다. 비로소 이 몇 년 사이에 이 한글이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우리가 이런 글을 갖고 또 쓰고 전 세계가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책방에 가서 보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뒤적이는 그 한글 섹션 거기에 사람들의 모습이 또 보이고 오늘은 그런 느낌으로 마음에 가득 뭔가가 차오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 된 그러니까 580살이 된 한글의 생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외국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한글 캘리그라피를 세종대왕 동상 앞에 올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생일 카드를 써서 놓고 가는 거죠. 꽃들이 거기에 가득하다는 소식이 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시인의 또 시가 보이기도 합니다. 시인들이 써준 한글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가을처럼 환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박인수, 이동원, 함께 부른 향수였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들으면 일단 시가 길기 때문에 노래를 다 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그런데 오늘은 한글날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올해고, 그리고 또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80년? 86년? 그렇게 되니까 오늘 아주 특별합니다. 오, 580돌이 되네요. 6년은 제가 먼저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과 오늘도 K라디오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그 전에 또 뉴스를 들으셨다면요, 이제 막 차에서 내리시려고 한다면 라디오를 끄시고 오늘 라디오 다 들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로 원하시면 시간이 되실 때 우리 K라디오 하루 종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청 지역이 아니어도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K라디오는 K라디오.us, kradio.us,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물론 뉴스도 있고 또 지나간 다시 듣고 싶은 인터뷰들도 올라와 있는데, 오른쪽 상단 맨 위에 코너에 보면 영어 두 단어가 보입니다. On air.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그 단어들을 클릭하시면, 유튜브 같은, 오늘 같은, 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유튜브에 나오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유튜브 대신에 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또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죠. 라디오는 물론 AM 1660 아침에 생방송으로는 라디오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밤 시간에는 우리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워싱턴 DC의 K라디오 AM 1310으로도 재방송, 세상에 모든 아침 나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싱어송라이터 예주가 오늘 첫 번째 앨범을 릴리즈한 날입니다. 오늘 음반이 나왔는데, 혼자 뉴욕에서 성장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인데 팬데믹 때 한국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비도 싸고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아무튼 마음의 앙금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Bury the Hatchet이라는 원주민들이 이 땅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평화를, 앞으로 싸우지 말자 이럴 때는,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 땅에 무기를 묻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땅에 무기를 묻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Hatchet, 싸웠던 그때 사용했던 무기를 묻는다는 뜻인데, 실제 그런 노래도 하나 만들었고, Watering Hatchet, 나빴던 그런 마음들을 물을 줘서 아름답게 다시 바꾸는 평화에 대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영어로 작사가 돼 있고요. 그래서 한인 우리 2세들과 1세들 차이가 소통이 좀 쉽지가 않구나. I love you, 뭐 take me, country road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듣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영어 가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또 느끼면서, 어제 자정에 릴리스가 됐는데, 네, 저는 자정 무렵에 잠이 들 수밖에 없는 또 아침에 세상에 묻어 나지고 우리 한인 2세의 큰 또 성과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주의 노래입니다.

0: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1: 변호사.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에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영어 공부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급부터 중급까지 레벨 테스트 후 실력에 맞는 수업을 배정해 드립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가능. 오전, 오후, 저녁 등 다양한 시간대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장소. 기존 베이사이드에 이어 플러싱 149가 새 장소에서도 수업이 진행됩니다. 뉴욕주 ALE가 후원하며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 정원 마감 전 수시 등록이니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KCS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 등록 문의는 718-939-6137. KCS와 함께 영어 실력을 키워보세요.
4: 오늘도 노벨상 수상자 소식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 노벨 평화상이 발표됐는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나비 필레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운동을 해온 여성 법조인 그리고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또 일을 했던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서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라는 UN 보고서를 감독한 전 ICC 그러니까 국제 형사 재판소의 판사 평화와 국제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나비 필레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탈주의 더반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인도 타밀족 혈통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나비 필레이는 올해 나이가 85세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와 또 루완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여러 국제재판소에서 판사로 활동을 했고 나비 필레이는 이 지역의 최초 여성 변호사로 사무실을 연 말하자면 그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업적이라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린 UN 점령 팔레스타인 영토조사위원회 의장 그때 보고서 제노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을 진 인물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그 보고서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이 여성의 업적은 넬슨 만델라와 아파르헤이트에 맞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변호한 초기의 그 일부터 당시 주요 국제법정 사건에서 판사로 또 봉사한 것까지 한결같은 그런 법조인으로 또 인권운동가로 살아왔다. 이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됐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 크라운즈, 약 120만 달러 상금이 주어지는데 노벨 평화상만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2월 12일에 시상식이 있게 됩니다. 이건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1895년에 남긴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노벨 평화상 축하합니다.

들으면 참 섬뜩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군사 사형 선고를 받고 군인으로서 사형 집행이 마지막으로 됐던 것이 1945년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어떤 케이스에서 사형 집행이 있었고 military 그러니까 군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킨 경우가 그렇게 오래 전인데 이번에 미 육군에서 총살형으로 사형을 시키게 되는 그런 죄수. 그런데 이 사형 집행을 또 라이브 스트림으로 중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이 사건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수가 됐습니다. 원래 육군의 사이카이어트리스트로 이 군인들의 그런 정신건강 문제를 다뤄오고 도와준 인물인데 네달 하산이라는 그런 사람이 2009년에 포트 후드 밀리터리 베이스, 그러니까 포트 후드 군 기지에서 총으로 무려 13명을 죽인 그런 범인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주의 이 밀리터리 베이스에서 지금 이제 총살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이걸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여주겠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다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이 execution, 처형은 12월 3일에 있고요. 텍사스에서의 사형 집행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 중에서 피트 헥세스 미국의 국방장관이 가장 또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신의 그 X 전 트위터에 올리면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처형 장면을 볼 수가 있다. 12월 3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미디어, 매스 미디어에서 혹여 이런 처형이 있을 때 이걸 중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기는 했었는데 법정에서 이게 이제 막히게 됐죠. 이번에도 그런 법적인 시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개 처형이 되고 있는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을 보면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 두 나라. 이 나라 외에는 라이브 스트림이나 이 TV로 공개 처형 장면을 보여주는 나라는 없다. 미국에서 백인 폭도들이 인종차별이 아주 극한 흑인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이 린치라고 하죠. 법을 뛰어넘는 그런 가혹한 행위가 20세기까지도 아주 공공연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미국에서 법적으로 승인이 되기까지 한 이 마지막 공개 처형, 흑인에 대한 공개 처형이었는데 1936년에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교수형 목을 매달아서 그 사형을 집행한 그때 젊은 흑인 남성은 백인 여성을 rape,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때가 1936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들었듯이 31년 복역하고 있었던 그리고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었던 50세 여성, 티네이저 때 저지른 이 볼리 그리고 고문 거기에 또 살인까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형 제도 자체죠. 그래서 사형 집행을 했는데 주사로 레이털 인젝션을 했는데 두 번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아무튼 깨나서 우리가 어제 들었듯이 여기가 어디냐, 당신들은 누구냐, 내가 봐야 될 사람들이 아닌데 왜 나를 따라온 것이냐, 웃을 일은 아닌데. 그런데 너무나 그 뉴스에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크리스타 파이크라는 사형수의 이야기가 그래서 건강은 회복이 되고 있느냐, 또 사형 집행을 그러면 강행할 것이냐, 정말 자신들의 건강만큼이나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알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한글날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글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또 시를 쓰고 세상의 모든 아침에 시작할 때 오프닝 제가 준비할 때 가슴이 뛰는 그런 그 긴장감이 있죠. 시간에 쫓기는. 그렇지만 아름다운 우리 글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10월 9일 그리고 금요일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 여자 축구 우승팀 어떤 여자 축구가 있었지? 아시죠? 지난주 토요일에 코리안 페스티벌 코리안 퍼레이드가 맨하탄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펼쳐지던 그날 아침에 일찍 만난 뉴저지주의 엘리자베스의 경기장에서 우리 K라디오 컵 제4회 미주한인 여자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승을 차지한 팀은 예상 밖의 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잠시 후에 전화로 이 팀의 주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보스턴에서 매년 와서 그냥 참가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웃고 그렇게 밝게 마치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왔다가 가는 그런 여학생들처럼 제잘제잘 그렇게 돌아가고 했던 그 팀이 우승을 한 거예요. 보스턴 레드브릭스 우승팀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우승 1주일이 되네요.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의 킴스 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싸고요.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제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댄싱 다이아몬드 오와 이만큼 큰 댄싱 다이아몬드 랩그론으로 정말 불을 끄고 밤에 보면 혼자 춤을 춘다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다른 또 석점 더 해서 목걸이들, 랩그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12-840-3412 캠스워서 오늘 저녁은 뭘 해먹나 걱정이 또 되신다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친 안에 있는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점례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한국 쪽파김치, 오징어 초무침 등이 가을 입맛에 새콤한 맛이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곱창 전골도 3개 정도씩밖에 만들지 않아서 일찍 가시면 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친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그리고 밥은 잘 먹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어려운 삶 속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 누구와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스더와 재단의 헬플라인이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는 무료 상담 전화,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와 재단 헬플라인 전화번호는 800-713-9336. 드디어 오픈됐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홈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있고요.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밴드전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당구 게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그러니까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와 노던 블라바드 2층에 있습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레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죠.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 의자까지 쿠쿠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그리고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또 각종 정보 소셜 문제 혜택 이런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곳.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는데요.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그러네요. 팰리세이드 파크, 어제 폴김 시장님과 또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 후보들이 나와서 함께 들었는데, 팰리세이드 파크, 팰파크의 dog park이 오늘 오픈된다고. 그러니까 반려견 공원이죠. 반려견 주인들이 더 좋아하는 반려견 공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오늘 하겠습니다.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이름이요.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의 황태부각이 아주 여러 종류가 있고, 추억의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 제품들이 한양마트에서 지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손흥민 선수의 10월 17일 뉴욕 퀸즈 시티 필드에서 손흥민 선수의 LAFC와 NYCFC가 맞붙는 이 경기 보시고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티켓이 지금도 어베일러블 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다 하지 못한 응원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러면 티켓을 지금 30% 할인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데요. 단체 문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08-461-1178, 908-461-1178 이렇게 합니다. 영화가 곧 또 오픈이 되죠. 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요. 6년을 기다렸다. 대한민국 범죄 오락의 전설 타짜가 마침내 피날레로 돌아옵니다. 타짜의 마지막 회인가요? 변요한, 노재원, 조우진 주연의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이런 참 타짜의 세계를 다룬 영화인 거 맞죠?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나드는 역대급 글로벌 복수극 영화 타짜 벨제붐의 노래,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10월 16일 극장에서 대개봉합니다. 올가을 판을 뒤흔들 마지막 승부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손흥민 선수 경기 뉴욕 시티 필드에서 경기 바로 전날인가 다음 주 금요일 개봉이 되겠네요. 세상의 모든 아침 1부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나 봐요. 카나다라 마바사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데.

0: J-POP과 아이유가 함께 부른 가나다라를 듣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듣는 한글 또 가나다라 마바사 한 번씩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이 한글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한글도 이렇게 쓰면서 우리한테 와서 또 물어보고 맞느냐고 확인을 하잖아요.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도 못해봤던 여자 축구를 직접 참가해서 또 선수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일도 하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도 돌보고 또 어떤 때는 사커 마음으로 출발해서 아이를 응원하다가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하게 된 그런 많은 여성 축구인들이 있습니다. 뭐 조기 축구 이런 말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것과는 좀 다른, 많이 다른.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제4회 K라디오 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한 팀 보스턴의 레드브릭스의 김진광 주장 선수를 제가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보스턴 레드브릭스, 빨간 벽돌이라는 이름을 보스턴에서 짓고 처음 여기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있는 K라디오 컵 여자 축구대회 참가하셨던 게 언제였죠?
1: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네. 2023년 11월이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네 번째, 이번 대회 오셔서, 그때 첫 해에 저도 봤는데요.

0: 친구들 끼리도.
1: 네, 이름도 잘 몰라가지고. 아.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 이름을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네. 그렇게 가서 같이 또 축구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경기도 못 이겼거든요. 심지어 막 3-0, 4-0 이렇게 많이 졌었는데도 네. 다른 주에 계신 분들하고 또 같이 축구하고 저희가 한 팀으로 이렇게 네. 경기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다 졌지만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게 왔던, 네. 하고 왔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때 버스에서야 비로소 이름 확인하고 일했던 선수들 이름, 올해 우승팀 보스턴 레드브릭스 지금 불러주시죠. 방송 듣고 계시는.
1: 아, 저희 팀 네. 선수들이 네.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0: 네.
1: 일단은 이번에 왔던 선수들은 송다솔 선수, 박성주 선수, 김진주 선수, 기른미 선수, 이혜리 선수, 김다연 선수, 김다람 선수, 저, 그리고 네. 전하은 선수, 김영화 선수, 심혜정 선수, 손은주 선수 이렇게 있었고
0: 네.
1: 뭐 박명곤 코치님과 이민찬 코치님, 그리고 저희 스태프 둘, 강명 코치와 신수아 스태프 이렇게 있었습니다.
0: 네.
1: 그 외에 이제 저희 함께 멀리서 이번에 오진 못했지만 같이 응원해주고 매번 연습에 참여했던 네.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네. 하나하나 부르면 너무 길어지죠.
0: 너무 길어요. 이제는 그렇게 막강한 팀이 됐습니다. 뭐 라스터라고 해야 하나요? 팀 선수들의 이름을 적은 것만 해도 그렇게 다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지셨는데 이번 대회에 참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버스로 오시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어요? 조용했나요? 어때나요?
1: 솔직히 조용했다기보다는 다들 이번에 정말 이를 갈고 왔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네.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0: 네.
1: 올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고
0: 네.
1: 그리고 올해 꼭 반드시 이번까지는 더 이상 질 수 없다.
0: 더 이상 질 수 없다.
1: 네, 더 이상 질 수.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하면서 이번엔 네. 반드시 우승하고 돌아간다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 각오, 그리고 매년 와서 계속 지면서도 멈추지 않은 이 도전, 그게 뭐였을까요? 이를 갈아서 그 우승을 할 수 있으면 뭐 다들 이가 없어질 때까지 갈면 될 텐데.
1: 네.
0: 무엇이 달랐을까요, 올해는?
1: 아, 올해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난 3년 반 정도 축구를 했는데
0: 네.
1: 처음 2년 동안 정말로 너무 초보들이라서 정말 네. 열심히 같이 기본기를 이제 예전에 계신 코칭하고 열심히 다졌고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기기 위한 뭐 공격이나 그런
0: 네.
1: 쪽을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3년 반이 전부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막상 우승컵, K라디오 컵 이걸 탁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지금 사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와, 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1: 정말 약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0: 네.
1: 제가 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하니 이거 그냥 취미로 하는 축구인데 뭘 그렇게 기뻐하느냐, 뭐, 저기 네. 축구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는데 불구하고,
0: 네.
1: 정말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0: 네.
1: 경기를 하고, 이제,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0: 네.
1: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누워서 진짜
0: 네.
1: 눈물이 막 나서 오열을 했던 기분이 나거든요. 드디어 했다는 생각에.
0: 네.
1: 그동안 이제 같이 열심히 해줬던 선수들, 코치님들,
0: 네.
1: 그리고 스태프들 모두 다 생각나면서 진짜
0: 네.
1: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기뻤던
0: 네.
1: 제가 대학 합격하고 학교를 졸업했을 때보다 훨씬 더 네. 기뻤던 것 같아요.
0: 진짜요. 김진광 네. 선수 주장으로 이 먼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보스턴으로 그러니까 우승컵을 들고 그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그 분위기나 대화가 완전히 또 달랐을 것 같습니다. 일을 가는 대신에 어떻게 노래를 부르셨나요?
1: 노래도 부르고 뭐 네. 춤도 추고 정말 많은 얘기도 하고 뭐 서로
0: 네.
1: 너의 그때 그 패스가 좋았다 뭐 이게 히팅이 들어갔다 하고 또
0: 네.
1: 아쉬웠던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사람이 우승을 하고 나니까 이기고
0: 네.
1: 나니까
0: 네.
1: 뭐라 그럴까 교만해져서 그런지 5-0으로 이길 수 있었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기도 하고
0: 네.
1: 너무 기뻐하면서 올라갔고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면서 계속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0: 네.
1: 우승컵 잘 있냐고 계속해서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0: 우승컵 혹시 잊어버리고 놓고 오지 않았느냐. 그런 아, 믿을 네. 수 없을 만큼 기뻤던 우승 여자축구 K라디오컵. 그런데 사실 여성으로서 뭐 아버지들 남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자축구라는 게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축구하러 간다 그러면 엄마 뭐 자기가 아니면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최소한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여자축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 어떤 힘? 어떤 거라고 지금은 돌아보면 생각이 드시나요?
1: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팀이라는 그, 뭐라고 할까, 팀 스포츠라는 그게 참 큰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나, 이제 뭐 아들 딸들이나 뭐 남자친구 남편들이 아니 무슨 뭐 갑자기 웬 축구를 하러 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0: 왜? 갑자기
1: 일단 한두 번 이제 그 선수들도 와서 몇 번 뭐 그리고 선수들도 사실 와서 처음부터 엄청 진지하게 아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네. 막상 와서 경기를 해보면 이게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내가 조금이라도 대충하면 이 팀의 민폐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뭐 선수들도 그렇고 보통 여성들이 이게 서로에게 네. 민폐가 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거에 대한 열심이 생기다 보니까 네. 가족들도 아 이 사람이 내 와이프가 내 여자친구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 를 하는 게 되게 보기도 좋고
0: 네.
1: 본인들에게도 도전이 많이 되고 그렇게 네. 느끼시면서 네.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보스턴 레드브릭스 여자 축구 팀의 멤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김진광 그렇죠. 주장 선수는 어떤 지금 일터가 어떤 일인데 잠깐
1: 저는 그 존슨 앤 존슨 메드텍에서
0: 네.
1: 의료기기 테스트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멋지다. 김진광 선수 이 아버지가 딸을 낳는데도 진광이라는 이름을 고수하시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빛이 맞아요. 나는 진짜 빛이 나는 제4회 K라디오컵 여자축구대회 그것도 미주할인 여자축구대회 우승팀의 주장까지 되시는 진지하다라는 네. 말을 정말 다시 새깁니다. 내년에 디펜딩 챔피언으로 돌아오실 거죠?
1: 아, 당연하죠. 네. 트로피를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 저도 기쁩니다. 물론 다른 참가하고 마찬가지로 각오를 다지고 또 그렇게 뛰었던 다른 여자 축구 팀들에게는 조금 애석하지만 그래서 또 스포츠가 내년이 있기 때문에 네, 디펜딩 챔피언을 향해서 다들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일을 간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이 아직도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네, 응원해 주실 많은 분들께 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1: 네, 저희 함께 해준 모든 저희 선수들 그리고 네. 이번엔 원정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멀리서 함께 응원해주고
0: 네.
1: 정말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해줬던 많은 네. 선수들과 그리고 저희 코치님, 지금 계신 코치님들, 박명훈 네. 코치님, 이민찬 코치님, 그리고 박찬우 코치님, 그리고 전에 계셨던 김성희 코치님, 그 저희 함께 응원해주는 모든 네. 가족들과 스태프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K라디오 특히나 이렇게
0: 네.
1: 멋진 대회 계속해서 준비해주시고 여성들이 함께 축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0: 네.
1: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김진광 주장 선수 보스턴 레드브릭스 우승팀 감사합니다 오늘.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 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만나는데도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떨리는 가슴. 왜일까요? 세상의 모든 아침 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글날 우리 말을 하면서 좀 더 말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방송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빨리빨리 이렇게 정확하고 좀 괜찮은 표현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저 자신을 속으로 많이 원망하기도 하는데 뭐 오늘은 한글날이어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지나가는 제 머릿속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말로 또 한국 가곡이 있고요. 노래를 불러서 해외로 나가서 외국에서 이름을 얻은 그런 한국의 성악가들도 있습니다. 1963년 그때 당시 한국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았어도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때 음악의 꿈 하나로 독일로 떠났던 19살의 티네이저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오페라 무대를 거쳐서 오랜 세월 후에 아프리카 말라위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의 스승이 된 이 목소리. 그리고 2026년 며칠 전인 10월 5일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로스벨로 음악학교가 서 있습니다. 메소소프라노 김청자입니다. 유럽 오페라를 누빈 한국 성악 1세대 가수. 그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소프라노 김청자.

10월 5일 세상을 떠난 대한민국의 메조 소프라노 김청자. 194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성당에서 풍금을 대하며 음악과 처음 만났고 음악 교육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가정 형편이었지만 수녀원의 도움으로 유럽의 오스트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낯선 땅에서 간호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음악에 대한 강렬한 꿈으로 결국 김청자 메조소프라노는 레오폴트 모차르트 음악원 빈 국립음대에서 성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스위스 베른 오페라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 데뷔합니다. 그 후 독일의 디슬도르프, 카르스루에 등 주요 오페라단의 전속 가수로 14년 넘는 세월을 유럽의 무대에서도 섰고 북미까지 김청자의 목소리는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성악인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주인공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유럽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김청자는 중앙대 연세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제자들을 키우며 한국 성악교육의 기둥이 됐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가정에서 책꽂이에 김청자 이름이 적힌 독일 가곡집을 꽂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삶에 어려운 변화를 또 맞게 됩니다. 50대 이후에 이혼과 또 자식의 잠시의 방황으로 인한 아픔을 겪고 나서 김청자 메조소프라노는 신앙과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돌려주자라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2004년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며 그 다음에 안식년에 아프리카의 여러 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프리카 잠비아와 말라위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그 땅에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들의 그 맑은 얼굴을 보며 무너졌던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두고 나의 영혼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고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 2억 원을 마련해서 김청자의 아프리카 사랑 후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 말라위로 떠납니다. 말라위에서의 삶은 공동체와 함께 우물을 파고 건물을 짓고 아이들을 돌봤지만 아이들이 몇 시간씩 걸어 찾아와서 음악을 가르쳐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면서 악보도 모르는 말라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또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 밴드 이름 루수빌로, 루수빌로는 말라위 말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밴드였습니다. 올해 밴드상도 받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말라위 아이들은 그녀를 마마,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3명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유학시켜서 공부를 더하게 하고 말라위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아들인 색소폰 연주자 다니엘 그라첼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말라위에 어린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2022년 한국 방문 중에 암 진단을 받고 김청자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는 말라위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음악학교를 정비하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러니까 나흘 전에 아름다운 목소리, 감동의 가슴으로 가득 채운 그 인생, 메소소프라노 김청자는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의 엄마. 별에는 밤, 연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초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로,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얘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만한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불보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0: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59센트, 호해모고구마 파운드당 3불 4구, 오리만다린 2불 9구, 단감 크림쉘 3파운드 11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0: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1: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0: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1: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달러 플러스 항공.
0: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달러 플러스 항공.
1: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달러 플러스 항공.
0: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 99, 단감 파운드당 2불 99, 대파 번들당 1불 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 99, 아염육 반반 순대팩당 9불 99, 양념 소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6: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날이라고 해서 한국어도 잘해야겠다. 더 틀리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된 표현으로 마음에 두려움 없이, 혹시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이 상처받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그 상황이 꼭 내 상황인 것 같아서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하는 교인들도 가끔 있을 것 같다고, 마음이 그렇게 여리시면 안 됩니다. 하실 말씀은 하셔야죠. 아니, 제가요, 정말 무슨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마음이 큰 사람은 아닌데요. 그렇죠. 뉴욕한국문화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국의 현대무용이 처음으로 뉴욕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서 온 한국의 현대무용 플러스 또 뉴욕 한국 무용가로 한국에서 출발해서 뉴욕 현대 무용을 이끌고 있는 White Wave 영순캠 댄스 컴퍼니의 김영순 단장은 그동안에 뉴욕에서 물론 많은 White Wave를 통해서 현대 무용을 소개했지만 또 그 작품 해서 한국의 현대 무용단 두 팀 모두 세 팀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뉴욕 한국문화원 무대에서 이걸 올리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약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이미 이게 다 매진이 돼서, 그러니까 팔린 거는 아니고 예약은 했어야 되는. 그런데 오늘 오후에 한국문화원 뉴욕의 32가 확인해 보시고 가서 이렇게 기다리시면 또 줄이 있어요. 예약은 했지만 못 오시는 분들 자리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현대무용으로 오늘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무용수들 그리고 뉴욕의 현대무용을 이끌어온 김영순 단장의 무용을 한번 보시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쓸쓸한 연가 아마 그 악기가 또 그 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긁는 그런 스트링 우리 하트스트링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현이 있다. 그걸 터치하는 노래여서 특별히 제가 들을 때마다 촉촉해지는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쓸쓸한 연가 사람과 나무의 노래였습니다. 요즘 씨푸드 우리 생선 원래 좋아하셔서 드시기도 하지만 또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생선 많이 먹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생선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러니까 생선 양식도 활발해지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나와 생각만 하고 생선 열심히 먹었는데 이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제대로 분석을 했어요. 유엔이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해산물의 거의 3분의 2가 양식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양식장에서 생선을 막 길러서 우리 밥상에 가져다 주면 이거 뭘 먹고 자라냐? 자연스럽게 뭐 자연에서 먹는 그런 뭐죠? 생선이 먹는 생선은 사료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네, 생선인데 그 생선이 생선 가루를 먹게 된대요. 그래서 생선 가루 먹고 생선을 양식장에서 키워서 우리한테 공급을 한다. 우리 진짜 해산물 많이 먹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에 여기 뉴욕타임즈 분석에 보면 전 세계 생선 소비량이 두 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그건 바다에 있는 물고기 수의 영향에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런 영향을 준다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재고의 약 3분의 1 정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수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생선은 먹는데 이걸 다 될 수가 없다라는. 양식업이라는 건 그러니까 해산물, 생선을 키워내는 것이 양식업이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걸로 이제 약간씩만 공급을 한다 시작이 됐는데 통제된 환경이죠. 거기서 물고기를 키울 수가 있죠. 생선을 먹기 위해서, 해산물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야생 물고기, 바다에 남아있는 야생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걸 갈아서 이 양식장에 물고기들이든 뭐 해산물이든 키우기 위해서 거기 먹이를 준다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금 크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결국은 자연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바다의 해산물, 물고기를 점점 없애게 되는 것 아닌가. 소비하는 생선의 절반 이상이 지금 양식된 그런 생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등지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수확된 그러니까 야생 물고기들을 잡아서 그걸 갈아서 먹이니까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일본 노르웨이 양식장에서는 연어 한 마리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그 크기로 성장하면서 이 어분 무게 최대 5배까지 이걸 먹어야 한다고. 그래야 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멸치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멸치를 잡아다가 양식장에 연어 한 마리를 팔 수 있는 크기로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무에 함부로 잡고 막 조그만 생선까지 잡는 그런 것을 그런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양식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게 먹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 함부로 가서 잡아오는 그런 불법적인 나무획을 조장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요. 바다 또 이 육지에서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왔다고 뉴욕타임즈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 척 이상의 선박이 이 그러니까 양식장의 생선 아니면 해산물의 먹이를 바다에서 잡아오기 위해서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만 척의 배가 있는데 배를 같이 타봤더니 와 작업 환경도 배 속에 배 위에 엄청나게 나쁘고 폐쇄된 해역이나 보호된 해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특정 그 어업에 그러니까 그 어떤 생선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걸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생선의 반이 양식장에서 나왔는데 생선을 안 먹을 수도 없고요. 이제 한번 생각을 정신을 차려서 하자. 바다에 있는 진짜 물고기들을 잡아서 갈아서 양식장의 생선들을 키우는데 먹여야 되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2부 오늘 저녁 뭘 해먹나. 저녁뿐 아니라 이게 식사 걱정이 되신다면 말이 필요 없는 네, 퇴근길 저녁 준비부터 해서 뉴저지 폴리 한남초인 안에 있는 만나방에 들으시죠. 성희모와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한국 쪽파 김치 그리고 오징어 초무침 가을 입맛을 더해주고요. 네, 제가 또 한 번씩 먹으면 기운이 확 나는 곱창 전골. 근데 이게 한 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잔치 음식 주문도 여기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 회원입니다. 킴스 보석. 그래서 자체 직영 공장을 또 갖고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이렇게 보면 2층 높이에 한글 간판. 오늘 한글날인데 킴스 보석 보입니다. 거기 그 40몇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바랬어요. 빛이. 희미한 킴스 보석 감동이죠. 그때는 반대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건물주도 그렇고 한글을 왜 거기다 보기 쉽게 다느냐. 이제 킴스 보석은 정말 믿는 신뢰하는 그런 보석상이 됐습니다. 우리 한인들뿐 아니라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 믿고 살 수 있고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랩그론 다이아몬드, 댄싱 다이아몬드부터 해서 목걸이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되고요.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아시죠? 800-713-9336.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데 새로운 스타일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옷장에 뭐 입고 나올 옷이 마땅치가 않다. 그러면 국보와하게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 매장 가득 들어있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그리고 가을 신상품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하세요. 718-886-3344. 이거 있나요?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간은 어떠신가요?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그리고 간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썹 타투,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718-939-6137 문의하세요. KCS 간 건강팀이 함께합니다.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좀 지치셨다면 노던 블라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인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친구야, 시원해.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7: New 택시?

0: 애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 국수집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160시간 노던에 위치한 국수집. 진짜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입안의 국수 맛이 다르잖아요?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까지 무제한. 무료로 반찬 있고 팁도 없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좀 시원한 냉면 한 그릇 국수집에서 드시면 어떨까요? 노던 160가 자세히 이렇게 보십시오. 국수집 간판에 보입니다. 7189908805 시원한 냉면 아직 되나요? 문의해보세요.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포커싱 162가에 위치한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지금 특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한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이 옵니다. 그리고 이 한벌 양복은 500벌 양복이 아니더라고요. 한 서너 배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벌이 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특별한 또 이벤트네요.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내 몸에 한번 입혀보시죠.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번 3600 봉선장 게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봉선장 게장을 어떻게 떼어서 읽어야 되나? 배 선장님이 직접 바다에 나가서 잡으셔서 봉선장 게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봉선장은 바다에서 막 잡은 꽃게로 게장을 담기 때문에 신선하다고. 그리고 몸통 게장, 절단 게장 입맛대로 골라 드시면 되고요.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지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게장, 봉선장 게장.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2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저도 지금 가고 싶은데요. 카리브해로 떠나는, 그것도 뉴욕 맨하탄에서 떠나는 크루즈 말씀을 동부관광의 우리 여행 전문가 카일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한글나라 특별히 듣는 윤동주 시인의 멀리 떨어져 계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별 헤는 밤 시에 함께 붙이고 싶었던 노래인데요. 우리 어린 가수가 불렀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리지 않나요? 라디의 엄마.

0: 마라는 그 단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냥 한 번쯤 엄마로서 좀 훌쩍 떠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만들어 놓은 음식 가서 먹기만 하면 되고 바다 위에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수평선을 바라보며 나의 삶에 갑갑한 공간을 한 번쯤 벗어나는 게 어떨까. 그런데 또 이게 그걸 크루즈를 타려면요. 배를 타려면 배가 뜨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이번에 내년 그러니까 발렌타인스데이 바로 전날 발렌타인스데이 이브의 동부관광과 그것도 인솔자와 함께 떠나는 크루즈 카리브해로 떠나는 이 크루즈를 뉴욕의 맨하탄에서 탈 수 있다 해서 가슴이 설레입니다. 저도 갈지도 몰라요. 오늘 동부관광의 여행 전문가 여행 기획가 카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거 좋은 소식이죠?
1: 그럼요.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조금 늦었어요.
0: 네.
1: 내년 2월이면
0: 네.
1: 크루즈는 비행기보다도 더 빨리 패턴이 움직여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예약이 끝나는데
0: 네.
1: 내년 2월 거 많이들 접수하고 계시는데요.
0: 네.
1: 오늘 소개 듣고
0: 네.
1: 내년 2월에 또 계획하신 분들이 좋은 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디로 떠나나 구체적으로 카리브해라고
1: 카리브해요?
0: 네.
1: 바하마로 이제 좀 많이 알고 있죠. 나쏘, 바하마. 네. 그래서 이제 이 배는 우리는 맨하탄에서 출발하지만
0: 네.
1: 보통들은 올랜도나 마이애미에서 이제 조인해가지고 가는
0: 맞아요. 거기까지 또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1: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맨하탄에서 그냥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먼 걸음이 없죠. 그래서
0: 네.
1: 참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0: 네.
1: 그 어쨌든 여행을 할 때 제일 번거로운 작업 중에 하나가
0: 네.
1: 방을 옮겨 다녀야 된다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호텔방을
0: 도시가 가는 이동하기 도시 때문에. 그렇죠.
1: 근데 이제 이거는 맞아요. 비행기도 안 타.
0: 네.
1: 호텔 이동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편한 여행이 되는 거죠. 여행의 네. 번거로움을 한 70%는 제거하고 우리가 여행을 시작한다라는 거에서 우리 크루즈 매력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뭐 저쪽 플로리다까지 가지 않아도 뉴욕에서 출발한다는 게 엄청난 장점인
1: 그럼요.
0: 거죠?
1: 그게 이제 큰 장점이고 특히 네. 이제 저희가 내년 2월 13일에 출발하는데 앞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렌타인데이 이브죠.
0: 네.
1: 그래서 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네. 어울릴 수도 있고 가족들이 어울릴 수도 있고 그 주가 모르긴 몰라도 많은 학교들의 본방학입니다. 그
0: 맞아요.
1: 다음 주가.
0: 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가 있고요.
1: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네. 아마 3대가 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일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예약하려면
0: 네.
1: 비용이 꽤 많이 비싸겠죠. 그래서
0: 그렇죠.
1: 어울리면서 한 가족이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좋은 추억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0: 네.
1: 그 연휴가 아마 방학이기도 하지만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프레지던트 데이도 있고 그래서 굳이 또 방학이 아닌 동네는 연휴가 좀 껴있기 때문에 출발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0: 네. 아무튼 우리는 발렌타인스데이 이브에 떠난다는 것 그리고 뉴욕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뉴욕의 맨하튼 와 크루즈 들어왔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러워만 했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 크루즈가 이제 오며 가며 한 이틀 정도에는
0: 네.
1: 바다에만 있게 되는데 온더씨.
0: 네.
1: 근데 이 크루즈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아침에 네. 눈을 뜨면 일출을 보는 거죠.
0: 아.
1: 네, 그래서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침 식사를 하고 댁에 나가서 또는 발코니에 나가서 커피
0: 네.
1: 한 잔.
0: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도 있고.
1: 네. 또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제 보통은 액티비티들을 하죠.
0: 네.
1: 수영장도 가고 뭐 저기 다른
0: 네.
1: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즐기고.
0: 네.
1: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이 크루즈가 꽤 큰 크루즈이기 때문에
0: 네.
1: 다양한 공연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연 보고
0: 그러니까
1: 하루가 그냥 훅 가는 거죠.
0: 네. 네, 크루즈가요. 네. 맨하탄에 그 우리 강에 이렇게 들어오면 저는 옆에서만 보니까 빌딩 같다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 네, 꽤 큰 하이라시 빌딩이 하나
0: 네.
1: 서 있는 거죠. 큰 호텔이.
0: 근데 그거는 진짜 완전히 크루즈를 모르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보니까 위에서 보면 거기 뭐 수영장부터 해서 뭐 워터파크에 가면 있을 그런 모든 것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선텐을 하시는 분들 이거 완전히
1: 맞아요.
0: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1: 15층짜리 아파트가
0: 네.
1: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근데 이 아파트의 길이가 우리 보통 아파트 하면 하이라이즈 빌딩들도 보면 가로 길이가 100m가 넘지 않아요.
0: 네.
1: 네. 근데 이거는 자그만치 350m입니다.
0: 우와.
1: 처음부터 끝까지가.
0: 네.
1: 걷기에도 조금.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승객 수만 5,000명이에요.
0: 5,000명의 승객. 네, 그러면 거기서 5,000명. 도와주는.
1: 크루들이 한 2,000명. 그래서 전체 한 7,000명 정도가.
0: 네.
1: 17만 톤 정도 되는, 뭐 16만 와. 8천이니까 17만 톤 정도 되는. 이게 이제 아마 노르웨이즈 크리언 브리스라는 크루즈가 항해한 지가 이제 한 7, 8년 됐는데요.
0: 네.
1: 그 7, 8년 전에는 제일 큰 크루즈였죠. 물론 네. 최근에는 이제 20만 톤짜리 크루즈가 나오기
0: 맞아요.
1: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제 제일 큰 크루즈였고 아시겠지만 크루즈 브랜드가 몇 개 있는데 노르웨이전 네. 크루즈는 그중에서도 제일 하이클래스에 네. 속하는 그런 크루즈니까
0: 네.
1: 믿고 가셔도 되고 편안한 거 안락함이 네.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우리가 뭐 1톤 정도 무게가 어느 정도 되지 뭐 이런 것 정도 하다가 갑자기 17만 톤이다 하니까 굉장히 큰 배다. 그리고 다 합해서 7천 명 정도가 타고 간다. 그러면 카리브해 자체 일출을 보면서 또 일몰도 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다니지 않고 그냥 바깥 바다만 봐도 되는

0: 그러니까 내려서
1: 얼란도도 보고 아침에 6시, 7시 정도부터 하선을 하니까
0: 네.
1: 그리고 이 그 기항제 하는 날 특히 이 올랜도 이 그 포트 카네바롤에 들었을 때는 출발은 밤 9시에 해요. 그래서
0: 네.
1: 충분히 시간을 주는 거죠.
0: 네.
1: 골프도 치고 다운타운에서 충분히 인조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들릴만한 곳이 그 들리는 곳이 그레이트 스트럽 케이라고 하는 곳인데
0: 네.
1: 바하마의 섬이죠. 근데 여기는 노르웨이지안이 갖고 있는 섬이에요.
0: 아,
1: 그렇죠. 회사가.
0: 프라이빗.
1: 그렇죠. 아, 그래서 노르웨이지안만 거기서 정박을 하고 거기서 인조를 할 수 있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1: 말 그대로 백사장.
0: 백사장.
1: 그리고 해변가에서
0: 네.
1: 인조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만끽하고
0: 네.
1: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0: 네.
1: 기항지 관광을 하면 아침 9시 전에 배가 도착을 하고요. 오후 5시, 6시쯤 돼가지고 이제 배가 출발을 해요.
0: 네.
1: 앞서 갔던 올랜도 지역만 조금 늦게까지 있다가 출발을 하는 거고요.
0: 네.
1: 그래서 하루를 즐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캔쿤 같은 데 가도 아침에 나갔다가 뭐 바다에서 이렇게 놀다가 또 들어와서 점심 먹고 이러잖아요.
0: 네.
1: 마찬가지 이것도 놀다가 들어와서 배에서 또 점심 먹고
0: 네.
1: 다시 나가도 되고.
0: 어.
1: 안 그러면 해변가에 있는 거에서 주전부리 하면서
0: 네.
1: 인조해 하셔도 충분하고
0: 네.
1: 이 정도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0: 카리브해를 갑니다.
1: 그렇습니다.
0: 크루즈로 내년 발렌타인스데이 이브에 떠나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진짜 조금 전에 그 포트 캐나베럴이라는 곳에 멈춰서 내리는데 거기가 올란도 지역이기 때문에 골프 18홀, 18홀 라운딩도 가능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이거 뭐 다 돌아다니시고 한쪽에서 골프 치고 이러면 또 이렇게 가족끼리 좀 따로 움직이실
1: 네,
0: 수도 있고요. 시간이 9시 네. 그날 밤은 9시까지 배에 돌아오면 되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있을래. 그 다음에 바하마로 가서 여기서도 골프를 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1: 시간은 충분해요.
0: 아.
1: 네, 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박하는 곳이 이제 낯서죠. 낯서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0: 네. 정말
1: 카리브에 있는 항구 도시 중에 하나고요. 제일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0: 저만 모르네요.
1: 역사 유적
0: 아는 게 없네.
1: 카리브에 다 느낄 수 있는.
0: 네. 그럼 얼마 정도 우리가 이제 비용 예산을
1: 비용은 지금 저희들이
0: 생각하나요?
1: 그 그룹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발코니는 1,699불이고요.
0: 네.
1: 인사이드는 1,399불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지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0: 가격이 이게 가능해요? 1,699불에
1: 네.
0: 8박 9일이라고 하셨어요?
1: 크루즈에서 내는 비용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저희는.
0: 그러면 근데 동부관광 인솔자도 함께 떠나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1: 어쨌든
0: 발코니...
1: 큰 혜택이라고 해서
0: 네.
1: 여행의 즐거움이나 흥미를 조금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기획된 상품이니까요.
0: 그러면 카일님 발코니가 1,699불이면 이렇게 해가 뜰 때 나가서 발코니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거겠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가서 무슨 발코니야 나는 그냥 잠만 자면 되니까 인사이드 룸이
1: 네,
0: 필요하다고 가격이
1: 되죠.
0: 더 싸요?
1: 네 그럼요. 인사이드가 훨씬 더 싸고요.
0: 네.
1: 발코니가 조금 더 비싸죠. 아무래도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니까.
0: 네.
1: 근데 뭐 인사이드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인사이드
1: 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0: 푹 잘 수 있다
1: 내가
0: 그래서.
1: 바다를 보고 싶으면 나가서 보면 되니까요.
0: 그렇죠. 네. 음식은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거죠.
1: 그럼요. 당연히요.
0: 저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1: 레스토랑 같은 거 보면 기본적으로 뷔페고요.
0: 네.
1: 네. 뷔페. 뷔페는
0: 네.
1: 뭐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정창 레스토랑이 있고
0: 네.
1: 또 이제 스페셜하게 돈을 조금 더 내고 스페셜하게
0: 네.
1: 예약하고 드실 수 있는 음식도 있고
0: 네.
1: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그 프리스타일 크루징이라 그래가지고 딱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하게끔 대부분 많이 돼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근데 여기는 정해진 식사 이외에 그리고 아니면
0: 네.
1: 지정된 자리 이외에 조금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아침 조식 시간 딱 정해져 있죠.
0: 네.
1: 우리 호텔에서도
0: 맞아요.
1: 마찬가지죠.
0: 네.
1: 뭐
0: 그래야 또 일도 네. 하시니까요. 내년 발렌타인스데이 이브 2월 13일에 떠납니다. 지금 조금 늦게 이게 광고를 하기 시작하셔서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 너무 좋다 하는데 몇 분까지 이 팀에서 그러니까 7,000명, 2,000명 거기 배에 스텝 빼고 크루 멤버 빼고 5,000명이면 우리 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있겠죠.
1: 아직은
0: 사람?
1: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자리가 있기
0: 확보해놓은
1: 때문에
0: 자리.
1: 뭐
0: 네.
1: 걱정 없이 예약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0: 네.
1: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 네.
1: 호텔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0: 그래.
1: 식사 걱정 없다.
0: 맞아요.
1: 그리고 막 스피디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0: 네.
1: 내 스텝대로 움직이면 된다.
0: 내가 따라다니기 싫으면
1: 그렇죠.

0: 들어가서 자도 네. 되고 그 안에서 마시는 거 먹고
1: 가족들이
0: 받아보고.
1: 그래서 여행하기가 네. 좋다 크루즈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부모님은 좀 휴식할 수도 있고 자녀분들은 네. 뭐 수영장이나 액티비티를 네. 본인들 스케줄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네. 3대가 같이 어울리기도 참 좋은 아, 관광이다
0: 크루즈 정말 네. 그렇습니다 카리브해로 떠납니다 내년 2월 13일 아직 멀었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부관광에서 확보한 그 자리가 인솔자가 함께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리시려면 빨리 움직 셔야 하는데요. 8박 9일 카리브해로 떠나는데 골프도 두 번이나 치실 수 있고요. 올란도에 또 우리가 보통 가고자 하는 따로 여행하는 있잖아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뭐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이런 데도
1: 네, 이런 데도
0: 있어요.
1: 본인들이 맞게 네. 우리 자녀분들하고만 이렇게 네. 다녀올 수도 그렇죠. 있고 스케줄링을 하니까
0: 네, 누군가는 또 골프를 그 시간에 네. 치시고요. 발코니 룸은 1699불 그렇지만 안에 뭐 창문 필요 없어 푹 자면 돼요. 1399불입니다. 8박 9일이나 됩니다. 동부관광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1: 네, 동부관광 전화번호는 7289-1000번이고요. 네. 또 이번에 함께 같이 가시면 그 선내 와이파이도 150분 이렇게 프리로 드리고 네. 또 포토 패키지도 포함되어 있고.
0: 이게 중요한 거죠?
1: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돈 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온더보드 그 선상에서 쓸 수 있는 크레딧도 조금씩 드릴 수 있고
0: 그래요 뭐 이것저것 네. 할 수 있는 네 옆에 이렇게 옆에서만 보면 크루즈의 그 즐거움과 그 광대함 포텐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이 사람들 진짜 재밌게 살고 있네 나도 이번엔 꼭 가야겠다 네 동부관광 718-939-1000번 내년 발렌타인스데이를 바다 위에서 카리브해에서 맛보시죠 사랑과 또 가족에 대한 끈끈함이 다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부관광에 저도 흥분한 것 같아요. 여행 전문가, 여행 기획가 카일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Never ending story.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워하다 보면 언젠가 만나게 된다는 이승철의 노래. 크루즈 그리워하다 보면 언젠가 타게 되겠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해버립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다 가셨네요. 깊은 조회를 표합니다. 이렇게 또 카톡 들어와 있습니다. 말라위에서의 봉사활동 오물도 40개나 남기고 가셨습니다. 김진광 보스턴 레드브릭스 주장 그래서도 방송 한국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경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 상담.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도 커지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와 건강보험인데요. 특히 65세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 하실 것 같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 직장 보험이 있는데도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가? 처방약 보험은 또 따로 들어야 하나? 더 큰 문제는 잘 몰라서 가입 시기를 놓치거나 본인에게 맞지 않는 플랜을 선택하면 나중에 비용이나 보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생활 상담에서는 65세가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메디케어에 관한 궁금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라이언 김 에이전트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생방송 전화번호 718-225-1660번,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죠. www.kradio.us로 들어오시고요.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K-Radio AM1660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이언 김 에이전트께서 나와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한 달이 또 벌써 금방 갔고.
0: 그렇죠. 예. 네, 한 달이 가면서 또 10월 아주 중요한 또 달이 왔고.
1: 맞습니다.
0: 네, 이제 올해 뭐 이제 한 두 달 반여 남았네요.
1: 예,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을?
1: 항상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네. 물론 보험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보험뿐만이 아니고, 네. 미국의 상황이라든지 전 세계의
0: 그렇죠.
1: 상황,
0: 맞아요.
1: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 올라가는 네.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계속해서 급변하는 그쵸. 상황인데,
0: 네.
1: 저는 사실 뭐 80년대나 90년대가 좋거든요.
0: 그래요? 왜요? 네.
1: 뭔가 좀 느리게 움직이고,
0: 네.
1: 좀 마음이 놓이고,
0: 오.
1: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덜 각박했었던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저만 잘못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기억에는 네.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그때 네. 조금 더 여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조금 경제적으로는 부족했을 수 있으나
1: 네,
0: 마음은요.
1: 맞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그때가 더 네. 좋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드는데
0: 그렇기도
1: 왜냐하면
0: 해요.
1: 저희 재미교포분들 중에서도
0: 네.
1: 그 부를 많이 쌓으신 분들이
0: 네.
1: 최근 20년, 2000년 이후로
0: 네.
1: 부자 되신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고 다 그 전에
0: 그쵸?
1: 80년대나 90년도 때
0: 네.
1: 아니면 70년도 때까지는 제가 사실 뭐 접할 기회가 많이 네. 없었는데 80년대와 90년대 때 부자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0: 이미 그때 부를 축적하셔서 이제 오신
1: 맞습니다.
0: 거지. 최근에
1: 예.
0: 막 그런 건 좀
1: 거의 못 봤습니다. 최근에.
0: 어렵구나.
1: 최근에는 네. 정말 못 봤는데.
0: 요즘엔 참 부를 예.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1: 네.
0: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1: 아,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험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잖아요. 매년 네. 뭐 오른다. 너무 힘들다.
1: 맞습니다.
0: 네. 다들 지금 힘들어요.
1: 맞아요. 예.
0: 네.
1: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내년 보험 혜택들을 보면
0: 네, 어때요?
1: 다 올라갑니다.
0: 다 올라가나요? 네. 지금 내려간다는 소식
1: 내려가는 거는 하나도 못 받고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0: 정말 이거 네.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서 우리가
1: 맞습니다.
0: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역시 보험도 올라가는군요.
1: 네.
0: 그렇습니다. 아, 참 그러나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게 우리를 위험한 순간에서 지켜주는 것만큼 확실합니다.
1: 맞습니다. 예.
0: 네. 보험 없으신 분들의 그 불안감.
1: 네.
0: 이런 건 정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 그렇죠. 예.
0: 그렇죠.
1: 보험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게.
0: 네.
1: 물론 뭐 간단하게 안과 진료라든지, 안과
0: 그쵸.
1: 시술이 아니고 정말 뭐 정기검진.
0: 맞아요.
1: 아니면 주치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피검사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0: 그렇죠.
1: 정도는 캐쉬로 사실 하셔도 큰 문제가
0: 맞아요.
1: 없는데 만약에 내가 맹장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가서 한
0: 그렇죠.
1: 일주일 입원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보험이 없을 경우에 예를
0: 네.
1: 들어 뭐 한 3-4만 불 한다 그러면
0: 그거 어떻게 해요?
1: 그걸 다 내야 되고 뭐
0: 네.
1: 그거보다 더 심각해서 이머전시 들어가서 병원 입원했는데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만 불 나왔다 그러면 정말 이제 큰일 납니다.
0: 막막합니다.
1: 맞습니다.
0: 진짜로.
1: 차라리 저소득층으로 메디케이드가 있으시든지
0: 그렇죠.
1: 아니면 초고소득층으로 네. 내가 내 돈 주고 보험을 사든지 해야 되는데
0: 캐시를 탁 내실 수 있다든지
1: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서 보험이 없을 경우가 가장 문제입니다.
0: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층이 사실 가장 많지 않아요? 그 애매한 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예.
1: 아, 참 제가 근데 뭐 저는 그 정책은 잘 모르는데 네. 뭐 이게 들리는 말로는 손님들 얘기로는 네. 항상 중산층이 계속 힘들어진다. 라고 합니다.
0: 아, 그러게요. 네. 진짜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네. 보험만 따져서 봤을 때도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 게
1: 맞습니다.
0: 보험이 없는 거는 정말 가장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보험이 또 있어도요. 이 비싼 보험료 때문에
1: 그렇죠.
0: 너무 힘듭니다. 네. 있긴 그렇죠. 있는데 지금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메디케어라는 제도, 이 건강보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건강보험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요번에 한국 갔다 왔을 때 제가 네. 갖고 있는 보험도 혜택이 그닥 좋지 않아서
0: 네.
1: 디덕티블이 너무 높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네. 디덕티블과 코페이먼트가 있습니다. 보험은.
0: 그렇죠.
1: 코페이는 쉽습니다.
0: 네.
1: 내가 가서 내는 돈이 코페이고
0: 갈 때마다 내는
1: 맞습니다.
0: 그 돈.
1: 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500불인데
0: 네.
1: 나는 50불 냈다. 그러면 450불은 보험 회사에서 낸 그렇죠. 거고 물론 네. 어저스트가 되니까 조금 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0: 네.
1: 어쨌든 내가 내는 돈 50불이 코페이가 되는 거고 500불 낼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면 더 낼 수도 있고
0: 맞아요.
1: 코페이라는 개념은 뭐 모든 손님들이 아마 이거는 어렵지 않게 알고 내가 내는 돈이 코페이인데 이제 디덕티블이 헷갈리는 건데
0: 네.
1: 디덕티블이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습니다.
0: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1: 예. 근데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디덕티블이 항상 있는 걸로 제가
0: 있죠.
1: 알고 있는데 제
0: 네.
1: 자동차 보험도 디덕티블이 있거든요.
0: 맞아요.
1: 예를 들어서 디덕티블이 1000불이다 그러면
0: 네.
1: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내가 아플 때 1000불 아래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 1000불까지는 내가 내야 된다는
1: 맞습니다.
0: 말씀이시죠.
1: 맞습니다. 그다음에 1001불 됐을 때부터 이제 보험 코페이
0: 네.
1: 책정된 코페이 뭐 5불, 10불, 500불 이렇게 내시면 되는 거고.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제 보험은 디덕티블이 높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이제 그 거의 모든 진료를 못 보고 있으니까 제가 65세가 아직 안 돼서
0: 그렇죠.
1: 메디케어를 못 받는 바람에
0: 네, 안타깝네요. 예.
1: 그래서 이제 네. 한국 갔을 때 이번에 한국에 제가
0: 그러니까
1: 5년 만에 가서
0: 5년
1: 건강검진을 이제 한국 갈 일이 사실 잘 없어가지고
0: 네, 그렇죠.
1: 거의 안 가는데 이번엔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0: 아.
1: 이제 간 김에 건강검진을
0: 네.
1: 그냥 돈 주고 했습니다.
0: 그냥 자비로 예. 이제 캐시
1: 자비로.
0: 주고 하신
1: 예.
0: 거죠?
1: 예.
0: 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확실히 의료비가 미국보다 네. 훨씬 저렴하고
0: 맞아요.
1: 예. 그리고 일단 그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한국이
0: 그렇죠. 좋기
1: 때문에
0: 워낙 뭐 발달돼 있으니까
1: 예. 그래서 한국 갔을 때 이렇게 네.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0: 그렇게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러나 그거 하러 한국 가진 마시고요.
0: 그렇죠.
1: 그거 뭐 너무 비행기표도 많이 나가고
0: 겸사겸사
1: 혹시 가는 일이 네. 있으면 아 근데 메디케어가 있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 돈 주고 한국에서
0: 맞아요.
1: 한국도 그렇게 싸진 않기 때문에
0: 비행기표가 또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체류비나.
1: 그리고 한국에 가셨다고 하더라도
0: 네.
1: 건강검진은 미국에서 하시는 것이 메디케어가 있을 경우에는 훨씬 그 경제적으로 바람직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메디케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건강검진 할 때 크게
1: 그렇죠.
0: 부담스럽지 코페이, 않은
1: 소량의
0: 거죠.
1: 코페이만 내시면 그리고 코페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프리벤티브 서비스라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거는
0: 네.
1: 코페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0: 그렇죠.
1: 보험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없기 때문에 굳이 한국 가서 또
0: 네.
1: 몇십만 원 내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 그렇죠. 네. 보니까 그 한국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항목이요.
1: 맞습니다.
0: 아주 디테일하게 많더라고요.
1: 저도 뭐 평생 처음 봤는데
0: 네.
1: 기본 건강검진 있고
0: 네.
1: 그다음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이것저것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뭐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0: 네. 아, 그 선택하셔서 건강하시죠?
1: 결과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0: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0: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만약에 뭐 가실 일이 있다면 가신 김에
1: 네.
0: 뭐 하셔도 너무 좋을 것
1: 맞습니다.
0: 같고.
1: 맞습니다. 예.
0: 뭐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계속 또 정기적으로
1: 그렇죠.
0: 하시면 될 것 같고.
1: 그리고 메디케어 아니더라도 디덕티블이 낮은 보험 갖고 계시면은
0: 네.
1: 사실 뭐 미국에서 다 치료하시고 저 같은
0: 그렇죠.
1: 경우에도 만약에 뭐 큰 병이 있어 가지고
0: 네.
1: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미국에서 있는 보험으로 써야 되는데
0: 네.
1: 다만 검진은
0: 네.
1: 디덕티블에 제가 좀 높은 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제 겸사겸사 간 김에 건강검진만 하고 왔습니다.
0: 네. 잘하셨고요. 디덕티블이 높으면은 한 달에 내는 그 우리가 월 페이가
1: 맞습니다. 좀 적어지죠.
0: 조금 적어지고 맞습니다. 이제 반비례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네네. 예. 그래서 그게 뭐가 유리한지 네. 내가 잘 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근데 그렇죠. 보통은 한 달 내는 돈이 좀 적은 게 네. 낫고
0: 그렇죠.
1: 뭐 손님 상황에 따라 네. 다릅니다만
0: 건강하시다면,
1: 저는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건강하시다면 네. 뭐 자주 그렇죠. 갈 일 없으시니까
1: 맞습니다. 예.
0: 그게 낫고 내가 좀 질환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네. 좀 생각을 해보셔도
1: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월 보험료를 좀 올리더라도
0: 그러니까요.
1: 페이와 디덕티브를 좀 적게 하는 것이 낫고
0: 맞습니다.
1: 뭐 그렇습니다.
0: 예. 네네. 그래서 우리의 건강보험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메디케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저희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요즘에 한국 얘기하셨으니까
1: 네.
0: 계절이 비슷한가요? 지금
1: 계절은 비슷합니다.
0: 가을 느낌인가요?
1: 네. 아 저는 근데 온 지 일주일이 돼서 올 때까지는 네. 조금 더웠었는데.
0: 어 그래요?
1: 예, 한국하고 그 미국은 거의 네. 뭐 서울과 뉴욕은
0: 거의 비슷하죠.
1: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미국이 네. 이제 남부냐 네. 북부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죠. 예.
0: 그렇죠. 맞습니다.
1: 텍사스나 아니면 뭐 조지아 이런 경우도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0: 그렇죠.
1: 있는데 제 손님들 중에서도 네. 텍사스나 조지아에서 뉴욕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
0: 네.
1: 또 아니면 뉴저지에서 조지아로 이사 가시는 분들 뭐 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날씨 이제 뉴욕 뉴저지를 떠나시는 분들은
0: 네.
1: 자녀가 이제 뭐 텍사스 조지아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물가가 훨씬 적기 때문에
0: 네.
1: 훨씬은 아니지만 어쨌든 뉴욕 뉴저지보다는 좀 떨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0: 네.
1: 이제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
0: 네.
1: 또 오시는 분들은 지루함과 날씨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이 있고
0: 맞습니다.
1: 뭐 본인의 네.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0: 그렇죠.
1: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줄을 옮겨서 이사할 때도 이런 메디케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세 주에서 이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제가 이제 다 그 핸들을 해 드리고
0: 맞습니다.
1: 다만 이제 뭐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시는 분은
0: 네.
1: 빨리 이사 가기 전에 거기에 저같이 이렇게 종합보험으로 보험회사 여러 군데를 취급하시는
0: 네.
1: 신뢰 가는 사람을 빨리
0: 그렇죠.
1: 하이어를 하셔가지고
0: 네.
1: 미리 좀 상담을 해놓으시고 변경하고 가시면 좋고 그다음에 반대로 오시는 분들은
0: 네.
1: 오셔서 바로
0: 그렇죠.
1: 뭐 한 두 달 세 달 기다리지 마시고
0: 빨리 이제.
1: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타주에서 갖고 오신 보험은
0: 네.
1: 뉴욕 뉴저지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0: 바로 못 쓰는 거잖아요.
1: 바로 못 씁니다. 예.
0: 네.
1: 물론 이머전시에 쓸 수 있는 보험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치의사 선생님이라든지
0: 그렇죠.
1: 뭐 안과 심장과 진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0: 맞아요.
1: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네, 이사하신 분들 특히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메디케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라이언 김 에이전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라이언 김 에이전트는 수수료 없이 메디케어 상담부터 가입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에 대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516-456-2805 516-456-2805 2805번 기억하셨다가 연락 주십시오. 생활 상담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입니다.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있어요. 929-766-0088.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의 각종 황태부각, 추억의 인제 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의 제품들이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6년을 기다렸다. 대한민국 범죄 오락의 전설이죠. 타짜가 마침내 피날레로 돌아옵니다. 변요한, 노재원, 조우진 주연이고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나드는 역대급 글로벌 복수극, 영화 타짜, 벨제부의 노래, 10월 16일 극장에서 대개봉합니다. 올가을 판을 뒤흔들 마지막 승부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생활상담 곧 돌아오겠습니다.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0: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정보센터와 전담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생활상담 듣고 계십니다. 생활상담으로 전화 주실 분들은요. 718-225-1660번입니다. 718-225-1660번이고요. 카카오톡 항상 열려있죠. K-Radio US로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활상담은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이신 라이언 김 에이전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김 에이전트는 수수료 없습니다. 메디케어 상담부터 가입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잘 알려주시죠.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516-456-2805, 516-456-2805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구나 다 뭐 가질 순 없지만 자격이 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메디케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메디케어의 내용을 좀 먼저 알아볼까요?
1: 네. 네. 메디케어는 이제 A, B, C, D 서플리먼트로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합니다.
0: 맞습니다.
1: 사실 그 미국 보험이 네. 은근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0: 그렇죠.
1: 왜냐면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0: 네.
1: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면 메디케이드.
0: 그렇죠.
1: 이름도 비슷해서 더 헷갈려. 그리고 그다음에 65세 이전에는 직장 보험, 임플로이어 커버리지 아니면은 뭐 셀프 임플로이드 커버리지도 맞아요. 있고 그룹 그렇죠. 보험이라고 이렇게 뭘 부르는데
0: 네.
1: 스몰 그룹, 라지 그룹,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
0: 예,
1: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0: 네.
1: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0: 네.
1: 오바마 케어는 이센셜 플랜이라는
0: 맞아요.
1: 것도 있고
0: 있죠.
1: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소득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건데
0: 그렇죠.
1: 보험이 이제 한국 보다는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1: 한국 보험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0: 네.
1: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았을 때 어렸을
0: 네.
1: 때 이제 살았을 때 이렇게 그 요즘에는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0: 네.
1: 네, 옛날에 그 파란색 생각났어요.
0: 맞아요. 의료보험 네. 카드 있었죠.
1: 네.
0: 하늘색이었나요?
1: 맞아요. 하늘색.
0: 이렇게 조그만.
1: 네. 네. 그래서 뭐
0: 그거
1: 독감
0: 지금...
1: 주소 받으러 갈 때 그거 항상 들고 다니고 했었는데
0: 맞습니다.
1: 그 전 국민이 다 그걸 똑같이 갖고
0: 그럼요.
1: 있잖아요. 한국은.
0: 네네.
1: 국민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은 국민의료보험이라는 개념이 없고
0: 그렇죠.
1: 이제 그 나의 상황에 따라서 직장에서 주는 경우
0: 네.
1: 저소득층이 돼서 받는 경우 그다음에 소득과 상관없이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경우
0: 그렇죠.
1: 65대 돼서 받는 경우
0: 네.
1: 뭐 여러 가지가 있기
0: 너무
1: 때문에
0: 많죠.
1: 은퇴한 다음에 또 직장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0: 맞습니다.
1: 정말 뭐 다양하게 있어서 정말 복잡하고
0: 네.
1: 그중에서 메디케어만 보더라도 메디케어도 하나로 그냥 다 통일된 게 아니고
0: 그러니까요.
1: 메디케어 안에서조차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많기 때문에
0: 맞아요.
1: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정신 지금부터 좀 바짝 차리고 듣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네, 네. 파트 A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1: 예, 그래서 65세가 되면서 받는 보험이 메디케어인데,
0: 그렇죠.
1: 물론 65세 안 되셔도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1: 예, 이제 그 세 가지가 내가 ALS, 루게릭병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장 말기 신부전을 갖고 계시면 보통 투석을 하시는데
0: 맞아요.
1: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어가 65세가 안 되셨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아니면 장애인 디서빌리티 인컴을
0: 네.
1: 소셜 시큐리티나 레일로드 리타이먼트 보드로부터
0: 네.
1: 2년 24개월에 받으시면
0: 네.
1: 25개월째부터 메디케어가 나옵니다.
0: 그렇죠. 2년.
1: 예, 신장 말기 신부전이나 ALS 같은 경우에 2년까지 안 기다리셔도 몇 달 안에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이게 예외죠.
1: 맞습니다. 예.
0: 네.
1: 그런 분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저희 오피스 손님들 중에서도 65세 안 되셨는데 메디케어 받으시는 분들이 덜어
0: 네.
1: 있으시고
0: 네.
1: 그다음에 65세 되시면서 받는 경우가 사실 보편적으로 가장 많긴 한데
0: 네.
1: 이제 그럴 때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1: 이건 이제 소셜국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
0: 네.
1: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0: 네.
1: 내가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디 주에 살든지 똑같이
0: 연방.
1: 신청해서 받는
0: 네.
1: 겁니다.
0: 그렇죠.
1: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없고
7: 네.
1: 제로 프리미엄이고
7: 네.
1: 그러나 이것도 세금 보고 40점 10년을 맞아요. 하셨어야지 제로고
7: 그렇죠.
1: 만약에 10년을 안 하셨으면은 파트 A 보험료가 300불 500불 이렇게 아. 쭉쭉 올라갑니다.
7: 네, 10년 이상 세금 보고 하셔야
1: 맞습니다. 네. 네. 10년 하시던 15년 하시던 30년 하시던 똑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최소 미니멈 10년
7: 네.
1: 연속적으로 10년 하실 필요 없이 띄엄띄엄 했다 안 했다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10년에서 40점을 모아 놓으셔야지 파트 A를 보험료 제로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7: 그렇죠.
1: 네, 파트 B는 네. 현재 202불 90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7: 202불 오.
1: 예, 이게 2026년인데 2027년에 분명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7: 그렇죠.
1: 제가 이제 다음번에 방송할 맞아요. 때 액수를 알아갖고 와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7: 네.
1: 근데 이제 파트 B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세금 보고 10년 40점 모으셨어도 202불 네. 90센트 내셔야 됩니다.
7: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1: 예, 이건 국민의료보험으로 다 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7: 네.
1: 무조건 내셔야 되지만 다만 이제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7: 네.
1: 메디케이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 메디케이드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7: 네.
1: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파트 B 보험료를 주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또 피해갈 수가 있고
7: 네.
1: 다만 소득이 높으신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202불 90에서
7: 네.
1: 4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7: 아.
1: 내가 뭐 한 400불 내고 있다.
7: 네.
1: 옆집 친구는 200불인데 왜 난 400불인가
7: 그렇죠.
1: 그러면 나의 인컴 보고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계산이 돼서
7: 맞아요.
1: 높게 내는 겁니다.
7: 최하가 이거군요.
1: 맞습니다.
7: 네.
1: 최하가 202불 90인데
7: 네.
1: 거기서 이제 500불, 600불 정도까지 올라가고 뭐 75만 불 인컴이 높보다 높 75만 불보다 높으면 이제
7: 네.
1: 최고치를 내시게 됩니다.
7: 아, 그렇게
1: 부부 합산 75만 불.
7: 합산? 네, 그렇습니다.
1: 그 액수도 자꾸 변하기 때문에
7: 그렇겠네요.
1: 이제 그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확히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7: 네.
1: 알 수가 있고.
7: 네.
1: 이게
7: 그러면은 파트 A, B가 커버해 주는 그 주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7: 네.
1: 파트 A는 hospital이라고 써 있는데
7: 네.
1: 보통 inpatient 입원하는 것을 담당하고
7: 네.
1: 그 외에도 뭐 세세하게 몇 가지 더 있고
7: 네.
1: 크게는 파트 A는 hospital, 파트 B는 medical. 그래서 입원과 외래를 파트 A, B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7: 그렇습니다.
1: 네.
7: 네, 외래라고 하면 우리 그냥 뭐 몇 개월마다 한번 가는
1: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7: 그렇죠. 내과 우리 주치의 분
1: 맞습니다. 그것도 다 외래죠. 예,
7: 네, 그렇군요. 요즘 또 코비드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1: 다시
7: 하는데
1: 다시 또 유행하고 있죠.
7: 네.
1: 예.
7: 그 부분도 예전에 우리 했었잖아요.
1: 맞습니다. 코비드 한창 유행할 때 코비드 네. 백신과 테스트도 다 파트 B에서
7: 했었죠.
1: 커버를 해줬습니다.
7: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 줄기로 A는 입원 그리고 B는 이제 외래 진료 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좀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A, B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치과, 안경 그리고
7: 네.
1: 침, 보청기 이런
7: 네.
1: 것들이 지금 이제 포함이 안 되는데
7: 네.
1: 이목구비가 이제 포함이 안 되는
7: 그러네 얼굴에 있는
1: 네, 맞습니다.
7: 네. 네.
1: 성형 수술도 안 됩니다.
7: 아,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제 파트 AB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7: 네.
1: 추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7: 맞아요.
1: 파트 C, D 서플리먼트가 이제 그 추가 보험입니다.
7: 그렇죠. 네.
1: C, D 서플리먼트는 연방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7: 네.
1: 이제 그 민간 보험 회사
7: 민간
1: 뭐 여러 가지 회사 있지 않습니까?
7: 많죠.
1: 예, 아마 네.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갖고 계신 보험 회사가 있는데
7: 그렇죠.
1: 미국은 또 좋은 게 자유 경쟁 국가여서
7: 네.
1: 보험 이게 또 장점이자 이제 복잡한 단점이
7: 네.
1: 될 수가 있는데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보험회사가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7: 그렇죠.
1: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혜택을 경쟁력 있게
7: 네.
1: 출시를 합니다.
7: 저희로서는 좋죠. 뭐
1: 맞습니다.
7: 선택할 수
1: 그렇죠.
7: 있어요.
1: 예. 그래도 다 같이 비싸서 문제긴 한데.
7: 그러게요.
1: 그래도 한 군데서 이제 독점을 하면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은 또 옛날에
7: 네.
1: 그 옛날에
7: 네.
1: 정말 100년 전인가 50년 전인가
7: 네.
1: 또 그 독점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7: 네.
1: 그래서 그 엔티트러스트 로 이런
7: 네.
1: 것들도 다 그 법안이 제정이 됐는데
7: 네.
1: 뭐 그 여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7: 네.
1: 어쨌든 보험업계에서는 무한 경쟁
7: 맞습니다.
1: 회사들끼리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7: 네.
1: 보험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7: 그렇죠.
1: 그 변경 기간이 이제 10월 15일부터 시작이 맞아요. 되는 겁니다.
7: 네, 이제 예. 곧 정말 다가왔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 플랜이 네.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한테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네. 같은 보험회사에서 타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다른 보험회사의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7: 그렇습니다. 자, 잠깐만 시간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8: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생활상담 오늘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추가로 좀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중에 파트 C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C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1: 예, 이제 파트 C는 연방정부가 아닌 민간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플랜인데
0: 네.
1: 파트 C는 A와 B가 커버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고
0: 네.
1: 그다음에 추가 혜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네.
1: 예를 들어 처방약 플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내가 처방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약을 다른 데서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파트 C의 처방약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실 지금 이제 방송에서 하는 내용을 100% 네. 다 이해하셔도 괜찮고
0: 네.
1: 아마 이제 뭐 혼자서 열심히 공부 하시면서
0: 그렇죠.
1: 보험에 들고 계신 분들은
0: 네.
1: 몇 년 수년째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내용에 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지만
0: 있고, 네.
1: 제가 생각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0: 그럼 전문가죠.
1: 그렇죠. 예.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험 담당 에이전트한테 항상 문의를 하시면서 네. 가는 것이 좋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다음에 이제 파트 A와 B에서 커버하지 않는 부분을 추가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0: 그래요?
1: 들어서 치과 치료,
0: 치과. 뭐
1: 임플란트라든지
0: 네.
1: 아니면 보청기,
0: 네.
1: 보청기도 손님들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0: 그럼요.
1: 그다음에 안경,
0: 네.
1: 뭐 요즘엔 OTC 카드라고 해서
0: OTC.
1: 슈퍼마켓 가서 장 보는 카드까지 추가로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0: 이것도 유용하죠.
1: 맞습니다.
0: 네. 네.
1: 이게 이제 유행한 지가 꽤 됐는데
0: 네.
1: 그래서 이런 추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나한테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 내가 올해 임플란트 해야 되는지
0: 네.
1: 아니면 병원에 다 된다는 전제하에
0: 네.
1: 슈퍼마켓 가서 장 볼 수 있는 카드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보험회사에서
0: 네.
1: 받는 겁니다. 이거는
0: 그렇죠.
1: 이거는 푸드 스탬프 스냅이랑 다른 겁니다.
0: 다른 거죠.
1: 예, 양쪽으로 네. 받으면 더 좋죠.
0: 그렇죠. 다 갖고
1: 스냅도
0: 계시는데요.
1: 받고 그다음에 OTC에서 헬스티 푸드도 받고 그러면
0: 네.
1: 이제 안 그래도 물가 올라가는데
0: 그럼요.
1: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맞아요.
1: 부부인
0: 맞아요.
1: 경우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각자 받는 거죠.
1: 맞습니다. 예. 이런 추가 혜택들을 다 보시고 나한테
0: 네.
1: 맞는 보험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네. 예, 민간 보험회사 다양한 만큼 그 월 보험료도 내가 어떤 플랜을 드느냐에 따라 다양하겠네요.
1: 맞습니다. 파트
0: 네.
1: C 같은 경우에 월 보험료가 0원인 경우도 꽤 있는데
0: 그래요.
1: 그런 플랜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있죠.
0: 아무래도요.
1: 돈을 막 뭐 100불씩 내는 것보다는
0: 그럼요. 예. 네.
1: 그러나 100불씩 꼭 내야 되는 플랜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아예 상황에 맞춰서 담당 에이전트와 반드시 상의를 거쳐서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약을 많이 드십니다. 정말로요. 근데
1: 예.
0: 이 처방약 플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처방약 플랜을 이제 파트 C를 처방약 플랜 포함된 거 하셨을 경우에는 파트 D를 별도로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0: 네.
1: 파트 C가 없을 경우에는 처방약 플랜 처방약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약을 들으셔야 됩니다.
0: 그렇죠.
1: 아무래도 오늘 아까 상담하셨던 분도
0: 네.
1: 처방약 플랜을 파트 C와 파트 D가 둘 다 없으셔가지고 지금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되는
0: 네.
1: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 약 처방 플랜 없으면은 굉장히 비쌀 거예요.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처방약 플랜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0: 네.
1: 처방약 플랜 없이 몇 달 계속 지나다 보면은 벌금이 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것도
1: 예. 파트 D도 안 하고 있으면 벌금이 붙기 때문에
0: 네.
1: 예전에 손님 한 분 중에 한 분이 파트 D 플랜을 10년 동안 안 갖고 계셔. 드시는 약이 10년 동안 65세 되신 다음에 없어서 보험을 안 들고 파트 A, B만 갖고 계셨는데 메디케이드도
0: 네.
1: 없이
0: 네.
1: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벌금이 붙습니다.
0: 세상에.
1: 이제 와서 내가 뭐 비싼 약 같은 거 드셔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벌금이 한 번 붙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0: 계속
1: 얘기하는 거지만
0: 맞습니다.
1: 한 번 붙으면 예를 들어 한 달에 50불 붙었다 그러면 50불씩
0: 네.
1: 매달 50불씩 끝까지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0: 세상에.
1: 65세 지금 들으시는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0: 네.
1: 64세, 65세 분들은 더 지금 집중하셔가지고 모든 보험 플랜을 정확히
0: 네.
1: 숙지하시고
0: 맞네요.
1: 에이전트한테 빨리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지금
0: 네.
1: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0: 맞아요.
1: 61년생이신데
0: 그쵸?
1: 62년 1월달이신 분들이 10월달부터 네. 메디케어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0: 오, 벌써.
1: 예, 벌써 이제 62년의 해로 넘어가고 있는데
0: 네.
1: 1962년이 생일이신 분들은 더욱더 귀 기울여 들으신 다음에 달력에 마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0: 네네. 내가 약을 먹든 안 먹든 이 처방약 플랜은 이제 들어야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우리가 서플리먼트 플랜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이죠?
1: 이제 파트 C와 서플리먼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서플리먼트를 고르실 경우에 서플리먼트는 월 보험료가
0: 네.
1: 대개 좀 있습니다.
0: 어, 네. 예.
1: 다만 이제 F와 G 플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코페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네. 병원 갔을 때 코페이가 아예 없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1: 예. 네. G는 디덕티블이 있습니다만 아, 어쨌든 간에 네. 어, 코페이는 없고 네. 디덕티블만 한번 충족하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제로 프리미엄 어... 아 제로 프리미엄이 코페이? 아닙니다. 제로 네. 코페이로 프리미엄은 월 보험료인데 월 보험료는 제로가 아닙니다.
0: 그렇죠.
1: 월 보험료 반드시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코페이가 제로로 어 그다음에 서플리먼트 장점은 네. 어 전국적으로 메디케어를 받는 병원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0: 아 이것도 좀 편리하네요.
1: 예. 대신에 이제 보험료가 당연히 어 꽤 있겠죠. 이게.
0: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 맞습니다. 예.
0: 네. 어 이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지금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를 같이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이것을 또 갱신 문제, 갱신 안 되면 또 사용 못 합니다.
1: 맞습니다.
0: 아주 중요하죠.
1: 예.
0: 알려 주세요. 메디케어부터.
1: 어 메디케어는 불행 중 다행히도 아 네. 다행 중 다행히도 네. 갱신이 없습니다.
0: 아 편해요.
1: 예, 너무 편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메디케어만 갖고 있다. 메디케어의 어드밴 파트 C를 하나 갖고 있다. 모 회사의 파트 C의 메디케어 갖고 있다 그러면
0: 네.
1: 갱신이 필요 없이 어, 월 보험료만 잘 지급하시면 됩니다.
0: 그렇죠.
1: 예, 200, 290 아니면 뭐 그것보다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소득에 따라서.
0: 네.
1: 그다음에 파트 C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가 난 하나도 안 내는 거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제로 어, 프리미엄 갖고 있다 그러시면은 돈 안 내시면 됩니다.
0: 그렇죠.
1: 대신에 내가 뭐 한 달에 30%씩 내는 보험을 갖고 있다 그러면 파트 B에다가 200, 290
0: 그렇죠.
1: 파트 C에다가 뭐 30% 이렇게 어. 돈만 자동으로 나가게끔 셋업해 놓으시면은
0: 네.
1: 어, 갱신 자체가 필요 없이 계속 넘어갑니다.
0: 그렇네요.
1: 다만 네? 이제 파트 C는 네. 어, 10월 달 정도에 되면 annual notice of change라 그래서 보험이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편지가 옵니다.
0: 연말에 와요?
1: 네. 이제 코페이가 뭐 대부분 코페이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0: 아, 네.
1: 그런데 가끔씩 네. 어, 보험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오.
1: 네, 회사 차원에서 회사 보험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0: 네, 네.
1: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드물고 저는 못 봤고 그동안은
0: 네.
1: 다만 보험 회사가 갖고 있는 제공하는 어, 플랜 중에 하나를 터미네이트 없애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0: 그 넷플랜일 수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을 어, 다른 걸로 재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0: 아, 그러네요.
1: 예.
0: 어, 그럼 이쯤에서부터 오나요?
1: 이미 왔습니다.
0: 왔어요.
1: 예. 근데 아. 제가 이제 방송 특성상
0: 네.
1: 어느 카운티에 무슨 아. 플랜이 없어지는지를 세세하게 네. 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에이전트
0: 네.
1: 담당 에이전트가 없으신 경우에는 저한테 네. 전화해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어,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좋습니다. 일단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들은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돈은 금액은 잘 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맞습니다.
0: 네,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이니까 우리 메디케어 플랜 변경 기간이 바로 이번 달이잖아요. 우리
1: 맞습니다.
0: 변경 기간 다 다가왔네요 이제.
1: 예,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오. 연중 행사 한
0: 그러네요.
1: 번씩 이제 변경하는 기간이 다음 주로 곧 다가왔고.
0: 네.
1: 어 그래서 이제 내가 1년 동안 썼던 플랜이 어, 다른 플랜으로 바꾸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0: 네.
1: 지금 이제 담당 에이전트 분이나 담당
0: 네.
1: 에이전트 분이 없는 경우에는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0: 네.
1: 어, 제가 이제 내년 플랜을 잘 어, 상담해가지고. 어, 바꿔드릴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난 내 지금 보험에 만족하고 전혀 문제
0: 그렇죠.
1: 없다. 사실 그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0: 그렇죠.
1: 예, 매년 뭐 보험을 바꾸실 필요는
0: 아유,
1: 없고,
0: 네.
1: 매년 바꾸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0: 그럼요, 굳이.
1: 왜냐면 뭐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0: 그럼요.
1: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딱히 문제가 있을 경우, 어, 내가 꼭 가야 되는 병원이 안 받는 경우라든지,
0: 그렇죠.
1: 아니면 혜택이 점점 떨어져서
0: 네.
1: 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어, 뛴 경우,
0: 그런데.
1: 뭐 그렇다고 해도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0: 네.
1: 어쨌든 간에 불만족스러우실 경우에는 변경을 한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이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어, 이때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지만 바꿔야 되는 분인데 놓치시면
1: 맞습니다.
0: 어, 어떻게 할까요?
1: 어, 그러면 일단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웬만해서 놓치지 마시고
0: 그러니까요.
1: 12월 7일까지 하시면 좋고
0: 네.
1: 만약에 놓치시더라도
0: 네.
1: 스페셜 놓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0: 그렇죠.
1: 정말
0: 만약에.
1: 방송을 지금 못 들으셔서
0: 그렇죠.
1: 놓치신 경우에는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12월 3월 7일이 지났더라도 네. 담당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주시면 네. 혹시 스페셜 케이스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열려있는지를 확인해서 네. 추가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건 개런티는 아닙니다.
0: 그렇죠.
1: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은 개런티로 내가 어느 주에 살든 무슨 맞아요. 카운티에 살든 어떤 보험을 갖고 있든 무조건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고 네. 그게 넘었을 경우에는 스페셜 케이스가 열려있는 경우 근데 맞습니다. 스페셜 케이스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0: 그래요? 아, 그러면 네. 뭐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은 좀 물어보십시오.
1: 맞습니다.
0: 네, 감사하고요. 이제 이런 중요한 메디케어를 등록을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이 가능한지 또 언제 해야 하는지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잠시 후에 돌아와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생활상담은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관한 상담이죠.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이신 라이언 김 에이전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김 에이전트는 수수료 없이 메디케어 상담부터 가입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정확하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516-456-2805 516-456-2805번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생활상담 금방 돌아올게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영어 공부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KCS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급부터 중급까지 레벨 테스트 후 실력에 맞는 수업을 배정해 드립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가능. 오전, 오후, 저녁 등 다양한 시간대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장소. 기존 베이사이드에 이어 플러싱 149가 새 장소에서도 수업이 진행됩니다. 뉴욕주 ALE가 후원하며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 정원 마감 전 수시 등록이니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KCS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 등록 문의는 718-939-6137. KCS와 함께 영어 실력을 키워보세요.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오늘 생활상담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관해서 함께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이시죠. 라이언 김 에이전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랜 변경 기간이 네.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다음 주에 시작되고
1: 맞습니다.
0: 내가 뭐 서플리먼트를 갖고 계시든 파트 네. C를 갖고 계시든 파트 네. D를 갖고 계시든 뉴저지, 뉴욕, 커넥티컷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주를 살고 계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네.
0: 이사 왔을 때 뭐 당연히 가능한 거고
1: 그렇죠.
0: 그거랑 관계없이 내가 그냥 한 군데에서 살고 있는데
1: 네.
0: 내가 내년에 다른 플랜으로 바꿔야 되겠다
1: 네.
0: 그런 경우에 이제 전화를 주시면 내년 2027년도 플랜을 리뷰를 하고
1: 네.
0: 그중에서 나한테 맞는 적합한 플랜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만 이제 65세가 되는 분들 드디어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메디케어 가입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0: 65세가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세금 보고 10년을 하셨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10년을 안 해도 가입은 가능한데 이제 메디케어 A와 B에 보험료가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 돈을 내야죠.
0: 기본적으로는 세금 보고 10년을 하셔야 되고
1: 네.
0: 그다음에 메디케어 AB뿐만이 아니고 사실 세금 보고 10년은 소셜 연금 받는 기본 자격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나중에 이제 소셜 연금을 받아야지 생활이 되거든요.
1: 그렇죠.
0: 제 손님들 보면 이제 뭐 대부분이 거의 다 받으시죠.
1: 네, 금액의 차이가 좀
0: 맞습니다.
1: 있겠지만.
0: 네. 금액의 차이가 사실 상당히 납니다.
1: 아, 그래요?
0: 뭐 최대 한 4,000불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거의 못 받고
1: 네,
0: 인터넷으로 그럼. 봤더니 최대치는 4,000불 정도 되는데
1: 네.
0: 그런 있긴 있습니다.
1: 있더라고요.
0: 예, 부부 합산 거의 한 7,000불.
1: 있더라고요.
0: 4,000에 3,000 하면은 거의 맞아요. 뭐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이니까.
1: 뭐 충분히 나중에
0: 충분하죠.
1: 오후에 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또 세금 보고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집도 한 채 갖고 계시고, 모기지 페이오프 되고. 그 다음에 한 7,000불 정도에.
1: 매달
0: 매달. 예, 그러면 이제 된 거죠.
1: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거의 목표로 이제 다 가는 건데.
1: 네.
0: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 네.
0: 대다수. 이거는 이제 뭐 정말. 한 100명 중에 한 분 정도의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1: 네.
0: 대다수는 이제 뭐 한 2,000불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쵸, 부부 합산으로 네. 아, 부부 합산으로
0: 네, 한 1인당 1,000불
1: 네.
0: 많으면 2,000불
1: 그쵸.
0: 그래서 이제 그 또 소셜연금이 오버가 되면 메디케이드가 안 됩니다.
1: 아, 그게 또 있군요.
0: 네. 그래서 아예 한 7,000 받으실 거 아니면
1: 네.
0: 차라리
1: 조금 오바돼서 네, 못 받느니
0: 조금 오바되느니 네. 안 돼서 메디케이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물론 메디케이드는 자산과 인컴을 둘 다 보기 때문에
1: 네.
0: 뭐 소셜 연금만 2,000불인데 부부 합산으로
1: 그렇죠.
0: 근데 자산이 뭐 100만 불 있다 이러면은 그렇죠. 메디케이드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1: 네.
0: 물론 집 한 채는 또 봐줍니다.
1: 아, 그래요?
0: 봐주지만 또 그거는 또 나중에
1: 네.
0: 또 그 소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메디케이드 변호사님한테 꼭 상담을 하셔야 되고
1: 네.
0: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경우에는요.
1: 그렇죠.
0: 그러나 이제 소득과 인컴이 어차피 너무 오버됐으면은
1: 네.
0: 메디케이드는 쉽지 않다고
1: 그렇죠.
0: 봐야 되고
1: 맞습니다.
0: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1: 네.
0: 이제 여기에 포인트는 세금 보고를 10년 이상 하시면 계속 더 많이 할수록 소셜연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1: 그렇죠.
0: 예, 35년이 맥스고
1: 35년.
0: 메디케어는 10년이 맥스이기 때문에
1: 네.
0: 10년 하든 15년 하든 메디케어는 무조건 받을 수가 있고
1: 네.
0: 소셜연금은 35년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1: 많이 할수록 좋겠네요.
0: 그렇죠. 액수도
1: 네.
0: 많이 할수록 좋은데
1: 네.
0: 이거는 뭐 또 담당 회계사님한테 정확하게 그렇죠. 질문을 하셔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 13만 불인가 14만 불 정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1: 네.
0: 제가 회계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그 이상 하셔도 어차피 소셜연금은 맥스가 이미 다 충족이 된 겁니다.
1: 네 예.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40크레딧을 일단 받고 계신 분들 가능하고 그렇죠? 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0: 맞습니다. 예.
1: 언제 해야 돼요?
0: 이게 놓치면 벌금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또 보험을 일부러 놓쳐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실 이유도 없고 그래서
1: 그럼요.
0: 65세가 되기 3개월 앞뒤로 메디케어 AB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네.
0: AB뿐만이 아니고 CD 서플리먼트까지 뭐 다 같이 신청 들어가야 되는데
1: 그렇죠.
0: 이제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1: 맞아요.
0: 이게 또 한 달, 두 달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65세 되기 3개월 전에 미리 플래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항상 1년에 몇 분씩 손님들은 3개월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1: 아,
0: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월이면 네. 987.
1: 7월.
0: 7월 달 생일이신 분이 지금 10월 달에 오시면 정말 급합니다.
1: 그러네요, 이제. 예. 막바지에.
0: 근데 꼭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1: 아, 그랬군요. 그분은 7월에 하셨어야 되나요?
0: 7월에 해도 되고, 네. 6월에 해도 되고, 6월에. 5월, 4월. 4월 때부터 오픈이 돼 있었는데, 네, 네. 어쨌든 간에 계속 미루는, 본인이 또 자기 미루는 성격이라고 하시는데.
1: 아, 그러셨군요. 확인하셨어요?
0: 확인하셨어요.
1: 다행입니다.
0: 한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데.
1: 진행 중.

0: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네. 한 달 넘어가긴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 생일 달 전후 3개월이니까 일단 3개월 전에 등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0: 예. 그래서 네. 지금 10월 달에 제가 또 지난주에 이번 주에 신청해드린 분들 중에 네. 1월 달, 62년 1월 달 인생이신 분들.
1: 1월.
0: 방송 열심히 잘 들으시고, 3개월 전에 그냥 바로.
1: 하셨어요.
0: 바로 들어오신 분들.
1: 좋네요.
0: 그런 분들은 소셜국에서 혹시 서류가 뭐 미스가 나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실수가 있을 그쵸. 수 있거든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 그런 네. 경우에 모든 뭐가 잘못됐어도 네. 고칠 수 있는 시간.
1: 넉넉하죠.
0: 넉넉합니다. 예. 뭐 잘못돼도 한 달 또 있고, 두 달 또 있고 하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1: 예. 네.
0: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뭐 어떻게든 됩니다. 또 제가 도와드리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든 잘못된 것도 다 고칩니다.
1: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꼭 서둘러 주십시오. 네, 그게 가장 좋고.
0: 예, 물론 뒤에 3개월에 오셔도 제가 잘못돼도 고쳐드립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보험이 네. 늦어지기 때문에
1: 뭐
0: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지금 이제 61년생이신데 네. 10월 달 생일이시다. 그럼 지금 빨리 오셔야 되고
1: 그렇죠.
0: 11, 12 그리고 62년 1월 달까지 지금 신청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네, 하실 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뭐 내 생일 후 3개월까지 지금 진행 중이신 분처럼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0: 맞습니다. 예.
1: 자, 이것까지 놓친 분들 벌금 내셔야죠.
0: 네,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늦으면 파트 B에도 벌금이 있고 파트 D에도 벌금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1: 네.
0: 파트 B는 1년 늦을 때 10%.
1: 네.
0: 그럼 202불 90센트인데 거기에 10%면 한 20불 정도가
1: 네.
0: 매달 끝까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2년 늦으면 40불 뭐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다음에 파트 D 약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늦을 때 1%.
1: 네.
0: 내셔널 벤치마크 1%인데 뭐 대략 한 3불에서 5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뭐 한 1년 늦으면은 꽤 되고
1: 만만치 않습니다.
0: 1년 늦을 때 한 5불 정도였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그 벌금은 정확하게 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제가 계산해서 손님한테 벌금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1: 맞습니다.
0: 소셜국에서
1: 네.
0: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1: 그게 이제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게 참 무섭습니다.
0: 맞습니다. 예. 물론 메디케이드가 있는 경우 벌금 면제가 됩니다만
1: 네.
0: 그래도 메디케이드가 중간에 끊어졌을 경우
1: 네.
0: 또 살아났을 경우 메디케이드가 있어도 일단 벌금에 붙으면 골치가 아플 수 있기
1: 그럼요.
0: 때문에
1: 그럼요.
0: 그리고 메디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OTC 카드까지 나오는데
1: 그렇죠.
0: 일부러 1년 늦게 해가지고 모든 혜택을 다 놓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지금 가입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라이언 김 에이전트께서 정말 많이 잘 도와주실 겁니다. 전화번호 516-456-2805 516-456-280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생활상담 주말 잘 보내시고요.
0: 예, 벌써 시간이 다 되는지 몰랐네요.
1: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정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은 한글날 지정 100주년이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표한 지 580돌이 되는 날입니다. 한판 승부는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며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문제를 두고 미국 측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정청래 의원은 미국 비자 발급 지역 문제로 재외공관 국정감사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겼죠. 국민의힘에서는 미국이 여당 의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범여권 내에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내전에서 국정감사 주요 장면과 정치 현안 함께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글날 휴일을 보내드리고 있죠.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그레이스 정, 정옥임 전 의원님,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어, 우리 정옥 의원님 오늘 스튜디오 색깔과 어울리는 그린.
5: 네.
1: 잘 어울립니다. 원샷 잡아주세요. 예, 정 의원님과
5: 네,
1: 예, 녹색이 잘 어울립니다.
5: 네.
1: 예, 아름답습니다.
5: 네, 녹색을 좋아해요.
1: 예, 네. 잘 또 소화하기 어려운 색깔인데, 예, 어울리십니다. 자, 일단 정청래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갈 때 비자 필요한데, 아니, 그래도 여당 전 당대표였는데, 이제 국정감사를 위해서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이게 지연이 됐고, 그래서 미국 가려다가 유럽으로 변경을 했군요.
3: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비국행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실은 어제 8일 확인이 됐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외통이 미주반은 11일부터 22일까지 미국과 브라질 등을 방문해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1: 예.
3: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정 의원은 미주반에서 구주반 유럽 담당으로 옮겨서 국감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1: 예.
3: 정 의원은 2013년에도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농성 참여가 문제가 됐을 거란 추측에 대해 문제가 됐다면 2012년에도 발급되지 않았어야 정상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1: 예.
3: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에 정 의원은 또 그때는 비자를 발급받았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못 받은 적이 있긴 있었네요. 2012년, 2014년에는 받았다가 2013년에는 또 못 받았었고.
3: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받고 두 번 못 받았던 거죠.
1: 어렵네요. 자, 이제 이러한 비자 발급 지연을 두고 엇갈린 반응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3: 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면서 한미 외교 당국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신망 높은 사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은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아닌지 의심을 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외교적 깊이 인물 낙인을 새긴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 외교 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예.
3: 한편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은 극단적 주장과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에 자제를 당부했고 언제든지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3: 또 과거 방미 과정에서 찍은 미 하원 의원들과의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1: 예,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본인 SNS에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당대표가 미국과 관계 좋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아, 예, 이제 정청래 의원의 SNS군요. 심사 중인 상태, 리뷰. 리뷰. 정청래 의원님 미국이 아니라 영어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예, 리뷰, 또 영어까지 써놨고,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 자제를 부탁한다. 휴일과 항공편 예약상 유럽으로 변경한 것이다. 리뷰 중인 상태고, 안 돼! 뭐 이런 상태는 아닌 것이다. 이제 프로세싱 과정인 것이다. 팬딩.
6: 뭐 거부는 아니지만 저게 예. 지연된다는 것 자체가
1: 예.
6: 뭐 거부의 의사 같은 게 깔려 있는 거죠.
4: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공무상 출장인데. 아니 저는 이거는 뭐 정청래 의원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5: 외교부?
4: 아니 미국을 탓할 문제.
5: 아 미국
4: 원칙이 없어요.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5: 그렇죠.
4: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일관되게 비자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를 마음대로 내주고 싶을 땐 내주고
5: 예.
4: 목니 부리고 싶을 땐 목니 부리고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너무했죠. 그냥 한국에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 여당 대표까지 지낸.
5: 그러니까요.
4: 지금 뭐 다선 중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저런 식의 묵리를 부렸다는 게. 그래서 미국이.
5: 저를 보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4: 네, 네. 미국이 보면 마치 무슨 이 비자 발급해 주는 게 예. 대단한 자신들의 무엇인 듯
5: 예.
4: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저는 뭐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보고 더군다나 우리하고 뭐 그 오랜 동맹 관계 혈맹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런 식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5: 예.
4: 마치 이제 한미 간에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는 듯한 모습은 제가 보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5: 예.
4: 한미 동맹 이상규류라면 아마 의원들 전체가 안 나왔어야 이상규류라고 부를 만한데.
5: 아니 나경원 의원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외교 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4: 좀 오버 오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5: 2012년도 때는 받았고 14년 때는 받았는데 13년에 안 받았잖아요. 그럼 이미 경고장이 몇 년 전이야? 3년 전 이미 왔었던 거네.
4: 그러니까 이 뭐 야당 묶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과장 안 했으면 좋겠고.
5: 예.
4: 근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상기류가 흐르잖아요.
5: 예.
4: 근데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이상기류가 흐르면 어쨌든 그쪽이 뭔가 원칙이 없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니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5: 예, 우리 정 의원님 또 미국 많이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6: 저는 수도 없이 다녀봤지만
5: 그러니까.
6: 네. 살기도 하고요.
5: 아, 맞네.
6: 이런 경우를 제가 겪어보질 못해갖고 제가 공감이 안 돼요, 솔직히.
5: 아, 의원님 가면 이제 비자 프리패스죠.
6: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을
5: 똑같이
6: 그,
5: 보죠.
6: 똑같이 봐요. 국회의원이라고 뭐 그 프리패스 아니에요.
5: 아.
6: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5: 예.
6: 그러니까 이제 소위 국정감사잖아요. 외통위에서.
5: 예, 예.
6: 그럼 다른 나라는 이제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들이라 해서 좀 배려하는 그런 나라들이 훨씬 많죠.
5: 그렇죠.
6: 미국은 없어요. 그런 거. 똑같이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라면. 제가 정청래 의원의 입장이라면 일단 본인만 지금 안 나온다라는 걸 오늘 알았을까요? 그 며칠 전부터 좀 기류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5: 예.
6: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직 대한민국 여당의
5: 대표.
6: 대표였단 말이에요.
5: 의전세 몇 위에?
4: 7위.
5: 7위.
6: 그렇다면 일단 지금 한국에 주한 대사가 있잖아요.
5: 맞아요.
6: 미셸 스틸 팍이에요. 팍.
5: 아, 맞네.
6: 한국계예요.
5: 예.
6: 그러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국정 때문에 미국을 가야 되는데
5: 예.
6: 무슨 일에선지 비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는 이런 네트워크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5: 그렇죠.
6: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느닷없이 벼락 맞듯이 하고서 유럽으로 돌렸 이게 무슨 블랙코미디 그러니까 또 그 야당 의원은 무슨 뭐 엄청난 뭐 재앙이
5: 재앙,
6: 일어난
5: 경고장.
6: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리안 네. 중에 아마 제일 잘하는 사람은 김정은이겠죠. 그 외에는 they don't care. 별로 몰라요.
5: 예, 예.
6: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이 이재명이라는 거를 몇 명이나 알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무심함에 대해서도 솔직히 속상하죠. 그래도 아까 권력 서열이 7위까지 있었던
5: 7위.
6: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 해프닝이 또 일어났다라는 게 그리고 보세요. 13년에 못 받았는데 26년에 못 받았지만
5: 예.
6: 12년, 14년에는 잘
5: 받았어.
6: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89년에 학교 다니면서 왜 대사관자에다가 방화 시도해갖고
5: 네.
6: 걸려가지고
5: 네.
6: 그 당시 대사가 넌그레그 대사거든요.
5: 야.
6: 그래서 2014년에 그 넌그레그 대사 집에 가서 또 사과도 하고 왔어요. 나름 한 건데
5: 했는데.
6: 아니 그때는 그 전직 대사한테 사과도 하면서
5: 네.
6: 아니 그 전직 그 당대표로 미셸 스틸 박하고
5: 교류도
6: 좀 하고 그랬어야지.
5: 아, 그러네요. 자, 김수인 평론가.
3: 네. 일단 2012년에는 발급을 못 받았고 13년에 13년에 못 받았고 네. 14년에 받았고 이번에 못 받았다. 이건 글쎄 미국에서 미국도 기준이 오락가락해서
5: 네.
3: 그 기준에 따라서 정청래 의원도 됐다가 안 됐다가 한 건지
5: 예.
3: 아니면 정청래 의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건지
5: 공무원이 바뀌었나 담당 공무원이?
3: 그게 좀 불명확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5: 예.
3: 어떤 뭐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서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겠다 한다면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고 좀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 네, 이게 이제 한미동맹을 훼손한 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 사안이 이제 방치가 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혹은 미국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6: 이게 예. 이럴 수 있는 게
5: 이럴 수 있어요.
6: 그 왜 취업비자, 그러니까 맞아요. 취업 허가를 받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그 회사가 이 사람 비자 좀 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로또 돌릴 수 있는데 돌린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의 변호사, 똑같은 능력의 네. 뱅커 이래도 그래갖고 되는 사람은 거기 남을 수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비자가 안 나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5: 예.
6: 근데 이분이 89년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그건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5: 남아있죠, 당연히.
6: 그러니까 이게 돌다가, 이 사람 89년, what happened? 그러면서, 안 돼. 요번에 안 돼. 그러다가 또 2012년, 14년은 또 어떻게 해서 가고, 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년 던진 건 아니잖아, 화염병을.
5: 그렇지.
6: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면, 진작에 보좌관들이나, 정청래 의원실에서 조처를 했어야죠.
4: 근데 최근에 좀 그 트럼프 반이민 정책이 강화된 이후에
5: 예.
4: 유학생들도 그렇고
5: 맞아요.
4: 주재원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 특파원 가는 데 있어서도 예전보다 훨씬
5: 까다로워졌다고
4: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SNS 검열 같은 거를 다
5: 맞아요,
4: 하더라고요.
5: 맞아요, 맞아요. 네.
4: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영향도 저는 없지 않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아니 그래도 이건 공무상의 출장이고
5: 아니 줌이 한국 대사 강경화 대사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4: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 공관을 감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가는 건데 아하. 그리고 연례적으로 늘 있는 그 행사잖아 늘 있는 이벤트잖아요.
5: 네,
4: 우리 국정감사 때마다.
5: 그러니까
4: 근데 여기서 제동을 건다는 건 저는 미국 측의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5: 아.
4: 그냥 뭐 랜덤으로 돌리다가 뭘 모르는 사람이 89년도 기록 이거 서류 밑으로 넣어놔 이게 아니고 상당한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봐요.
5: 자 이런 상황 예.
6: 아니 별 얘기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주미 한국 대사도 있고 주한 미국 대사도 한국계고 또 외통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일이고
5: 네.
6: 정청래 의원실에서도 하면 그렇게 해서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그래도 당신 89년에 던졌으니까 안 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5: 37년이구나. 네. 예, 어쨌든 참 별 일이 다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 6월에 한미일 외교당국과 실무로 회의를 앞두고 국정원의 참석을 배제하고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의원이 국정원의 화이트 의원이 뭐 거부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3: 네,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었는데요.
5: 예.
3: 이 회의는 3국 외교당국과 북핵 사이버 분야 담당자 등의 60여 명이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5: 예.
3: 그런데 이를 앞두고 미국에서 국정원 참석 배제를 한국 측에 통보했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5: 예.
3: 이 통보는 구두와 문서 두 가지 형태였고요. 미국은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안팎에서 국정원이 쿠팡 탄압에 관여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는 설명을 덧붙였고요. 하지만 국정원은 당시 조치가 일회성이었고 현재 한미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정원은 3월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가 무산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5: 예, 자 일단 국정원은 한미협력에 문제없다. 외교부 정청래 의원 관련해서 이거 확대해서 그건 하지 말아라. 한미 동맹에는 균열이 없다 이런 입장이 계속 이제 당국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미일 실무협의 국정원 참석이 배제됐다 일회성이다라고 하는데 일회성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6: 아니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과거에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5: 국정원 정보당국인데
6: 그리고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5: 네.
6: 언론에 보도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 내부에 조용한 휘슬블로어가 있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얘기해줬다는 얘기거든요.
5: 국정원 내부든지 미국이든지
6: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공화당 정권이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민주당에 비하면 좀 오만한 편이에요. 고압적이고.
5: 네, 네, 네.
6: 그런데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정부 때는 정말 상상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60명이나 들어가는데 국정원 니들 빠져.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근데 그러면서 쿠팡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물론 쿠팡 사태에 국정원 얘기가 나왔던 거는 맞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연동시킨다고 북핵 문제와 관련된 실무 회의를 하면서
5: 예.
6: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다라는 자체는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해가 있었고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닌 거죠. 오해가
5: 일회성. 일회성.
6: 네. 일회성이라 하지만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한미 간에 뭔가 공조가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네. 물밑에서 또는 그 배후에서 이게 이렇게 다 부드럽게 해결이 돼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이거 사이버 관련해가지고 요번에 지뢰 사태 때도 이거 가지고 통일부 장관하고 우리나라 그 외교부 장관과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다라는 또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5: 예. 네, 박 의원님.
4: 뭐 있었던 일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국정원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역시 목리라고 봅니다.
5: 미국에?
4: 예. 왜냐하면 한국 측 전체가 빠져라가 아니고
5: 국정원만 오지 마.
4: 예, 우리 국정원 관계자들만 오지 말라고 한 거고 뭐 쿠팡 사태 불만 표현일 게 맞을 거예요 아마.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이제 길들이기를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연례적으로 매년 열리는 그 연례적인 협의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본인들의 어쨌든 쿠팡 관련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갑질이죠. 쉬운 용어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곳곳에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그런 갑질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풀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미국 측이 제공하는 북한 관련 정보 일부가 안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안보에 큰 차질은 없다고 합참의장이 나와서 얘기는 합니다만 예. 어쨌든 안 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존에 비해서는 약간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측, 아니, 저 미국 측이 정확히 요구하는 게 뭔지, 그게 방위비인지, 아니면 지금 뭐 협상인지, 관세, 그 무역협상인지, 사실은 무역협상을 가지고 발생하는 마찰이나 혹은 이견을 안보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5: 예.
4: 근데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그런 어떤 그 프로토콜이 다 깨졌어요. 여기서 생기는 불만을 저쪽에다 갖다 뭐 화풀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한미동맹의 위협이 이게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느냐. 내지는 우리 정부의 어쨌든 그 협상력의 한계라고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발생한 이런 기이한 현상들 때문이라고 볼 측면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5: 예.
4: 그런 잡음이 최대한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5: 전 정청래 의원 비자 얘기보다 우리 정보기관 참석을 배제한 게 전 더 충격이에요. 사실은
4: 그렇죠. 네.
5: 정보기관은 이런 거는 그냥 프리패스 아니에요. 이제 간다고 하면 다 받고
6: 오히려 그
5: 여건은 다르잖아요.
6: 네. 미국 CIA에서 얼른 들어와 얘기 그러니까. 좀 해봐야지 네. 해야 될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이런 그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트럼프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무진에서 지금 그래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거든요.
5: 예.
6: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에 공여하지 않는 그런 정보는 북한 핵 미사일 관련과 바로 이런 기술 정보라는 거예요.
5: 예.
6: 이걸 왜 안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상당히 상투적인 얘기지만 한국 내에 한미 정책 조율과 관련해서 소위 언필칭 자주파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해와 상관없이
5: 예?
6: 그동안 이 사람들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일을 맡아서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5: 예?
6: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하고 무슨 뭐 어떤 경제적인 투자가 연동이 됐다라기보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그 구성 발언서부터 시작해서
5: 예?
6: 이런 거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신뢰가 회복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 근데 요즘에 트럼프보다 더 자주파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좋아한다. 57개 핵무기가 있는 것 같지만 내 임기 때는 아무 일이 없을 거고 뭐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미국 행정부의 어쨌든 대북 정책 관료들이 주의를 시키려면 트럼프를 좀 주의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 그 사람들은 어떻게 트럼프를 주의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5: 예, 이제 문제가 큽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를 다시 또 눈을 돌려보면 추미애 지사. 이분이 계속 지금 경기 도정은 챙기고 계시겠죠? 경기도민 여러분. 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래서 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3: 그렇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어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어올렸습니다. 검찰총장 김오수,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이 한동훈 아이폰 포렌식 비용 4억 원을 당연히 수사 지원비로 특활비 배정을 승인해야 함에도 승인해 주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은폐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5: 예.
3: 추지사는 결국 채널A 강요 미수와 고발사주 사건을 암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대검이 특활비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아이폰을 보내 제대로 포렌식할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김 후보자의 준비단은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가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예. 채널A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배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김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5: 예. 자, 아이폰 얘기 나오고 한동훈 의원의 아이폰 얘기 당시에도 참 많이 나왔었죠. 비밀번호가 20자리였다고 했나요? 예. 근데 이제 못 푼다. 이스라엘로 보내야 된다 얘기 나왔었는데 여기 4억이 들어왔었군요. 근데 그럼 형사부장이 승인 안은 못해요? 그 검찰총장이 아니야 이거 해 이렇게 하면
4: 말이 안 되는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꼴대움개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5: 검사였다가 친한 검사였다가
4: 네,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5: 4억 승인 안 했다고
4: 친윤 검사라 그래서 친윤이 아니라는 근거를 쭉 청와대에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은 왠지 배신을 할 것 같아. 언제 등 뒤에 칼을 찌를지 모르는 사람이야.
5: 예.
4: 뭐 이런 모호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5: 예.
4: 심지어 그동안의 행정 모든 걸 다 점검해 봐야 된다. 심지어는 국정 동력을 위해서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대통령이 판단해야 된다. 급기야는 과거에 있었던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 포렌식을 가지고 아니 대검 형사부장이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리고 당시 수사는 중앙지검이 자, 가져가 있었고 예. 대검은 지휘에서 완전 배제되어 있었어요.
5: 그죠.
4: 추 장관이 그 오더를 내렸던 분입니다.
5: 예.
6: 아니, 당시 근데,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아니에요?
4: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5: 아, 그런데
4: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 이 대검 탓하고 당시 형사부장 탓하고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당사자도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 수세 배제돼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합당한 근거나 어떤 팩트를 들어서 이제 반대할 만한 사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모든 그 이 가능한 스토리를 꿰어 맞추는 이런 식의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극상이죠 이게.
5: 하극상.
4: 예. 네. 게다가 지금 본인은 경기지사입니다. 아니 제발 저 경기 도정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민으로서.
5: 예, 그러니까 경기지사면 일종의 공무원 신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6: 공직자.
5: 선출직 공직자죠. 선출직 공직자. 예. 예. 자, 정 의원님.
6: 그 추 지사가 이제 그 소위 그 진영 내의 강경파의 지지를 독점하기 위해서
5: 예.
6: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 아주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5: 그 여덟 번째 SNS 아니에요?
6: 맞아요.
5: 사실상?
6: 그러니까 이걸 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5: 예.
6: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그 같은 왜
5: 강경파들
6: 무슨 저 멸칭으로 불려지는
5: 예, 예, 예.
6: 그분들이 더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5: 조국, 아 김어준 월드
6: 조국 원장을 포함해서 너무 지금
5: 아, 그, 너무
6: 나서니까
5: 아.
6: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5: 예?
6: 지금 어찌 됐든 끊임없이 지금 새로운 중수 청장 후보가 친윤이라는 거잖아요.
5: 예.
6: 근데 저는 자꾸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친윤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 같이 들려요.
5: 아.
6: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 아니에요?
5: 예, 예.
6: 근데
5: 예.
6: 솔직히 정치적으로 가장 수모를 많이 당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을 텐데.
5: 검사들한테, 친 검사들에게.
6: 본인은 오히려 어머니였잖아. 어머니. 누구누구의 모친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5: 보수의 어머니.
6: 네, 보수의 예. 어머니, 뭐.
5: 예.
6: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그러니까는 아마 지금 14일 날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결과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임명시킬 것 같거든요.
5: 예.
6: 그 시나리오까지 다 전제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 엔진을 풀 가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몸은 수원인가? 지방에 예. 있지만 예. 경기도에 있지만 지금 본인의 이 영혼은, 영혼은 지금 중앙에 있는 있다. 거죠.
5: 아, 예. 예. 계속 이제 언론이 주목을 하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자, 김수인 평론가도 짧게 말씀 주세요.
3: 네.
5: 추미애 지사의 마음은 왜 이럴까?
3: 일단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거.
5: 승인 권한이 보고. 없잖아요, 이분이.
3: 그러니까
5: 아니,
3: 그 승인이 이제
5: 결제 권한도
3: 제도적,
5: 없잖아요.
3: 제도적 승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승인.
5: 마음의 승인할 권한이 거죠. 없다. 예. 어쨌든
3: 일단 그 추윤 갈등이라든지 이때 있었던 일들에 예. 대해서 일단 그게 첫 번째 기준이 아닌가.
5: 예.
3: 법무부 장관인 본인에게 많은 검사들이 반기를 들었고 김지웅 후보자가 거기에 포함돼 있었잖아요.
5: 예, 예.
3: 아마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현재 문제제기를 놓고 보면.
5: 예.
3: 그리고 추미애 경기지사가 또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게 엎혀가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5: 불러봤을
3: 때는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추윤 갈등도 내란에 포함되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예.
6: 이게 아.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부터
5: 예.
6: 추미애 그 당대표는 재명이는 내가 키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아닙니다. 하고 그랬어요.
5: 아,
6: 그래서
5: 그래요?
6: 안 지키면은 내가 멱살 잡는다. 누나 무서운 거 알지?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5: 예.
6: 진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예요. 이 정도 되면은.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행에
5: 예.
6: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는 이제 가장 그 대적하는 위치에 본인을 포지셔닝 하고 싶은 것 같아요.
5: 예. 자, 하나만 더 짚을게요. 북한군 포로에 그러니까 한국 송환을 둘러싼 우리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갈등 대사 소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3: 네. 9월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이송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했음을 강조했고 우크라이나는 양국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양국이 비밀 휴지 합의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왔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감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사과의 말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5: 예.
3: 하지만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사 소환은 최상위 단계의 외교적 항의 조치로 꼽히고요.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주일대사를 소환한 이후 18년 만의 일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티 대변인은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5: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감정적 반응이다라는 반응인데 박 의원님부터.
4: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점이 있는 거 맞는데요. 여기까지 갈 문제인가 싶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강한 대응을 언급을 해놓으신 사안이잖아요.
5: 네.
4: 그러면 외교부는 불태전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5: 네.
4: 아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쟁 중인 나라고 지금 네. 침략을 당해가지고
5: 네.
4: 전 세계적으로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유형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그런 나라를 상대로 외교적 마찰이 있다고 대사를 소환한다는 거는 국제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일까 그런 점이 좀 염려돼서 저는 이제 대사 소환을 우리가 이제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긴 한데 외교적으로 그 전이라도 아직 소환된 건 아니잖아요.
5: 예.
4: 그 전이라도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외교 일반에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5: 예.
4: 조금 좀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6: 아니 외교부 장관이 그러잖아요. 사과의 말이 들어있는 메시지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 저 청와대 입장은 다른 거잖아요. 이게
5: 예.
6: 외교부도 얼마나 당혹해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정상과의 그 회동인가 거기서
5: 예.
6: 1억 불 지원 그다음에 전후 재건 뭐 이런 걸 약속했거든요. 근데 나 당장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싸우려면 이제 미사일 요격 체제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좀 받고 싶은 게 많단 말이죠.
5: 패트리어트.
6: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해서 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5: 예.
6: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뢰 도발 대응하고 너무 처음으로 대비되는 거예요. 네.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김여정이가 정말 무슨 광대 별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우크라이나가 만만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보면은 외교는 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안보정책은 엉망진창이야. 똑같이 잘한다 잘못한다가 같은 퍼센티지로 나오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5: 예. 자, 이럴 때는 정보당국에서 좀 물밑에서 뭔가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자, 일단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7: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99, 반감 파운드당 2불99, 대파 번들당 1불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99, 아얌육 반반 순대팩당 9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3: 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의도 외전 시간인데요. 오늘 내전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3: 아유, 국정감사 바쁘신데 오셨습니다. 휴일이라.
4: 네. 아니, 요번 주는 너무 좋아요.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뭐. 네,
5: 아니, 아주... 복사위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이.
4: 아, 그런가요?
5: 네.
4: 아, 저는
5: 다이나믹 법사위 뭐.
4: 다이나믹 법사위라서 네. 약간 관조하는 자세로 나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좀 멀리서 이 상황을 보려고 하거든요.
6: 아니, 오늘 의상도 그래. 네. 오늘 의상도 그렇게 경건한 의상.
3: 경건한 네. 의상. 약간 그 성직자 의상이야.
6: 맞아, 맞아.
4: 그러니까 제가 한번 소리를 지르고 운영위에서 김태규 의원님이랑 싸워봤더니
7: 되지 않대.
4: 그냥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3: 네. 진짜 스스로 상처돼요.
4: 네, 그래서
3: 맞아요. 타격감이 있어요.
4: 오고 나서 저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그래도 내가 너무 했지 사과할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 전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 이거는 아니다.
3: 야.
4: 내가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살 필요는 없다.
3: 아.
4: 소리 잘 지르면 뭐 사랑받고 그렇겠지만 잘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3: 예.
4: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저에 대한 평가를 내렸고
3: 네.
4: 그래서 관심 못 받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3: 김한규 의원님의 김태규 의원과 싸움썰.
4: 예.
7: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3: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7: 뭡니까? 잘할 수 있는 게 도대체.
4: 아니,
7: 침묵이야?
4: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6: 도대체.
7: 이 난리통에?
4: 아니죠.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제가 김의겸 의원님한테 빨리 가서 간사니까 해결을 해라 야당.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김의겸 의원님이 법사위 간사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3: 예,
4: 김승원
3: 예.
4: 간사가 법무장관 되면서 갑자기 저희 상임으로 와서 후보자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네, 그래도 법사위니까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률적인 얘기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하죠.
3: 아니. 김학의 의원님이 그 박지원 의원님 옆에 앉아 계시죠, 주로.
4: 네네.
3: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 소리 굉장히 많이 지르잖아요.
4: 네.
3: 아, 근데 옆에서 우리 김학의 의원님 표정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애처로운 표정으로, 아, 그래도 마음에 쓰이더라고.
7: 와, 근데 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제 목, 이게 네. 그 데시벨이 굉장히 높잖아요.
4: 네. 네.
7: 근데 이번에 이제 복병을 만난 거예요. 김태규.
3: 그렇죠.
7: 네.
3: 야.
7: 그래가지고 뭐 제가 솔루션을 냈어요. 그 두 분은 마이크가 없어도 남들 마이크 쓰는 것보다 더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 저스티스의 차원에서 그 두 분은 마이크를 안 쓰는 게 낫다.
3: 아까 우리 예. 김영 의원님 마이크 꺼졌을 때 김한규 의원 잘 들어 하면서 저기 삼선 의원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 무슨 말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김한규 의원 잘 들어.
7: 아, 근데 예전에는 다선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정해 시간에
3: 네.
7: 상임위원장실에 이제 들어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 바로 붙어 있으니까
3: 네.
7: 문 열고 딱 그 상임위원장실에 딱 들어가면 이제 상임위원장이 앉아 있고 다선 의원, 뭐 4선, 5선, 6선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3: 예.
7: 이봐, 아니 상임위 시간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자네는 빨리 사과해 여기서 막 이래요.
3: 군기를 잡는 거.
7: 네, 그러면 거기서 정리가 되고
3: 예.
7: 이러지 지금처럼 뭐 완전히 그냥 그 삿대질만 거의 한 뭐 한 10분 뭐 15분 하잖아요.
3: 삿대질은 뭐예요? 이게 소리를 그냥.
7: 아니 삿대질은 이 질이고 그 다음에 소리도 같이 지르잖아요.
3: 네.
7: 그 거의 그 막말 논쟁이고 막 그 그냥 18분을 고기 18분에 뭐
3: 18인분 6인분
7: 18인분 6인분 혼자
3: 6인분 혼자 드셨다.
7: 어 근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3: 이게 뭐가 재밌어?
6: 아니 나 근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3: 6인분
6: 먹었다는데 왜 모욕적이야 그게?
3: 아, 여성 법사였죠.
4: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8: 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있었는데. 게 아니라 곽규택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모욕적이에요. 무슨
6: 그래요?
8: 말이냐면 그것도... 곽규택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님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곽규택 의원님이 소리를 계속 지른다고 서영교 위원장이 꽥꽥꽥꽥꽥이라고 불렀고 곽규택 의원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서팔계라고 불렀어요. 서영교 저팔계라고 해서 서팔계라고
6: 그러니까
8: 불렀거든요.
6: 화가 나겠구나.
8: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6: 6인분이라고 6인분 먹었다 그런다 그래서 나 화 안 날 것 같은데 왜
9: 아니,
6: 그랬을까요?
9: 그래가지고 그 꽥꽥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느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그걸 흉내를 내가지고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어요.
6: 아, 근데 사실은 6인분보다 서팔계가 더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8: 네, 그래서 서팔계 때 모욕적이었는데 그때는 국회 내에서 이런 일이라 면책특권 때문에 문제제기를 못했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곽규택 의원님이 제가 보면 상대당이지만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6: 맞아요.
8: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하지만 예, 예. 저분이 되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기분 나쁘고 아프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요.
6: 그러니까 당사장 기분 나쁜데 제3자는 웃겨. 그게 전략적인 거예요.
9: 아니에요. 그러네. 웃기지도 않아요.
6: 아니 박규택 6인분 웃겼는데.
9: 아니 그냥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웃기지도 않아.
3: 아, 싸우는 게
9: 불쾌하죠.
8: 곽규택 의원님이
6: 김태규보다는 그래도 덜 불쾌한 것 같은데.
3: 예, 그렇게 해요.
9: 네. 예, 자, 김학규
8: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님이 아, 이게 비유를 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이 얘기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곽규택 의원이라서 서영교 의원님이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한 문제 그 모욕적인 행위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원외위원님이 이제 내부 공개 회의에서 똑같이 서팔계라고 해서 서영교 의원님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도 고소도 했거든요.
9: 아, 그래요?
8: 네, 그런 거라 되게 그걸 민감해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곽규택 의원님이
6: 스토리가 있구나.
8: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3: 슬프네요, 사실.
9: 아, 근데 여당 상임위원장은 야당 편을 조금 더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상임위가 굴러가지.
7: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9: 너무 당파적이야.
7: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국회 상임위에서 그 질의 시간에 마이크 질의 그 기회를 얻고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끼어들어요 막 옆에서 막 모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근데 그거는 그냥 예의보다 약간 룰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음번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파괴가 됐고 아니 그리고 호칭이 평준화돼가지고 서로 야래. 그 박지원 의원 빼놓고는 다 야야. 뭐 나이 뭐 무슨 선수 이런 거 관계없이.
9: 뭐 얼굴도 흉기라고 하는 판에
7: 그런 매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서로 인간이 아니라 그러는 얘기까지 지금 나갔으니 저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법사위 전체를 불량 상임위로 국회에서 한 반년 정도 활동 정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9: 동의합니다.
8: 아니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법사위가 권한이 많거든요. 타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법안들을 다 법사위에 올려야 되고 원래 체계 자구만 봐야 되는데 내용을
6: 맞아요.
8: 갖고도
6: 자구.
8: 붙잡고 통과 안 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상임위 그러니까 뭐 상원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인기를 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야 모두 지금은 법사위가 인기가 없어요. 의원들이 이게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의원들도 힘든 거예요.
9: 아니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3: 근본적인 이유.
9: 예, 그럼요. 이번 그 22대 국회 법사위는 아니 지금 여당이 거의 8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검찰청을 지금 폐지하잖아요. 폐지했잖아요.
3: 했죠.
9: 예, 형사소송법 다 개정했잖아요. 검찰 이제 수사도 못 하잖아요. 검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잖아요. 이런 이거 10년, 20년 걸려서 해도 할까 말까 한 엄청난 혁명을 갖다가 지금 이거를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는 전쟁터가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법안 법률의 그 자구, 체계, 심사하는 게 원래는 법사위인데 예전에도 이제 법사위가 딱 길목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저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운 적은 있지만 이번 법사위는 더 특이하게도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지금 뒤흔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8: 아니 그러면 국감에서 차라리 그 얘기를 하세요. 국민의힘이라면 제가
4: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소청 중수청장 예. 비어있는 이 문제를 세게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와서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자꾸 뭐 이러니까
7: 그렇겠냐.
4: 그러니까 제가 봤을
9: 때 그 얘기 나오기 전부터 그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크게 그 군기를 잡으려고 그랬습니까?
4: 아니 그렇더라도 그 시간을 견디고 빨리 질의를 오래 하는 게 낫죠. 제가 어제 첫 번째 질의였는데 10시 오전 10시에 회의하거든요. 제 첫 질의가 11시 30분에 시작됐어요. 저라면 그 시간에 계속 저희의 정책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질의를 한 번이라도 더 하겠어요.
9: 제가 야당으로 교과서적인 말씀 맞습니다.
6: 아니 근데 교과서는 교과서인데 교과서가 한쪽만 있어.
3: 한쪽만 있어.
6: 왜 오른쪽만 있어? 왼쪽은 없어. 뭐 그런 교과서가 다 있어.
4: 아니 원래 여당은 이런저런 핑계로 국감 때 싸우고
9: 여기서도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4: 질의를 못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6: 두 분이 해보세요.
3: 오늘 네. 저기 김영호 의원님이 평상시에는 다섯 페이지 준비 오셨는데 오늘 휴일에서 두 페이지밖에 못 써오셨어요.
4: 어떻게 제가 전직 상임위원장한테 대드리겠습니까?
3: 국방위 상임위원장.
9: 아 이제 잘못했을 때는 또 이렇게 따지고. 네. 질의하는 게 맞죠.
6: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네. 저기 김한교 의원만 같으면은 무슨 그런 촌극이 벌어지고
9: 그러니까요.
6: 6인분이 네. 나오겠어요.
7: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나 정옥임 의원님만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국회가 안 되겠죠.
9: 아 근데 아, 정말 과거에
3: 낭만이 사라졌어.
9: 상임위 할 때도 옆 사람이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다가 사실 조금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3: 진정이 되면.
9: 예, 왜냐하면은, 그런, 아마 내가 김한규 의원의 그.
6: 맞아, 비슷해.
9: 심리가 이해가 가요.
6: 아니, 둘이 비슷하네.
9: 적응이 안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3: 다른 역인가, 누군가, 너는 누군가.
6: 국방위에서. 뭐 때문에 그 보수 정당에서 뭘 안 한다 그랬는데 혼자만 나와서 뭐 하고 그랬던 거
9: 같은데. 아, 우리 당에서 그 당론으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잖아요.
6: 아, 그 국정감사 혼자 했어.
9: 근데 내가
3: 아, 맞네.
9: 국방의 시계는 1분 1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혼자 국감을 열었어요.
3: 아, 맞다. 기억나네.
9: 열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당 의원들한테 감금당해가지고.
7: 맞아. 지금 기억난다.
9: 근 3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고.
3: 아, 감금당했었어요.
9: 네, 그래가지고 야. 휴지통에다 휴학을 했네.
3: 아, 뭐 세상에. 야, 그때도 야만의 시절이 있었네.
9: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항상 하는 차시에는 말씀이 야, 김영우 저 굉장히 얌전한데.
3: 강간이 있다.
9: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고집 있다. 젊은 건들이면
3: 네,
9: 그리고 그때 정진석 대표가 원내대표인데
6: 좀 안 맞았죠.
9: 저 우리과 후배 하나 있는 게 저렇게 그냥 소개된다고 막 그러셨어요.
3: 후배 하나 정외과 후배
9: 말을 안 들어.
3: 말을 안 들어. 심지어 같은 기자 출신.
9: 대선배죠. 우리
3: 대선배. 야. 근데 지금 또 박근택 의원이 법사에서 한동훈 의원의 자녀 논란을 제기했는데 이제 자녀 장관 시절에 허위 스펙, 자녀 허위 스펙 수사를 위해서 사법 공제를 의뢰하려고 했더니 경찰에서는 검찰이 요청을 했더니 검찰에서 신청을 안 하고 이게 이제 해외 대학이잖아요. MIT. 그죠?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자체 중단을 했다는 의혹인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차관이죠. 이분은 처음 들었다. 하고 이제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자기도 한동훈 의원 공격하려고 자기도 조사해봤는데 내가 자기도 살펴보니까 한동훈 의원 그 자녀는 천재더라. 그래서 좀 허위스펙 차원이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
4: 그러니까 뭐 내용보다도 디테일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뭐 사안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쟁점은 모든 검찰이. 일을 검찰이 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에서 입시도 아니고 그냥 수강 과목을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이슈를 갖고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거든요.
3: 예.
4: 그게 별게 아닌 거지만 법무부 장관의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사다라는 게 수사의 이유였어요.
3: 예.
4: 그러면 한동훈 전 장관 일도 이게 무슨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사법공제

0: 저지를 그렇죠. 했는데 이건 왜 안 됐냐 이런 취지구나요.
1: 네. 근데 제가 미국에 좀 있어 봤거든요.
0: 예.
1: 근데 그 한동훈 의원의 딸은 너무 천재예요.
0: 아니 그 천재.
1: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0: 천재 부를 이제 판단.
1: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SAT 그다음에 ACT라는 게 있는데
0: 예.
1: 이 ACT는 SAT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0: 아.
1: 전 과목을 다 만점을 받았어요.
0: LSAT?
1: 아니, 그거는 이제 로우스쿨 가는
0: 아,
1: 거고.
0: 네, 그렇죠.
1: 그거 말고.
0: SAT.
1: SAT는 보통 이제
2: 계약.
1: 학력 능력 평가인데 거기에 과학 과목이라든지
0: AP.
1: 훨씬 어려운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ACT라는 시험이 있어요.
0: 아, 또 있어요. 어이,
1: 그건 MIT라든지 아, 굉장히 예.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이 이제 보는데
0: 예.
1: 그게 한 4~5 과목인데
0: 아.
1: 전 과목이 다 만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성적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닐 텐데 제가 볼 때는 아, 민주당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너무 이런 것까지 또 들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아, 그러니까 성적 문제가 아니라
1: 성적 문제가 아니에요.
0: 왜 그때 공조를 안 했냐.
3: 저희는
0: 얘기잖아요.
3: 이 사안에 네.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게 의심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과거에 수사했고 당시에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 눈치 보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나 조작 기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박균택 의원님이 강하게 갖고 있어서
0: 예.
3: 그런 사례로 든 거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4: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어쨌든 검사, 이거 본인이 수사를 할 때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혐의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피의 사실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정작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 당시에도 거의 인정한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 논문 대필 있잖아요.
0: 예.
4: 고등학생 시절에 무슨 케냐 출신의 그 논문 대필 벤슨인가 그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끝까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유감 표명은 했는데 예. 근데 한동훈 의원이 좋아하는 팩트를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논문 대필하는 거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팩트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일종의 내로남불령 이중잣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민주당이 자기를 뭐 성명을 100건을 내서 공격한다. 아니 본인은 하루에도 100건 내잖아요. SNS에다가.
0: 100건까지는 아니고 한.
4: 뭐, 어차피 80여 개.
0: 30여 건.
4: 예. 본인이 한 80개 쓰기도 했어요.
0: 아, 그래요?
4: 김성원 예. 그 사건도에. 그런 거 비하면, 뭐, 민주당이 자기를 뭐, 그 성명을 100건 내서 공격한다. 이걸 뭐 탓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특히 586 정치인들의 과거 한참 비난. 그런 허물까지 다 들춰가면서
0: 예.
4: 뭐 NHK부터 시작해서 무슨 오빠들부터 시작해서 그 이번에도 이제 정봉주 의원이
0: 예.
4: 뭐 무슨 팀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뭐 별로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0: 예.
4: 정봉주 의원 과거에 이제 그 지뢰 관련된 실언이 있었잖아요.
0: 아, 예.
4: 그것도 들추고
0: 예.
4: 마찬가지예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추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자업자득인 거예요.
1: 아니 근데 뭐 자업자득이라기보다는 이제 민주당 뭐 160몇 명하고 여당 의원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동훈이어도 능력만 된다면 80개, 100개 페북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팩트 싸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지만은 반성이 됩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사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우리
0: 예.
1: 보수 쪽에서는 보세요. 앞으로 그런 기사 이제 나올 겁니다. 국무회의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수석 그 회의 때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0: 뭐. 경로.
1: 예, 경로. 경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가고 있고. 내후년 또 총선은 다가오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이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사실 김희석 대표가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0: 예.
1: 지금 뭐 정봉주 팀 뭐 이런 게 기사가 나와야 됩니까?
0: 네,
1: 이게 나와야 돼요.
0: 검증을 위한
1: 이거 완전히 국민들이 볼 때는
0: 예.
1: 이거 뭐 그냥 모든 머릿속에는 한동훈밖에 없네. 과거에는 저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 한동훈이 꽉 들어찼는데 지금은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수첩에도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적더니만 아이고 결국은 정봉주 팀 이거 만들었네.
0: 예.
1: 이런 때 사실은 당대표가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돼요. 말씀하셨지만은 딴소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뭐 회유를 하든 강압적으로 하든 결단을 내줘야지 이렇게 인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0: 면은 물론 대통령이 원초적인 잘못이 있지만은 아, 당이 중심을 안 잡고 이렇게 되면은 총선 다가오는데 그러면 점점 탈명하는 겁니다. 탈명.
1: 네. 근데 오늘 이제 김민석 대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이제 수치는 말씀 안 드리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동률인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2: 35.
1: 예, 예. 그래서 그 55% 포인트 하락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가 바뀌고 하면 뭔가 좀 컨벤션 효과에 해갖고 당지지 올라가거나 하거나 혹은 당대표 되면 얼마 안 되면 또 리더십이 처음엔 강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TV도 메인 작가 바뀌었다 그러고 뭔가 좀 안 되고 있어요.
3: 아니 뭐 메인 작가 바뀌고 이런 거 큰 이슈는 아닌데 네.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이후에 가장 상징적인 어떤 그 뭐 성과 이게 민주당 TV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상징적인 성과로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이외에 뭐 이렇다 할 게 없으니까 당 내부에서 여러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1: 예.
3: 당 지지율 10%를 100일 내에 올리겠다 이런 공약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대로면 그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1: 예.
3: 여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야당처럼 막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이제 그게 당대표의 역할이 아니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함께 가는 이거지 않습니까?
1: 네.
3: 그리고 여당다운 어떤 그런 안정감과 대안, 비전 제시 능력. 근데 김민석 대표가 경선할 때는 정청래 대표 체제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언어도 문화도 태도도 모두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1: 네.
3: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태도나 또 김민석 대표의 언행이나 게다가 이제 김성원 후보자 때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그에 대해서 실패했는데 실패를 인정하지도 그에 대해서 성찰적인 메시지도 한마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정청래 대표 시절하고 달라진 태도 문화 언어가 뭐냐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1: 네, 약간 이제 갤럽 조사 대통령 국정지지율 37% 정당 지지도 민주당 35 국민의힘 26인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6일에서 8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재호 후보자 문제 제기라고 있는 추미애 지사가 한동훈 의원 포렌식 비용을 막았다. 4억 원이었는데 당시 그 이제 비밀번호 풀려고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는데 막았다. 그 대검에 있을 때 이 부분 김한규 의원님.
4: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당시에 뭐 이스라엘로 보내면 풀 수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1: 4억.
4: 네, 4억을 투자하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예산이 없어서 특수 활동비로 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추미애 지사 말씀으로는 그게 맞는지도 좀 의문이고 필요하면 박범계 장관이
1: 당시 장관이
4: 뭐 당시에 뭐 예비비를 쓴다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지 않았겠냐. 당시에 저희도 관심을 되게 갖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보내서 뭐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가능성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1: 예.
4: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억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 또 패스워드가 길기도 했으니까.
4: 네, 그렇죠.
1: 20여이.
4: 그거 어떻게 외우는지 참 신기합니다.
2: 아마 무슨 센텐스 아니겠어요?
4: 아, 요즘은 다 페이스로 하긴 하는데 당시에는 그 암호 푸는 게 없는 거라서 매번 그거 푸시려면 한동훈 의원 힘들었을 텐데
1: 예.
4: 여하튼 제 기억으로는 별로 이렇게 공감받는 문제적인 아니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휴일 날 네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의도 내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내일 아침은 영상 8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네요. 그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 파운드당 59센트. 후에모 고구마 파운드당 3불 4구. 오리 만다린 2불 9구. 단감 크림쉘 3파운드 11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케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아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6: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1492년 10월 12일 세 돛단배가 대서양의 포마를 가르고 카리브의 작은 섬에 닻을 내렸죠. 대항해 시작의 서막이자 문명과 문명이 충돌한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아유, 거창하네.
1: 그러니까요. 1492년 하면은 저희가 그 콜럼버스가 미국에 네. 온 날로 저희가 알고
0: 그렇죠.
1: 온 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0: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딱 100년 뒤인 1592년 네? 일본이 한국에 또 돛을 내렸죠. 임진왜란.
1: 이런. 아 갑자기 저는 이제 너무 미케니 여러분 하면서 막 하려다가 갑자기 네. 그냥 김이 팍 새버렸어요.
0: 임진왜란 때문에.
1: 네.
0: 아무튼 이런
1: 하니까.
0: 이런들 걸리기만 해 아주 그냥.
1: 에잇.
0: 네. 자 롱위켄입니다.
1: 네.
0: 자 10월 내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이 컬럼버스 데이가 되면서
1: 그렇죠.
0: 지난 1937년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하신 일 중에 정말 위대한 일이죠. 연방 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메리카들에게 본래 주인을 가리는 원래 원주민이 네. 저하고 얼굴 색깔이 똑같은 인디언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오늘은 원주민의 날.
1: 맞아요.
0: 네, 성훈이의 날입니다. 월요일은. 네.
1: 컬럼버스 데이 날이자 원주민의 날입니다.
0: 네, 그렇죠? 저의 날이에요.
1: 네.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차가 로컬도 무지하게 막힙니다.
0: 아, 진짜 많이 막혀요.
1: 네.
0: 뭐 영화시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1: 아, 네. 하이웨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로컬도 막히고 참 많이 막혀가지고
0: 차들도 많아지고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더군다나 롱위켄드를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은 또 어떤 그 막힘이 시작될지
0: 네. 더 대단해지겠죠.
1: 불안해집니다.
0: 네. 이렇게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사람의 뇌는
1: 네.
0: 도파민 분비량이 주중 대비보다 40% 이상이 더 나온대요.
1: 아 금요일 오후만 되면은 저절로
0: 네.
1: 이 기쁠 때만 나오는 이 도파민이
0: 뉴욕 뉴저지에 그냥 성운이들이 넘쳐나는 거죠. 네.
1: 아 금요일 오후만 되면 우리의 뇌가 자연스럽게 도파민이 그냥
0: 그렇죠.
1: 팍팍 치솟는군요. 네.
0: 그냥 네. 기분이 좋은 거죠.
1: 와 그러면은 롱웨이켄드를 앞둔 이번 금요일은 더 40%가 아니라 50% 네. 이상 더 치솟을지도 모르겠어요.
0: 솟아라. 도파민 솟아라. 도파민. 자 우리 역사의 항해사 우리 컬럼버스처럼 가슴 뛰는 미지의 주말로 롱 위켄드로 출발하는 금요일 하루의 중심 한시의 음악다방. 자 오늘은 또 한글날이기도 해요.
1: 맞습니다.
0: 네, 제가... 딱 100주년이랍니다.
1: 오 이번 연도가 100주년이군요.
0: 네,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
1: 와우.
0: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지 문자어로 어린 백상이 문자어로 사마띠 아니었어요. 이게 4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 한글날이 제정된 지는 100주년.
0: 100주년.
1: 한글이 창제된 지는 480주년.
0: 그래서 오늘 어떤 곡을 좀 첫 곡으로 선곡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1: 네.
0: 가사말이 예쁜 노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1: 네 좋은데요.
0: 또 가사하면 또 바로 또 이 가사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윤동주님의 서시입니다. 우리 젊은 시절부터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참 좋아하시는 시죠.
1: 네.
0: 하늘을 우러러 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고기를 먹으면 그랬던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시인데 이 시에
1: 네.
0: 작곡가 정진채 씨가 음료를 만드시고 또 바리톤 고성현 씨가 아주 웅장하게 음색으로 만든 서시를 오늘 첫 곡으로 한글날 기념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올해는 또 특히 윤동주 탄생 100주년의 해라고 합니다.
0: 자, 서시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한시의 박다방입니다.

0: 아주 갈갈하고 목소리가 역시 남자는 역시 바리톤. 제 목소리는 하이톤 그러네요. 아, 우리 류코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빼기가 안 돼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580주년이 맞습니다. 480주년이 아니고 1446년도에 반포가 됐기
1: 반포가
0: 때문에
1: 됐으니까.
0: 정확히 네. 580주년이 맞네요.
1: 저희 어리석음을 꼬지져 주셔서
0: 하여튼
1: 감사드려요.
0: 이렇게 저희가 어린 백성이
1: 그러니까요.
0: 어린 성훈이가 문자로 사마띠를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좋은 글을 발표하셔서 전 세계가 한글 배우느라고 난리입니다.
1: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더불어서 윤동주 시인의 탄생일도 올해가 109주년이라고 합니다.
0: 참 세월 빠르죠? 자, 저희 이 빠른 세월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전화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고흥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야엘을 통해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디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여러분의 간은 안녕하신지요?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요. 특히 소독이 되지 않은 눈썹 타투나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CS 간 건강팀이 함께합니다. 네, 이상 공동제공으로 하루의 중심 한시의 막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리오고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성은이 마음껏
0: 감사합니다.

0: 부끄럽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라디오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간베스트 특집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을 위한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포도 그시게
1: 아이더
0: 뭐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자, 이번 주 주제는 내 인생 시리즈 3탄으로 내 인생 노래였습니다.
1: 노래. 아, 여러분의 노래 또 잘 받아보았습니다.
0: 아주 이번 주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 네.
0: 저희가 네 분의 사연을 잘 만들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여러분께서 아, 나는 이 사연이 제일 좋아요 하고 투표를 해주시면은요,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분을 장원으로 네, 선정을 해서 저희가 H마트 상품권 두 장을 대으로 우송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으신 부장원님께는 H마트 상품권 한 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지은님 와주셨는데요. 어서오세요. 오, 그냥 멋진 이 무슨 나무들의 사진 쭉 길이 펼쳐진. 저는 나무는 플라타너스밖에 모르거든요. 모든 나무는 다 플라타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쉬는 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못 걸었는데 오, 그러시구나.
1: 체어
0: 아.
1: 요가, 의자 요가를 하신 다음에 네. 좀 좋아지셨나 봐요. 네,
0: 방송을 들으려고 시간 맞춰서 걸어왔어요.
1: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우,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데 너무 길이 정말 멋지네요. 하늘도 파랗고요.
1: 그러게요. 아, 저길 저런 길 정말 걷고 싶네요.
0: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1: 아, 그리고 또 호랑이님이 아, 지적지를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말씀이셨다고. 아, 저희 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유, 그럼요.
0: 아, 그럼요.
1: 무슨 말씀이세요? 지적지 마음껏 해주십시오. 저희는 암시험도 안 해요.
0: 네, 영화 실험 마음껏 해주세요. 저는
1: 속이 밴댕이 소갈딱 찍어서 삐져요.
0: 맞습니다. 저는 잘 삐집니다. 호랑이님, 저는 잘 삐져요.
1: 아니에요. 지적지 마음껏 던져주세요.
0: 전 삐질 거예요. 아유, 멋진 곳에 또 계시네요. 우리 지은님. 또 셀카도 또 보내주시고 사진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의 의견.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잠깐 듣고 와서 네. 저희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들.
7: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6246 3800.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영어 공부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급부터 중급까지 레벨 테스트 후 실력에 맞는 수업을 배정해 드립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가능. 오전, 오후, 저녁 등 다양한 시간대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장소. 기존 베이사이드에 이어 플러싱 149가 새 장소에서도 수업이 진행됩니다. 뉴욕주 ALE가 후원하며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 정원 마감 전 수시 등록이니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KCS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 등록 문의는 718-939-6137. KCS와 함께 영어 실력을 키워보세요.
1: 자, 조베스트 내 인생 노래. 자, 1번 후보 만나봅니다.
2: 안녕하세요. 인생의 한 번뿐인 제 결혼식에서 평생 잊지 못할 대참사이자 내 인생의 노래로 등극한 축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벌써 재밌다.
2: 아, 결혼식에서 어떻게 대참사 어떻게 할 거야? 제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매처럼 티격태격하며 지내온 오랜 남사친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 결혼식 소식을 듣더니, 야, 너 시집 가는 날 축가는 내가 그냥 완벽하게 책임진다 라면서 호언 장담을 하더라고요. 성격도 좋아서 당시에 남친이던 제 남편과도 잘 지내던 터라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결혼식 당일 턱시도까지 멋지게 차려입은 친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노래는 바로 이적의 다행이다 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완벽했죠. 감미로운 피아노 반주에 맞춰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1: 아, 이 노래 랩인가요?
2: 다행이다. 같은 달콤하고 진중한 가사가 흘러나오는데 평소 까불거리기만 하던 친구가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아, 이 녀석 나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네. 우리가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싶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더랬습니다. 신랑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에 젖어들고 있었죠. 드디어 노래가 하이라이트로 치달았습니다.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하며 가장 감정이 고조되고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
1: 아하.
2: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직전이었는데 홀로 내팽겨져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 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아,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음탈출과 함께 친구의 목소리가 그만 닭 울음소리로 보내버린 겁니다. 아니, 원곡 그대로 부를 것이지 멋지게 편곡을 했다면서 애드립을 넣어가면서 재주를 부리다가 그만. 아, 수습하려고 얼른 다시 부르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삑사리. 순간 식장 전체에 정적이 흘렀고.
1: 아, 이거 어떻게 해.
2: 눈물을 글썽이던 저는 눈물이 쏙 들어가는 걸 넘어서 뇌가 일시 정지되는 기분이었어요. 당황한 친구는 마이크를 쥔 손을 떨면서 눈을 크게 떴고 반주치던 다른 친구도 멈칫했죠. 이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 고요 속에서 친구는 빨개진 얼굴로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하객들과 저희 부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감동의 눈물바다가 될 뻔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개그 콘서트 현장이 되어버렸답니다. 비록 축가는 삑사리로 끝났지만 그 덕분에 저희 결혼식은 하객들에게 가장 크게 웃었던 레전드 결혼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감동보다 그때 그 친구의 억울하고 또 민망했던 표정이 떠올라서 혼자 빵 터지곤 합니다.
1: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
2: 제 결혼식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준 제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이적의 다행이다 신청합니다. 제가 원래도 좋아했던 곡이라서 축가로 부탁했던 건데 결혼식 이후에 내 인생의 노래로 확실히 자리매김해버렸답니다. 이번엔요, 음이탈 없는 제대로 된 원곡으로 제대로 듣고 싶네요.
1: 이 노래 자체가 원래 이 다행이다 여기 할 때 이게 네. 많이 뒤집히는 노래이기도 해요.
2: 아이고.
1: 잘 나가다가 음이탈도 이게 아,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2: 아, 어쩜 좋아요.
1: 아,
2: 근데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2: 그러시리라. 네. 알아봅니다. 네.

0: 네, 조간베트 특집 내 인생 노래로 함께한 우리 첫 번째 이적의 다행이다를
1: 다행히 이적 씨는 삑살이 안 났어요.
0: 네. 그렇죠. 본인 노래라서 그런지 아주 자신 있게
1: 편안하게. 네.
0: 편안하겠어요. 네. 이적 씨 참 다행입니다.
1: 아니 이적 씨 노래를 들으면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삑사리가 난 거야 싶을 정도로 아주 편안해요.
0: 본인 노래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본인이 만들어놓고 본인이 그렇게 뒤집으면은 그건 다행이 아니죠. 불행이죠.
1: 아이 참.
0: 자기 결혼할 때 네. 자기 아내에게 바치는 그런 또 노래로 본인이 직접 또 만든 걸로 네, 본인 네. 직접 불렀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아 이적 씨도 결혼식을 위한.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내 인생 노래로 함께하고 있는 주간베스트 특집 우리 두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주간베스트 후보 2번입니다. 정우씨, 영화씨, 안녕하세요. 부엌에서 파다듬다가 라디오에서 내 인생 노래 소리를 듣고 몇 자 적어봐요. 우리 박간 양반은 뉴욕 땅에서 30년 넘게 택시 운전대만 잡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예, 30년씩. 예.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지만 90년대 시절엔 조수석 밑에 두꺼운 지도책 끼워놓고, 그렇죠.
1: 아이고.
0: 이걸 또 보로별로 또 갖고 가다니시고, 뉴욕 전체 지도 갖고 다니시고, 예전에는 그러셨어야 돼요.
1: 아, 정말 힘드셨겠는데요? 네.
0: 하루 12시간이 뭐예요? 길게는 14시간씩, 퀸즈, 맨하탄, 뉴저지를 누비고 다녔죠. 아이고. 차 안에는 늘 파스 냄새가 찌들어 있었고, 집에 들어오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그죠. 12시간씩 앉아있어 운전하면 계속 오른발, 계속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여기 이 대퇴사근이 마비가 온다니까? 집에 들어오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바닥에 그대로 뻗어버리는 날이 많았죠. 택시기사 마누라로 산다는 게 피가 마르는 일이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특히 눈비 쏟아지는 밤에 야간 운전을 나간다고 차키 들고 나가면 혹시 사고는 안 나는지, 험한 손님이 타는 건 아닌지, 술 먹은 술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1: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0: 듣는 으로 라디오 뉴스를 귀 기울이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도 낮에는 남의 집 애 봐주고 식당 일 돕느라 삭신이 쑤시다 보니 새벽에 신랑 얼굴만 보면 몸조심 좀 해라, 그놈의 차는 언제까지 탈 거냐, 곱게 말이 안 나가고 뾰족하게 쏘아붙이기 일쑤였죠. 어느 겨울이었어요. 눈이 발목 넘게 퍼붓던 옛날에 진짜 눈 이렇게 많이 왔어요. 새벽 3시쯤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남편이 털모자에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쓰고 들어오더라고요. 눈길에 손님이 뚝 끊겨서 일찍 그냥 들어왔대요. 그러더니 차에 시동을 걸어놨다고 잠바를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해요. 잠말 메고 타라길래 패딩 대충 걸쳐입고 낡은 택시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히터는 달달달달 소리를 내고 계기판 초록 불빛만 깜빡깜빡거렸죠. 그러더니 남편이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툭 밀어넣더라고요. 지직거리는 노이즈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필이었어요. 저도 이제 랩을 해야 되는군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말없이 눈 덮인 퀸즈보로 다리를 건너는데 차창 밖으로 새벽 맨하탄 빌딩 불빛들이 뿌옇게 번져 보이고 그 노래 가사가 가슴을 턱 막히게 하더라고요. 백미러만 뚫어져라 보며 운전대 꽉 찍을 때 남편이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마 미안하다. 마 오광시켜준다고 미호까지 내려와가 마. 너무 고생만 시킨다 아이가. 평생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무뚝뚝한 경산도 남자거든요. 와이퍼 삐걱거리는 소리 사이로 그 말을 꺼내는데 그 투박한 말에 제 가슴에 맺혔던 서러움이 눈 녹듯 쓸려 내려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은 그 낡은 택시도 팔았고 잘 되셨네요. 예. 둘 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며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지만 눈 오는 날 차 많다면 그날 밤 그 노래가 가끔 떠오르곤 한답니다. 그 시절 막막했던 우리 두 사람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던 노래, 조용필의 꿈. 만약에 저를 주간베스트에 뽑아주시면 그 상품권으로 우리 박관영만 좋아하는 뼈해장국 한 뚝배기 사 먹이고 싶네요. 주간베스트의 후보 2번이었습니다. 조용필
1: 꿈.

0: 우리 이민생활에도 큰 힘이 되지만 참 그 타지에서 한국에서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많은 위로를 줬던 또 그런 노래기도 해요. 조용필의 꿈. 아, 두 분은 아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더 새롭게 추가해서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 필드에서 LAFC 대 NYCFC,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 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보세요.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 중입니다. 티켓 구매 및 단체 문의는 908-461-1178번으로 해주십시오. 908-461-1178.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시티 필드에서 응원합시다.
0: 자, 게장 좋아하시는 분들, 봉선장 게장 들어보셨나요? 배 선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서 잡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봉선장은 바다에서 막 잡은 꽃게로 게장을 담기 때문에 신선함의 특징이고요. 몸통 게장과 절단 게장이 있습니다.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지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게장은 봉선장.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1: 6년을 기다렸다. 대한민국 범죄 오락의 전설 타짜가 마침내 피날레로 돌아옵니다.
2: 좋을 수 있어!
1: 변요한, 노재원, 조진주연, 믿었던 친구의 배신,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나드는 역대급 글로벌 복수극, 영화 타짜 벨제붑의 노래, 10월 16일 극장에서 대개봉합니다. 올가을 판을 뒤흔들 마지막 승부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0: 주간베스트 특집 한시의 막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이제 세 번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제발.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법률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201-674-1456.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4: New Taxi.

0: 네, 강권하는 사이에 조용필 사연을 읽으면서 왜 조용필 목소리를 하지 않았냐고 네, 야단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
1: 화려한 도시를 이렇게 해야지.
0: 자, 우리 최우메스 후보 세 번째 후보 만나봅니다.
2: 송은 씨, 영화 씨,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미국에 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어갔네요. 저희는 1994년 10월 전목이 딸아이 없고 뉴욕에 와서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구석에 차렸던 어렵사리 시작한 작은 동네 세탁소. 한국에서 사무직만 하던 남편은 하루 12시간씩 다림질 프레스기 앞에서 스팀을 맞았고 저는 그때 다니던 교회 권사님한테 급조로 배운 서툰 바느질에 하루에도 몇 번씩 손가락을 찔려가며 밤을 세웠던 그 시절. 개업 첫 달 손님이 없어 가게 렌트비 낼 돈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던 날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셔터를 반쯤 내리고 지쳐 주저앉은 남편의 손을 보는데 뜨거운 스팀에 데인 물집에 손이 굳은 살 투성이더군요. 그 손을 보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남편이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더랬어요. 남편이요, 김광석 씨 노래를 참 좋아해요. 젊은 시절엔 통기타 치며 노래도 멋지게 했었던 남편이었는데 특히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좋아해요. 언젠가 그 노래를 차에서 들으면서 여보, 우리 이렇게 바람 부는 곳으로 묵묵히 걷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활짝 웃을 날이 오겠지? 남편의 그 투박한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세월은 그렇게 바람을 타고 흘러서 저희 딸아이는 NYU를 나오고 지금은 어엿한 의사로 키워 출가도 시켰답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2: 칠순을 바라보는 지금도 둘이 차를 타고 가다 김광석의 그 노래만 나오면 그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나면서 지금은 참으로 감사하답니다.
0: 네, 인생 노래 주간베스트 특집 주간베스트 후보 3번이었습니다.

0: 익명을 요청하신 사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표를 받아서 상을 타시더라도 익명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4번입니다. 성우씨, 영화씨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거울을 보면 영원한 것이 배드나오고 아저씨 중에 상아저씨지만 오늘은 40여 년 전 25 청년 시절로 들어가 나이가 딱 나오네요. 마음속에 묻어든 고백 하나 꺼내봅니다. 1980년대 초반 노란 은행잎이 뒹굴던 늦가을 이대입구 골목길 이대입구 옛날 사람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딛고 내려가던 지하 음악다방이 있었습니다. 주선자로 나간 미팅 자리에서 빨간 털목도리를 두르고 수줍게 웃던 단발머리 그녀를 처음 만났죠. 커피 한잔 시켜놓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숟가락만 설탕통만 달그락거리던 그 어색한 정적을 단숨에 깬 게 바로 에어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전 이 노래 후렴구가 터질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려요. 눈을 반짝이던 그 맑은 얼굴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렇게 가슴 떨리게 만난 지 6달쯤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미국을 오게 됐어요. 처음엔 돌아가려고 했지만 어디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영어도 안 통하고 가진 기술이 없고 도착하자마자 친척집 청가물 가게에서 하루 12시간씩 배추 나르고 사과 개짝 쌓느라 손등은 트고 갈라져 힘들었습니다. 주급받아 방세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게 별로 없더군요. 생활이라도 안정이 돼야 뭐 어떻게 데이트라도 하거나 놀러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맨하튼 공중전화 부스에서 가끔 국제전화 카드로 가끔 통화를 나누긴 했지만 만난 지 6개월도 안 되고 결혼 약속을 딱히 한 것도 아니라 이곳으로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정말 곱게 자란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 이 먼 타국 단칸방에서 새고생을 시킬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미국에 남기로 결심한 날 그녀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나 기다리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라. 모진 놈처럼 덜컥 전화를 끊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 같은 얼굴을 적시며 뉴욕 거리를 오랫동안 헤맸습니다. 그게 그 사람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40년 세월이 흘러 미국이 완전히 눌러앉아 버렸고 자식들 다 키워 출가시키고 이제는 꽤 나이 된 사람이 됐지만 가끔씩 차를 타고 다니다가 라디오에서 이 노래 전주가 흘러나오면 지금도 덜컥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어디선가 곱게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그 시절의 그녀에게 40년 만에 라디오를 통해 늦은 인사를 건넵니다. 그땐 참 미안했고 또 고마웠고 당신은 내 가장 눈부셨던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제가 베스트 후보 4번이었습니다. 4번은 2대 입구였어요.
1: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야, 아니 왜 익명으로 청해 주셨는지는 제가 좀 알 것 같긴 한데요.
0: 알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1: 네.
0: 저희가 철저히

0: 가족에게 임명을 해드릴게요.
1: 네, 혹시 네 당첨이 되시더라도
0: 한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네 저희가 근데 누구나 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1: 아니 이런 기회
0: 그렇죠. 없을 순 없잖아요.
1: 없을 순 없잖아요. 네. 저희가 다들 익명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0: 여기에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너무 안 맞는데.
1: 이 노래 지금 또 저희가 틀어드려서 들으시면서 또 다시 한번 또 가슴이 또 덜컥 하시지 않을까 그럴까요? 싶네요. 네.
0: 우리 지은키 님 사연 좀 한번 읽어주시고요. 네.
1: 아유, 지은키님 나이가 드니 그 좋아하던 운전으로 인해서 허리도 다리 무릎도 안 좋아지는 가운데 어머니 보러 너무 멀리 이사와서 양복, 왕복 3시간 걸려서 보살펴드리러 갔다 오면 녹초가 돼요.
0: 아유, 6시간이잖아요.
1: 네, 이민 생활 가운데 남편의 말 한마디에 힘들어도 눈 녹든 녹지요. 그래서 저는 땡땡분께 한 표 하면서 투표를 네, 해주셨습니다.
0: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본 주간베스트 특집 내 인생 노래 오늘 네 분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자, 남은 주말 롱위켄인데요. 우리 월요일 이제 녹음으로 여러분 방송 만날 텐데 그날도 저희 방송 많이 청취해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롱위켄 되시길 바랍니다.
1: 계속해서 저희 주간베스트 사연에 투표해 주십시오. 지은키님 감사드리고요.
0: 자, 저희는 월요일날은 저희 녹음방송으로 그리고 화요일날 생방으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장원을 어떤 분이 차지하셨는지 그날 발표해드릴게요.
0: 자,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성훈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의 한국계 싱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만날 기회가 없으셨나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커플.net 선우가 뉴욕 플러싱에서 한국계 싱글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한 자리에서 나와 맞는 연령대의 여러 이성을 한 분씩 직접 만나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프로필만 보는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과 매너, 서로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커플.net 마이 매칭을 통해 전체 참가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만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에어포트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번호 201-678-8503, 201-678-8503, 커플.net 선우, 내 생애 최고의 인연.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갸날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오늘날 한글날의 옛 이름이죠. 1926년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던 그 시절, 국어학자들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기념하며 가갸날을 정했죠. 한글을 배울 때 가갸, 거겨, 고교 했던 거, 그 글자를 익혔던 데서 나온 이름인데요. 참 소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말을 잊지 않고 우리 글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1928년부터 한글날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그 뜻이 올해로요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우리는 우리말로 방송을 하고 웃고 마음을 나누고 있죠. 100년 전 지키고 싶었던 우리말이 이제는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되었죠.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 나른함은 날려버리시고요. 우리 한글의 자부심은 가득 채우시면서 오후 2시의 비타민, 오늘은 한 주의 오아시스 금요일 비타민 금요 퀴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들 입장해 주시고요. 뉴욕 뉴저지가 하나 되는 시간 뉴쇼 비타민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을 살짝 높여줄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혹시 옥스퍼드 영어 사전 아시죠? 그 영어 단어의 뜻과 쓰임, 또 실제 사용 사례 등을 기록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인데요. 이 사전에 우리말에서 유래한 단어가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한번 들어봤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한국의 문화와 또 일상에서 쓰던 표현들이 영어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사용이 되고 또 영어로 소통할 때도 통하는 단어가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또 좋아하는 대중문화, 평소에 주고받는 말들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하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던 말들이 이제는 세계와 소통하는 단어가 되고 있다니 말이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오후 2시에 비타민 금요 퀴즈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요. 2025년이에요. 2025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새롭게 추가된 한국어 유래 단어가 있다고 해요. 무엇일까요? 자, 객관식이에요. 2025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새롭게 추가된 한국어 단어. 그것은 무엇인가? 1번, 먹방. 2번, 대박. 3번, 달고나. 4번, 반찬. 정답이 무엇일까요? 생방송 카톡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정답 올려주세요.

0: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정답 쭉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정답이 아직 한 번도 안 보여요. 네,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네,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면요, 껌벅껌벅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생방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 퀴즈에 정답도 올려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모든 K-Radio 진행자들을 보고 듣고 물고 뜯고 하시면서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쫘라락 올려주셨어요. 정답은 한 번도 없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 99, 단감 파운드당 2불 99, 대파 번들당 1불 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 99, 아염육 반반 순대팩당 9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4: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3: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4: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3: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4: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3: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5: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0: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오아시스 같은 금요일 시작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죄송합니다. 아니 답을 그냥 이렇게 주태 있게 올려주세요. 이랬다 저랬다 저의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전 모릅니다. 자, 에스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에스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블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718-359-3600.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의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어 사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인데, 이 사전에 단어가 등재된다는 건 단순히 외국 사람들이 그 말을 한번 들어봤다는 뜻이 아니죠. 실제 영어 사용자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또 영어권에서도 통하는 표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이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 하나 둘씩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한국에서 또 뉴욕과 뉴저지에서 자연스럽게 쓰던 말들이 이제는 세계 곳곳의 영어 사용자들에게도 알려지고 있는 거죠.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죠. 오징어 게임에서 전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그 간식. 어릴 적 우리들의 추억을 담고 있는 그 간식이 또 당당히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드라마가 이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간식이 이제는 세계인도 아는 한국어가 됐다니 참으로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준비했잖아요. 오늘의 금요 비타민 퀴즈 다 퍼드리고 시작해요. 자, 다음 중 2025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새롭게 추가된 한국어 유래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가 나갑니다. 1번 먹방, 2번 대박, 3번 달고나, 4번 반찬.

찍힐 땐 3번으로 찍어요 해주셨어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글날에 한글날을 쓰고요. 답은 몇 번 하고 올려주셨어요. 좋은 시간 되시길 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은 한글날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곡을 뭔가 외래가 없는 곡들로 죄다 모아봤는데 그 외에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곡들이 계시면은 신청곡 카톡창에 올려주세요.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이름이 제가 너무 반가운 이름을 또 방송에서 이렇게 봅니다. 아, 귀로만 듣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바로바로 하고 올려주셨어요. 과연 정답일까요? 자, 여러분 혹시 한글을 아침글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을까요? 아침글이라고 했던 이유는 또 뭘까요? 예,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이 끝나기 전에 이 한글을 깨칠 수 있고 보통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글이라고도 했다고 해요. 야, 대단하다, 그죠? 이걸 맞아요. 한글이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한글이 배우기 쉬운 글자라는 의미로 아침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글의 매력은 배우기 쉽다는 데서 또 끝나지 않죠.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도 또 컴퓨터로 글을 쓸 때도 이 자음하고 모음을 조합해서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수백 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오늘날 디지털과 인공지능 시대에도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자판 입력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정말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배우기는 쉽고 표현은 풍부하게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기술과 만나는 문자 바로 한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 오늘 조금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네, 금요일 비타민 퀴즈는 2025년이에요. 2025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새롭게 추가된 한국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었어요. 1번 먹방, 2번 대박, 3번 달고나, 4번 반찬. 하나만 골라주세요.

참 재밌는 표현이 많아요. 그 강아지 소리 하면 멍멍, 뭐 닭 울음소리 꼬끼오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꼬까돌, 꼬까두들두 뭐 이렇게 하나요? 정말 진짜 닭 소리 같지 않잖아요. 꼬끼오, 꼬꼬댁댁 얼마나 닭 소리 같아요. 같은 소리도 나라마다 다르게 적는 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말에는 반짝반짝, 또 살금살금, 두근두근, 뭐 도곤도곤, 뭐라면, 그리고 또 소리와 움직임, 마음까지 생생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참으로 다양하죠. 한글도 특별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문자 가운데서도 유례없는 그런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 곳곳에서 사랑을 받고 있죠. 뉴욕 타임스퀘어 거기서 한국 가수와 관련된 영상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도 익숙해요. K-POP 공연에서는 해외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죠. 또 K-POP 공연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다음 진로를 준비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갖고 여행을 하거나 또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기간.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또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는 젊은이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또 좋아하는 드라마나 노래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 친구들이 좋아하는 한국어는 또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이게 이제 요런 단어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오빠. 오빠, 오빠. 그리고 치맥처럼 한국 문화를 통해 익숙해진 표현. 요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단어 하나를 배우면서 그 안에 담긴 문화까지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말은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줄임말이나 또 인터넷 신조어, 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기성세대에게는 조금 낯설어도 젊은 세대에게는 편하고 재미있는 표현일 수도 있죠. 새로운 말이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또 모든 표현이 누구에게나 편리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서로의 말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축구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필드 LAFC와 퀸즈 시티필드에서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 월드컵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보실 수가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시티필드에서 만나요. 지금 30% 다운된 가격으로 티켓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티켓 및 단체 관람 문의는요. 908-461-1178 908-461-1178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합시다.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의 각종 황태 부각, 추억의 인제 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의 제품들이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59센트 코에모 고구마 파운드당 3불 4구 오리 만다린 2불 9구 반감 크림쉘 3파운드 11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4: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란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3: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바람도 솔솔 불고 날씨가 무지 좋다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김광석이 불러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 우리 청취자님 이분이 닉네임이 오드리 될 뻔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현씨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변함없는 싱그러운 목소리 빅팬인 거 아시죠? 몰랐어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미투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야겠죠. 퀴즈 정답은요. 맞아요. 3번 달고나 되겠습니다. 달고나 진짜 맛있죠. 요즘엔 달고나 커피도 있더라고요. 커피 위에 달고나를 부숴가지고 수북하게 쌓아주는데 안 달 수가 없죠. 달콤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아무튼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은 아주 딱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 모양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던 장면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면이 세계 시청자들에게 달고나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달고나가 2025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 업데이트에 이름을 짠 하고 올리게 됩니다. 물론 드라마 하나만으로 사전에 오른 건 아니고 또 영어권에서 실제로 이렇게 쓰인다는 점도 중요하죠. 외국 분들이 달고나를 알아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추억의 간식인 달고나가 또 세계인에게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그 외에도 먹방과 대박, 또 한류 같은 단어들은 2021년에 추가가 됐고요. 또 달고나와 떡볶이, 노래방 같은 단어는 이후에 업데이트에 포함이 됐다고 해요. 재밌네요. 정답 올려주신 분들, 달고나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 뽑아서요.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방송 후에 생방송 카톡창에 축하드립니다라는 카톡을 받으신 분이 오늘의 주인공 되시겠습니다.

100주년을 맞은 한글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만든 진짜 이유가 글을 몰라 서러운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위로였다고 하죠. 아, 오늘은요, 요 우리의 영혼의 온도까지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서로에게 따뜻한 비타민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고마워. 오늘도 애썼어. 두세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마음과 감정들, 그리고 가을이 전하는 이 기분, 좋은 풍경들을 내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바람, 햇살, 하늘, 그리고 사랑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쁘고 고운 단어들이 가득 번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당연하게 읽고 써온 글자들이 오늘따라 유독 더 어엿하고 어여쁘게 느껴지는 건 오늘이 바로 10월 9일 한글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토록 다채롭고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글자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가을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예쁜 단어들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도 다정하고 예쁜 말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페스티벌 산드라 박입니다.

0: 와, 이거 엄정화 노래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을 산드라박이 리메이크 했어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엄정화가 끝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코러스 부분에도 엄정화가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첫 곡으로 산드라박의 페스티벌 들려드렸는데요. 이 산드라박 가수 이름이 저는 사실 외국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무슨 산티나게 무슨 이름을 그런 걸 줬나. 어? 산드라가 뭐야? 산드라가 했는데 아, 이 산드라라는 말이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굳세고 풋풋하다라는 뜻으로 한글날에 산드라박 본인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일 쓰고 읽고 말하는 우리말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 잊고 살 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선물입니다. 멀리 고향을 떠나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죠. 처음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는 한국 사람이 너무 그리워 지나가는 동양 사람만 만나도 반가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만이 나온다고 해서 되레 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이 통해서 알아듣고 참견하고 하는 거지 어디나 다 똑같아요. 미국 애들도요. 얼마나 남의 일에 관심 많고 지적질 많이 하는데요. 뒷말 장난 아닙니다. 이 가십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신문, 잡지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소문이나 험담 따위를 흥미본위로 다룬 기사가 가십이잖아요. 미국은 뭐 아예 가십 잡지도 뭐 여러 개 있던데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옛날에 썬데이 서울 잡지? 예, 뭐 그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남이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거 습관이더라고요. 못 고쳐요. 습관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다만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말도 남에게 전한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한글날 이야기하다 보니 인간관계까지 왔네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여기는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이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뜰살뜰 생활상식 이어지겠습니다. 2부에서는 금요일의 남자 방정일 부장님, H마트의 이번 주 세일 품목 잔뜩 가지고 오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득템 상품이 있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커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가링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가링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스당 스마트카드 고객가링가 6불 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씨 이야기.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의 천고마비.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천고마비에 무서운 반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흔히 맑고 고즈넉한 가을 하늘, 그리고 오곡백과가 풍성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계절을 떠올리며 이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 사실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달콤한 풍요로움이 아니라 공포와 경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 며칠간 보기 드문 파란 하늘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하늘이 파랗고 높아 보이는 것은 공기 중에 공기 이외의 입자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가시광선이 아주 작은 공기 입자와 부딪히면 파장이 짧은 보라색이나 파란색 쪽이 더 많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푸르게 보인다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덜 파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천고마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데 아주 맑은 가을날을 이야기하려면 하늘이 높다는 뜻을 가진 천고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 뒤에 굳이 말이 살찐다는 마비를 함께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여름에 잃었던 식욕이 돋으니까 말이 살찌듯 사람도 살이 찔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천고마비는 원래 흉노족들과 접경하고 있었던 변방 중국인들의 공포를 이야기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흉노족들은 기마병이 주력 부대였기 때문에 말이 활동하기 좋은 시절에 집중적으로 중국 본토를 침략했었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날씨가 적당하기 때문에 말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말들마다 적당히 살이 올라 충분히 뛸 수 있는 체력도 비축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는 것은 흉노족들에게는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는 것이고, 중국 변방 사람들에게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절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던 거죠. 천고마비와 연관이 있는 사자성어로 넓적다리에 살이 찐 것에 대한 탄식이라는 뜻의 비육지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말을 타고 전쟁을 나갈 때는 넓적다리에 살이 없었는데, 그동안 말을 타지 않아 넓적다리에 살이 찐 것을 보고 탄식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인데, 유비의 탄식은 자기가 한 일이 없이 세월을 헛되이 보냈다는 생각에서 나온 탄식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비도 천고마비의 계절에 열심히 말 타고 전쟁을 했으면 살이 빠졌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래서 가을이야말로 야외에서 활동하기 적합한 계절이어서 살을 빼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독서를 하게 되면 되레에 살이 찌지 않나요? 고로 천고마비는 독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살이 찌는 것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날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 천고마비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두운 역사가 숨어 있었다니 너무나 의외의 반전인 것 같죠. 그야말로 환상적인 가을 날씨에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비교적 화창한 날씨와 함께 오후 최고 기온이 77도, 섭씨 2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허리케인 이사야스의 영향으로 높은 구름이 오후들면서 증가하겠지만 비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은 가볍게 불고 있고요. 하지만 변화는 심합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52도, 섭씨 11도, 서쪽 산악지역에서는 최저기온이 40도 후반까지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기온과 좋은 시야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구름이 많아지면서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아직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구름이 점차 많아지면서 두터워지겠습니다. 바람은 남동풍으로 5에서 10마일 정도 불겠으며 허리케인 이사야스의 잔해가 접근함에 따라 토요일 밤에는 비가 내릴 찬스가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가 되겠네요. 일요일은 이사야스의 잔해가 지나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방수 장비를 잘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최고 기온은 6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 오후에는 동풍에서 남동풍이 약 10마일로 불겠습니다. 때로는 30마일 이상의 돌풍도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 밤에도 비는 간헐적으로 계속될 수 있으며 양과 시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악천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보를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내리는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비 온 후 기온은 다소 오르겠고 다음 주 주말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는 환절기,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39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캐런 애니 부릅니다. Not going anywhere.

생활 상식. 머리 감고 남은 샴푸, 물 넣어서 알뜰살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남은 샴푸 물 타지 말고 여기에 써보세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집이든 꼭 하나는 있던데, 욕실 선반 한쪽에 향이 맞지 않아 미뤄둔 샴푸,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쓰자니 향이 싫고, 뿐만 아니라 여행지 호텔에 가서 받아온 자그만 샴푸도 있으시죠. 쓰고 바닥만 남은 샴푸도 물에 타서 알뜰살뜰 쓰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많으실 겁니다. 이러저러한 샴푸 모두 모아보세요. 사실 샴푸는 물과 기름을 동시에 끌어당기는 계면 활성제가 주 성분인 세정제여서 물을 부어 양을 늘려 머리를 감기보다는 애초에 기름기를 다루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 음식 기름이 튄 자리는 물로만 문질러도 잘 빠지지 않는데, 얼룩위에 샴푸를 한 방울 떨어뜨려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가볍게 문지른 뒤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그대로 세탁을 하게 되면 계면 활성제가 기름 성분을 감싸 물에 씻겨 나가도록 돕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지워진답니다. 다만 색이 진한 옷이나 실크, 울처럼 예민한 소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쪽 솔기에 먼저 발라보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고요. 그렇다고 샴푸를 세탁기 세제 투입구에 그대로 부으면 어떨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품이 잘 일고 쉽게 꺼지지 않아서 드럼 세탁기에서는 거품이 넘치거나 헹굼이 덜 된 채 끝날 수 있으니 이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대신 대야나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샴푸를 소량 풀고 땀이 밴 운동복이나 양말을 담가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주물러 빠시면 좋습니다. 또 머리카락에 남도록 설계된 컨디셔닝 성분이 든 제품도 있어 섬유에 잔여물이 남아 미끈한 느낌이 든다면 헹굼은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물을 여러 번 갈아주시면 되고요. 남은 샴푸 가장 자연스럽게 쓰이는 곳 역시 욕실입니다. 욕조와 세면대에 눌러앉은 비누 찌꺼기와 피지 오염은 샴푸가 평소 다루는 오염과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스펀지에 샴푸를 조금 덜어 거품을 낸 뒤 욕조 안쪽과 세면대를 둥글게 문지르고 샤워기로 흘려내리면 되는데, 굳은 자리는 한 번에 밀어내기보다는 잠시 거품을 얹혀두고 다시 문지르는 편이 수월합니다. 바닥에 흘린 샴푸는 물기와 섞이면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청소 중에도 발밑을 살피고 끝난 뒤에는 바닥까지 충분히 헹궈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머리빗은 머리기름과 먼지가 엉켜붙은 물건이라 샴푸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샴푸를 풀어 10분쯤 담가두면 빗살 사이 이물질이 느슨해지고 남은 부분은 못 쓰는 칫솔로 긁어내면 되는데, 저는 머리 감을 때 이 먼지가 가득 낀 빗이나 더러워진 빗을 빗거든요. 먼저 손으로 대충 머릿결을 정리한 다음 빗으로 머리를 빗는 거죠. 그러면 더러워진 빗이 깨끗해져서 굳이 따로 씻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화장붓도 같은 방식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모가 아래를 향하도록 눕혀 말려야 붓대 접착 부분에 물이 고이지 않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 주시고요. 운동화는 천으로 된 부분에 샴푸 거품을 묻힌 솔을 대고 살살살살 문질러 닦습니다. 고무 밑창에 박힌 검은 자국이나 오래 눌러앉은 찌든 때는 전용 세제 쪽이 확실합니다. 눌러도 나오지 않을 만큼 내용물이 줄어든 통에는 물을 조금 넣고 흔들어 청소용 세정액으로 쓰면 마지막까지 비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락스나 표백제 같은 다른 세제와 섞어 쓰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거나 층이 분리된 오래된 샴푸도 몸에 쓰지 않고 청소용으로만 돌리는 편이 낫고요. 어떠세요? 이제 남은 샴푸 물 넣어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욕실 청소용으로도 세탁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보세요.
저는 이 붓 얼굴 이렇게 섀도우하는 붓 있잖아요. 볼터치하는 붓. 저는 클렌저로 했거든요. 근데 이 생활상식을 준비하면서 아 샴푸로 하는 게 더 깨끗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샴푸를 한번 씻어봐야겠어요. 장범준이 부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어제 승객들로 가득 찬 시내버스 옆에 러시아의 유도 폭탄이 떨어져 30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공격은 수도 키이우의 정전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공격 중 하나로 알려졌는데,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오전에 공격이 발생을 해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도시 군사 행정 책임자는 러시아가 냉혹하게도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후 러시아의 소형 드론 공격으로 구조 작업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4년 반이 넘도록 전선에서 군대가 거의 교착 상태에 빠진 채 장거리 공중전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는 최근 몇 주 동안 공중 공격을 강화하며 겨울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하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유지하는 인프라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표 대상에는 에너지 시스템, 주요 산업, 철도, 우체국, 쇼핑센터, 통신망, 주유소, 곡물 수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공격은 하루 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북부 우크라이나 한 마을에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22명이 사망한 후 발생한 것입니다. 최소 54명이 부상당했으며 몇몇 생존자들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해 심하게 파손이 된 아파트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영국 외무장관과 함께 프렐루키를 방문해 겨울이 다가오면서 러시아가 매일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는데, 말로만 하는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한 새로운 지원 패키지로 구체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국가들의 추가 방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오늘부터 이틀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인 제너럴드 큐슈너와 스티브 위코프와 함께 미국의 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의 방공력 강화 등 여러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참, 외세 침략에 너희들도 욕본다. 그러고 보면 전쟁은 누가 이기는 싸움이 아닌 것 같아. 둘 다 망가지는 거지 뭐. 너 죽고 나 죽자인디. 이제 많이 묵은 것 같으니까 그만들 두었으면 좋겠네. 보는 우리도 지겨워. 징글맞어. 러시아에서 패스트와 연관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항공사를 통한 감염병 감시 체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파악하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감염병 전문가 교수 말에 의하면 항공사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비공식적인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땀을 심하게 흘리며 아파 보이자 승무원이 조종사에게 알렸고, 조종사가 해당 승객의 탑승을 막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승무원들은 승객을 진단할 의무는 없지만 승객에게서 뚜렷한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이른바 수동적 감시는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항공기 폐수를 검사해 새로운 감염병 징후를 찾거나 주요 국제공항에서 공기 샘플을 채취하는 감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폐수 검사를 확대했다며, 2022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일부 국제선 항공편의 폐수를 검사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이후 일부 다른 공항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 폐수 감시 체계가 패스트를 선별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와 운항 중단 등의 영향으로 직항편이 없어졌지만, 여행객들은
이스탄불 등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보건당국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뉴욕 JFK 국제공항의 공중보건 검역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패스트는 대부분의 감염에서 무증상 상태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방역 측면에서 유리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패스트는 환자가 매우 심하게 아파 누가 봐도 아픈 상태가 될 때까지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공기 폐수 검사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병원체가 빠르게 확산할 경우 발견 시점이 늦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비행에서 감염이 된 승객이 옆자리에 앉는 경우에는 여전히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래저래 여행사만 죽어나겄네. 이민 단속에 패스트 감염병까지 어디 무서워서 피한기 타겄냐고요. 장거리 비행 중 화장실 8개 가운데 2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뉴욕에 긴급 착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시간 넘게 걸리는 장거리 비행에서 승객 287명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단 두 곳으로 줄어들자 결국 항로를 바꾼 것인데 지난 6일 오후 마드리드를 출발해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입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287명이 타고 있었으며 마드리드에서 덜러스까지는 통상 1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내 화장실이었는데 보잉 777 기종에는 일반적으로 화장실 8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이 가운데 6개가 작동하지 않아 2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네디 국제공항에 접근하던 당시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아메리칸 항공 37편은 현재 기내에서 작동하는 화장실이 2개뿐이라고 알렸고 관제사가 화장실이 2개뿐이라는 말이 맞느냐라고 재차 확인을 하자 조종사는 그렇다라고 답을 하면서 승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화장실 수가 충분하지 않아 부득이 케네디 국제공항에 착륙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객기는 당시 4시간 이상의 연료가 남아있어 평소보다 무거운 상태였으며 착륙 중량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브레이크가 과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조종사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긴급 상황을 의미하는 국제항공용어인 펜펜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객기는 다행히 케네디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으며 이후 뉴욕에서 3시간 넘게 머문 뒤 다시 덜러스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항공기 화장실은 기압을 이용해 오물을 처리하는 복잡한 구조로 배관이 막히거나 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고장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고문 중에 하나가 못 사게 하는 것도 있다더만. 아이고, 그 참는 거 보통 곤욕 아니죠. 어디 항공사라고요? 아메리카 항공사? 앞으로 아메리카 항공 탈 때는 기저귀 차고 타야겠구만. 친구들과의 단순한 장난이 치명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목숨을 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62세 로버트 플래그 하트는 5년 전 친구들과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 중 한 친구가 장난으로 그의 유두를 세게 비틀어 꼬집는 이른바 퍼플 러플이라는 장난을 쳤는데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장난이었지만
통증은 여행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고 날카롭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상을 느낀 남성은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그의 가슴에서 지옥이 크기만한 멍울을 발견했는데 메모그램 검사 결과 해당 멍울은 림프절까지 전이된 유방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진단 당시 그는 남자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줄 알았다며 큰 충격을 받았고 병원 대기실에서도 남성 환자가 드문 탓에 의료진이 그를 미세스 플러그 하트로 잘못 호명하며 또 탈의 중인 여성 환자들을 배려해 남성이 지나갑니다 라고 안내하는 등 낯선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수술을 했는데 양측 유방 절제술 대신 종양 부위만 떼어내는 유방 보존 절제술을 받았고 종양은 거미줄 형태가 아닌 단일 덩어리 형태로 깨끗하게 제거됐으나 림프절 전이를 고려해 한 달간의 방사선 치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호르몬 치료제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면 홍조, 야간 발한 등 갱년기 유사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는 그는 남성 유방암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퍼지는 경우가 많다며 친구의 짓궂은 꼬집기가 아니었다면 종양을 발견하지 못해 암이 전신으로 퍼졌을 것이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는 여행 중 장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며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잘 됐네. 아주 잘 됐어. 이거 열딱 지날 때마다 남편 젖꼭지 꼬집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 뭐라고 하면 아예 당신도 유방암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어디 좀 꼬집어 보자고. 그러면 되잖요.

지난 7일간 극장가 성수기인 중국 국경절 연휴가 이어진 가운데 현지 영화 흥행이 12년 만에 최저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저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인 10월 1일부터 7일은 영화 흥행의 최고를 찍는데 2014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만 해도 중국 영화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영화 흥행 수입은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올해는 더욱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내 소비 시장이 스마트 제품 등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에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체화지능 로봇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고 스마트 안경 매출도 100% 늘었다고 합니다. 야외 스포츠 장비 및 친환경 식기 세척기 매출 등도 각각 증가했으며 또 해당 기간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일명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소비재 교체 혜택을 받은 이들이 639만여 명에 달한 가운데 이를 통해 자동차가 6만 8천 대의 교체가 됐으며 가전은 285만 점가량이 교체됐다고 하네요. 맞아요. 예전에 한국서도 이 명절 때문 사촌들 모아서 극장 가는 것이 큰 재미였는데 아이고 지부터도 이 극장 안 가본 지가 보자

중국 난징 대학살 생존자가 한 명 더 세상을 떠나면서 생존자가 20명만 남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난징 대학살 생존자 쿠어허 씨는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중국 일본군 난징 대학살 희생 동포 기념관이 밝혔는데, 당시 일본군이 들어온 뒤 부모님과 세 자매, 이웃들이 함께 지하 대피소에 숨었고, 일본군은 대피소 입구에서 총을 쏴 부모님과 여동생 한 명이 숨졌다고 생전에 회고했습니다. 1937년 12월 13일부터 약 한 달간 벌어진 난징 대학살은 일본군이 중국 난징에서 대규모 학살과 성폭행, 방화를 자행한 사건으로 중국은 사망자를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으며 일본 측학계는 2만에서 20만 명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쿠허 씨가 별세하면서 난징 대학살과 관련해 등록된 생존자는 현재까지 20명만 남게 됐다며, 이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생존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4년에 12월 13일을 난징 대학살 희생자를 위한

0: 사셔야 할 텐데.
1: 여성이 아파트 주차 공간 196칸을 사들여 높은 가격에 빌려주거나 판매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지만 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준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이 여성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196칸을 1,400만 위안 약 2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단지 전체 주차 공간의 약 40%에 해당하는 주차 공간을 사들인 것은 2018년 단지가 완공될 무렵이었는데 당시 상점과 학교, 대중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주거 수요가 크지 않았고 주차 공간을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지역개발 계획을 보고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으며 마침 자금난을 겪던 개발업체가 주차 공간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이를 한꺼번에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주변 개발 본격화되면서 입주민이 늘었고 주차 수요도 커지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보유한 주차 공간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뒤 일부를 월 500위안 75달러에 임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개발업체가 처음 책정한 임대료의 2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여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에는 주차 공간을 한 명당 10만 위안 약 14,000달러에 내놓았고 일부는 최초 매입 가격보다 최대 80%나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중재에도 합의하지 못한 주민들은 여성과 개발업체 간 매매 계약을 무효화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나 법원은 여성의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개발업체가 주차 공간을 판매할 당시 주민들에게도 구매 기회가 있었고 개인의 주차 공간 소유수를 제한하는 법률도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히 이 여성이 대량 매입을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인데 이 사건은 중국 SNS에 알려졌으며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여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개발업자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구매 의사를 물었지만 그들은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다른 네티즌들도 이 여성은 부유하고 분명히 영리하다라고 했지만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커뮤니티 내 주차 공간은 주민들 필요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많은 주차 공간이 비어있고 다른 곳은 주차 공간 찾기 힘들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자뇨. 옛말에 억울하면 출세하든가 돈을 벌든가 그랬죠. 성경에도 나오더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말씀. 물론 돈이 최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둘째는 더더욱 아니죠. 머니가 왜 머니인 줄 아시오?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래서 머니래요. 왁스가 부릅니다. 머니.

0: 왁스의 머니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계속해서 안내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2026년 10월 9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의 신청곡 김정호의 이름 모를 소녀 2부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하시면서 한 주일을 훌쩍 보내고 주말을 맞아 무슨 일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냥 쉬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주말을 편히 쉬고 다음 주일을 열심히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을 조정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괜한 핑계인 줄 알지만 점점 꽤만 나아가고 움직임을 소홀히 하니까 더 하기 싫으네요. 그래도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몸이 쉬고 싶으면 쉬셔야 돼요. 예, 머리는 자꾸 움직이라고 하고 그런데 몸은 쉬고 싶고 아예 그럼 쉬어야죠. 하나님도 6일이라고 하루 쉬셨는데 아유 불완전한 인간이 뭐 용 빼는 재주 있까니 쉬세요 쉬세요. 이왕 쉬시는 거 편안히 아주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라라랜드도 월요일 방송 없습니다. 월요일까지 저도 쉬어보려고요. 김정호입니다. 이름 모를.

은경 씨, 이번 주 불금까지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한 주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 여유를 즐기는 금요일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글 보내주셨습니다. 불금에 읽는 좋은 글, 오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지치면서도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남보다 조금 늦으면 어떻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일입니다. 이번 금요일만큼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선물하세요. 금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의 행복. 해가 저물면 하루가 쉬어가고 바람이 불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지나간 걱정은 저녁 노을에 보내고 다가올 내일은 내일의 바람에 맡기자. 인생은 멀리 가는 경주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행복을 알아가는 여행. 금요일 저녁 잠시 멈추어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자. 명언도 보내주셨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큰 성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 중 감사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행복이 모여 좋은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한 주를 마무리해 보세요. 불금의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순간에 있습니다. 즐겁고 평안한 금요일 보내세요. 이문세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가을이 오면.

0: Action. Action.
1: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우리 뽀들현도 어머님의 80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내신 만큼 계속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며 신청해 주신 노래 인순이의 엄마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는 꼭 며느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올해가 아직 안 지나갔죠? 올해 열심히 노력을 해보시면 또 좋은 소식이 들릴지. 우리 라라랜드 식구들 모두 모두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뽀들현도 어머님 80회 생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팔순잔치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가능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가능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가능가 6불 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어마무시하게 많이 갖고 오셨죠?
1: 예, 많이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이 굉장히 높고 파랬는데 오늘은 좀 구름이 많이 꼈어요. 예, 흐립니다.
1: 그래도 가을, 청고마비의 계절.
0: 아, 그럼 그럼 가을이죠.
1: 아, 제가 이거 오늘 이렇게 방송국 오다 보면 여기 그 저 펫백스의 주택가로 이렇게 오거든요.
0: 네.
1: 주택가를 오다 보니까 주택가마다 뭔가가 많아. 뭔가가 거미줄도 많고 해골도 많고 뭐 그래서 이게 또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로윈데이가 왜 생겼나 하고 잠깐 이렇게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0: 네.
1: 옛날 뭐 어디 뭐 나라에 컬트족이라고 있었는데 그 네. 사람들은 1년 기준을 11월 1일이 시작이라고 했대요.
0: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 그 옛날에는. 그래서 10월 31일과 11월 1일 사이에 요때
0: 네.
1: 귀신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0: 아이고.
1: 그리고 그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심해져가지고
0: 네네네네.
1: 그래가지고 그 귀신들이 와서 이승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0: 아이고.
1: 막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문장을 해야 안 잡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0: 오, make sense. 오.
1: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국으로 해야지 이제 할로윈데이 그렇게 하고 했는데.
0: 그 말이 제일 신빙성이 가는데요?
1: 그래서, 아, 그런가? 아, 그럼 왜 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0: 근데 왜 사탕을
1: 그러면 또 왜 사탕을 주지? 그래서 사탕을 왜, 미국,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죠.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거는 옛날 중세 시대 때 이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못 사는 아이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거에서 유래돼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0: 이왕 주는
1: 믿거나
0: 거,
1: 말거나
0: 아니 이왕 주는 거 빵이나 괴기를 주지 이빨 썩게 사탕은 왜 줘?
1: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유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도 좀 매년 이제 10월 30일 이제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이제 막 집주마다 이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0: 네네네.
1: 낭패 안 보시려면요 집에 사탕 갖다 놓고 꼭 대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0: 예.
1: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집에 퇴근해서 갔는데 집에 식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온 거예요.
0: 사탕 준비해줬어요?
1: 아니요.
0: 아이고.
1: 아무것도 안 했어요.
0: 옛날 얘기죠?
1: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줄게 애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글쎄 냉장고를 훅 했더니 거기 과일이 있더라고요.
0: 그래서 과일 줬어요?
1: 그냥 과일을 들고 야 이거 아니, 나는 그런 거 이런 건 행사 같은 거 안 해 하더라도 아이들이 왔는데
0: 줘야죠.
1: 어떻게 해요?
0: 저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갑니다.
1: 그건 너무 안 돼.
0: 아니 나 먹을 사탕도 없는데 무슨.
1: 그래서 이제 할로윈 때 되면 저희 매장에서도 그렇게 사통을 이렇게 그 캐시트 앞에 이렇게 싹 싸놔요.
0: 아, 그래요?
1: 싸놔가지고 이제 아이들 그러면 이제 한 줌씩 이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튼 낙타 안 보시려면 사탕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고 보면 귀신이나 사람이나 단 거는 다 좋아해.
1: 맞아요. 단 거는 다 좋아합니다. 사담이었고요. 우리 그 시간 한 달 동안 건강식품권에서 항상 세일 진행하는데 매번 안내해 드리는데 홍삼 플러스 하고요. 롱데이 골드, 파워 롱데이 골드.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 20% 세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홍삼 플러스 요거는 이제 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120ml 10개 병이 20불 99. 정상가 29불 99 하는 거 20불 99. 근데 요거 20불이면 좀 부담이 안 되는 가격 같지 않아요?
0: 그럼요, 그럼요. 예전에는 그럼, 상상도 못 했죠.
1: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와서 이제 그 어디 이렇게 방문할 때 바카스락도 들고 그치, 가라 그치. 이런 얘기 했는데 뭐 바카스보다는 이왕이면 뭐 20불 요 돈으로 해서
0: 크게 부담
1: 사무실 찾아가면은
0: 일단 뽀대가 나잖아.
1: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될 것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0: 일단
1: 듭니다.
0: 일단 3이 들어갔죠. 3이.
1: 3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요. 파워 롱데이 골드 이거 79불 99 지금 세일 진행합니다. 이게 99불 99짜리 79불 99 세일하는데 이게 스티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먹으면
0: 어때요?
1: 찐득찐득하니
0: 오, 원액을 먹는 것 같아?
1: 왠지 원액을 먹는 것 같다는 그런
0: 몸이 막 불끈불끈해?
1: 막 이게 힘이 솟는 듯한 아 근데 예. 이게 나는 예. 이거 그 홍삼을 한국 분들 네. 아시아 손님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외국 분들도 와서 어, 그, 진생, 진생 하면서. 그
0: 스페니쉬 애들요. 네. 친구들.
1: 제 친구들도.
0: 과한장을 해요.
1: 네, 맞아요.
0: 이게 그래. 무슨 뭐나 되는 것처럼, 바야그라 좀 비스무리하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
1: 그러니까요. 그, 바카스를 제가 이렇게 예.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거 뭐냐 그랬더니, 야, 이건 남자들한테 좋은 거야. 그랬더니.
0: 너도
1: 나도 그거 달라고 어. 막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아무튼 뭐 이 홍삼 좋은 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특히나 이거 파워 롱데이 골드 파워 롱데이 하루가 피곤치 않더라고 79불 구고 세일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첫 번째로 40주년 아이템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백제식품에서 나온 툼바 파스타. 이거 컵라면이 컵라면처럼 컵으로 되어 있어.
0: 아 파스타가요?
1: 네 파스타가. 오. 그래서 제가 또 왜 툼바지? 그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이게 약간 퓨전식인데 한국식 퓨전이에요. 아, 한국 분들은 약간 니트한 거 파스타가 좀 니트하잖아요. 크림이. 고기에 이제 고춧가루나 이렇게 매콤해서 이렇게 파도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퓨전으로 먹는 그 파스타인데 이거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컵라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0: 컵라면
1: 이거 한때 이제 코스코에서 엄청난 인기를 두고 팔았던 제품인데 이게 예. 저희 에치마트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7불 99전
0: 몇 개 들어가 있죠?
1: 네 개.
0: 이야, 네 개 들어가 있는데요.
1: 사실 이거 파스타를 집에서 또 하실라 그러면
0: 아, 번거로워 또, 번거로워.
1: 이게 또 번거로. 이건 물만 붓고 전자레인지에 딱 넣으면 그냥 돼요. 근데 우리 입맛에 딱 맞아. 아, 매콤해요.
0: 진짜요?
1: 네, 매콤한
0: 이야,
1: 맛.
0: 이거 하나 사봐야겠네. 어,
1: 백제 툼바 파스타 이거 7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네. 다음은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0: 너무 맛있어.
1: 초코 희량실.
0: 어 너무 맛있어. 희량실. 아니 이게 생각보다 색깔은 초콜릿 색깔이라서 굉장히 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먹어봤는데 별로 안 달아.
1: 아이고 커피하고 우유하고 와.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0: 너무 맛있어.
1: 너무 맛있어.
0: 커피 생각이 네. 갑자기 나네 진짜.
1: 여기에는 지금 희랑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예. 다른 말로는 피낭시에라고 그래요. 예. 어차피 피낭시에 하면 어떻게 발음이 이게 이쪽
0: 피앙새? 피앙새? 피낭시에?
1: 왜 샬라샬라 하는 데 같지 않아요?
0: 약간 좀 프렌치 말 비슷한데 예.
1: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유래된 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랑시에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프랑스의 금융가 지대 있잖아요. 네네. 금융가 지대에서 요 빵이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왜 그러면 금융가에서 만들어졌냐. 그냥 금융가 지대 안에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예. 이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빵을 팔아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네. 빵을 만들었는데
0: 금괴 모양이네.
1: 금괴 모양이고.
0: 진짜 네. 그러게 딱 금괴 모양인데. 네,
1: 금괴 모양이고. 아. 이게 또 금융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화이트 칼라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게 먹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이게 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겉이 딱딱하게.
0: 속은?
1: 촉촉하게.
0: 겉빵?
1: 촉촉촉촉.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팔았다고 했는데.
0: 그렇게 깊은 뜻이.
1: 이렇게 인기가 좋았다갑니다.
0: 아니, 저 지금 이걸 먹으면서 혹시 떨어질까봐 계속 손을 맞추고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깨끗해요.
1: 그러니까 그게 겉이 네. 딱딱하니까. 오. 그런데 또 겉이 딱딱하다 그러니까
0: 안 딱딱하다 그렇게 딱딱하진 않고
1: 이건 뭐 누룽지 먹듯이 딱딱하다 그게 아니고요.
0: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 소보로빵 있잖아요.
1: 어, 그렇죠.
0: 소보로빵 먹을 때 네. 약간 바삭바삭하지만 그렇게 또 딱딱하지 않은 네. 네.
1: 그런 요 희낭시에 삼립초코 희낭시에가 요게 8불 99전 그게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0: 이거 외국 친구들 먹으면 완전 반할 것 같은데.
1: 요거 그냥 디저트용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냉동 제품인데요. 네네. 초콜릿 식감 자체를 느끼기 위해서는 냉동 제품을 상온에 한 10분 정도에 나눴다 드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네. 아 그게 싫다 그러면 그 마이크로웨이브나 아니면 오븐에
0: 살짝
1: 데펴서 꺼내내서 3분에서 5분 정도 식혔다가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븐에 넣으면 이게 초콜릿이 묻어 있기 때문에 초콜릿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딱 놔두면 이게 살짝 굳으니까 예. 그렇게 드시면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그럽니다.
0: 네.
1: 산리초코 신앙시에 10개들이 패키지가 8불 99전이고요. 혹시라도 이게 5월 12월 31일까지 남아있다 그림은 네. 사셔가지고
0: 냉동실에?
1: 네. 놓았다가 신년에 선물로 주시면
0: 오!
1: 모양이 금괴 모양이잖아요.
0: 이야, 그 대체 후다이디오.
1: 금괴 모양이니까.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요거 그 희낭시의 요거를 그런 용도로도 쓴다고도 합니다.
0: 그러게요. 이 부담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1: 뭐, 예. 뭐 가격대 뭐 요거 8불 99전.
0: 아이고
1: 너무 좋죠.
0: 그러게요.
1: 그러니까 냉동 제품이니까 유통 기한이 1년이에요.
0: 네네.
1: 1년이기 때문에 놓았다가 그것도 이렇게 그 선물하시면은 예. 또 그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예.
1: 그런 용도로 쓰셔도 될 산리초코 희낭시의 899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자체 행사.
0: 지자체.
1: 이번에는 경상북도 특판사 하반기
0: 네.
1: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뭐 경상북도의 이제 특산물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이상복 경주빵.
0: 먹어봤어요 이거.
1: 요 17불 9구인데요. 그래서 뭐 이게 또 이상복 경주빵이라고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0: 맛있어요.
1: 이게 3대 명인이 있다고
0: 네네네.
1: 경주에.
0: 이거요. 제가 경주 가서 직접 오다를 해서 먹었거든요.
1: 네.
0: 경주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1: 이거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국빈 방문해서.
0: 예예예예. 예, 예. 그때도.
1: 그때도 드셨던.
0: 야, 근데 이거요 줄이 보통이 아니에요. 매일 같이. 그런데 너무 기대를 했나봐 내가.
1: 아, 그 맛에.
0: 네, 그 맛에 너무 기대를 한 거야.
1: 예.
0: 근데 그냥 그랬어요.
1: 예.
0: 처음에 딱 먹었는데 아니 왜 이것 때문에들 난리야 그런데 그 다음 날.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으니까 먹었는데 맛있어.
1: 그 다음날 드시니까
0: 맛있어.
1: 예, 맛있어요. 그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국빈한테 이거를 예. 권했다고 합니다.
0: 올라올 때 이거 샀어요, 몇 개. 예.
1: 그래서 이제 경주 빵이 3대 명가가 있대요. 근데 이제 황남빵.
0: 네, 황남빵.
1: 최영화빵.
0: 아.
1: 그다음 이상복 명가빵.
0: 제가 황남빵을 처음 먹었다.
1: 아, 그래요?
0: 그게 생각보다 별로였어. 그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정정, 정정. 네.
1: 근데 이제 이상복 경주빵이고요.
0: 예,
1: 요게 17불 99. 20개들이 패키지가 17불 99 나와 있고요.
0: 네.
1: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어떻게 만드냐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0: 네.
1: 그냥 밀가루 반죽에 그게 어떤 비법이 있겠죠.
0: 밀가루 반죽 자체가.
1: 얇은 밀가루 반죽 안에 우리 밥 당금을 넣어서
0: 네.
1: 그거를 빗살 무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경주빵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한 빵이니까 이게 또 냉동 제품이야. 냉동 제품이니까 보관이 용이해요. 그러니까 요거 17불 99. 이거 한국 가서만 먹어야 돼.
0: 그러니까.
1: 그냥 미국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이참에 17불 99.
0: 줄 엄청 사야 돼요.
1: 요거
0: 엄청 사야
1: 한번 안내드렸고요. 다음은 또 바다장어 양념구이. 요거 12불 99전 하는데 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아우, 생긴 것도 맛있게 생겼어.
1: 아, 맛있죠. 베란간에 침이 꿀떡 나온 거
0: 그렇죠. 이 깻잎에 싸가고 그냥.
1: 근데 이제 그, 이거 그림상으로 봐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0: 예, 예.
1: 분들 요거 9불 99전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요.
0: 네.
1: 요거 외에 이제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많은 이제 특산품이 한 자리 모여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혜도 있고요. 그다음 아카시아 꿀도 있고요. 회덮밥도 있고요. 또 아이들 게임하면서 먹을 수 있는 달고나.
0: 달고나.
1: 달고나도 있고 청국장도 있고
0: 예, 예.
1: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습니다.
0: 예. 아우 저 이거 아카시아 꿀 사야겠네.
1: 근데 저번에 들은 지자체 행사 하면은
0: 네.
1: 옛날에는 포장이 아주 이상했어요.
0: 네네.
1: 그 뭐 좀 시골스럽다고나 할까?
0: 좀 투박하고.
1: 근데 네. 왜 우리 공산품보다도 포장이 너무 예뻐.
0: 고급스럽죠.
1: 너무 고급스러워. 이거 어떻게 먹나? 뜯어서 하는 그런 거. 꿀 포장을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0: 아니, 솔직히 저는 그냥 우리끼리 사담인데
3: 꿀 포장 그거 없애고 좀 가격을 깎아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1: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경상북도 지자체 행사라든지 전라도 행사를 했을 때도 네, 포장 자체가 우리 공산품보다도 훨씬 아주 멋있다고 해야 되나? 네. 진짜 멋있어요.
3: 그러게요.
1: 어디 선물 주기에 딱 아주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0: 특히 요번에 이 꿀은요, 이제 우리가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감기나 감기 걸릴 때 우리가 꿀물 탈 때 너무 비싼 꿀을 또 꿀물 타면 또 그것도 아깝잖아.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 코스코에서 그 싸구려 또 그 꿀을 넣기는
1: 그것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0: 그것도 설탕을 갖단 말이지. 그럴 때 요게 딱 좋단 예, 말입니다.
1: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네. 그 한번 그 경상북도 특판전 행사하는 거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아, 다음은 이제 이금기 모험전을 브랜드 모험전을 해요.
0: 반갑네요. 네.
1: 이금기 하면 이금기 제품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0: 저요? 저는 요리를 안 해봐서. 어, 그런 거 질문하지 마요.
1: 굴소스 있잖아요.
0: 어, 맞아. 굴소스. 굴소스는 저희 집에도 있어요.
1: 예.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제가. 그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금기 제품이 뭐가
0: 뭘까?
1: 있을까?
0: 굴소스. 근데
1: 넘버원이 이금기 프리미엄 굴소스고요.
0: 그 곰돌이 그려져 있는 거.
1: 예. 예. 예. 그 다음에 팬더 굴소스. 팬더 갈비 굴소스.
0: 맞아요.
1: 두반장.
0: 아, 두반장.
1: 예. 중국식 간장, 노추, 치킨 파우더. 요런 식으로 해서 한국 분들이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0: 스리라차 소스도. 이제, 이제 막 술술 나오네.
1: 아무튼, 이제 굴소스.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0: 제일 제품이에요. 좋아하죠.
1: 뭐, 우리 한국 제품 총정원에서 나온 굴소스도 있고, 기타 브랜드에서 나온 굴소스가 있는데요.
0: 네네.
1: 어,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험전 할 때 하면은 비싼 가격에 살 것을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0: 네.
1: 특 이금기 제품 자체가 너무 좋고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브랜드 모험전 할 때 네, 좋은 제품 많으니까 요참에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한국 분들이 굴소스 관련 요리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리 관련 프로를 이렇게 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보니까 굴소스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0: 뭐 그럼요. 아무래도 들어가면 맛있지.
1: 그런데 다들 저기에 우리 한국 음식에 굴소스가 들어가나 하는데 그런 굴소스가 들어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음식 하는 데는 100% 굴소스가 그럼요. 다 들어가고요. 예. 그러니까는
0: 그게 굴소스. 사실은 미원 역할도 해.
1: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음식을 맛있게 드실 예, 수 예,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구매해서 집에 빚지 놓을 때 나중에 맛있는 요리하셔 드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를 드릴 건데요.
0: 네.
1: 첫 번째로 타미망고 박스에 14불 99전 나와 있고요. 네.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좋은 석류 요거 파운드에 3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이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 라고포도 박스 전주와 동일하게 1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키 박스 24불 99 나와 있고요. 찰 옥수수 5개에 5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3파운드 패키지가 1불 99전이고요. 대만 시금치 파운드에 199. 생강 파운드에 99센트. 요즘 이렇게 찬바람 불 때 목감기 많이 드시고 한데 생강 너무 좋잖아요.
0: 저 이거 지금 생강차 계속 그러니까. 먹고 있습니다.
1: 그냥 이렇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생강 99센트에 해가지고 1파운드 해봤자요. 엄청나게 커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 양 많으니까는요. 요거 99센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보카도 개당 99센트. 청경채 팁 199. 파운드에 199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리코스 딸기 2파운드 패키지가 4불 49전 나와 있고요. 누크라 고구마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한국산 사인 머스카포도 요게 패키지에 14불 99전 나와 있고요. 한국산 배 8가짜리 박스가 32불 99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안 오이 패키지 2개 3불이고요. 대파 번치에 1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안내드렸듯이 중국 야채 한 가지씩 제가 안내를 드린다고 드렸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유초이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네. 유초이. 광동어로는 이제 초이삼이라고 하는데 요체 네. 유초이 초이삼육에 채소의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초이를 보면은 유초이 줄기가 좀 이렇게 우리 손가락 굵기만큼 두꺼워요.
0: 예예. 예.
1: 근데 이게 식감이 아주 아삭하고 너무 좋고요.
0: 네.
1: 그 이파리 부분은 시금치처럼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럽고 이게 드셨을 때 은은한 쌉싸름이 아주 식욕을 돋아요. 유초이가.
0: 네네.
1: 근데 이거 우리가 그럼 요리를 어떻게 해서 먹냐. 아까 제가 그 익은기 소스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네.
1: 그 굴소스.
0: 네.
1: 굴소스 이용해서 요리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예.
1: 마늘, 중국식 마늘 소스라든지,
0: 네.
1: 마늘 유초이 볶음이라든지,
0: 예.
1: 한국식으로는, 겉절이나
0: 네네.
1: 김치.
0: 예.
1: 아니면, 우리 집사람만 하는 유초이 된장무침. 이거 너무 좋습니다. 맛있게. 아무튼 우리가 그 중국 야채를 잘 그 접하지를 않아요.
0: 네,
1: 항상
0: 네.
1: 우리가 뭐 열무니 뭐 이런 뭐 배추니 이런 것만
0: 사실 늘 먹는 것만 먹고
1: 먹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아 이런 거를 어떻게 먹나. 특히 우리 기성세대는 또 그럴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요즘 신세대를 그는 아무래도 그런 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네네네네. 찾아가지고 먹기 때문에 집에서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야채를 드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중국 야채를 가지고 말씀을
0: 알겠습니다.
1: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0: 네.
1: 첫 번째로 홍더미 파운드에 8불 99전 나와 있고요. 피조개가 파운드에 7불 99전. 요건 새롭게 세일이 나왔네요. 피조개가 예. 7불 99전이고요. 노르웨이산 고등어 요거 파운드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전복. 요거 우리 추석 때 2구구 세일 했는데.
0: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1: 또 1불이 올라서 네. 3불 99전.
0: 399도 싸요.
1: 399도 진짜 쌉니다.
0: 그럼요.
1: 진짜 싼 활전복 3불
0: 99전. 비쌀 때 899까지 내가 간 거 봤어요. 네.
1: 근데 통상 뭐 저희가 팔면 599, 599 정도로 좀
0: 예, 예.
1: 팔고 있는데 399면 거의 반값 수준에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갑오징어 6불 99전 파운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리새우, 머리새우가 파운드에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정육부 쪽 안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국거리용 이제 찬바람 불 때 국 많이 드시잖아요.
0: 네.
1: 국거리용 사태 요게 파운드에 8불 99전이고요. 육개장용 앞치마살 요거 파운드에 10불 99전인데요. 육개장용 앞치마살이라고 해서 육개장만 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스테이크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육으로 드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0: 네.
1: 그다음에 목전지살 파운드에 3불 99전 그다음에 돼지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에 6불 99전 그다음에 닭도리탕에서 드실 수 있는 닭 한 마리 다 잘라놨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다 잘라놨어요. 요거 파운드에 2불 49전. 근데 닭 한 마리 갖다 집에서 잘라 그러면요.
0: 네.
1: 저도 안 자른 게 더 싸니까 안 자른 거를 집에 가서 잘라서 저도 닭도리탕을 해서 먹는데
0: 네.
1: 요걸 자르다 보면은 뼈를 잘라야 되잖아요.
0: 잘라져요?
1: 뼈를 잘라지긴 해요.
0: 예, 예.
1: 근데 그걸 자르려면 내리쳐야 되잖아요.
0: 그러면 난리 났네.
1: 난리 나요. 그러면 이거 잘라 그러면 집에서 주부님들이 좀 힘들거든.
0: 그냥.
1: 그런데 지금 요것도 잘라진 거를
0: 이상하네.
1: 2불 49전에 팔아요. 그냥 닭 한 마리 그대로 잘라서 그대로 놓았어요. 그래서 닭도리탕 해서 드실 수 있게 아주 잘 잘라놨으니까요.
0: 네.
1: 요거 가지고 한번 닭도리탕 매콤하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그다음에 양념 닭 사태살. 그거 파운드 2불 99전. 저희가 보통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599, 699예요. 근데 진짜 싼 파운드 2불 99전. 너무 가격 싸잖아요.
0: 예, 예.
1: 이거 하나면 그냥 춘천 닭갈비 끝.
0: 끝.
1: 거기다 그냥 양파 썰어 놓으시고 야채
0: 예, 예,
1: 놓으시고
0: 예, 예, 예. 예?
1: 고구마 채 썰어서 놓으시고.
0: 오, 고구마도 그 들어가요?
1: 고구마가 들어가야 춘천 닭갈비가 되잖아요.
0: 그래요? 예. 네.
1: 그래서 볶아서 드시면
0: 네네.
1: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1: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세일 뉴크랍 하루하루 쌀이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양 우지라면 요거 6불 99전 나와 있고요. 풀무원을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20봉짜리가 7불 99전. 요거는 할인 삼계탕은 아니고요. 모구촌에서 나온 삼계탕인데 요게 7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당감. 요거 박스가 12불 99전. 오. 가을철에 당감 꼭 드셔야 돼요.
0: 맞아요.
1: 요차 아니면 또 못 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윌 요크루트 두 개에 5불 99전 오.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예.
1: 이건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이고요.
0: 예.
1: 일반 그로서리 상품 안내드리면요. 첫 번째로 케이타운 훌라면 10불 99전. 그 다음에 신라면 광고에는 안 나와 있어요.
0: 근데
1: 신라면
0: 나왔어요? 야, 나 어떻게 샀는데?
1: 11월 4일까지
0: 네.
1: 저희가 신라면 박스를 12불 49전에 팔아요.
0: 오, 그래요.
1: 근데 왜 12불 49전에 파냐 히스토리가 있어요.
0: 예, 예, 예.
1: 코스코에서 신라면을 엄청나게 싸게 팔았어요.
0: 팔죠, 맞아요.
1: 요거보다는 비싸게 팔았어요.
0: 네, 그래도.
1: 그 에치마트가 그래도 한국 라면 대표 라면이라면 신라면인데 코스코보다 더 비싸게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싸게 팔아요.
0: 이야,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든다. 아유,
1: 그래서
0: H마트 할렐루야.
1: 12불 49전에 팔아라 합니다.
0: 그래서 아이고 네. 참
1: 코스코보다도 쌉니다.
0: 이렇게 네. 감사할 수가. 예.
1: 네. 그다음에 헤어룸 고기 양념 전품목 3불 99전 세일하고 있고요.
0: 네.
1: 샘표 양조 간장 7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데이즈팜 유기농 황란 큰 사이즈 5불 99전이고요. 풀무원 밀떡볶이 쌀 찰떡국떡이 1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무원 낫또 6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풀무원 만두 요게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좋아하는 삼양 불닭 감자칩이 2개에 5불이고요.
0: 네.
1: 크라운 스낵이 9불 99전 전품목 세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거는요. 우리 센터빌 에치머트에 가서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0: 있죠. 예, 예.
1: 푸드코트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0: 무슨 행사요? 아, 또 왜 또 귀찮게 해?
1: 우리 어르신들 네. 설렁탕 좋아하시잖아요.
0: 좋아하시죠.
1: 그래서 5시부터
0: 왜?
1: 7시까지.
0: 7시까지.
1: 설렁탕 네. 4불 99전에 판매합니다.
0: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1: 그 매일같이 진행하고요.
0: 누구 치고 나갔네, 누구 치고 나갔어.
1: 설렁탕 4불 99전이면 그냥 컵라면 설렁탕 먹는 것보다도 더 쌀 수도 있어요.
0: 아니, 그러면 점심 때 안 드시고 다 그때 가서 드시고 투고는 어떻게 되나요, 투고?
1: 투고도 아마 하실걸요.
0: 와, 난리 나네.
1: 아무튼 행사 시간은 5시부터 7시까지.
0: 7시까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4불 99전에 판매하는 설렁탕, 에치마트 센터비들 푸드코트입니다.
0: 예. 힘들다고 또 짜증 엄청 내가네. 자, 지금까지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금부터 다섯 곡 들려드릴 텐데요.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에 한해서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월요일날 알려드리고 정답자도 월요일날 발표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곡 이영애 곡 나가고 있죠. 자, 두 번째 곡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튠 2세 곡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카톡을 통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보험

발령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저 주말 푹 쉬고요. 화요일 날 여러분 뵙겠습니다. 월요일 방송 없습니다. 월요일은 뉴욕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이시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양집, 서양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양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양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던가 스톰 드레이니지, 파워타워, 엘리베이션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괴롭던 우리 입속에 친히 말씀을 먹이시는 주님, 선지자들이 만났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일상도 순탄하게 하소서. 목이 곧은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첫 곡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서울 모태탑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민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깊은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예수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들어주시며 갚아주십니다.

임승종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음성으로 듣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판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먼저 축복의 사람이 부른 친구의 고백 보내드리고요. 열치님께서는 뇌경색 파킨슨병과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을 또 앓게 됐습니다. 날마다 명희님께 인사드리고 내매기님들과도 인사 나누는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면 온전히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신청곡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열치님의 아픔을 알고 계시죠. 더 나빠지지 않고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신청하신 곡 아미의 터치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서현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름부터 조금 특별한 엑스트라버진이라는 올리브오일이 있습니다. 올리브를 처음 압착해 얻은 기름으로 가열이나 화학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게 특징이죠. 맛과 향이 좋아서 샐러드에 가볍게 뿌려 먹기도 하는데요. 이 순수한 한 방울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엑스트라버진 같은 존재가 있어요. 꼭 비싸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누리는 일이죠.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빛내주는 내 삶의 엑스트라 버진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선택에서 더 높아지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나답게, 대단한 노력 없이 삶의 질을 가볍게 끌어올려줄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이 꼭 대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뭐 좋아하는 커피를 조금 천천히 마시는 거,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깐 걷는 것, 뭐 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별것 아닌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는 것, 그런 작은 일들로도 하루의 기분이 꽤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건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작은 즐거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음악일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이나 편안한 잠자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일상을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그중 하나 아닐까요?

영화 Love Affair 가운데 피아노 솔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었고요.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678번님이신데요. 어울려 산다는 건 내 마음에 누군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작은 의자 하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지칠 때는 누군가의 따뜻한 의자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자리가 돼주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한자, 사람 인자 두고서 이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같이 산다는 게,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것이겠죠. 서로 기대고 또 기댈 수 있게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주고. 자, 이어지는 거군요.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가운데 두 번째 곡 Einfach in Ich, 꾸밈 없이 진심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빅맘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와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오프스 94 가운데 두 번째 곡 Einfach in ich 간결하고 내면적으로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운동장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다. 모래 운동장을 달리며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다가 나무 그늘 아래로 뛰어들어갔다. 돌아보면 벌겋게 익어있는 얼굴, 같이 뛰어다니던 친구들도, 그늘에 앉아 수다 떨던 친구들도 발걸음이 가벼웠던 것 같다. 운동화 뒤꿈치가 닳는 속도만큼 발도 쑥쑥 자랐다. 쑥쑥 자라서 어른이 되자 나는 더 이상 달리지 않았다. 달리지 않는 시간에는 무엇을 했나? 아니다. 달리긴 달렸다. 술을 달렸다. 왜 이렇게까지 마셨을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처음엔 술자리가 좋았다. 긴장이 풀어지며 흥이 나고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좋았다. 한 잔 두 잔 기울이다 보면 절친이 되는 것도, 밤새도록 추억을 쌓고 또 쌓고 어제의 흑역사를 안주삼아 마시고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던 파티. 그러나 어김없이 파티는 끝이 났고 모두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고독해졌다.

그렇게 술의 시대가 저물었냐고 묻는다면 아니다. 제철 음식과 핫한 음식을 오가며 술을 마셨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임이 끝나고도 24시간 순댓국집에 들러 소주 한 병 마시고 집에 가는 지독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인생의 쓴맛을 모두 알아버린 사람처럼 말이다.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되었다. 인생의 쓴맛이 생각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술을 열심히 달리면서도 일상을 잘 영위해 나갔다. 회사도 다니고 강의도 하고 연애도 하고 우정도 다지고 가족 구성원의 도리도 다 하고. 이것이 가능했던 건 아마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기 때문일 것이다. 술을 열심히 마시면서도 요가를 3년 가까이 했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느새 7년 차에 접어들었다. 근육량이 늘면서 주량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기록을 보니 2023년 10월 운동장이 아닌 천변을 달렸다. 그날도 어김없이 중랑천을 산책하며 무엇을 쓸까 골몰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득 어떤 결심도 없이 어떤 각오도 없이 그냥 달리기 시작했다. 날이 좋네. 달려볼까?

루이지 덴자의 포니클리 포니쿨라, 테너 베냐미노 질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뭐 음원의 음질은 다소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전설적인 음원이니까요.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김현수, 노지향, 박은지 등 7명의 작가들이 함께 쓴 책 좋아한다 말하기엔 조금 숨이 차지만 가운데 박은지의 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1985년생 작가네요. 박은지 작가. 어떤 결심도 없이 그냥 달리기 시작했다는 마지막 문장이 전 참 좋았어요. 운동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계획부터 세우잖아요. 언제부터 할지, 뭐 일주일에 몇 번 할지, 얼마나 달릴지. 그러다 준비만 하다가 끝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저자분은 어느 날 중랑천을 걷다가 그냥 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좋네, 달려볼까 하고요. 어쩌면 새로운 습관의 시작은 그 정도로 가벼워도 되는 것 같아요. 꼭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날씨가 좋다면 잠깐이라도 걸어보시고 그러다 마음이 내키면 좀 뛰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냥요. 그렇지만 술 달리는 건 조금 자제하시고요. 자, 8115번님 사연인데요. 여긴 목포입니다. 모처럼 여유가 생겨 들어봅니다. 요즘 드라마 포엔즈 보면서 클래식 챙겨들어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저는 뭐 드라마의 제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그게 클래식 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이 드라마나 영화 나오면 참 반갑고 좋아요. 뭐 어찌됐던 또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번호 10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립니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D단조 우프스 10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조성은 1악장의 조성은 D단조지만 이 2악장은 따뜻하고 조금은 밝아진 D장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제4권 오프 47 오늘은 두 번째 곡을 만나봅니다. 제목은 앨범의 한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제1권에서도 같은 제목의 곡을 만났었죠. 여기서 앨범은 뭐 사진첩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글이나 뭐 그림, 짧은 음악을 남기던 그런 기념첩을 뜻합니다. 오늘 들으실 이 4권의 앨범의 한 페이지는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인 곡인데요. 누군가의 앨범에 가볍게 적어 건넨 짧은 음악 편지처럼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작품으로 47-2 앨범의 한 페이지 기아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교향곡이나 뭐 협주곡, 소나타 같이 이런 대작을 쓰기 위해서 작곡가들이 어떤 한 선율, 그런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작가분들이 그냥 일상을 살다가 어떤 구절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작가 메모, 작가 노트처럼 이렇게 한 문장씩 쓰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 그 소재로 또 긴 소설을 완성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그가 쓴 이 서정소곡집은 마치 그런 작가 노트처럼 떠오른 악상을 짧게 짧게 한 곡 한 곡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어떤 곡에서는 피아노 협주곡 혹은 교향곡, 그 대작의 어떤 소재가 된 멜로디가 겹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작가의 비밀 노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참 재밌어요. 이 서정소곡집 전곡 감상. 2640번님 사연인데요. 지금 제 옆에는 정원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라디오, 방금 내린 커피, 두 아이의 제잘거림이 있습니다. 편안한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야, 음악과 커피향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완벽한 아침이네요. 자, 그 아침에 아주 분위기를 더해줄 한 곡 띄웁니다. 오펜바흐의 자크린의 눈물. 이 가을에 아주 어울리는 첼로 선율입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한 슈타들마이어가 주연은 윈헨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라.

김정원 아나, 저 아나운서는 아닌데 김정원 아나의 클래식 설명도 너무 좋고요. 듣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사실 클래식은 잘 모르거든요 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도 아니고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분합니다. 잘 모른다고 겸손히 말씀하셨는데 알 필요 뭐 있습니까? 듣고 좋으면 그게 음악이죠. 또 오늘은 편안하게 침대에 엎드려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듣는 걸로도 같이 편안해집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언덕 위의 집 듣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와 몰몬 테버너클 합창단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언덕위의 집, 바리톤 브린 타펠과 몰몬 테바나클 합창단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멕시코 민요입니다. Cielito Lindo, 아름다운 하늘, 테너 롤란도 비아손의 노래로 띄워드리고요. 오늘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프랑세스 블랑의 사랑의 오솔길, 에드가 모로의 첼로와 피에르 이브 오디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8630번님이요. 고봉산 숲길 걸어요. 잔잔한 음악이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하셨어요. 아, 사랑의 오솔길 들으시면서 숲길 걸으시면 완벽하시겠는데요. 1860번님. 목적지 도착하고도 음악이 너무 좋아 감상하느라 못 내리네요. 하셨어요. 아,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무 음악에 빠져있는데 아 도착시간이 조금 더 음악이 끝나기 전일 것 같으면 더 천천히 운전하고 이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아주 급한 일 없으시면 음악 끝까지 듣고 내리시면 좋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가운데 3악장 사라방드 듣습니다. 빅토리아 뮬러바의 바이올린 연주를 함께 하시죠.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모노 1004 가운데 사라방드 보내드렸습니다. 빅토리아 뮬러바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흐의 샤코르가 이 파르티타에 속해 있죠. 5962번님 사연인데요. 품격 있는 방송 잘 듣고 있지만 사연은 처음 보내네요. 사연 보낼 만한 기쁜 일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요. 근데 큰아들이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답니다. 제가 다 너무 기쁘고 떨리는데 아들의 좋은 점을 잘 알아봐 주신다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이승재 힘내고 잘 하길 바래.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부모님께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떨리기까지 하면서 바라고 계신 어머님의 이 마음이 아마 잘 전달될 거예요. 당연히 예쁘게 보시겠죠. 또 여자친구 만나러 인사드리러 오면은 예쁘게 봐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오프 73 황제 가운데 화려한 사막장 론도 알렉으로 함께 듣습니다. 빌헬름 바크하우스의 피아노 한 슈미트 이셀 슈타트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이 곡은 3088번님과 함께 듣습니다.

베이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오프스 73 황제 가운데 마지막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빌헬름 바크하우스의 피아노와 한슈미츠 이서슈타트까지 위하는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929번님 사연인데요. 아, 아름다운 글 보내오셨네요. 아라리 익어가는 황금 들녘에는 천방지축 메뚜기들조차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벼이삭을 보며 예의를 차리고 꽉 찬 보름달 또 야윌까 걱정하는 가을입니다. 뾰족한 가시에 숨어있던 밤이 툭툭 떨어지고 지천이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쓰다듬어주는 가을바람과 햇살에 위로받는 중년의 일상에도 가을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이야, 멋진 가을시를 한편 보내오셨네요. 당연히 자작시겠죠. 아유,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취자분들 시인 같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아, 정말 시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트리오 A단조 작품으로 114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마틴 프로스트의 클라리넷, 톨레이프 테덴의 첼로, 그리고 롤란드 폰티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네트요 A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조를 마틴 프로스트의 클라리넷, 톨레프테덴의 첼로, 그리고 롤란드 폰티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92번이며 초대해주신 어텀 실내악 공연 잘 보고 듣고 왔습니다. 아직도 드볼작의 선율의 감동이 그대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피아노 2중주, 3중주를 처음 들어봤어요. 창피하지만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는 감동과 놀라움이었고 듣는 것보다 직접 보니까 더 황홀했어요. 조금 더 클래식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저를 설레게 하는 내용의 글이네요. 사실 이 실내악이요. 한 번에 또 이렇게 와 너무 좋다 이렇게 감동받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런 그 챔버 뮤직이 가장 뭐랄까요, 음악의 정수다 하지만 가장 듣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운명처럼 만나셨네요. 또 이렇게 실내악 통해서 클래식 음악 더 알아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좋은 공연도 많이 보시고 또 혼자서도 요즘은 쉽게 또 이런저런 영상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시면서 클래식 점점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아담과 함께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레오 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중창, 자스민이 울창한 둥근 지붕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와 메조소프라노 다니엘 밀레의 이중창, 그리고 알랭 롱바르가 주연하는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빌리베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중창, 자스민이 울창한 둥근 지붕,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와 메조소프라노 다니엘 밀레 이중창, 그리고 알랭 롱바르가 주연한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모차르트의 디벨티멘터 B플랫 장조, 쾌일번호 254 가운데 3악장 론도 템포디 미뉴엣 보내드립니다. 오규스탱 듀메이의 바이올린, 지안 왕의 첼로, 그리고 마리아 주앙 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트 B플랫 장조 쾌일번호 254 가운데 3악장 론도 템포 드 미뉴엣 보내드렸습니다. 오귀스탱 듀메이의 바이올린, 지안 왕의 첼로, 마리아 조앙 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성자들의 행진,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 SNS에 아이 낳고 어디까지 유나 떨어봤는지 자랑하는 대회를 열어서 화제가 된 글이 있었어요. 차 안에서 습도 맞춘다고 분무기를 뿌리면서 갔더니 방 안에 아이 공기 부족할까봐 남편 거실로 쫓아내니 정말 재밌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유난스러웠던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내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싶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몇 살 아이를 키운다고 늘 소개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아이가 중2예요 라고 하면 다들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주십니다. 사춘기인데 괜찮아요? 힘내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걱정해 주시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직업이 교사인 분이 저에게 고충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본인 아이가 똑같이 중학교 2학년인데 요즘 방학이라 잠을 너무 늦게 자서 엄마랑 자꾸만 부딪힌다고 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점심 먹은 이후였거든요. 우리 애는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편해요.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았던 건 아닙니다. 휴대폰 사용하는 문제 두고요. 옥신각신 정말 수없이 많이 했고요. 학교 숙제 너무 안 해서 이럴 거면 학교 다니지 마! 이러면서 소리 질렀다가 같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적도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아침 일찍 출장을 떠났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학교에 안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슴이 철렁하죠, 그럴 때. 제가 출장 중이어서 당장 집에 가볼 수도 없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늦잠 자느라 등교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게 어제 일찍 잤지? 이제부터 몇 시에 잘 거야 약속해! 이러면서 다그치고 화를 냈습니다. 네, 아이 키우다 보면은 부모는 늘 걱정이잖아요. 많이 성장했음에도 항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같이 불안한 심정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SNS에 아이 낳고 어디까지 유나 떨어봤는지 자랑하는 대회를 열어서 화제가 된 글이 있었어요. 겨울에 본가 가는 차 안에서 습도 맞춘다고 분무기를 막 뿌리면서 갔더니 펜션 가는데 아기 침대, 젖병 소독기, 아이 짐들을 이사하는 것처럼 바리바리 싸간 일. 방 안에 아이 공기 부족할까봐 남편 거실로 쫓아낸 일. 정말 재밌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매일매일 손수건이랑 내복 삶았고요. 치즈, 소세지, 만두 이런 거 전부 유기농 재료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시중에 파는 햄 절대 안 먹였습니다. 그렇게 유난스러웠던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역시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욕망, 그리고 그 뒤에 커다란 불안감이 존재했던 거죠. 아이가 두 살일 때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돌이켜보면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다는 절실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교육운동 시작할 때 각종 사교육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저를 굉장히 무관심하고 대책 없이 고집센 엄마로 만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멘탈을 붙잡으려고 선배 학부모들을 붙잡고 상담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시키기 전에는 사교육 안 시켜도 된다. 아이가 해달라고 할 때 해도 충분하다. 그때는 실컷 노는 게 최고다. 전집 안 사줘도 된다. 도서관 가서 대여해서 많이 읽어줘라. 하지만 저는 그래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비밀인데요. 수백만 원 들여서 커다란 책장 두 개 꽉꽉 채워서 전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학습지도 시켰음을 이 자리를 통해 고백합니다. 지금 그 어린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요. 첫 시험 점수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또다시 마음이 갈대처럼 마구마구 흔들려서 선배 활동가에게 문자 보냈어요. 이거 맞아요? 정말 괜찮아요? 여전히 여러 번 확인하는 너무도 불안한 학부모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내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싶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죠.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사는 길을 닦아주고 마련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살아갈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갈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운동을 시작했고요. 선배 학부모들에게 초등학교 입학해서 꼭 학부모의 활동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1학년 되자마자 학교 운영위원 활동을 했고요. 동시에 학부모 반대표를 맡았어요. 8살이지만 여전히 너무 아기 같은 그 품 안의 자식이 학교에 입학하니까 학부모들은 걱정과 불안이 정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말을 오늘 들어보니 선생님이 아이들 전체가 듣는 상황에서 우리 애한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더라.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전화하려다가 한번 참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 반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혹시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겠다. 일단 선생님한테는 전화하는 걸 잠시 보류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말씀드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선생님한테 미리 전화하지 말라고 했냐면 감정적인 상태에서 막 소통하다 보면은 관계를 망치고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3자, 어쩌면 3자의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에게도 물어보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 아이만 지목해서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아이가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같은 반 몇몇 아이들한테 다 물어봐서 확인한 거예요. 선생님이 땡땡이 미워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달했더니 선생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다행이네요. 고마워요 하면서 그 상황이 정리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반모임도 반대표도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학부모는 요즘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소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까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올해 국무회의에서 체험학습 문제가 거론돼서 교육계가 또 한바탕 떠들썩했습니다. 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교사들의 불안과 거부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자 어느 학교는 학부모회의 학교운영회의가 나서서 자체 회의를 열고 현장체험에 관한 서약서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체험학습 과정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 교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요. 교사들은 학부모 동의서가 사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학부모들이 교사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표시로 받아들이고 무려 전교생이 1박 2일 지리산 종주를 떠나는 현장 체험학습에 나섰다고 해요. 이게 가능했던 건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학교의 공동체 문화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의 요구가 개인의 악성 민원이 아니라 정당한 의견으로 제한되고 이것을 합의하고 조율하는 민주적인 과정이 보장될 때 비로소 안전한 교육활동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법적 제도도 교원, 학부모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학부모 세대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창시절은 너무 엄격했고요. 생활지도에 따른 체벌도 존재했기 때문에 공포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투영돼서 더욱 불안할 겁니다. 예전에 비해 자녀를 적게 낳는 지금 시대에는 더욱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학교 현장은 체벌이 거의 사라졌고 예전보다는 학생의 인권,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이 모든 변화를 알고는 있지만 가끔 아이가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집에 와서 들려줄 때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활지도 방식은 제가 느끼기에 인권침해로 여겨져서 학교에 항의하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학부모로서 지금 내가 더 집중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내 아이만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 갑질을 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 오히려 그것은 내 아이가 지내는 교실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 활동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육활동을 하는 이유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이기심으로 시작됐다. 그 이기심이 커지고 커져서 우리 모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이기심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요구가 악성 민원이 아닌 정당한 의견이 되려면 교실에서 모두가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야 됩니다. 그 수단은 따뜻한 대화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부모로서 해줄 단 세 가지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유일한 것은 내가 먼저 잘 사는 것, 내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자 안달하기보다 먼저 한 사람의 좋은 벗이 되고 닮고 싶은 인생의 선배가 되고 행여 내가 후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부모 스스로가 살아내는 삶의 빛깔에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대로 보면서 자랍니다. 학생들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보면서 어른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느끼고 배웁니다. 각 교육 주체가 서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고 소중한 마음으로 대할 때 지금 학교의 아픔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자체가 학생들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성장시키는 살아있는 참교육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은 학교에서 불신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무엇일까? 졸업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1번! 교장 선생님이 훌륭해서. 2번! 교사들이 너무 헌신적이 믿을만해서. 어떤 게 제일 높았을까요? 저도 1번이길 바랬는데 아이들은 또 학부모님들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에릭 에릭슨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생애 초기에 살기 위해서 형성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직 트러스트, 기초적인 신뢰라고 했습니다. 신뢰의 중요성은 그래서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상담과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진실되게 말해주지 않거나 또 저희 의사가 힘들어하는 분의 얘기를 이제 진실에 기반해서 듣지 않는다면 모두 아마 그 대화는 엉터리 대화가 되고 상처받고 아마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 되겠죠. 최근에 이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료 속에 발견한 우리 사회에 두 가지 큰 충격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한 해에 다른 국민을 고소하는 건수가 한 만 건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일본 인구의 절반 또는 3분의 1인데 한 해에 50만 건. 사실 몇 배 더 많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고소 고발의 사회가 되었어요. 두 번째 또 굉장히 큰 충격은 우리가 한때 정이 많은 사회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내가 신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 가까운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로서 OECD 가입국가 30여 개 중에 거의 꼴찌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가까운 사람이 있나요? 못 믿겠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빈번히 벌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빈번히 벌어지는 장소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사실 학교입니다. 서로 성장하는 것을 가능해야 될 이 학교에서 이런 불신의 어려움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불신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24년 전에 별의 친구들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거기에 성장학교 별이라는 작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째 제가 장기 독재로 현재 교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학교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 많이 있고 급식 문제, 출결 문제, 학폭 문제, 여러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그래서 또 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신뢰가 깨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죠. 이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한 네 가지를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하고요. 사실 외국의 사례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학교라는 이 복합적인 공동체, 이 복합적인 공동체에서 신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신이 생겼으면 그 불신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무엇일까? 저희가 10주년이 되었을 때 졸업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점에서 신뢰를 할 수가 있었냐 하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했어요. 1번 교장 선생님이 훌륭해서, 2번 교사들이
너무 헌신적이 믿을만 해서. 3번, 학교의 제도와 운영이 민주적이어서. 4번, 솔직히 별로 신뢰하지 않고 다녔다. 이 네 개의 항목에서 어떤 게 제일 높았을까요? 저도 1번이길 바랬는데, 아이들은, 또 학부모님들은 3번을 정했어요. 다 같이 모인 공동체의 운영, 방식이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이때 확실히 알게 됐어요. 체험학습을 간다, 그럴 때, 체험학습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지만 안 가고 싶은 학생도 있잖아요. 안 가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일방적으로 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는 장치가 있고 또 사실 정말 제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던 게 학부모님들이 이걸 배우자. 학부모님들이 제안하는 과목이 다르고요. 또 학생들은 여기 대안학교인데 좀 대안적인 걸 해야지. 그리고 또 열정이 넘치고 헌신적인 교사들은 훌륭한 인간을 만들려면 이걸 배워야 된다. 다 과목을 받고 나니까 시간표가 폭발하는. 그래서 고심하다가 이제 내린 결정은 3분의 1씩 합시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3분의 1, 학생들이 원하는 것 3분의 1, 교사들이 원하는 것 3분의 1 합시다. 이런 타협을 합시다. 설득을 해서 3분의 1의 법칙이 생기고 또 그 타협을 하기 위해서 매달 선생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6명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조종을 하는 6인용 식탁이라는 제도를 마련했고 또 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걸 서로 인정하는 신뢰가 싹텄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설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필립 메리아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원하는가? 이 질문을 잊지 말라고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질문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이나 새로운 학부모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내 아이를 위한 곳이긴 한데 내 아이를 위한 것은 모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 많은 대안학교들의 표어이기도 한데요.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 라는 관점을 갖고 학교 교육을 해나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늘 완벽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노력하는 모습에서의 감동, 이것이 신뢰의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학교 공동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끈질기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실 신뢰의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졸업생 부모님들에게 어떤 학교를 믿게 된 찰나, 중요한 순간적 장면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 당장 혼내는 일보다 끝까지 들어준 것, 또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선생님의 헌신이 있어요. 아이가 사과할 때까지 선생님도 퇴근하지 않고 아이의 마음이 이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불신의 경험을 할 때 신뢰로 옮겨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뭐지? 하는 걸 찾다가 소아정신과 의사인데 제임스 코머라는 분이 불신의 학교를 신뢰의 학교로 전설적으로 만든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 33개 학교 중에 32등, 33등 하는 그런 이제 학교에 도움을 요청받고 자문을 하면서 이분이 세 가지 원칙을 동의하면 자문도 하고 큰 도움도 주겠다. 하나는 협력할 것. 두 번째가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한 것은 서로 지키기로 할 것. 세 번째가 혼내지 않고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원인을 묻고 원인을 해결하는 데 함께하자.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누가 했냐? 책임자를 색출하고 그 책임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 또는 아이를
처벌하는 것, 이게 이제 흔한 방식이었는데, 이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원인에 더 집중하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나누기로 하자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교사나 부모나 또 학생 스스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처벌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장이고 변화예요. 이 제임스 코먼은 문제 발생의 이유를 숙이하자,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더 집중하자라고 부모와 교사를 설득해서 원인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학교가 모두 성장하고 발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코먼은 학교 발달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학교 발달 프로그램이 10년 뒤에는 굉장히 큰 성취와 결과를 이뤄내서 이 프로그램을 많은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지금까지도 이 학교들은 매우 명품 학교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학교라는 복합적 공동체에서 신뢰를 해결하는 또 다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관해서 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이 들어준 것이라고 해요. 들어준 것.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공교육 선생님들과 지내는 아이들 중에서 가끔 이런 불만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와서 자기 지금 공교육 10년째다. 근데 선생님하고 특정 어떤 선생님하고도 한 시간도 자기는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학기 초다 바쁘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야, 중간고사 끝나고 수련회랑 캠프 있어. 그래서 수련회랑 캠프 끝나고 했더니 야, 좀 있으면 기말이야. 결국 대화는 하지 못했고, 이건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학교의 구조의 문제였던 거예요. 선생님 학생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정말로 선생님은 학생을 만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과 여유가 없으면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공부한 다음에 설교를 할 것이다. 숙제를 내주고 또 그런 숙제가 아닌 사람 내용을 달리했고요. 또 하나 이제 매우 중요하게 이 설교는 옆에 건물에서 할 건데, 옆에 건물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해준 사람, 좀 급박하다고 말해준 사람 나눠서 장소를 이동하게 만들었고, 옆에 건물로 이동하는 동안 그 길목에 굉장히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배우로 연기를 하게 해가지고 과연 누가 도와주나 하는 거를 봤다고 합니다. 누가 도와줬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준비한 사람이 도와줬을까요? 그러지 않고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도와줬다고 해요.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킨다는 프로젝트가 많은 교육청에서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의 업무는 현재 경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별학교, 이 별의 친구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수업을 줄이기도 하고요. 학생과 선생님이 별도로 얘기하는,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그런 수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뢰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신뢰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별학교에서의 경험이 무엇냐, 별의 친구들에서의 경험이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 뜻밖의 아이들이 발표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표회가 어떻게 학교를 신뢰하게 만드느냐. 모두가 참여하고요. 모두가 발표하고 모두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했는지를 주목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예요. 이렇게. 이 학교에서 다 함께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 좋은 일이 생겼다. 좋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고, 많이 변한 아이들은 일취월장 상을 주고요. 조금 변한 아이들은 한 발짝 상을 줘요. 이렇게. 도스토옙스키가 말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첫걸음이다. 첫걸음을 뛴 아이들에게 큰 상을 주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모두가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학교를 신뢰하도록, 서로를 신뢰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별학교의 밴드부에 관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별학교의 밴드부는 음정과 박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존재를 믿고 밴드를 즐기고 또 듣는 많은 학생들이 내려와라 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성취에 대해서 서로 환호를 해주고 있었어요.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다 보면 관계의 온도는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가지를 다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양보와 타협으로 노력하는 민주적 제도가 신뢰를 회복하게 만들었고요. 책임과 처벌이 아니라 문제의 발생에 초점을 맞추는 성찰과 수기도 우리에게 신뢰를 가져다줬어요. 학부모님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도 신뢰를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끝으로 서로의 변화와 성취를 축하해주는 모두의 축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부모님조차 좋아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긴 신뢰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대행해서 법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욱더 신뢰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같고 완벽하게 내 요구를 상대방이 들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서로가 신뢰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만나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하고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천 소원교회 이유미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난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이라는 게 항상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만은 않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관계의 어려움, 학업이나 일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등등 크고 작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해요. 이건 크리스천도 예외는 아니죠. 살다 보면 여러 힘든 일들을 겪고 그래서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아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실까? 날 사랑하시면 이런 힘든 일들도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인생의 어려움들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전부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탄이 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죄로 인해서 생긴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어떻게 해서 생긴 어려움이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게 고난을 줘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이렇게 허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준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에 그 일이 생겼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탄이 준 것이든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를 어렵게 하실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어려움을 겪었죠. 당장 창세기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인생이 절대 평탄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사다난했고 우여곡절들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무난하게 산 것 같은 이삭도 자식들이 속을 썩였잖아요.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평탄하기만 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마냥 평탄하게 살도록 해주시지 않는 걸까요? 막아주실 수 있으신데 말이에요. 그건 바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얻게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거나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면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외상후 성장 또는 역경후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힘든 사건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루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역경이 안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게 실제 연구 결과들로 밝혀진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기도 해요. 상처를 안고 계속 힘든 삶을 살거나 아니면 비슷한 불행한 사건을 반복해서 겪기도 해요. 똑같이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그래도 외상후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미래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통과 상처만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도록 하실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과 영성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기도 하세요. 인간은 아주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고집하던 걸 깨곤 하잖아요. 즉 고난은 오히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바라던 길이 막히는 고난이 생겼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였고 보호하신 거였고 이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도록 가르치세요.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 더 성장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거나 아니면 같은 부분에서 자꾸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면요.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하는지 이런 걸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만약에 덜렁대서 낭패보는 일이 많다, 중요한 시험 날짜를 놓쳤다, 그러면 이런 습관을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사건이라는 장치를 통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덜 힘들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사랑을 오해해요. 그 어떤 아픔도 겪지 않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자식을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고 혼도 내지 않고 온실 속에서 기르는 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젤리를 먹고 싶어 해도 횟수를 제한하고 양치하기 싫어해도 억지로 양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세상에는 참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도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결핍이나 좌절감도 느껴봐야 돼요. 그 어떤 아픔이나 부정적인 감정도 겪어내지 못한다면요,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마음이 유리같이 약하기 때문에 살면서 겪는 아주 작은 일도 커다란 바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생기고요. 뭔가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도 힘들어져요. 오히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훈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가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드린 행복하고 좋은 삶이라는 것은요, 이 땅 위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포함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훗날 칭찬을 받고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 이후의 삶에서 더 큰 칭찬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요. 그렇게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죠. 힘든 사건을 통해서 고쳐야 하는 부분들을 깨닫거나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핍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지만 어느 정도의 결핍은 오히려 동기를 부여해주기도 해요. 더 나아지고자 하는 동기, 부족한 걸 채우고자 하는 동기, 열심히 살고자 하는 동기,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해주죠. 게다가 약간의 우울한 감정은요, 객관적인 사고를 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이나 힘든 감정이 오히려 동기와 지혜를 얻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순기능이죠. 또한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탄성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즉, 마음이 무너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어려움을 겪어도 잘 극복할 수 있고요. 마음이 병들지 않고 잘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기르느냐? 바로 어려움을 이겨낼 때 길러져요. 되게 모순적이죠. 어려움을 이기도록 해주는 탄력성이 어려움을 이겨야지 생긴다뇨. 근육을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저는 헬스기구로 근력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재미도 없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안 하면 시간이 가면서 근육이 빠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겠죠. 반대로 힘들어도 참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는 가장 낮은 무게로 시작하겠죠. 귀찮고 힘들고 또 근육이 찢어지면 아파요. 근육통이 와서 걷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이걸 이겨내고 운동을 하면 결국에는 근육이 생기겠죠.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큰 무게인 30kg, 40kg도 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제일 낮은 무게도 후들거리면서 했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무게도 감당할 수 있을 튼튼한 근력이 생기는 거죠. 마음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근력이 강해져요. 그러면 예전에는 아주 못 견디게 힘들던 일들도 어느 순간 그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무게를 들어 올려야 앞으로 그 어떤 것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작은 일에도 아파하고 무너져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어렵죠. 큰 일에 쓰임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전장으로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담력도 있고 실력도 있었죠. 다윗의 멋있는 고백 중 하나가 시편 3편 6절에 있는데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이 나를 둘러싼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요? 그러나 죽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해왔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줄 만큼 기지가 있었고요. 그들을 쫓던 병사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아주 용기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요. 라합은 나중에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만큼 굳건한 사람이었어요. 더 나은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폐병에 걸렸고 배설기관에도 문제가 생겨서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요. 많은 인간관계가 끊어지고요.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었어요. 매일 눈물을 흘려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교회 개척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좀 나중에 하자고 반대했었거든요. 그 아픈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로 제가 계획한 인생의 길을 틀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이 많이 깊어지는 것도 체험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할 수 있었고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었던 아주 큰 은혜를 주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육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이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기도 하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간을 다시 겪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짜 100번은 넘게 고민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그 시간을 다시 겪겠다고 선택할 것 같아요. 엄청 두렵고 떨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얻은 것들이 아주 많고 그것들이 아주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난은 참 힘들잖아요. 말로 좋게 좋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절대 말로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죠. 성경을 쭉 보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잔소리하시면 그대로 따랐던 분 계신가요? 게임 그만하고 이제 시험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네 어머니 이러고 바로 게임을 끄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시험도 망쳐보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스스로 느껴보고 그러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잘 안 돼요. 인간은 계기가 필요해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게 먹으면 나중에 아프다, 몸에 안 좋은 거 적당히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해도요. 진짜 병에 걸리고 아파보기 전까지는 절대 습관을 못 고칩니다. 그런 남자 만나지 마라, 헤어져라. 아무리 주변에서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요. 본인이 크게 겪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좋게 말해서 깨닫거나 스스로 깨닫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요. 그리고 깨닫기는 해도 대부분 합리화를 하면서 넘겨버려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 인간을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여길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계기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 간접적으로 얻는 방법과 직접적으로 얻는 방법이 있죠. 다른 나라에 대해 책이나 영상으로 공부하는 거랑 직접 가서 풍경을 눈으로 담고 냄새를 맡고 그곳의 음식을 먹는 경험은 차원이 다른 거죠. 뭔가를 직접 겪을 때 더 깊은 통찰이 가능하고 그게 마음속에 확 새겨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게 그냥 안 좋은 일로만 끝나지 않고 역경 후 성장 같은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가만히 두고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버티면 안 돼요. 아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계속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외상후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외상후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힘든 사건이든 아니면 힘들게 하는 감정이든 그걸 마주하고 부딪힌다는 거죠. 계속 깊이 생각하면서 분석도 하고 의미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단 내 힘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유를 여쭙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는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될까? 이렇게 여쭤보면서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알게 하실 수도 있지만 좀 오래 지나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져요. 고난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돼요. 그리고 아픔이 치유가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구나. 진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고난 중에서도 나를 보호하셔서

괜찮아지거든요. 때로는 남 탓으로 돌리고 싶기도 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불안함이 몇 배로 돌아오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힘들어도 부딪히는 것이 앞으로 올더큰 고난을 막는 길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이 힘든 과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고난을 마주할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들을 하나씩 이겨내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강건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허우적대고 아무 변화도 없이 계속 좌절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 오면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시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믿음도 마음도 강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라세요.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마주해야 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하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모습 이대로 안 두시려고 하시나? 얼마나 사랑하시면 더 알려주시고 사용하시려고 이러시나? 감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나그네의 삶 이후의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래요. 저도 돌아보면 여러 고난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아프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더 못난 인간이었을 거고 지금만큼 행복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 제 인생을 통해 회복 탄력성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 과정들을 거칠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또한 걸음 더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퀘스트를 달성해야죠. 그래서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길을 여시고 놀랍게 인도하시니까 오히려 더 감사해요. 어려움이 없었다면 평탄하고 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오히려 제 마음과 인생은 더 불행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평탄하게 잘 되는 것이 꼭 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으시고 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크신 일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실 거예요. 아픔의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귀중한 자양분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알람 소리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휴대폰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듬더듬해서 휴대폰을 찾아서 알람을 끄고 분명히 저는 스위치를 켰는데 화장실 분이 환해지지 않는 거예요. 전기가 나갔나? 좀 뭐가 이상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깨워서 화장실 불도 안 들어오고 거실 불도 안 들어오는데 전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러자 아내가 스위치를 몇 번 껐다 켰다 하더니 당황스럽고 떨리는 말투로 저에게 불 잘 들어오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모실 주인공의 이야기도 한데요.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이끄는 새로운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횃불교회의 김기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저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기님들한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 반갑습니다, 목사님. 횃불교회가 군부대 교회 맞죠?
1: 네, 맞습니다.
2: 네.
1: 횃불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에 위치한 대대급 군부대 안에 있는 군인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횃불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뭘까요?
1: 대한민국 군에는 약 800여 개의 군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800여 개의 군교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군종 목사님들, 군종 목사님들이 한 250여 명 정도 되는데 250여 명이 한 250개 정도의 교회를 감당하세요. 나머지 550개의 교회를 시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군종 목사님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 성직자로 위촉을 받아서 나머지 500여 개의 교회를 저처럼 최전방에서 또 후방에서 소초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저 밑에 전라도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요. 주일날 이동거리가 예배를 3번 정도 드리는데 250km, 300km
2: 이야.
1: 이동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아, 하십니다.
2: 어떻게 청년들을 이끄는 지금의 사역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김기동 목사님의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알람 소리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휴대폰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듬더듬해서 휴대폰을 찾아서 알람을 끄고 이제 사역 준비를 위해서 이제 화장실에 불을 켰는데 분명히 저는 스위치를 켰는데 화장실 분이 환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몇 번 껐다 켰는데 여전히 깊은 어둠 가운데인 걸 보고 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조심스럽게 거실에 나와서 거실에서 스위치를 또 몇 번 껐다 켰다 했는데 여전히 거실도 불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아, 전기가 나갔나? 좀 뭐가 이상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깨워서 아내에게 여보 화장실 불도 안 들어오고 거실 불도 안 들어오는데 전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장실 앞에 가서 스위치를 몇 번 꼈다 켰다 하고 또 다시 거실에 와서 스위치를 몇 번 껐다 켰다 하더니 당황스럽고 떨리는 말투로 저에게 불 잘 들어오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 눈에 뭔가 좀 이상이 생긴 거나 생겼다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상세불명의 시신경 위축에 의한 시력의 장애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나이 제가 41살이었거든요. 40대 초반이면 다양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시기이잖아요.
2: 맞습니다.
1: 근데 하루아침에 시각의 장애가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2: 아니 그 하루아침에 맞는 표현이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보니까요. 네. 의외로 예.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네. 청각의 장애 등 네. 어떤 여러 장애에 있어서 질병을 넘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네. 하루아침에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2: 처음에 시각장애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치료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지금 정도의 시력이 의학적으로 0.02의 수준의 시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0.02의 시력은 운전은 당연히 할 수도 없고요. 네. 일반적인 방법으로 책을 볼 수도 없고요. 우리 앞에 계신 네. 멋진 우리 집사님의 얼굴도 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력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하고 네. 하루가 지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을 감은 거나 뜬 거나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깊은 어둠, 깊은 외로움, 당황스러운 상황이 그때 어쩌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 네. 어려움이 발생되면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직면하니까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3일의 시간이 흘렀을 때 네. 병상에 누워서 잠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네. 사랑하는 기동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 주님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금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동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기에 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동일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그 침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하실 때만큼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그 병상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이겨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그 병상의 생활을 흘려보내면서 지내왔던 것 같고요. 네. 진짜 저를 그 누구보다 깊은 어둠과 깊은 외로움과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면서 안아주셨던 그 따스함 네. 그게 지금도 저는 느껴집니다.
2: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민준아 아빠 사랑해? 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아빠 한번 안아줄래? 그럼 아빠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네네. 그때 저도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되게 좋으셨겠지만 하나님도 목사님 안으셨을 때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얼굴 뵈면은 그런 아픈 시간이 있었던 게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2: 네. 당시 이 부교육자 시절이셨죠? 네. 그때 사역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0.02의 시력을 가진 중증 시각장애인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에도 4년의 시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사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 설교도 하고요.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도움을 받아서 신방도 가고요. 또 제가 찬양은 잘하지 못하지만 찬양인도도 막 가사를 외워가면서 찬양인도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좀 느리지만 천천히 걷지만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 시각장애인이 되고 만약에 사역을 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2022년 12월 즈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시각의 장애를 허락해 주신 이유를 또 묵상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 그때 어떤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셨나요?
1: 쉽지 않았습니다.
2: 그렇죠. 귀한 일 맡기실 때는 한 번에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1: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역하는 목사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다양한 사역의 방향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흐를 즈음 사역의 방향이 다 막혀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거를 시도해보고 기도해봤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다른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으시고 그래서 그게 9월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그 자리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사역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한 6년 정도 사회복지 현장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좀 제가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되었으니까 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위로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 현장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또 시도를 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이력서도 제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이상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 장애라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2: 이야, 그 아이러니하네요.
1: 네, 장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9월에 사역이 막혀져 가는 것을 보고 또 이제 가장으로서 또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2: 가장의 무게.
1: 네, 제가 감당해야 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장애 이후에 처음 좌절했던 것 같아요.
2: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 좌절의 시간도 목사님한테 있으셨네요.
1: 네.
2: 지금 횃불교회는 어떻게 섬기게 되신 거고 또 군선교 사역을 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1: 사역에 대한 방향성도 막히고 또 사회활동에 대한 것들도 뭐 막혔다는 표현은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어려운 장벽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해 10월에 저희가 강원도에 있는 그 서지방이라는 이제 그 지방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15년 넘게 군 선교사로서 군 선교에 앞장서 가시는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김기도 목사님,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서로 이제 안부를 묻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 선교 현장에 사역의 자리가 비었는데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본인이 기도하던 중에 김기동 목사가 떠올라서 전화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선교에 대한 스펙트럼은 넓었거든요. 예. 청년 시절에도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예. 또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도 다녀오고 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었지만 제 선교에는 군 선교는 없었습니다. 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네, 네. 군선교가 지금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군선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군선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네. 군선교를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시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군선교는 보다 더 활발하고 네. 보다 더 역동적인 청년들과 만나야 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제약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네.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싫어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내와 함께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예. 점점 그 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네. 이제 서류 전형을 보시고 네. 이제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군종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를 소개시켜줬던 목사님과 함께 군종 목사님께 면접을 하러 갔습니다. 네. 면접을 하러 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도 네. 저도 솔직히 예. 이 사역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예. 이런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종 참모님이, 군종 목사님이 예. 이제 사전에 제가 시각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의 시력은 어느 정도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시력은 0.02의 시력이고 선명하게 우리 용사들을 한 명 한 명 멀리서는 볼 수 없지만 가까이 가서는 용사들의 얼굴을 구별을 조금은 할 수 있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 군종 목사님이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 너무 궁금해요.
1: 네, 저도 깜짝 놀랐고 네. 옆에 함께 하셨던 목사님도 깜짝 놀랐는데 네.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도 군종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사회복지를 공부하셨더라고요.
2: 목사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셨죠.
1: 네, 사회복지를 전공하셔가지고 예. 현장 실습 가운데 갔을 때 실습을 가면 누군가가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슈퍼바이저이신 분이 예.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2: 그것도 좀 드문 케이스 아니에요?
1: 드문 케이스죠.
2: 네. 네,
1: 시각장애인으로서 네. 자신의 현장 실습을 너무 잘 지도해주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저처럼 시력이 조금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 모니터를 확대해서 또 듣는 소리를 합성해서 들음을 통해서 예. 지도해주고 또 제안도 해주고 실습을 지도해주는 그것을 이미 네. 경험하셨던 거예요.
2: 야, 신기하다.
1: 네, 그래서 네. 제가 저의 시력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그 슈퍼바이저 그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생각나면서 네. 목사님이 그 정도 시력이면 충분히 군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 야, 그 만남도 신기하네요.
1: 그 만남이 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맞춤형 만남.
2: 와.
1: 맞춤형 만남을 네. 허락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저의 발걸음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2: 아멘.
1: 네. 네. 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군선교 현장에 못 가겠습니다. 저는 어렵습니다라고 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무 맞춤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2: 한순간에 그 맞춤의 확신을 네. 얻으셨을 것 같아요.
1: 그 확신을 가지고 네. 지금 이제 군사역의 현장에서 너무나 기쁘고 네. 행복하고 감사하게 군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 야, 늘 느끼는 거지만 이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그 스토리는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또 목사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1: 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들이 맞습니다. 일치할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2: 네.
1: 제 계획이 아닌
2: 네.
1: 하나님의 계획을 네. 너무나 선명하게 네. 그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네. 저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빼박이었습니다. 군성교 현장에 이제 직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그 자리가 그냥 빼박이었잖아요.
1: 네, 빼박이었습니다. 네.
2: 아유,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네. 야, 주님께서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길을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횃불교회 사역 이야기. 네. 이제 정말 또 너무 궁금합니다.
1: 횃불교회는 군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횃불교회에 속해 있는 부대의 병력들이 용사들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2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용사들이 매주일 50에서 60명이 횃불교회에 모여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관심도 가지고 노력도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교회 사역은 일반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사역과 조금 다른 게 주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네. 토요일과 주일에 집중되어져 있고 예배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목회라기보다는 네. 선교의 현장에 가깝다. 이제 요즘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 많이 좋아졌고 그렇지만 그래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2: 아이 그렇죠.
1: 네네. 네. 요즘 용사들은 일과가 끝나면 휴대폰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상도 못하는 네. 얘기였는데. 네.
1: 그래서 주일 사역에 제한되어져 있지만 사역의 폭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네, 예, 또 문자를 예. 통해서 네.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제가 어떤 좋은 말씀이나 네.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사들을 대면에서 만나는 시간들은 많이 제한되어져 있지만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폭이 넓어져 있어서 네. 어려움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군 용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잖아요. 네. 그리고 훈련소에서 훈련의 기간들을 거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될 자대의 배치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주일 광고 시간에 자대 배치를 받고 횃불교에 처음 나온 용사들을 네.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자대 배치를 받고 네. 이제 남은 군 생활을 이곳에서 하게 되면 예.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네.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하고 네. 네. 또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좋네요.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네. 빈손으로 하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이렇게 네. 반응이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별다방 커피 쿠폰을 준비해서 거기에 눈이 잘 안 보이지만 네, 짧은 단문으로 이제 네, 네. 축하 카드도 쓰고
2: 너무 좋은데
1: 네, 써서 이렇게 주면요 진짜 네. 제가
2: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1: 선명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해맑은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쿠폰을 네. 전하면서 축하해주고 네. 또 군에 있는 젊은 용사들이 네. 사랑받는 게 또 어색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사랑을 표현합니다. 네. 이 아저씨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네. 너희들을 사랑해. 네.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 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생일을 맞이한 또 용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맨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간에 생일을 맞이한 용사들을 또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네. 어색하지만 팔을 벌려서. 아, 우리 형제들에게 화를 몰려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저도 아직도 어색한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용사들 한번 우리 시청자님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어색할까요?
2: 다 군복 입고 있던 거죠?
1: 네, 네.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우리 용사들을 사랑해. 네. 하나님도 사랑해. 예수님도 사랑해. 네. 라고 하면서 또 여전히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별다방 소정의 쿠폰을 이제 네. 준비해서 편지를 써서 드리고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갓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은 네. 용사들의 어깨를 이제 어깨에 손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네. 축복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릴까요? 네.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와 이제 본격적으로 자대에서 군 생활을 시작할 때 낯설고 또 그 선임병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또 이 부대 환경은 어떨까? 이런 망감이 교체하는 시간 가운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용사들의 떨림이 이 손을 통해서 저의 가슴에 전달이 돼요. 아, 긴장되고
2: 무슨 느낌이죠?
1: 네네, 떨리고 이런 상황이 여지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전심을 다해서 네.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사람 한 사람 용사들도 중요한데 이 부대도 중요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부대의 지휘관을 위해서 또 부대의 모든 훈련과 임무와 작전 수행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부대가 안전하게 잘 이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한 용사들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2: 야, 네. 사실 자녀를 군대에 보내면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죠. 안전.
1: 네.
2: 네. 아, 그런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기도받고 또 친구들이 나중에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또 찾아오고 이런 친구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1: 아까 저를 소개시켜주셨던 그 목사님 예. 15년 넘게 군사역을 하셨는데 예. 그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예. 아, 목사님 전심을 다해서 군사역을 하셨는데 저녁 이후에 네. 혹시 찾아오는 용사들, 네. 연락하는 용사들, 또 이런 용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 라고
2: 저처럼 네,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1: 질문을 했어요, 저도. 네.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면서 네. 있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 이 용사는 전역하면 연락할 것 같은데.
2: 네.
1: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이라는 이 군대라는 곳은 네. 특별한 환경이잖아요.
2: 예, 예, 예.
1: 특별한 환경이고 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 네.
1: 18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네. 18개월이 지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사회로
2: 해방감을
1: 네, 사회로 나가게 되죠. 네. 네.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네.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그날이 인생에 있어서 네. 몇 안 되는 예.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잖아요.
2: 몇 달 전부터
1: 네.
2: 예, 계속
1: 달력의 엑스포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 디데이를 다 알려주지만 네. 저 때만 해도 엑스포를 그려가면서 며칠 네.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2: 근데 마음에 항상 목사님들 말씀 그리워하고 감사함을 느낄 것 같아요. 연락은 못하지만.
1: 네. 그래서 저는 군 선교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네. 물을 주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 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심고 뿌리고 거두는 자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네. 거두는 것까지 욕심을 부리면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아가면 군대에 있을 때 생각과 환경과 사회에서 생각과 환경이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횃불교에 출석하는 용사들에게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횃불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부족한 김기동이라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2: 충성하십니다.
1: 전역하면서 유병소 문을 열고 나갈 때, 통과할 때 네. 교회의 문도 굳건히 닫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는 더 많은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또 교회가 비판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많다. 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유병소를 통과하면서 교회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혹여나 사회에서 교회를 찾거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2: 네.
1: 그런 용사들은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연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2: 네, 네.
1: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교회가 전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로 파송하는 네. 파송기관의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단어가 너무 좋네요.
1: 네.
2: 그분들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진한 네. 어떤 마음이 항상 남아있습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0: 이번 강의는 전쟁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미국 워싱턴 콴타코에 있는 해병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네, 제가 이걸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 그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지네가 세니까 어디 가서 남 패기만 했으니까 자랑하려고 저런 거 만들었겠지.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게 절대로 우리가 힘썼다, 우리가 잘났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아요. 뭐 죽은 사람들의 사진, 그 다음에 그 전쟁이라는 게 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잖아요. 그건 뭐 편지, 연인을 잃은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의 슬픔, 이런 거 이제 막 이제 또 전시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전쟁은 안 좋은 거니까 평화를 해야지. 뭐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전쟁 박물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물론 기능 중에 하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진짜는 우리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전쟁이라는 걸 외면해서는 인간 역사를 오히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고대부터 리얼한 모습으로 보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영박물관 보면은 다들 이제 막 여기 뭐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리스 로마 조각품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 보면은 거의 80, 90%가 고대 편이에요. 왜 이럴까?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고대 문명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말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고대를 자랑할 게 없어요. 고대부터 우리는 이렇게 찬란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였다는 논리 자체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왜 할까? 인간의 역사에서 정말 찾아야 될 교훈이 뭔가. 더욱이 대부분이 전쟁과 정복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그 속에 있는 진실한 모습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해야 정의롭게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세상이 발전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는 게 그거 아니야. 경쟁을 정쟁 안 하고 빨리 성장하는 법은 없나. 전쟁 안 하고 부유해지는 법은 없나. 인류가 이걸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고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실제로 그런 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면으로 로마 제국을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 했는데 이 배신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주군을 배신한다, 나라를 배신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그 콜로세움 앞에 있는 이 사진은 콘스탄티누스 저기 개선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살아있냐면 로마 황제들은 늘 정복을 합니다. 로마가 이제 정복을 큰 나라죠, 맞죠? 네, 정복을 하는데 돌아올 때 크게 승리하고 오면 개선문을 만들어요. 파리에 있는 개선문이 그 로마 이게 흉내 낸 거예요. 원래 나폴레옹 이걸 뜯어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뜯어가려다 보니까 이게 안 뜯어가지니까 차라리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거예요.
1: 그게 낫겠다.
0: 그래서 사실은 개선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다 없어지고 세 개인가 정도밖에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그나마 잘 남아있는 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1: 아, 예.
0: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중세 때도 콘스탄티누스 건 안 깼어요, 잘.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남아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정복의 상징이고 요 위에 있는 이 분들.
1: 네.
0: 누구냐면 다 그때 포로들.
2: 그러니까
0: 일종의 전리품을 자랑으로 걸어놓은 거죠.
2: 아, 그 포로들을 조각해놓은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잡아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돈 벌었다고. 그래도 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 지금 로마가 피로 남의 약탈을 세운 나라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든 전쟁이라는 게 또 이득을 줘야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했다. 아무튼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전쟁으로 큰 나라 같잖아요. 정말 막 그냥 모든 게 우리는 남의 나라 정복해서 잘 산다라는 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나빠서 전쟁하지 말자가 아니고 그냥 돈도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내가 왜 힘들게 군대 가야 되니 그리고 왜 우리가 힘들게 국방비 내야 되니 이런 개념에서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는 주제는 요 포인트니까 여러분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 2000년의 제국이 정말 정복과 이거를 했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악마 같은 애들도 전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싫다는 거예요. 있는 거로 만족하고 살겠다. 그 분위기가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 개선문 만들 때쯤이면 이제 한참 지난 다음이잖아요. 정말 유럽도 다 정복하고 그때쯤에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로마 연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사예요. 이게 로마사에는 고전인데 리비우스가 이제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할 때의 청년 젊은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로마사가 됐었느냐?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처럼 막 부유해된 게 아니라 이제 서부 개척 나간다 뭐 어쩐다 하면서 조금 이제 쟤들이 저 큰 좋은 땅을 얻었구나 라고 할 때에 벌써 귀족들 좀 잘 사는 애들은 군대 가지 말자. 그냥 평화롭게 살자. 누가 우리를 치겠니? 이러면서 놀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로 힘든 거는 싫어하고 편안함에 대한 유혹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강하면 우리를 칠 나라가 어디 있겠어라고 말하고 약소국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외치겠니라고 그래요. 말이 맞고 틀리고 필요 없어요. 이 말이 먹혀요. 그래서 리비우스가 로마사를 쓴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리비우스 로마도 그냥 커진 게 아니다. 우리도 몇 번이고 멸망할 뻔하고 가장 약하고 못 살던 나라가 다른 나라가 주변에서 좀 잘 산다고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거지, 노예, 도망자, 범죄자들이 모여서 살아야겠다고 이악물고 싸워서 세운 게 로마라는 도시였다. 그래서 주변 애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고 막아서 살아남았고 이제 우리가 세져서 남을 패는 나라가 됐다. 물론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니들 벌써 이렇게 놀자라고 하면 어떡하니? 라고 하는 게 리비우스의 로마사의 목적이에요. 근데 로마는 이게 먹혔어요. 뭐 리비우스 말이 먹혔는지 저렇게 계속 부가 들어오니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로마는 그래도 충분히 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애들은 꼭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국방비를 깎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무기를 녹이면 전쟁이 안 난다. 누가 전쟁을 방지한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비를 갖추고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사람이 전쟁광입니까? 무기를 녹이고 군대도 가지 말자는 사람이 전쟁을 부르는 진짜 전쟁광입니까? 후자가 전쟁을 부르죠. 무기를 녹이면 전쟁이 안 납니까? 바로 쳐들어옵니다.
1: 쳐들어오고 싶게끔 만들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예.
0: 한때 우리나라가 범죄율 떨어졌다고 담장 없는 마을을 만들죠. 물론 지금은 담장이 아니라 CCTV라고 하니까 담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거는 다른 담장으로 대체한 거지. 그게 어떻게 담장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범죄를 부르는 세상을 만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전쟁을 안 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정의롭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국가는 강해야 되고 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모두가 일정 부분에 일정한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싫다고 하면은 뭐 자격이 없다라는 말보다도 그냥 망하더라고. 로마도 이것 때문에 1000년을 버텨요. 하지만 1000년을 견뎠지만 망할 때 보면 한순간이에요. 결국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갈각하다가 동로마 제국에서 망하죠. 요즘에 그 영화도 나오고 뭐 동로마 함락하는 마지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동로마 제국이 망할 때는 사실은 그때는 안 망할 수가 있어요. 그날은. 그런데 마지막 공격날 작은 문 하나를 안 잠궜다가 글로 적이 들어오는데 사실 몇 명 안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이쪽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들어와도 무너질 만큼 이쪽이 약했던 거예요. 강철로 막을 세웠다면 물이 좀 쏟아져도 무너지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종이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뚫려요. 그러면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수비대가 그냥 거품처럼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망하는데 그럼 왜 종이장이 됐느냐. 왜 거품처럼 무너졌느냐. 당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거의 망해가지고 인구도 별로 없었는데 포기를 했는지 거의 국가가 국방에 대한 의지를 잃으면 그냥 안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저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이미 동로마의 정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천년을 지켜온 나라도 그냥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3: 천년이 무색하다.
1: 그러게. 한순간이야 정말.
0: 우리의 역사 교육, 우리를 그럼 한번 반성해보자면 한국사에서 중요한 거짓말이 두 개가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급으로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다.
1: 그게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0: 뭐 4,000번이랬다, 10,000번이랬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 수많은 건 침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외국가 와서 저기 낚싯배 털어 갔어요. 어부를 털어 갔어요. 우리가 누가 그걸 침략이라고 해요. 정말로 이 나라를 지배한다고 들어오는 걸 침략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몇 개 없어요. 임진왜란, 거란전쟁, 중국 왕조의 평균 수명이 길게 가면 250년, 짧으면 60년, 80년 그래요. 다 침략으로 망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거란전쟁, 임진왜란 이런 게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런 대규모 전쟁 두 번 있었는데 우리가 과연 수천 번, 수만 번의 침략을 당했냐. 나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강도 때 10명, 15명 온 것도 침략이라고 하면 러시아나 중국같이 국경이 4,000km, 5,000km 되는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았겠어. 아예 그냥 기록들도 안 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만리장성 그 국경지대에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몽고족 기병 도둑대들이 수시로 넘나들어서 오두막 불태운 건수가 4,000건이 안 될까요? 아마 하루에도 몇십 건씩 있을 거예요. 그걸 침략이라고 말하면 그건 계산 불가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외교와 전쟁과 이런 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전쟁 안 해본 나라. 내가 남을 치지 않으면 적이 나를 치지 않는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위안만 주는 논리로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얘기할 때도 전쟁사의 교훈은 정확히 찾아야 돼요. 그런데 뭐 이겼다 졌다에 대한 정확한 교훈이 없으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극단적인 정말 이건 이 비유인데 만약에 제가 백성들에게 우린 전쟁이 안 나니까 다들 군대 훈련하기 싫단 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 성과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아버지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전쟁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야. 설득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와서 아 전쟁은 이런 훈련 필요 없습니다. 전쟁은 정신력, 의지.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하는 겁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사의 사례를 쭉 봐라. 용병은 봐. 돈을 위해 싸우니까 뭐 이러면 도망가지만 봐라. 가족을 위해 싸우는 애는 가족을 왜 싸우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훈련하지 마. 아, 결혼만 잘 시켜. 오히려 제일 문제는 결혼 안 한 애들이 문제야. 가족이 없는 애들. 당신 결혼 안 했지. 강제 결혼해. 그리고 또 좋은 정책도 하면 되잖아요. 복지. 그러니까 저기 왜 집도 주고 막 예를 들면 뭐 집도 주고 뭐 아이 나오면 지원금도 주고 해서 가족을 꾸려. 이게 국방비 쓰는 것보다 훨씬 잘 쓰는 거야. 말하고 나니까 그럴듯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지금 비유로 들지만. 나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당선될 것 같지 않아요? 군대 가는 것보다 내가 자녀 지원금 주고 교육비 주고 결혼시켜주는 게 국방을 위하는 길이다고.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아마 저기 혹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에도 얼마 전에 한국전쟁도 겪고 그 기억이 또 일제 식민지가 된 기억도 있고 하지만 300년 동안 전쟁이라는 걸 보질 못했어요. 아마 이 말 먹힐 거예요.
1: 먹힐 것 같아요.
0: 예, 먹혀요.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일까? 시민군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 상대가 약하면 그게 돼. 정말 센 군대가 쳐들어봐. 가족을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가. 그래서 국방력, 전투력이라는 건 깎고 다듬어야 되고 그것은 훈련과 국방에 대한 올바른 의지.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전쟁을 잘 대비하고 있는가로 나온다. 그거 없이 가족을 위해서 싸워 하고 밀어내면 대량 학살밖에 더 있냐. 그래서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존의 원리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손자는 단순 군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어떻게 할 건지, 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 나라가 우리보다 강해. 그럼 우리가 군인을 많이 내려면 생산력을 높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산업정책을 해야지. 그냥 먹고 놀기 위해서 생산력을 올려서 더 많이 먹고 놀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국가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거죠. 제가 여기 다수의 정의와 다수의 어리석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깨어있음이 사라지고 역사의식이 잘못되면은 다수가 당당하게 당당하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인간은 아무리 교육해도요, 자기 앞에 이익이 달리면 갑자기 싹 바꾸는 경우 우리 수도 없이 많이 살면서 봐요.
1: 많이 봤죠. 네.
0: 집단이면 견제가 될까요? 우리가 요즘 집단지성이란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일부가 그렇고 집단지성은 그런 타락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더 심하게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정의는 항상 옳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말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망한 나라와 살아남는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꼭 지식인 전문가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인 거죠. 그리고 자기 역할에서 그런 걸 해줘야 하는 거죠. 이게 전쟁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올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아까 누가 했듯이 이 전투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가족 정신으로 이긴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조선시대가 정말로 국방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안 해보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인간이 정말 무서워요.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오는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도 얘기하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군이 잘 훈련을 잘하고 그러는데 이런 능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또 장점도 많아. 근데 전쟁을 준비할 때 늘 평화 논리를 준비를 해도 조선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번 전쟁을 7년을 했는데 밤에 경비를 안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3: 안 되죠.
0: 정말 그랬으면 예전에 죽었지. 이 나라가 이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버텨. 안 세운 게 아니라요. 잠안 재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경계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 이게 나중에 그 전쟁사를 기록했던 것도 모르는 선비들이 있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쓴 게 많습니다. 누가 가다가 기습당해서 죽었어요. 생존자도 없어요. 그럼 막 쓰는 거예요. 야, 이놈이 경찰병을 안 보냈어. 경찰병 안 보냈을까요?
1: 보냈을 것 같아요.
0: 병자호란 때 우리가 기습당한 게 많으면 다 정찰병을 안 보냈대. 근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당시 청나라 기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징기스칸 몽고 기병보다도 능력이 뛰어난 정찰 이런 거 잘하는 군대인데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레이더가 있는데 우리는 100km보다 대신 300km 가요. 그럼 얘들 그걸 아니까 벌써 포진을 300km밖에 돌리는 거예요. 이쪽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정찰병은 지휘관이 정찰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훌륭한 요즘 말로 뭐 네이비실이라든가 우리나라 뭐 UDT 이런 게 다 그런 부대를 키워놨느냐는 거예요. 키웠게요? 안 키웠게요? 안 키웠죠. 그나마 있던 거 해체합니다. 왜 해체하냐는 거 돈이 많이 든데. 전쟁은 없는데 특수부대야. 이거 어떻게 남보다 더 많이 줘야 돼. 더 웃기는 건 정찰부대란 말이에요. 이건 훈련으로 안 되죠. 맨날 나가야 돼요. 맨날 여진 땅에, 전쟁이 안 나도 여진 땅에 들어보내야 돼요. 들어보내다 지뢰라도 밟으면 지휘관이 책임져야 되잖아. 제발 이거 좀 어떻게 없애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없앴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나니까 정찰부대가 없어요.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준비 못한 나라예요. 맞아도 못 깨우쳐요. 왜? 임진왜란을 겪고 나니까 더 빨리 옛날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가 이게 너무 첨단 시대에 사니까 정말 전쟁이나 질폐허가 됐어. 그러면 요즘은 기왕에 잘 됐다. 신도시대지 진짜 요즘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 옛날에는요.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그대로 복원하자. 이런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 전쟁 때 만들었던 정찰대 빨리 해주라. 아, 저 우리 집 뒤에서 저 마당 쓰였는데 제가 요즘에 이상한 배려무 쓰고 어깨에 힘 주고 다녀. 야, 그냥 빨리 마당새로 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호란 됐을 때 정말 엉망이었어요. 진짜 엉망이에요.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군대가요, 깃발 신호도 없어요. 깃발은 들고 다녀요. 우린 일사다. 근데 저기 무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이 연락이 다 끊어지는 거야. 이게 전쟁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그렇게 무참하게 말았어요. 우리는 지금 병자호란을 반성할 때 뭘 반성하냐. 삼전도에서 머리를 꿇었다. 그때 어떤 놈이 항복하자고 그랬다. 말자고 그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그 당시 실무적으로 준비 안 됐던 거 하나도 안 해요. 이게 준비된 나라와 준비된 나라. 이게 우리가 전쟁사를 배워야 되는 교훈이야. 모든 국민.

0: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제대로 된 전쟁사를 알아서 한 마음으로 가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다수의 어리석음, 다수의 정의가 다수의 어리석음이 되는 순간 제일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명, 몇 명이라도 이 사실을 알면 또 이제 운동을 할수 있고 또 깨우치려고 노력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더 좋은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가 결국에는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인간의 그 악함에 대해서 또 한번 묵상하는 그런,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저도 좀 나름의 저 스스로는 혼자 이 강의 듣기 전에 항상 나는 이 평화주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내 평화를 진짜 지키려면 내 생각 이랑 다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다 나랑 정말 모든 단한 명도 안 빠지고 똑같으면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도 막 누굴 먼저 칠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확실히 하고 있어야지 누가 이렇게 한대툭 쳤을 때 나도 한대툭칠수 있는 정도는
1: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나네.
2: 저 아마 전쟁에 처한
0: 인간의
2: 논장.
0: 약함에 대해서
1: 근데 사실 옳은 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해진다고 해도 더큰 전쟁이 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사실은.
2: 나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죽기는 싫으니까 이렇게 좀 나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전쟁사 많이 역사를 좀 봐가지고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저는 들으면서 생각난 게 일단 군대 있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났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확실히 요새 보면 우리나라 군대가 많이 사단도 없어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우리나라도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불편한 분들도 계실 텐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을 저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인간, 이 전쟁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합리적이고, 완전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하지만 그 노력은 해야 된다. 그리고 불완전한 방법이지만, 최소한의 방법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동안 했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1: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조정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Ojig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 내용 중 성막들의 성물들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곳은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성막문을 들어서면 맨 처음 보이는 것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와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위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필히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즉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츠바흐 하올라로서 제단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츠베아흐와 올라가는 것,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올라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단은 재물을 태워드리는 단이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놋으로 쌓기 때문에 놋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번제단의 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볼 때 번제단의 크기는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고가 3규빗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이 다른 성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숫소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거나 몇 마리의 양들이나 다른 짐승들을 한꺼번에 제물로 바치거나 몇 마리의 양들이나 다른 짐승들을 한꺼번에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볼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제단이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었고 번제단에서 시행되는 일이 규칙이 있으며 올바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즉 번제단의 규격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공의를 이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번제단 안에 놋그릇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4절 말씀 볼 때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놋 그물은 아래 바닥에서부터 번제단 절반까지의 높이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높이가 3규빗, 즉 1.37m이므로 놋 그물은 대략 1.5규빗, 즉 68.4cm 지점에 위치하였던 것입니다. 번제단의 그물은 희생 제물이 잘 타고 또 타고난 제가 번제단 아래로 떨어져 죄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테두리 없는 번제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에는 테두리가 없었습니다. 언약궤에도 분향단에도 진설병 상에도 금테가 있는데 번제단에만 화려한 테두리가 없다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순전히 고난뿐임을 나타내는 구속사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지극히 큰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네 번째로 번제단 이동을 위한 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는 행진할 때에 각 성물을 운반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꿰 고리와 짝이 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에서 6절 말씀 볼 때 번제단을 옮기는 채는 놋으로 쌌고 그것을 꿰는 고리 넷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채가 다른 성물의 채와 다른 점은 그 몸체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놋 그물의 모퉁이에 채를 꿰는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채와 놋 그물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번제단의 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말씀 볼 때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단과 연하게 하고 놋으로 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뿔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뿔은 제단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러기에 제단의 뿔을 꺾는다라는 것은 곧 제단을 전부 훼파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죄인들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솔로몬에게 반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도니아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의 뿔은 사죄의 뿔이요, 용서의 뿔이요, 생명의 뿔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뿔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힘과 능력,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말씀과 시편 89편 17절 24절 등에서는 뿔은 하늘로 솟아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며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의 뿔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능력의 뿔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뿔이요, 용서의 뿔이요, 생명의 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린 양에게 일곱 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일곱 뿔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어떠한 사망 권세가 닥쳐와도 결코 패배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로 번제단을 올려놓는 토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볼 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단의 재료는 말 그대로 흙이 되겠습니다. 흙의 특징은 쉽게 만들고 쉽게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단은 진을 치는 곳 어디서든지 쉽게 구하여 만들 수 있었고 또 진을 옮길 때에는 쉽게 허물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단과 비슷한 높이의 토단 위에 올라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사장이 나팔을 불던 곳도 이 토단 위였을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의 말씀 볼 때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마이미야마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대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번제단 가까이 토단 위에 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 때 그로마이미야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번제단의 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번제단은 조각목, 즉 씨띠나무로 만들었으며 놋으로 쌌습니다. 그렇다면 왜 번제단을 만들고 놋으로 쌌던 것일까요? 첫째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울 때 번제단이 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놋이 녹는 온도는 섭씨 1085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놋은 불에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로 땅이 입을 열어 범죄자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 물건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로서 나온 불이 분향하던 250인을 소멸하였는데 신기한 것은 이날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250개의 향로는 같은 불 속에 있었지만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에 매우 강한 놋을 번제단에 쌌으므로 아무리 수많은 제물을 반복하여 태워도 번제단이 결코 손상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놋은 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러기에 이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능력과 승리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놋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발은 화덕에 달구어낸 놋새와 같고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이 놋과 같다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셔서 땅이 쇳덩이처럼 굳어버린 그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될 것을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라고 신명기 28장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번제단에 필요한 부속 기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에 부속된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용도에 알맞게 지정하고 명령하신 것으로 각종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첫째, 재 담는 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다버릴 재와 짐승의 기름 찌꺼기를 위해 마련된 냄비나 접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는 재물이 완전히 불살라졌다라는 증거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완전히 흠양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진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부삽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에서 타고남은 죄를 긁어모아 제거하고 번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삽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죄를 긁어모아 죄를 담는 통에 넣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삽은 제단의 불을 뒤적이거나 향로에 담아 옮기는 데 쓰였고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 불씨를 옮기는 데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셋째로 대야입니다. 이것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담아 뿌리는 데 사용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뿌림을 위하여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희생제물의 피를 받는 데 사용하였고 제물의 고기를 옮길 때에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이 대야는 피뿌림을 위한 피를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넷째로 고기 갈고리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의 금을 위해 올린 재물을 가지런하게 배열하거나 뒤집는 데 사용된 도구입니다. 또한 재물을 냄비나 솥에 집어넣거나 꺼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재물을 꿰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잘 바쳐지도록 하는 데 쓰이는 이 고기 갈고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받으신 고난, 징계를 연상시킨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의 불을 담아 성소 안에 분향단으로 옮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제단을 청소하거나 성막이 이동할 때 놋제단의 거룩한 불을 담아 보관하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이번에는 번제단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단 위에 불을, 그 위에 나무를, 그 위에 재물을 두고 불살랐습니다.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우는 방법은 아무렇게나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과 나무와 재물이 매우 질서 있게 놓인 상태에서 태웠습니다. 레위기 1장 12절 말씀 볼 때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단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가 되는 것입니다. 불과 나무와 재물을 쌓아놓는 순서, 그것은 재물을 완전히 소각하되 그 연기가 지속해서 위로 피어 올라가게 하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드려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번제단에서 처음 재물을 드린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후였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후 아론은 헌신을 다짐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9장 7절 말씀 볼 때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물은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번제단에 있는 토단 위에 서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던 것입니다. 이에 온 백성들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이 불은 지금까지 번제물을 태웠던 불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불은 회막의 구름 곧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장소로부터 뻗쳐나온 맹렬한 여호와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번제단에는 언제든지 재물을 태울 수 있도록 항상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 재물을 잡아 불에 태움으로 연기가 올라오게 하는 기구로서 단 위에 언제든지 재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태울 수 있도록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6장 9절과 12절에서 13절 말씀 볼 때 번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동일한 명령이 점층적으로 세 번이나 쓰여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속 타게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 볼 때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여기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는 표현은 계속 타게 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 말씀 볼 때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레위기서 6장 13절 말씀 볼 때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함을 더욱 강조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신 것은 죄인들에게 언제든지 속죄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까지는 결코 속죄 사역이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은 스스로 부정해지는 경우가 없고 접촉한 것을 태워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네 번째로 시내 광야에서 만든 놋단은 대략 486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역대하 1장 5절과 6절 말씀 볼 때 솔로몬이 즉위한 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일천 희생물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용한 이 번제단이 바로 후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의 지은 놋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전 959년경에 성전을 완공하면서 새로 놋단을 제작했다면 이 놋단은 주전 1445년부터 대략 486년 동안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번제단의 구속사적 교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던 불은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볼 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불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의 불을 통해 제자들의 가슴속에 점화되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복음의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던 불은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볼 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에서 수많은 제물이 희생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이루실 영원한 속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일곱 번 뿌린 후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뿔에 바르며 남은 피는 모두 번제단 아래 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놋 번제단은 피로 물들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놋 번제단이 피로 물들고 그 피가 땅을 적시듯이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높은 십자가에 달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로 물드셨고 그 피는 십자가 나무를 적시고 골고다 언덕을 붉게 물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린 그 희생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므로 그 속죄는 일시적인 속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 자신을 쪼개어 드린 마지막 제단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번제단의 네 모서리의 뿔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하여 나갈 구속복음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은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우주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볼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또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주적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번제단을 운반할 때 자색 보자기를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3절 말씀 볼 때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부속기구를 운반할 때에는 가장 먼저 단 위에 재를 처리하고 불을 옮기는 그릇에 불씨를 옮겨야 했으며 뜨거운 번제단이 식고 난 후에는 자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번제단과 관련된 모든 기구를 그 위에 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 위에 펴는 자색 보자기에서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로서 왕이 사는 궁궐에도 자색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 번제단을 옮길 때 자색 보자기를 편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입으셨던 그 자색 옷을 생각나게 한다 하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사형수로 취급하며 희롱하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가시 멸두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수없이 잔혹하게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온몸이 피로 얼룩지셨고 머리에서는 너무 많은 피가 쏟아져서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던 구약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최후의 순간까지 인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온전한 제물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생명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듯이 성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길, 그곳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비로소 참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은 말이 없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즐거이 희생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참 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희생하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계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내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지

0: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1: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 조정사.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절부터 5절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할 수가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느려도 반드시 반듯하게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랑이 받는 사람은 주변에 나누어 주게 되고 또 그 받은 사랑은 이렇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놀랍다라고 우리 박상미라는 어떤 작가가 그런 글을 소개한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꽤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과 누구 나오죠? 디도가 나와요. 디도가. 근데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인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사장에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라?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바나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도들은 바나바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그 이름이 자기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데 바나바라는 것은 그 사도들이 그 삶을 보고 그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을 보고 위로의 아들이라 그 의미로 바나바라라고 전해져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가 초대교회. 이제 막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기독교가 세워졌을 때에 그게 수많은 많은 그런 고난이 따라왔고 핍박이 따라왔을 때에 그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아마 바나바는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를 이렇게 빨리 영접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거기에 계셨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 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런 초대교회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이 바나바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가 가졌던 많은 물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파는 그 대가를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갈 때 큰 틀이 되었고 아마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아마. 네, 자기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자기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예수가 정말 복음이라고 가서 증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는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가 그 고통을 줬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믿어주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 고향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자기는 뭐 기도하고 사도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혹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영접해 주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좌절 때문에 먼 곳에 다소라는 그 고향집에 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뭐 역사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으니까 몰라요. 솔직히 몰라. 그렇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이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너무나 부흥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예수 앞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 담임처럼 보냈던 사역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거기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점점 성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가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 곧 뭐 세상 말로 예수쟁이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이라고 처음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불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의 역할은 그것 같아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아마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기쁨과 사랑을 알았던 사람인데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세워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이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바나바의 사랑을 받고 그 많은 사랑을 누렸던 그가 이제는 누구냐면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디도를. 그러니까 이제 이 디도를 사랑해서 이 디도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은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라는 어떤 작은 섬, 큰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감독으로 세워져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거대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은혜를 나누는 역할을 했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디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간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어떤 것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기야 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함께 있다는 게 자체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요. 장로님도 봐도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야기 또 장로님도 큰일 이야기 교회에서 한 일들 그리고 집사님들 본사님들 그 일들 다 하는 일들 그것이 서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거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바나바가 그 사랑을 받고 바울에게 전해줬고 바울이 그 사랑을 디도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나로 통하여 어느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보스턴에서 한 성경 그룹, 성경 공부 그룹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대답이 아직도 내가 잊을 수가 없이 한 25년 가까이 넘었는데 거의 30년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하는 그 모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가장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그러더라고. 예수 믿을 때. 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결혼할 때도 있고 뭐 자녀를 낳았다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아마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그 선생님이 누구였다고요? 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당신들이 언제 제일 아마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어떤 그 날이었다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 누굽니까? 라고 그랬어요. 또 한 사람 빼도 저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 우리 디도는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 우리들에게 알려준 건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하면 복음이란 게 복음. 복음이란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내가 자유로운 권리로 책임지는 자리다.
2: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권리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예수 안에서 자유. 그냥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이루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많은 그 은혜, 그 은혜로 받은 모든 은혜에 자유가 있는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고 굳이 강조해요. 네,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데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야. 디모데는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디도는 받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냐? 그거는 말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라는 어떤 것으로 통하여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앞에서 부흥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요 엄청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하나였어요.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 이 할례였어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자녀들이 앞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너가 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에 대한 약속의 표시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죽을 뻔한 적 있잖아요. 모세가 죽을 뻔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에 잔대하면서 그 표피를 끊어서 내면서 그 아내가 남편을 살려내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 그만큼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정도로 중요한 표시였어요. 옛날에. 그게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디도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지 않게 합니다. 또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언약도 담겨있지만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거기에 담겨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으면 공동체 의식이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는 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은이가 앞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키운다는 것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데려가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친척이나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걸 기도하면서 저가 또한 우리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할례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가 아니다. 어떤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 이제 언약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수없이 그걸 감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초대교회는 누가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유대인들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 유대교회 안에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분리가 안 됐어요.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연속성을 그들이 보여줘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는 그것이 아니다. 그걸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면 왕들이 어떻게 해요? 왕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큰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계곡이 하나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계곡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에다가 태워서 번제로 드리기도 막 그래요. 상상이 가세요?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자기의 자녀를, 나의 자신도 드리기 어려운데, 자기의 자녀들을 그대다 태워서 하나님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불교나 유교나 그런 것처럼, 뭐,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어떤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걸로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4절 다시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행실 때문이라. 근데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억압해서 우리를 종으로 다시 삼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는 방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율법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한 이렇게 한 두 장만 넘겨볼까요? 자,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곧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그 일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간다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은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함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자유함 있는 게 두려움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두려움에서.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저기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그 제자훈련에 보면은 로마서 8장을 다 외워야 하지만 8장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 다 외워야지 우리에게 그 제자훈련을 마쳤다고 해줘요. 근데 8장 1절과 2절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보면 그 앞으로 좀 더 지나가면 로마서에 보면 8장 읽어볼게요. 8장 1절과 2절. 우리는 어떤 자유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249절 8장 1절 2절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계라고 우리가 벌받을 어떤 그런 정죄함 그것까지도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유함이에요. 그쵸?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에 하나는요, 사랑인 것들, 사랑.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하라 그래요.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토록 바울이 말해놓고 또 뭐라 하냐면 종으로 돌아가라는데 그 종은 뭐냐? 서로 사랑 안에서 종을 되어라. 서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돼. 아마 몇 달 전에 그 아마 유튜브나 어떤 그 짤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던 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에 있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상사한테 전화를 했던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을 건데 어떤 꼬마아이가, 그 딸아이가요, 상사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 핸드폰에서 몰래 찾아갖고 그 부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근데 거기서 부장님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겠다. 부장님이 오히려 그 아빠를 불러서 너 회사가 장난이냐? 어떻게 해서 네 딸이 회사 전화하게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라고 야단을 치고 아빠를 혼낼 수도 있는데 이 부장님은 다른 선택을 해. 사랑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전화를 하면서 막 웃어요. 왜 전화했니 하면서 웃어주면서 그래?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냐? 아빠가 오빠만 데리고 나는 안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아빠도 못 가게 하고 오빠도 못 가게 해주세요. 얘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깍깍 웃으면서 아빠도 못 가게 하고 오빠도 못 가게 한 것보다 너가 함께 가면 어떻겠니? 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 회사 사람들 즐거웠지만 그것을 들었던 아마 대한민국의 수많은 몇백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까지 여기서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 몇백만이 그걸 통해서 흐뭇해하고 즐겁게 만든더라고요. 누구? 그 부장의 한 사람의 선택이. 이것을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보듬어주니까 많은 사람이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그 꼬망이 아이가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 함께 스피커폰으로 들었던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행복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유튜브로 들었던 우리 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걸로 행복해지더라고요. 한 사람의 선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문자를 걸어서 당신이 참 너무 귀한 일 했어 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이렇게 좋아요 하고 이렇게 해갖고 보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그 사람이 길을 잃고 좀 어려웠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한 그 젊은 청년이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길을 찾게 하고 여행하는데 좀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유튜버 여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프리카 사람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근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이 많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 나라에서. 그냥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리를 누리는데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자라왔던 그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죠. 근데 이 유튜버가요, 그것을 보면서 그 청년을 초대를 해요. 어디를 초대한지 아세요? 한국을 초대해요. 그래서 유튜버가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이 한국에서 유학해서 박사학위 될 때까지 내가 모든 경비를 대해주겠다고.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서 그 나라에 가서 당신 꿈을 꾸면서 펼치는 살라고 해요. 근데 난 그게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인생이 한 사람만 바뀔까요? 그의 가족들의 삶이 다 바뀔 거고 아마 마을 사람들이 그가 돌아가서 그 나라의 어떤 역할을 한국에서 그들이 보기에는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배움을 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날 아마 그 나라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 사람은요 작은 일일지 몰라요. 너무나 작은 일일지. 그렇지만 그 작은 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꿔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있다. 자유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 수 있는 그 자유함. 오늘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도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 중에 있는 어떤 한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내가 자유함을 가졌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그에게 선을 이루도록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자유함을, 그 자유를 써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자유를, 사랑의 자유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여러분들은 마음이 보여집니까? 마음이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있다는 거는 알겠습니까? 그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보여지지 않죠. 내 삶의 테두리 안에 내 마음은 있겠죠. 그 마음으로 뭔가에 작동을 하고 우리 각자의 삶이 움직여지겠죠. 근데 마음은 만질 수도 없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참 많은 우선 말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도 하지 못한 말도 있을 거고 정말 감사한데 표현하지 못한 말도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면서도 미안해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살 수도 있고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는 한마디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사랑하는 줄 알겠지. 고마운 줄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만 마음에서 마음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어디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그 나의 마음에서 안 나오면 입술로 안 나오면 평생 상대는 듣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서 입술까지의 거리는 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매우 짧지만 실제는 세상에 가장 누군가에겐 먼 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히 마음으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에는 아무 고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입술로는 주님을 반복해서 부르면서도 여전히 삶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마음과 입술 그리고 우리의 삶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빈손으로 기대해라 였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봤던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부리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열심을 지나치게 의존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붙잡는 최선의 힘이 아니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리스도께 내가 기대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 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대기 시작하는 믿음,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믿기 시작해 기대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숨어 있기만 합니까? 아, 마음속에 있긴 한 겁니까? 아니면 마음속에만 숨어 있기만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입술에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 입술에 닿을 때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먼저는 distance, 거리를 꺼냅니다. 가까이 있다.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도 있고 네 마음에도 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계신가? 또 얼마나 가야 우리가 그분께 닿을 수 있는가? 난 닿고 있는가? 닿았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바울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말씀은 너하고 매우 가까이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리고 네 입술에 닿을 수도 있다. 첫 번째, 복음은 또 예수는 이미 가까이, 내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주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약간 시시해집니다. 특별한 곳까지 그래서 가야 하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공부해야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생각하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는 레벨까지 도달해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자꾸 계단을 만듭니다. 스텝을 만듭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또 더 많이 알아야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가까워진다. 뭐 이런 경우로 계단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수했을 때, 아차 실수했을 때 올라갔던 데서 거꾸로 몇 계단 내려옵니다.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윷놀이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했다가, 어떨 때는 개했다가, 어떤 날은 빠꾸토했다가. 바울은 이런 식으로 거리를 꺼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서 올라간 뒤에 중간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랑데뷰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도 떼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다가가기 전에, 그만한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주 가깝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1970년도에 국민 CM송 아시나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오란시. 제가 이게 잘 될지 모르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주려요 오란시. 아이 잘하시네. 그것만 보셨나 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오란시 광고인데 이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오란시. 상표를 바꿔가지고 오란시 해가지고 여튼 하늘에서 별 따오고 하늘에서 달 따와서 그래야 소중한 것을 두 손에 담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귀한 것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창작해서 쓴 편지글이 아니고 두 가지의 자기가 기억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먼저는 신명기 30장 12절에 14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런 말씀, 저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할까 하지 말라.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할까 하지 말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뒷부분은 오늘 읽는 말씀 8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바울은 지금 이 사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예수께 기대어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데 그 믿음이 실제 대체 어디에 있냐. 그 이야기를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 느보산에서 했던 말씀 하나를 기억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가서 그거를 따다가 누군가 우리에게 가져오게 할까? 아주 깊은 영성 있는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부탁해 가져오게 할까? 아니면 바다를 건너서 저 깊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를 가져오게 할까? 사람들은 거기에 도리어 호기심과 흥미를 갖습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던 영화도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어딘가에 가면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은 집으로 가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 이게 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이었고 여전히 3,400년이건 3,000년이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질문이에요. 하늘에 올라가 말씀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 깊은 곳까지 가서 말씀을 모셔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너에게 매우 근접하여 접근 가능하게 네 바로 옆에 가져다 놓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인용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네 옆에 있다. 가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고 네게 보낸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잡아다가 막 때려가지고 모함하고 해가지고 죽여버렸고 매장했는데도 그 무덤에 살게 해가지고 다시 네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데에 복음이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고 제가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의 같은 결론의 디렉션을 매 설교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바울은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 가져오셨느냐? 바울이 말하죠.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신과 인간의 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고대나 지금이나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하늘과 땅 사이의 초월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과 입술 사이의 거리까지 줄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변에 널려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가까워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날 그럼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바로 네 가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 컨디션이 좀 별로여서 찬양하는데 깊이 몰입이 안 돼서 내 생각이 저 멀리 달아났다가 오는 경우도 있죠.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저기 생각이 저기 멀리 외출했다가 지금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것. 이게 과연 내 삶에 어떤 작동을 하게 하는 건지, 실제 이 실체는 뭔 건지 오늘 바울은 그 깊이를 들어가 맛본 겁니다.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먼 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먼 거리는 뭐 여기 뉴욕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어떤 성지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그런 현장과의 거리가 아니고, 아니면 이 텍스트가 읽고 있는 오늘 나와 이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 이 경전이 쓰여져 있는 2000년 전 아니면 3400년 전 그때 시간적 거리가 아니고 마음에서 입술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지만 가장 중요한 거리라는 것.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이 거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입술까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DNA가 원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천성이 그럴 수도 있고, 난 남자야. 나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야. 그럼 늘 미국 사람은 다르고 한국 사람은 또 다르고, 늘 제너레이션 갭은 있고,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리, 거리, 시간, 성별, 제너레이션 모든 걸 극복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넌 다르고 난 다르고 이 조그만한 거에 매몰돼서 이슈를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야가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거를 비욘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는데, 있어요. 고마움이 있죠.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이 찰나를 내가 지나쳤습니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겠죠. 하지만 정작 삶의 결정적인 찰나에 난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져 가는데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신문을 분석해야 되고, 여전히 세상의 데이터를 손에 놓고 계산해야 되고, 그게 똑똑한 신앙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타당한 상식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 곳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먼 곳에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짧지만 때로는 긴 여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에서 입술까지 이 거리를 가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내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우리 이현정 집사님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계세요? 예. 네. 안 보이는데 있나요? 이 실체를 우리는 진짜 믿나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데 이 마음에 내 가까이에 말씀이신 예수가 계시나요? 이걸 어떻게 나는 증명하나요? 난 증언할 수 있나요? 내가 꺼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그 믿음이 내 입술에 닿을 수 있나요? 두 번째로 믿음은 입술로 시인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두 자리,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는 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두 가지 행동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고백하는 겁니다. 10절도 동일한 말씀을 약간 다른 문장으로 반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호몰로게오인데 이건 인정한다, 나 그걸 인정한다, 고백한다,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만 두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입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것. 우리는 이걸 약간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의 소리가 아아아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입을 통해 나오면 아 모든 게 워킹하는 건가? 상당히 난해하는 문제입니다. 또 예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보다 예수님의 이 좀 전문적 용어로는 Q자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은 훨씬 가치가 있게끔 전문가들은 핸들링을 하는데, 여튼 그렇다고 한 성경 안에 두 가지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문장을 말하면 자동으로 구원이 작동하는 건가? 이 고백, 이 시인은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입술까지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왜 굳이 말해야 됩니까? 고백은 마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신랑 신부가. 뭐 다른 시스템 어떤 제도적인 무인은 필요 없습니다. 서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로 전혀 다른 새 것이 창조가 됩니다. 그거에 의지해서 새로운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도 이 믿음이 입술에 닿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입술에 닿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아주 반복해 바울이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뿜어내는 건데, 그 마음에 있는 너가 믿고 있는 걸 입술에 닿게 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입술에 닿게 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시인하는 건 행동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컨텐츠의 내용은 예수가 주다. 이게 뭘까? 아,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가 주님, 주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로드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인데 이 뜻은 주권자,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게 왕정시대를, 유럽 왕정시대를 넘어서서 서구 사이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판군주제가 시작되게 된 것. 이 아이디어에서 온 겁니다. 어떻게 왕이 모든 걸 우리의 삶을 결정하냐? 아니다. 이젠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결정하자. 우리 너무 바쁘니까, 우리 모여서 하면은 아마 배가 산으로 갈 테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소수를 우리가 뽑아서 그들에게 임시로 맡기자. 그들의 월급은 우리가 주자. 이게 입헌군주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부분의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큐리오스, 주권자가 누구냐. 근데 성경은 이 주권자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주권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15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보니까 모든 교회 신앙 형태의 결정을 사제가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사제가 하면서 그들의 이익과 이익 속에 맞추어서 결정을 합니다. 주권이 사제에게 있었습니다.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아니다. Jesus is the Lord.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이게 목숨 걸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제가 공부했던 영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을 들어가 보면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고 이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강대상에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Jesus is Lord. 이거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예수가 모든 것의 주권자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신하면, 이걸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Jesus is Lord. 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최종 결정권자, 최종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차 사도, 좋은 집 사도, 그걸로 흥분하는 거 3일이면 족하고, 서로 함께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거에 주목하고, 예수, 야, 너, 나는 요즘에 예수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가 내 자식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 예수가 주인인데, 나 어떻게 될지 몰라. 그 고심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메스터킨, 유일한 메스터킨, 이 세상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인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함께 열어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다메섹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불렀습니다. 귀에 쟁쟁쟁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모든 커리큘럼의 훈련입니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대로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실패해도 다시 고백하십시오. 흔들려도 부르십시오. 예수는 나의 로드입니다. 믿음이 작아져도 주님이 작아지진 않습니다. 우리 고백이 업앤다운함에 흔들려도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만 두지 마십시오. 믿음을 입술까지 데려오십시오. 입술에만 두지 마십시오. 그 고백을 삶으로 데려가십시오. 고귀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예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마음에만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이 입술에 닿을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K-Radio 꿈꾸고 나누고 안녕하세요. K-Radio 꿈꾸고 나누고의 정준영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혜를 찾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시간 꿈꾸고 나누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역사 공부 시간이죠.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이라는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삼국시대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가장 후발주자였던 신라.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통일이 남긴 빛과 그림자는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 한반도 통일에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지 오늘도 유튜브 역사 채널 아사달 역사 채널을 운영하시고 복잡한 역사를 쉽고 깊이 있게 전해주시는 아사달 역사연구회 이충복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예.
1: 오늘 신라, 계속해서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긴 한데 그런데 오늘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이제 할 차례죠.
2: 네, 네.
1: 예, 신라의 삼국 통일, 한반도 최초의 어떤 통일인가요? 정말?
2: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라의 삼국 예. 통일이 우리 한민족의 최초의 통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현 상황도 이제 통일의 주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상황을 좀 상기하면서 제가 네. 유튜브 아사나 역사 TV에서 그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3탄으로 나눠서 이렇게
1: 아, 이미 예, 강의하신 적이 있으시군요.
2: 있는데 이제 옛날에 그 28강에서는 그 한반도 대한민국 후의 미래는 이게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제시됐고 예.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로 바라본 21세기 한반도 통일의 전망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제목.
1: 예.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을 예. 신라의 통일을 통해서 본다고요?
2: 네. 방식에서 한번 살펴봤고 또 다음에는 이제 10세기의 그 왕건의 한반도 민족의 재통일을 통해서
1: 네.
2: 연결시켜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두 번째 그 통일과 관련된 21세기 한반도 통일의 전망 이렇게 살펴봤고
1: 네.
2: 우선 서른 쪽에서는 신라의 어떤 사항을 먼저 얘기하고
1: 그렇죠.
2: 또 통일 예. 시기에 그 태종 무열왕 문무왕 때 또 통일의 주역으로서의 태종 무열왕과 김유신에 대한 내용
1: 예.
2: 통일이 가능하게 됐던 그 당시에 또 사상적인 내용의 불교의 역할 뭐 이렇게 해서 결론적인 사항은 이제 그 21세기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는지 나름대로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 예,
2: 오늘 첫 번째
1: 알겠습니다.
2: 서론적인 내용에서는 우선 신라에 대한 내용을 먼저 시간에 이은 내용에서 뭐 비밀과 신비에 휩싸인 이렇게 신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 예.
2: 그 비밀과 신비에 휩싸인 신라인들 또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였던 천년왕국 신라 근데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와는 달리 먼저 내용 속에서 제시했는데 하나의 성씨가 아닌 뭐 박서 김씨의 세
1: 네,
2: 성씨가
1: 그랬죠.
2: 하나의 왕조를 일군 매우 특이한 국가였다고 소개했고
1: 네.
2: 아시아 어느 역사 속에서도 그런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아마 서양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있었고
1: 네.
2: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의 그 서양 왕조까지도 소개할 시간은 없고 이런 식으로 신라는 세 성씨가 그 하나의 왕조를 그것도 천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로서 유지됐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의 극치가 극치라 아닌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고
1: 네.
2: 말하자면 신라는 어떤 거대한 가족 집단의 국가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던 신라 작은 나라가 삼국통일 근데 삼국통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삼한통일 영토가 이렇게 백제의 땅과 고구려의 그 남쪽의 그 한반도에 치우친 내용의 그런 통일로서 삼한통일의 대업을 일궈낸 힘의 원천이 이렇게 신라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1: 그다음에 삼한이라는 것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네. 이제 예전에 뭐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뭐 마한, 진한, 변한 네. 이 얘기를 말씀하신
2: 네,
1: 거죠?
2: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 당시에 신라야 삼국시대의 내용 속에서 볼 적에 고구려나 백제나 일본이나 당나라 다 그 같은 민족의 개념이 형성된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1: 아,
2: 그래서
1: 그러면은...
2: 같은 다 적대국으로 봐야지 고구려 백제를 같은 민족의 개념 속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이 아닌가.
1: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반도 한민족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그 한민족이라는 것은 그 한은 뭐 또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만
2: 네네.
1: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인가요?
2: 아, 하나의 민족은 맞는데
1: 하나의 민족은
2: 민족의
1: 맞는데.
2: 개념이 시대별 역사 속에서 그 개념적인 분류사항이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그런 언급을 하면서 아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에 없었는데 현대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로서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부여가 되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서요.
1: 예.
2: 그럴 적에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민족의 개념은 그 중국의 북방, 지금 그 중원의 북방.
1: 네.
2: 또 남쪽의 나라의 그 중국 민족 한, 같은 한족이라 하더라도 남방과 북방의 한족의 개념은 역사도 다르고 다시 또 종족도 달라요.
1: 예.
2: 근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중화라는 그런 큰 테두리 안에
1: 예.
2: 그 하나의 중국이 있었다는 거대한 중국이 있었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의 민족적인 개념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타 민족도 이렇게 다 아우르는 56개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중화 속에서 뭉치는 어떤 그 용광로의 그런 개념의 어떤 민족의 개념이라면은 역사 속에서 그
1: 중국은
2: 네. 우리는 같은 그 동이족의 개념 속에서 그 고조선 시대에도 같은 연방 속에서 같은 민족이고 또 역사 속에서도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개념 속에서 다 속가되는 역사예요. 다 오랑캐라고 지칭하고 중국에서 지칭하는 오랑캐를 우리도 따라서 오랑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이제
1: 조금만 정리하자면 이제 네. 한반도 우리 남부에 있었던 아까 네. 말씀하셨던 잠깐 언급했던 네. 마한, 진한, 변한 네. 이 그 다 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어떤 동질한 민족이었는데 이게 나눠진
2: 너무 소화적으로 우리가 네. 이제 민족의 개념을 정리했다고 보고
1: 아.
2: 같은 동이족의 개념 속에서는 금나라, 여진족의 네. 금나라, 청나라도 같은 동이족 개념에서 중국식으로 얘기한다면
1: 아,
2: 우리도
1: 네.
2: 아울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앞으로의 통일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 아,
2: 그런 개념을
1: 네.
2: 좀 구분해봤고 여하튼 삼국 통일의 야망을 이루고 통일의 주역으로 등장된 그런 신라의 왕이 29대 태종무열왕.
1: 태종무열왕.
2: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같이 부합해서 통일의 주역으로 등장된 인물이 이제 김유신, 가야계통의 김유신. 그래서 두 통일의 주역 속에서 삼국통일의 과정을 좀 잠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 태종무열왕, 네. 그리고 김유신.
2: 네.
1: 통해서 결국 이제 뭐 통일이 되긴 했는데
2: 네.
1: 우리가 아쉬운 거는 뭐 신라의 원래 이제 신라의 자립적인 어떤
2: 네.
1: 그런 힘이 아닌
2: 네.
1: 좀 아쉬운 부분들은 왜 당을 끌어들였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 네. 신라의 그 당시 입장에서는 좀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이나 고구려나 또는 그 백제나 일본이나 다 적국이에요 사실은요. 민족
1: 아, 신라...
2: 개념에 같은
1: 그렇죠.
2: 민족이 우리 신라와 백제 고구려였다 하더라도 그럴 적에 신라의 그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라가 당의
1: 네.
2: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통일을
1: 네.
2: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어떤 그의 지향점이었던 그 신라의 그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와 신라, 뭐 고구려와 백제, 백제와 신라, 백제와 고구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잦은 전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2: 많이 있었죠.
1: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2: 네.
1: 이게 누가 차지하느냐
2: 그렇죠.
1: 이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2: 그런 삼국 간의 항쟁 속에서
1: 예.
2: 6세기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차지함으로써 나타났던 백제와의 신라의 어떤 대립 상황,
1: 예.
2: 낮의 등룡이 깨지면서
1: 예.
2: 그때 그 백제 성황을 신라 진흥왕이 그렇게 또 죽이고
1: 예.
2: 이렇게 백제 간의 그 원한 관계를
1: 이어가다가,
2: 일으켰던
1: 예.
2: 그 상황 속에서 그 후에 백제가 신라를 엄청 압박을 해요. 우왕 때, 의자왕 때.
1: 그 이후에.
2: 예.
1: 네.
2: 그래서 거기 어떤 보복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그 김품석의 첫째 딸. 그
1: 네.
2: 김품석이 그 김품석 태종무열왕이 부인이 세 명이었거든요.
1: 아,
2: 근데
1: 네.
2: 첫 번째가 보량군주예요. 보량궁주.
1: 네.
2: 그가 그 진우왕 때 진우왕의 애첩이었던 미실공주의 손녀걸랑이요.
1: 아,
2: 개인적으로. 근데
1: 예.
2: 그게 이제 김춘채 그 첫 번째 부인인데 김춘추의 입장을 잠깐 가족사를 소개하면은
1: 네.
2: 김춘추는 신라 25대 진지왕.
1: 예.
2: 신라 25대 진지왕인데 나중에 폐왕으로 저거 돼서 쫓겨나걸랑이요.
1: 아, 근데 진지왕이라는 그
2: 진지왕의 첫째 아들이 김용수. 네.
1: 김용수.
2: 둘째 아들이 김용춘.
1: 아, 예.
2: 근데 그 김용수와 네. 진지왕의 첫째 아들 김용수와 그다음에 25대 다음이 26대 진평왕인데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딸이 3명 있었는데 첫 번째가 천명공주,
1: 네.
2: 두 번째가 그 덕만공주, 세 번째가 선화공주인데 그 첫 번째 딸이었던 천명공주와
1: 네.
2: 진지왕의 첫째 아들 김용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김춘추예요.
1: 아,
2: 그런데
1: 예.
2: 이제 그 당시에 그 천명공주의 즉 김춘추의 아버지였던 김용수가 일찍 죽어요 또.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천명공주는 재가를 하는데 누구한테 재가를 하냐면 김용수의 동생이었던 김용춘에게 재가를 해요. 그 삼촌이 되지 저기 김춘추한테는.
1: 재가했다는 거는 다시 이렇게
2: 다시 시집 갔다는,
1: 시집 갔다는 얘기잖아요.
2: 네. 그래서 결국 김춘추는 자기 작은 아버지였던 김용춘의 양아들이 양자가 돼요. 그런 신분의 예. 상태의 왕족이었는데 그 김춘추가 나중에 29대 태종무련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에 그런 얽힌 내용들이 또 상당히 좀 복잡한 관계예요.
1: 지금 얼핏 들어도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김춘추 하면은 뭐 예전에 신라의 진골이냐 성골이냐라고 네. 했을 때 그 진골 출신이다.
2: 그렇죠. 이렇게
1: 진골로 알고
2: 있는데요. 처음으로 왕으로 즉위하다 보니까
1: 예.
2: 김춘추보다도 더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그런 입장의 사람이 알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 알천.
2: 근데 알천이 김춘추에게 양보하고
1: 아.
2: 대단히 그 영특한 분인데 그 양반이 이제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1순위였는데
1: 네.
2: 그가 양보하는 상태에서 김춘추가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는데 그게 또 뒷받침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가야계 왕족이었던 김유신이죠.
1: 김유신.
2: 그래서 김유신과 김춘추의 개인적인 결탁. 그래서 김유신은 자기의 두 번째 누이동생이었던 문희, 문명 부인을 자기 동생을 김춘추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줘요. 거기에 얽힌 설화.
1: 네.
2: 가야계 왕족과 신라 경주 김씨의 또 연결사항. 그 사항이 김유신과 김춘추의 개인적인 그런 가족관계에서 또 연결된 두 사람인데 그들이 통일의 주역으로 등장이 되는 거죠.
1: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야가 함께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가야라는 그런 나라는 도대체 잠깐만 다루자면 어떤 나라입니까?
2: 가야는 이제 육가 형태의 연맹 형태로서 고대 국가로서의 발전은 안 됐지만 가야 연맹 형태에서 상당히 강성한 힘을 이렇게 나타낸 적도 있었는데 그 가야의 대표적인 육가야 중에 금강가야가 신라 법흥왕 때 23대 법흥왕 때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구혜왕
1: 네.
2: 구형가 신라의 진골로 편입이 돼 파격적으로 항복하면서
1: 아 그럼 가야가 이제 신라의 편입이 되는군요.
2: 그렇죠, 금강가야.
1: 아, 예.
2: 그래서 거기에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구혜왕이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신흥 귀족으로서 김유신의 입장에서도 신라사에서 자기의 세력을 굳히기 위한 상태에서 김춘추와 연결된 그런 세력으로 등장이 되는데 그 두 인물의 상 속의 두 주역이 통일의 주역이었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1: 잠깐 우리 아까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1: 일단 그 통일신라의 주역이 되었던 김춘추, 그 네. 김유신.
2: 네.
1: 이제 무열왕과 김유신 그런
2: 네.
1: 관계가 김유신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김춘추에게 이게 주었지 않습니까?
2: 네.
1: 네. 뭐 뇌물로 준 건가요? 아니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2: 유인해서 이제
1: 유인해서
2: 네, 유인해서 맵으로 삼은 거지.
1: 아.
2: 뭐 그것까지 이제
1: 전략적인 어떤 그런
2: 네. 예. 하여튼 삼국통일의 야망을 이룬 태종무열왕과 백제의 몰락
1: 예.
2: 조상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종무열왕의 이름은 춘추이고 이름이
1: 네, 춘추.
2: 진지왕의 장남 김용수와 그 진평왕의 첫째 딸 천명공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며 진평왕의 장녀였던 천명공주 소생이라고 보며 603년에 태어났고 아버지 용수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 천명부인이 삼촌 용춘에게 재가였기에 용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1: 아,
2: 네. 24세가 되던 626년에 화랑도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풍월주 자리에 올랐고 이후에 이천의 벼슬에 올라서 진평왕, 26대 진평왕, 20대 예. 선덕왕, 예. 28대 진덕 여왕 때까지 그 3대에 걸쳐서 정치 개혁 문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서 642년에
1: 예.
2: 백제 장군 윤충이 대하성 합천을 함락시키고 그 김춘추의 맏사이였던 품서 또 큰딸 고타수를 또 죽임으로써 이 당시에 그 김춘추는 백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을 갖게 되었고
1: 아.
2: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백제의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신라의 입장에서 고구려를 먼저 방문해요. 고구려를 방문해서 연개수문에게 해서 동맹을 맺도록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실력자였던 고구려의 그 연개수문은 그 김춘추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너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에 그러면 너의 신라는 진흥왕 때 차지했던 그 중령 이북의 서북 땅을 도로 우리 땅이니까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다 보니까 김춘추가 그걸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1: 네.
2: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는데
1: 아.
2: 그 김춘추가 감옥에 갇힌 것을 좀 아까워하는 그 고구려의 그 신하가
1: 네.
2: 그 토끼 이야기의 우화를 통해서 용왕을 찾아갔던 그 토끼
1: 예, 우리
2: 간의
1: 토끼.
2: 이야기의 우화를 통해서
1: 이야기.
2: 너도 그 요구를 왕에 귀국해서 요구를 듣게끔 승낙을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 탈출을 해라. 여기에 예, 착안해서 결국 거짓말을 하고 거기서 탈출해서 고구려를 탈출해서 그 다음 대에 간 것이 그 일본에 가서도 요구했는데 일본에서도 거절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에게 가서 그 승낙을 나당동맹을 결성시키면서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 결국 김춘추였다고 봐야 돼요.
1: 아, 그래요?
2: 예.
1: 재미난 이야기네요.
2: 재미난 얘기죠.
1: 어, 토끼 그 간 이야기 예, 우리가.
2: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1: 판소리에 나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2: 그것도 나오고.
1: 네. 근데 그게 이제 삼국시대에 있었던.
2: 1007시대 사항.
1: 아, 네.
2: 그리고 또 당나라에서 돌아올 적에 또 고고 연계소문이 그 김춘추를 갖다가 당에서 애교를 성공시키고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선 그를 추적해서 또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있었어요.
1: 네.
2: 그런데 거기에 또 그 김춘추의 신복이 대신해서 김춘추를 가장해서 결국 그 주력 고구려의 군대를 갖다 유인하면서 김춘추는 또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귀국해서 나당 연합이 형성된 상태에서 결국 그 후에 이제 당나라 태종 당태종 네. 다음에 당태종 왕이 됐던 당고종 때 거기 당나라 군대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1: 유입시켜서.
2: 660년에 결국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후에 8년 후에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이 삼국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김춘추라고 보고
1: 네.
2: 그래서 결국 김춘추는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1: 네.
2: 661년에 5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해요.
1: 아.
2: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까지는 보지 못하고 백제에 대한 원수는 갚고
1: 어쨌든 결국
2: 멸망시키고 결국 예. 59세의 일생을 마감한 것이 김춘추죠. 그래서 시호는 무열이었고 나중에 태종이라는 시호가 추가되면서 태종 무열왕으로서 7년간 재위했던 그 신라의 29대 왕으로 이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거죠. 예.
1: 예. 우리가 좀 이렇게 통일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2: 네.
1: 신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김춘추와 김유신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뭐 백마강의 낙하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2: 근데 백제가 멸망할 적에 이제
1: 그죠?
2: 그 사비의 그 부여
1: 네.
2: 그 부여의 거기 삼촌녀가 뭐
1: 의자왕
2: 의자왕의 네. 향락 생활에 의해서 결국 다 거기서 숨져갔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1: 네.
2: 그게 너무 또 학대된 그런 어떤 비화된 내용이 많죠 사실은
1: 아 아니, 과장된 내용이군요.
2: 백제 나라의 궁녀가 3천 명이었다. 이것도 좀 어떤
1: 아 그것도 좀 확대된 이야기인가요? 예, 과장된 이야기군요.
2: 사실 그 의장은 백제 30대 무왕의 아들로서 초기에는 신라를 압박하는 상태에서 상당한 압박을 했던 성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 네.
2: 중국에서는 그 의장을 해동의 증자라고 또 일컬어질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성군의 역할을 했는데
1: 아 성군이라고 말할 정도인가요?
2: 사실 뭐 성군이라고 예.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한 표현인지 모르는데 말년에 이제 거기에 그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자만심 하에서 너무나 신라를 비하시켰던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 신라에서 나당연합에서 멸망이 된 건 사실이니까
1: 예.
2: 이렇게 역사 속에 남아 있고 또 좀 삼국사기의 내용이니까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지은 신라 왕족 후예들이 지은 책이니까
1: 예.
2: 우리 속에서 또 백제를 이렇게 높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역사는 아니라고 봐야죠.
1: 아, 그래서 이렇게 깎아내리고 네. 아마 김부식이 그렇게 승진이 네. 아닌가 싶은 거군요. 네. 우리 김유신 장군 얘기하면 백제 군대와 함께 이렇게 싸웠던 마지막 그 어디죠? 황산벌 전투 뭐 이런 것도
2: 거기서 이제 초창기에 예. 개백 장군의 어떤 상에 적에 눌려서 계속 패배를 했죠.
1: 예.
2: 이제 그 후에 그걸 반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그 반군 하당 반군하고 네. 하당 관창의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사기가 오른 그 신라의 역공으로 결국 개백 장군의 오천 결사대도 거기서 황산벌에서 결국 패배하고 전사하고 네. 개백 장군도 전사하고 결국 그 5만 군대가 사비로 진격을 하고 또 수령방이 이끄는 그 당나라 13만 대군이 결국 백마강 입구로 해서 이렇게 사비를 공격함으로써 나당나라에서 백제가 660년
1: 네.
2: 7월 10일 날 결국 항복을 하고 멸망이
1: 아.
2: 되고 말았죠.
1: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유신이란 인물이 꾀를 좀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2: 대단한
1: 보니까.
2: 용장이며 지장이면서 또 그 백제를 갖다 분란시키는 상태에서 이야기된 게 역사 속에 남아있잖아요. 백제 그때 육자평했던 임자가 있는데 예. 그가 사전 조미압이라는 신라 장수 중에서 백제에 잡혔던 사람이 있는데 조미압을 통해서 임자와 어떤 결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1: 예.
2: 백제가 뭐 멸망될 경우에는 그 임자 좌평은 우리 신라에서 이렇게 귀족으로 우대하겠다.
1: 오.
2: 만약에 신라가 패배해서 백제가 통일을 한다면은 김유신은 그 임자가 이렇게 우대해서 백제에서 귀족으로
1: 우대하겠다.
2: 서로 오가는 상에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1: 아, 그런 기록이 있어요.
2: 김유신은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이용해서 합세할 경우에 백제를 멸망시키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1: 예.
2: 그 임자를 결국 김유신 유인해서 배반하게끔 했다고 보는 게 낫죠. 왜냐하면 아. 그 당시 임자는 그 당시 그 백제의 충신이었던 청춘과 대립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의장이 말년에 자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신라에 대한 그 저거를 갖다가 자만심 하에서
1: 예.
2: 성충의 얘기를 안 듣고 임자의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1: 아, 의자왕이 좀 잘못 판단.

0: 그런 용장 뭐 이런 상을 다 막내했던 저기 장군이었던 거 봐야죠.
1: 예, 그 김춘추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사실 자신의 누이를 이렇게 준 사건.
0: 그것도 하나야.
1: 예, 그것도 꾀를 쓴 거지 않습니까?
0: 자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예. 왕권을 김춘추에 밀어주면서 왕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상에서 그 비담 반란 사건 이후에 공신 세력으로 등장이 되는 거예요.
1: 예. 그 숨은 이야기도 있던데요. 보니까 뭐 자기 그 여동생을 임신한 여동생을 막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래요. 막 이런 이야기.
0: 불에 태워 죽인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그렇죠? 천덕여왕에 보이기 위해서.
1: 예.
0: 그렇게 해서 그 천덕여왕의 명령을 받아서 김춘추가 문희를 살리도록
1: 이런 것 같은
0: 여러 가지 기계를 다 뿌리는 거.
1: 그런 부분 참 지략이 뛰어났다.
0: 예, 예. 아 예. 하여튼 뭐 삼한통일의 영웅은 김유신, 김춘추인데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의 내용 속에서 다 언급을 할 수가 없고.
1: 그렇죠.
0: 오늘의 어떤 그 시간 속에서 결론을 네. 내린다면은
1: 네, 결론 내려야 네,
0: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지만 그 유민들의 마음까지도 얻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화학적 통합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물리적 통합이었다는 게 한계성이었죠.
1: 아, 그렇군요.
0: 그 고구려 백제의 유민을 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통일이 아니었다. 민족 통일이 아니었다. 네. 결국은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지 바로 30년 만에
1: 예.
0: 고구려 땅에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가 바로 이어졌잖아요. 그게 대진국 발해였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또 고구려 백제 유민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통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시대를 제1차 남북 시대라고 우리 역사 속에서 명명하면서 이 시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현대에 와서 그 사항의 신라 통일을 갖다가 살펴볼 적에 그 일제강점기 때 있잖아요.
1: 네.
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면서 역사학자였고 독립운동가였던 배관 박은식 선생은 말갈 여진족까지도 우리의 역사 범주에서 포함시키는 그런 역사관의 혁명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관을 제시했는데 그 사항의 네. 내용들이 고려시대 금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된 우리 동이족의 관계 속에서 그 우리의 2차 남북국 시대였고 조선시대 청나라와 우리 조선 간의 관계도 제3차 남북국 시대였고 현 상황 속에서 제4차 남북국 시대가 지금 존속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지향해야 되느냐
1: 네.
0: 이런 내용을 박은신 선생의 내용 속에서 살펴볼 적엔 우리는 지금도 그 민족의 개념이 그 어떤 혈연과 그런 개념 속에서의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을 이렇게 살펴볼 적에 중국 진화에는 그 중국의 중원 땅의 남방과 북방 사람들은 역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같은 중국 사람이라는 사람으로서 끌어안으면서 민족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중국이에요. 그래서 용광로의 네. 역사를 가졌다면 우리는 같은 동이족의 민족 개념 속에서도 그 이민족으로 같은 동이족을 내모는 속가남의 역사라고 볼 적에 과거에는 혈통과 뿌리를 민족 분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지만 각 민족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진 지금은 혈통과 뿌리에 여러 요소가 민족의 개념으로서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다른 민족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근데
1: 예.
0: 요즘에 있잖아요. 동아시아의 네. 각 나라들 뭐 키르기스탄,
1: 그렇죠.
0: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몽고 다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한대요.
1: 아,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0: 그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1: 아, 국기선양한 거.
0: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조선 고려가 연방국가예요. 우리 한민족 개념 속에서 넓은 개념의 민족 개념이었었어요.
1: 아.
0: 그렇다면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양의 유대민족을 살펴볼 적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아버지라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기반이 되었고 그 때문에 유대민족은 그 인종, 다양한 인종으로서 구성된 민족사회 존재가 가능했는데 우리도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동아시아 정세 변화 속에서의 통일을 지향한다면
1: 네.
0: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도 우리 민족의 개념 속에서 넓히는 민족의 개념을 넓히는 개념의 통일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좌우의 분열된 현재의 그 우리 사회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공기사상으로서

0: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한민족 통일의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그 살펴봐야 되는 상태에서 우리도 이런 개념 속에서의 민족의 개념을 넓히는 통일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년 전에 그 신라의 삼국 통해 네. 700년의 분열을 끝내고 우리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큰 첫걸음이었지만 또 하지만 외세를 끌어들였다라는 어떤 한계도 있었고 만주 벌판을 잃었던 아쉬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통일이라는 것은 단지 땅을 넓히거나 세력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네. 결론으로 우리 이준복 강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품어내는 따뜻한 통합, 예, 통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꿈꾸고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제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후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
3: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0: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1: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0: 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윗에 맞춘 노래
1: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2: 하리로다.

0: 제59편 다윗의 믿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1: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걸?
1: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 조정사.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EB Tune in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EB Tune in 영어. I'm Jennifer Clyde.
1: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대전에 사시는 이지우 청취자님 사연입니다. What's the topic?
2: Yes, today we'll be talking about motorcycling. Oh. Also, we call it biking.
1: Biking.
2: Mm-hmm.
1: 오, 상당히 좀 특이한 주제예요.
2: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연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이 모터사이클링을 하는 분들의 이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고 동호회도 또 많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안전하게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잘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핵심 단어를 먼저 좀 잡아보고 그 다음에 사연 내용을 한 줄씩 영어로 바꿔보면서 좋은 표현들 골라보겠습니다.
2: Okay, so we'll be talking about motorcycling or biking today. Mm-hmm. Now, safety is of the utmost importance. So, safety gear, 안전장치, 혹은 뭐 보호장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1: For example, right? helmets.
2: Right, we have helmets, vests even.
1: Gloves.
2: Gloves, what else?
1: Knee pads.
2: Like knee pads, mm-hmm. shin guards, mm-hmm. 종아리 쪽.
1: 그쵸.
2: 혹은 elbow guards or elbow pads, 이런
1: 아,
2: 것들.
1: 그 보호장비 쪽에 guard하고 pad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2: 네네네.
1: 그죠?
2: Guard.
1: 덧대는 애들이니까.
2: 그렇죠.
1: 아, 그런데 uh-huh. knee pads, 아까 뭐 shin guards란 건
2: 예, shin guards.
1: 종아리 쪽에 이렇게 덧대는
2: 네.
1: 그거 딱딱한 거 있잖아요.
2: 아, 혹은
1: 선수들도
2: 뭐
1: 양말에 넣는 거.
2: 무릎 보호대도 knee pads라고 하기도 하고 knee guard라고도 해요.
1: 좋은 거 배웠네요.
2: 네.
1: 아, 보호장구를 이야기할 때 pad와 guard 이런 uh-huh. 단어를 쓰고요.
2: Okay. Or even like back protectors, those mm-hmm. are also safety gear.
1: Okay.
2: You're always going to have to watch out for other vehicles, mm-hmm. road conditions. Mm-hmm. 자, watch out for 뭐뭐라고 하면 무엇을 조심하다라는 말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죠.
1: Watch out for. 조심해야 된다.
2: And definitely drive defensively. 방어운전을 해야 되겠죠.
1: 그렇죠. 네. Drive safely.
2: Yes.
1: 안전하게 타야 되죠. 일단 mm-hmm. 오토바이 하면 많은 분들이 와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무조건 드는 생각이 위험하다
2: 네.
1: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2: 맞아요.
1: 왜냐하면 차량 사고에 비해서 오토바이 사고는 정말 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2: right.
1: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그래도 많이 해주셨어요. 자, 저희가 영어로 한 줄 한 줄 충실하게 원어민 지필딩과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실게요.
3: Talk about motorcycles. It has been exactly 1 year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have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It has been tough on everyone. Against this backdrop, motorcycling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You could really feel how popular motorcycling has become.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But safety comes first. You should always wear protective gear like a helmet and gloves. You should also stay under the speed limit and follow traffic regulations at all times.
1: 자, 올려주시는 사연들 대부분 보면 앞에 코로나 얘기가 한두 줄씩은 항상 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올려주셨냐면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그렇죠. 1월 20일 작년 첫 환자 발생했으니까 자, 정확히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해볼게요.
2: It has been exactly 1 year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1: Exactly 1 year, 그렇죠? 정확히 1년 정도가 돼간다. It has been, 자, 이건 이제 시제가 기간이니까 it has been이라고 나와야겠죠? Exactly 1 year, 언제 이후로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한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2: It has been exactly 1 year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1: 방역 조치로 인해서 여행이나 사교 활동 자체를 거의 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 왔었죠. 자, 그 얘기입니다.
2: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have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1: Okay, let's start with next to impossible. What does that mean?
2: Next to impossible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that something is almost impossible. Mm-hmm. It may be or even just seem almost impossible.
1: Something is very, very difficult.
2: Yes.
1: 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next to impossible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회 활동을 socializing이라고 상당히 많이 하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2: 네.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2: 아하.
1: 뭐 사람들과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일단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ocializing 자체도 힘들고 traveling 여행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랬다. 뭐가 방역 조치들. preventive measures, 예방조치 같은 걸 그렇게 얘기하죠. 전치사는 against로 붙이면 됩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have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1: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영어로요.
2: It has been tough on everyone.
1: 이 표현 잘 보세요. Be tough on somebody. 간단하면서도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It has been tough on me. 그러면 나한테 되게 힘들었다. 그 다음에 뭐 It has been tough on my family members.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자, 그런 얘기예요. It has been tough on everyone. 모든 사람이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모터사이클링이라는 것이 하나의 취미생활로 부상하고 있다. 영어로요.
2: Against this backdrop, motorcycling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1: 자, 일단 단어 좀 잡아볼게요. 일단 그 타는 모터사이클 자체는 motorcycle이라고 하죠.
2: Yes.
1: 줄여서 bike라고도 하고요. 네. 근데 그 타는 행위를 motorcycling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cycle도 있고 cycling이 있듯이.
2: Mm-hmm.
1: motorcycling. 자,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배경,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은 영어로 against this backdrop이란 말이 있죠.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2: Against this backdrop.
1: Mm-hmm.
2: Against this backdrop.
1: 자, 이어가면요.
2: Motorcycling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1: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에서 세계적인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뭐 저희가 브랜드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뭐 아시는 거 몇 개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우연찮게 보게 된다. 영어로.
2: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1: Okay. Come across라고 하면 이제 우연찮게 보는 거거든요. 뭐 의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you happen to see something.
2: Mm-hmm.
1: In which case you can say you come across something. So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World-class라는 말은 많이 써봤죠? 자, 붙여볼게요. 세계적인 브랜드.
2: World-class brands.
1: One more time.
2: World-class brands.
1: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요즘에 한국에도 세계적인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천천히요.
2: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1: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높아진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2: You can really feel how popular motorcycling has become.
1: 자, 사연 내용 그 다음 이제 어떤 내용이 이어졌냐면요. 모터사이클을 타면 맑은 공기를 쐬면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2: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1: Get some fresh air. 자, 이거 이제 맑은 공기를 마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말로 그냥 바람 쐬다의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2: Mm-hmm.
1: 자, 두 번만 읽어볼게요.
2: Get some fresh air.
1: 자, 따라해보세요. One more time.
2: Get some fresh air.
1: 자, 실내에 있어요, 다들. 좀 답답해. 야, 우리 좀 밖에 나가서 바람 쐬자. Let's get some fresh air. Hey, let's step out and get some fresh air.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Go wherever you want. 그 부분. One more time.
2: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1: 한 번 더요.
2: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1: 됐죠. 붙여볼게요. On a motorcycle.
2: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1: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이어서 코로나19 감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1: Sweat over?
2: Yes, sweat over something means to worry about okay. something, be concerned about something.
1: 이게 땀나다라는 얘기인데 원래.
2: 맞아요. 네. 보통 긴장을 하거나 막 갑자기 걱정이 확 생기면은
1: 시금땀
2: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1: Cold sweat 나잖아요.
2: Right.
1: 그러면 자 보세요. 땀이란 단어 이 sweat이 동사로 sweat over something 그러면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거 참 알아두면 좋죠. 그럼 이제 새로운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표현력이 좋아지는 거죠.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이니까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자, 다시 한 번요.
2: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1: Okay.
2: But safety comes first. 자, safety comes first. 무엇이 최우선이다,
1: 그쵸?
2: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인데 safety죠.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에요. Safety comes first.
1: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이제 몇 개 있는데 family도 많이 오죠.
2: Family comes first. 하면 가족이 최우선이다. 어. 가족이
1: 제일 중요하지.
2: 가장 중요하다.
1: 네. Safety comes first.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영어로 가장 그럴듯하게 하는 게 이겁니다. But safety comes first. 그 다음에요.
2: You should always wear protective gear like a helmet and gloves.
1: Protective gear. 아까 safety gear라고 했었는데 protective gear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호장구 같은 것을 착용을 항상 해야 되는데 helmet 발음이요?
2: Helmet.
1: 자. Helmet.
2: Helmet.
1: Or gloves. 아까 knee pads. 그죠? 아까 shin guards. 그죠? 오, 종아리 보호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항상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되고요.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겠습니다.
2: You should also stay under the speed limit and follow traffic regulations at all times.
1: 자, 볼게요. Speed limit 다 아시죠? 속도 제한을 stay under. 그러면 속도 제한 이하로 달린다는 얘기죠. Stay under the speed limit. 넘어간다 할 때는 go over.
2: 네.
1: You should not go over the speed limit. 그 다음에 따르다니까 follow traffic regulations. 교통법규를 따라야 됩니다. 항상은 뭐라고 하나요?
2: At all times.
1: At all times.
2: At all times.
1: 세 단어입니다. 다시 한 번요.
2: At all times.
1: 자, 문장 붙여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2: You should also stay under the speed limit. And follow traffic regulations at all times.
1: 아, 우리 영작 실력이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자, 모터사이클링에 관련된 주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motorcycles. It has been exactly one year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have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It has been tough on everyone. Against this backdrop, motorcycling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You can really feel how popular motorcycling has become.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But safety comes first. You should always wear protective gear like a helmet and gloves. You should also stay under the speed limit and follow traffic regulations at all times.
2: 패턴 프랙티스.
1: 입지형 공부하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서 입이 트이는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천사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실시간 여러분 질문들 정성스럽게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 표현을 골라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2: Mm-hmm.
1: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나 사교 활동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럴 때 next to impossible 이 세 단어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문장이 넣어볼게요.
2: COVID-19 has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1: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표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야. 그럴 때
2: It was next to impossible to get tickets.
1: 표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가 되겠죠. 자, one more time.
2: It was next to impossible to get tickets.
1: 와, 그 친구 고집이 너무 강해서 설득이 안 돼. 설득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
2: Convincing him is next to impossible. Convincing him is next to impossible.
1: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맑은 공기를 쐬다, 바람 쐬다, get some fresh air.
2: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1: As you get some fresh air. 그럴 때 썼었죠.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뭐 바람 쐬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2: I like to get some fresh air during lunchtime. One more time. I like to get some fresh air during lunchtime.
1: 자, 어디 바닷가에 가서 상쾌한 바람을 좀 쐬려고 했습니다. We went to the beach.
2: We went to the beach to get some fresh air.
1: 안전 장비, 보호 장구, protective gear. 넣어볼게요, 문장에.
2: You should always wear protective gear like a helmet.
1: 항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세요. Make sure.
2: Make sure to wear protective gear at all times.
1: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One more time.
2: Make sure to wear protective gear at all times.
1: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아무래도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2: Wearing protective gear can prevent serious injuries.
1: Wearing protective gear can prevent serious injuries.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Well done,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4: I'm mulling over whether to buy a motorcycle.
3: Really? Isn't that a bit high risk?
4: I know someone who rides a motorcycle as a hobby. I really want to have a go myself.
3: Is that so?
4: Yeah, I'll just have to make sure to wear all the proper protective gear.
3: Please do so. Safety comes first when riding a bike.
1: 자, 일단은 모터사이클 살까 고민 중이라는 얘기라고 있는 것 같아요.
2: I'm mulling over whether to buy a motorcycle.
1: Think의 의미로 mull이라는 동사도 쓰죠. 고민 중이다. I'm mulling over whether to buy a motorcycle. M-U-L-L. 자, 그랬더니요.
2: Really? Isn't that a big high risk?
1: 좀 위험하지 않니? Isn't that a bit high risk? 그랬어요.
2: I know someone who rides a motorcycle as a hobby. I really want to have a go myself.
1: Have a go 표현이거든요. 시도하다는 뜻이죠.
2: Yeah.
1: I want to have a go myself. I want to give it a go myself.
2: Give it a try. 같은 말이죠.
1: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요.
2: Is that so? 아, 그래? Yeah, I'll just have to make sure to wear all the proper protective gear.
1: 보호 장비 잘 착용하고 타면 되지 뭐. I'll just have to make sure, 확실히 하다, to wear all the proper protective gear.
2: Please do so. 꼭 그렇게 해. Safety comes first when riding a bike.
1: 오, 나왔네요. 그죠?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One more time.
2: Safety comes first when riding a bike.
1: 모터사이클 탈 때 안전이 최고지. 자, 이렇게 해서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숙제 드릴게요. 138페이지에 1번 문장과 2번 문장 영작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고 저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입지영 공부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 책에도 담아드리고요.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베스트 단행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2: Okay, and that is a wrap for today's 입지영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1: Bye, everyone.
2: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최근에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CEO가 한 사람이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만드는 시대가 매우 보편화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냐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삶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것들을 비즈니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드리면 최초의 영업이익 흑자가 33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그 영업이익 전액을 인센티브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하는 생산성의 격차,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은

0: 저는 2010년에 처음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왓챠라고 하는 영화 추천 서비스를 이제 공동 창업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한 8년 정도 지나서 2018년도부터는 에이블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두 번째로 창업해서 경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서 커머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살만한 뭐 옷이나 뭐 화장품, 뭐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판매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18년도에 출시를 하고 21년도쯤에 이제 김태리 배우님과 매스 마케팅을 한 적이 있어요. TV 광고 뭐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에이블리의 슬로건이 나만의 AI 취향 메이트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AI라는 말을 그 누구도 쓰지 않을 때라서 업계에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 에이블리 대표 개발자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어떤 생각이 납니다. 최근에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CEO가, 그러니까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대표분이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만드는 시대가 매우 보편화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냐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1인당 생산성, 1인당 기업 가치를 만들었던 회사가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이 2012년에 페이스북에 인수가 될 때 기업 가치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조 2천억 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스타그램 구성원의 숫자가 딱 13명. 그러니까 인당 만들어낸 기업 가치가 한 1천억 원 정도. 그게 지금도 아마 깨지지 않는 가장 인당 생산성이 높았던 스타트업의 사례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샘 알트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회사의 수준보다 10배 높은 생산성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는, 되게 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한 얘기를 이제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산성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는 기술의 성능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시대의 담론도 많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쓰면 더 잘 쓸 수 있는지, 또 나아가서는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건 아닙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생산성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에이블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그래프는 저희가 작년에 기록한 연간 거래액입니다. 3조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에이블리에 매달 방문하는 방문자의 숫자입니다. 월간으로 한 1천만 명 정도? 쿠팡에 이어서 한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쇼핑앱입니다. 에이블리의 구성원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저희가 340명인데요. 동종업계에서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거래액이나 방문자가 있을 때 한 2,000명에서 1만 명 사이. 그러니까 에이블리 구성원의 숫자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구성원의 숫자나 거래액이나 방문자를 잘 비교해보면 인당 거래액이나 인당 방문자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동종업계에 있는 같은 플레이어들보다 한 7배에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에이블리가 이렇게 7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인당 거래액, 인당 방문자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게 혹시 기술에 있을까요? 저희가 쓰고 있는 AI 도구가 남들보다 너무 달라서, 너무 독특하고 너무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도 다른 회사들처럼 다 GPT 쓰고요. 제미나이 쓰고 클로드 씁니다. 똑같은 AI 도구를 씁니다. 그럼 뭐 투입하는 예산이 커서일까요? 토큰 예산이 너무 커서? 아닙니다. 저희 회사 아직 작은 회사고 다른 회사들만큼 그렇게 토큰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한 AI 도구를 직접 쓰고 있는 에이블리 팀의 구성원들이 제 생각에는 팀으로서 위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블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팀의 방향과 그 색깔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포인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지금은 수원이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번영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한 20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네요. 20몇 년 전에는 네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 한 새벽 5시 반 정도에 나와서 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창밖을 보면은 버스 창밖을 보면은 편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 고등학교 시절이었지만 그 어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삶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이것들을 비즈니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에이블리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이 이네이블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네이블링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에이블리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커머스 생태계가 셀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창업을 하고 여기서 개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의 상품을 좋아하는 팬덤을 좀 더 쉽게 만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도전과 성공이 조금은 더 쉬워지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성이 구성원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블리가 팀으로서 위대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겁니다. 제가 에이블리에 입사하시는 모든 채용 후보자분들의 마지막 인터뷰에 다 들어가는데요. 이제 1대1로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채용 후보자분은 에이블리의 장점을 위주로 많이 보시고 오신 거죠. 저는 마지막 채용 인터뷰에 들어가서 에이블리의 단점을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가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너무 없고 또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좀 어리다 보니까 뭔가 시니어분들의 비율이 적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 있다. 다 알아서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채용 후보자분들이 듣다가 그 자리에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나 이 회사는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포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유는 우리가 팀으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블리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트가 빨리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10명이 있는 것보다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는 3명이 있는 게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블리의 단점에 대해서도 마지막 채용 인터뷰 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영 전략에 대한 투명한 공유인데요. 에이블리가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사의 방향성을 같이 공유한다 이제 이런 행사인데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행사를 하고 제가 그 자리에 한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정도 되는 그 경영 방향성 전략 문서를 만들어서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구성원분들은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경영 전략에 대해서 경영진 수준의 이해도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에이블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제가 그저께도 에이블리의 오프라인 쇼룸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린 점에 대해서 너무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러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겸허히 듣고 방향을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구성원분들의 전략 이해도가 경영진보다 높은 수준 이게 에이블리 팀의 정말 강력한 강점이자 무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아까 에이블리의 유행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보트가 빨리 가나요? 뭐 이런 유행어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미 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NBA 선수 중에 한 모양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케빈 가넷이라고 하는 선수고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하고 MVP가 되어서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플레이를 했냐, 오늘 플레이의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영화 배우처럼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전날 자기 전에 미리 생각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난미, 내가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팀으로서 너무나 완벽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대부분이 일에서 오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와의 갈등, 뭔가 감정적인 행동이나 어떤 말들 이런 부분에서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에이블리에서 지향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문제를 이기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동료로서 한 방향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옆에 앉아있는 동료를 이기려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이기려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동료가 한 말이 조금 서운하고 내 말을 좀 반박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아, 너도 우리 팀을 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고 팀으로서 플레이하는 것. 이러한 마인드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걸 제도로서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에이블리의 모든 보상의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와 인사고과를 경쟁해서 내가 동료를 이겨야 좋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좋은 성과가 나면 절대평가에 의해서 모두가 좋은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팀이 팀플레이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블리의 경영 1원칙이 윈윈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이제 젤파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젤파는 아니고 이제 M 정도인데요. 저희 기성세대 분들이 우리 젤파 세대를 묘사할 때 제가 볼 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들입니다. 워라벨을 좋아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좀 여유를 갖는 걸 좋아하고 좀 편한 걸 좋아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안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에이블리에서 마주치는 우리 젤파 세대들은요. 지금 한국이 쭉 세대를 거쳐오며 많이 축적된 경험과 자산을 선배분들이 물려주셨고 그걸 잘 물려받아서 그 어떤 세대보다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져야 될 딱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답을 얻으면 우리 젤파 세대들은 정말 정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집에 안 갑니다. 네. 윈윈이라고 하는 경영 철학, 에이블리의 경영 제1원칙이 뭐냐면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잘 됩니다라고 하는 경영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블리의 방문자가 많아지고 에이블리의 거래액이 커지고 에이블리의 매출과 이익이 커졌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돌아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에이블리가 2023년도에 전사 기준으로 최초의 영업이익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연간으로 한 33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다음 해에 그 영업이익 전액을 구성원들 인센티브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이러한 행동에서 느끼는 것은 아, 우리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윈윈이라고 하는 경영 철학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신뢰감을 갖게 하는 어떤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경영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리는 아마 스타트업 업계에서 거의 최초로 비포괄 임금제를 도입한 회사일 겁니다. 에이블리는 1년에 2번 연봉 조정을 합니다. 회사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연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 단위로 연봉을 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성장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것이 팀으로서 에이블리가 위대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발표 서두에 제가 생산성이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있고 기술로서의 도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떤 조직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 시대가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에 주목하고 이 도구에 매몰돼서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산성의 격차,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은 그 도구를 가져다가 쓰는 사람들, 누가 이 도구를 쓰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그 도구를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써나가는지, 팀으로서, 조직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대가 던져준 더 중요한 질문이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탑건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전투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파일럿이다. 저 역시 이러한 말에 공감을 하고 에이블리가 지금 창업을 한 지 한 7년, 8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어리고 경험이 아직 부족한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성원들이 훨씬 더 열심히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의 어떤 의견이자 저희의 경험으로 봐주시고 또 앞으로 에이블리가 만들어 나가는 여러 모습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영상 액션!
2: 강석훈 대표님에게 질문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그 판단을 잘못 내렸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0: 저희가 경영을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은 이제 타입 1으로 놓고요. 이 결정을 내렸을 때 회사의 존립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타입 2로 놓고요. 타입 1은 저와 C레벨들이 거의 한 6개월, 1년 정도 정말 많은 고민과 리서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조금씩 진행을 해보고요. 타입 2는 우리 스쿼드의 리더들을 PO라고 하는데 완전히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예산 구조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마음대로 하고요. 그중에 조금 더 잘 되는 게 있다면 타입 1으로 올라오면서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을 스스로 드랍을 합니다. 아 이거 해봤는데 안 됩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시키는 거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타입 2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남성 앱을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요. 에이블리는 여성 위주의 쇼핑 앱이고요. 예. 남성 위주의 쇼핑 앱으로 4910이 나왔는데 이제 요 쇼핑 앱의 이름조차도 PO가 이제 스스로 지었습니다. 이게 사내 공모에서 뭐 1, 2, 3, 4, 5, 6, 7, 8, 9, 10등에서 쭉 나왔는데 1등 한 거를 안 쓰시고 그냥 본인 마음대로 4910으로 지어서 하셨고요. 그게 잘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됐을 때 드랍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입 1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1년 단위의 재무 계획이라든지 뭐 현금 흐름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는 오프라인 쇼룸을 몇 개의 매장까지 확대할 것인가 뭐 이런 결정들 이런 거는 이제 C레벨이 직접 관여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까지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7년, 8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그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블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셀러라도 들어와서 쉽게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 플랫폼이고 그 생태계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다섯 개의 경영 전략이 필요하고 이걸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이것과 연결되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오히려 훼손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각각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됐어요. 이야.

길가에 드리운 그림자의 길이가 부쩍 길어졌습니다. 오후 5시만 넘어서도 창틀 너머로 비쳐드는 가을 햇살이 황금빛으로 비스듬히 눕고 6시 정도만 돼도 이제 제법 캄캄하죠. 이번 10월 8일 금요일은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여름 철새가 떠나고 기러기 같은 겨울 철새가 찾아오며 완연한 가을이 깊어지는 할로이기도 했는데요. 겉옷의 앞섬을 저절로 여미게 되는 이맘때면 굳이 달력을 보지 않아도 공기가 먼저 일러주죠. 한 해의 모퉁이를 돌아 또 하나의 계절이 깊어가고 있구나 하고요. 방송가족 여러분, 치열한 이 이민생활의 하루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재촉하지만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본 10월의 하늘은 아무런 말 없이 그저 푸르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가만히 보면 무언가를 더 채우지 않아도 저 하늘처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 삶의 찬양,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한웅재의 소원. So

학창시절에 문학부 지내신 분들 계세요?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뭐 이런 시 낭독했었던 그 시절 말이죠. 이 프랑스 시인인 레미드 구르몽의 낙엽이라는 이런 시도 있지만 가을 숲을 걷다 보면 발밑에서 바삭거리며 부서지는 낙엽 소리를 듣게 되죠. 붉고 노랗고 형형색색으로 물든 잎들이 가지를 떠나 흙으로 돌아가는 풍경은 언뜻 보면 참 쓸쓸해 보이지만 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다정한 생명의 섭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지와 잎자루 사이에 떨켜라는 아주 얇은 세포막을 만든대요. 여름 내 나뭇잎이 만들어낸 영양분을 줄기로 거두어들이고 반대로 줄기에서 잎으로 가던 수분의 길은 서서히 닫아놓는 일종의 경계벽이라고 하네요. 만약 나무가 잎을 그대로 매단 채 겨울을 맞는다면 넓은 잎사귀를 통해 소중한 수분을 모두 빼앗겨 나무 전체가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잎을 떨어뜨리는 일, 그것은 나무에게 있어 결코 생명을 포기하는 패배가 아닌 거죠. 살아남기 위해 다가올 그 추운 겨울바람을 견뎌내고 이듬해 봄에 새로운 파란 싹을 틔워내기 위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겉옷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는 결단이자 거룩한 자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더 신비로운 건요. 초록빛 엽록소가 사라지고 수분이 차단된 바로 그 결핍의 순간에 잎사귀 속에 숨겨져 있던 붉은 안토시아닌과 노란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비로소 제 색깔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와, 우리가 가을날 감탄하며 바라보는 그 찬란한 단풍은 실은 나무가 자기 몸의 일부를 눈물겹게 비워낼 때 터져나오는 가장 눈부신 고백인 셈이네요.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이런 나무와 닮아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이뤄놓은 성과, 사람들의 인정, 내려놓지 못하는 불안과 욕심의 무게까지 두 손 가득 꼭 움켜쥔 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나뭇가지가 부러질 듯 휘어지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쓸쓸하고 텅 빈 시간은 무언가를 빼앗긴 자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차디찬 겨울을 버텨내라고 껍데기 같은 욕심을 털어내고 여러분이라는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빛깔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삶의 거룩한 떨켜를 만들어가는 중인지도 모르니까요. 비워내야 비로소 보이고 내려놓아야 깊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 비움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백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빽빽하게 자리하고 계실까요? 뭔가 더 잘해내야 된다는 그런 자책감일까요? 아니면 내일 당장 맞닥뜨려야 할 삶의 무게에 대한 염려이신가요?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무력감 같은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하지만 눈을 감고 마음의 망원경을 높고 아득한 시간 너머로 돌려보면 우리 삶의 걸음이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꽃이 만발하는 봄과 여름이 있다면 마른 잎을 반드시 떨구어야 할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힘차게 씨를 뿌릴 때가 있지만 빈 들판을 바라보며 겨울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버릴 계절이 없다고, 여러분이 지나온 그 시린 골짜기마저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익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남몰래 삼켜낸 여러분의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내셨던 그 수고와 또 여러분의 기도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은 없겠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심으셨잖아요. 그 심은 대로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어느덧 이번 주 내 삶의 찬양도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무가 겨울밤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잖아요. 그것은 봄부터 부지런히 잎을 떨구고 스스로 물기를 말려 자기 몸을 비워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나를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0: 살다 보면 보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화재나 폭풍 피해를 입어서 보험 클레임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또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피해가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보험 클레임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보험 약관과 실제 피해 내용을 근거로 보험사와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험 클레임은 협상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주실 수 있는 바른길 보험조정사 김민영 대표님을 모시고 보험 가입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김민영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굉장히 젊고 굉장히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이런 일을 하시면 좀 연륜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젊어 보이시는 거죠?
1: 네. 생각보다 나이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요즘은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뭐 그만큼 아름답고 멋있다는 표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 김민영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네. 저는 방금 말씀해주셨던 대로 바른길 보험조정사. 법인명은 마이펫 솔루션의 대표 김민영입니다. 저는 현재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DC, 펜실베니아, 뉴저지, 또 테네시주에서 퍼블릭 어저스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방금 퍼블릭 어저스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직업을 지금 들으면서 처음 듣는데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도대체 보통 이제 보험 조정사들이 있으시잖아요. 보험을 네. 클레임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런데 이 퍼블릭 어저스터가 어떤 직업입니까?
1: 퍼블릭 어저스터라는 이 제도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해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회사가 모든 피해를 알아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험 가입자도 이 보험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디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같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보험사에 설명해야 하는데요. 일반 소비자가 이러한 보험 약관을 이해하고 피해 원인이나 범위, 수리비 등을 정확히 정리해서 보험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보험회사를 위해 일하는 어저스터는 별도로 우리 보험 가입자가 직접 선임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는 그런 퍼블릭 어저스터가 제도가 있고요. 집이나 가게 이런 데에 화재나 누수와 같은 보험 사고가 나면 퍼블릭 어저스터를 고용하셔서 사업주나 집주인을 대신해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또 보험 약관상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손해액을 정리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협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퍼블릭 어저스터라는 직업이 네. 보험 가입자를 위한
1: 맞습니다.
0: 분이시네요. 마치
1: 네, 맞습니다.
0: 이 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1: 네,
0: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1: 네.
0: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보통은 그냥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거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그렇죠. 어렵고요.
1: 네.
0: 저도 안 해본 것 같아요.
1: 대부분이 네.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게 커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험사의 결정을 그대로
0: 그렇죠.
1: 믿는 경우가
0: 네,
1: 많고
0: 그렇죠.
1: 근데 그게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잘못 그런 조사로 인해서 사실은 네.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0: 네.
1: 있고 혹은 보상액이 더 커야 하는데 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것들을 그런 보험 가입자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퍼블릭 어저스터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이제 사고가 나면 네. 어저스터가 나오시잖아요.
1: 네.
0: 또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1: 그렇죠.
0: 하겠죠.
1: 네.
0: 그러면 그 뒤에 수많은 약관들을 우리가 네. 알 수도 없고
1: 그렇죠.
0: 보험회사의 어저스트와 퍼블릭 어저스트는 완전히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입장 자체가 다르니까.
1: 네, 보험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게 커버가 되는 보험인지 혹은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보험회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저스터를 네. 보내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직접 직원일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1: 혹은 네. 보험회사가 외부 업체에 맡긴 인디펜던트 어저스터일 수도 네. 있어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말씀하신 대로 보험회사의 요청을 받아서 클레임을 조사하고 네. 보험사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0: 네.
1: 반면 저와 같은 퍼블릭 어저스터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선임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입자를 대신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피해 범위나 손해액 같은 경우를 정리하고 이런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검토를
0: 네.
1: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회사 어저스터는 보험회사를 대표해서 클레임을 핸들링하고
0: 네.
1: 퍼블릭 어저스터는 보험 가입자를 대표해서 클레임을 준비하고 협상해서 같은 사고를 담당하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업무를 네, 수행하는지가 네.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정말 이게 협상을 통해서 네.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조건을 들고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고 손해를 낼 수 있는 거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1: 맞습니다.
0: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 퍼블릭 어저스트가 한인으로서는 저는 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1: 네, 네. 제가 아마 동부 지역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 그러시군요.
1: 네.
0: 그러면 그만큼 이제 한인들은 좀 생소할 네. 수밖에 없겠네요.
1: 네, 네. 네.
0: 그럼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네. 어떻게 이런 길을 걷게 되셨는지요?
1: 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거는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0: 아, 그래요? 네. 네.
1: 미국에 와서 제가 바로 이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0: 네.
1: 미국에 대해서 제가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고
0: 맞아요.
1: 그래서
0: 네.
1: 아, 그럼 미국의 보험 제도는 뭐가 다를까?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0: 네.
1: 주변에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게 보험 보상이 되는지 혹은 이게 맞는지를 몰라서
0: 네.
1: 보험 클레임을 아예 안 하시거나
0: 네.
1: 혹은 사비로 수리하는 그런
0: 네.
1: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0: 네.
1: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워커힐 호텔이라는 곳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호텔이라는 곳 자체가 다양한 고객의 이런 이야기나 니즈를 듣고 파악하고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 부서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15년 정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0: 네.
1: 거를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보험 공부를 하다가 이 퍼블릭 어저스터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0: 아,
1: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제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0: 아, 대단합니다.
1: 네.
0: 호텔리어셨군요.
1: 네, 맞습니다.
0: 정말 많은 분들을 고객들을
1: 네.
0: 이제 만남을
1: 네.
0: 이어가셨고
1: 네.
0: 거기에서 정말 그 노하우가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 경력들이 고스란히
1: 네.
0: 직업에서
1: 네.
0: 적용이 되는 거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 과거가 미국에 오셔가지고도 더 빛을 발하시거든요. 네. 아, 오늘도 이제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거 아시고 또 아마 또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도
1: 네.
0: 챙기실 것 같아요.
1: 네,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0: 네. 아, 저도 굉장히
1: 네.
0: 관심이 가요. 네. 네. 너무 멋진 직업인 것 같고요.
1: 감사합니다.
0: 또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런 잡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인 동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1: 네.
0: 지금까지는 대변자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1: 네,
0: 네 좀 많이 알려줘야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많이 네, 알려드리고
0: 네.
1: 싶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모셨고요.
1: 네. 네.
0: 보통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겠는데요.
1: 네.
0: 보통 이제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나무가 쓰러져서 지붕이 파손이 되면은 가장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확인을 해야 하거나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이죠.
0: 안전,
1: 저희
0: 네.
1: 사람의 이제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누수가 생겼거나 혹은 나무가 쓰러져서 화재로 이어지거나 전기로 이어지거나 이런 붕괴 위험이 있으면 먼저 대피하고 911이나 뭐 필요한 응급기관에 연락을 해야 되고요.
0: 네.
1: 둘째로 누수의 경우는 그 누수가 더 커지지 않게 메인 수도 밸브를 잠그거나 혹은 플러머를 부르고 또 만약에 나무가 쓰러졌을 경우에는 나무를 치울 수 있는 업체를 부르고 네. 나무를 치우고 방수포를 덮는 등 추가 피해를 일단 막아야 하는데요. 네. 이는 저희가 가입한 보험 내에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0: 먼저 해야 되는군요.
1: 네, 그 네. 의무를 긴급 의무 조치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보험 클레임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0: 오히려 그렇군요.
1: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네. 네. 보험사가 정가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보통 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보험사에 바로 전화를 해서 네.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먼저 긴급 의무를 해야 할 책임을 네. 먼저 해야 되는 거군요.
1: 네. 연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피해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 네. 노력하는 것도 네. 이런 노력을 보여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그렇죠.
1: 네.
0: 그만큼 시간이 지체가 될수록 피해액도 커지는 그렇죠. 거고 또 보험사의 부담이 더 커질
1: 맞습니다.
0: 수밖에 없을까?
1: 네.
0: 보험사로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아, 이게 이런 절차가 있군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현장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피해 물건들을 철거하기 전에 네.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피해 직후에 사진과 동영상을 남겨놔야 합니다.
0: 사진과 동영상요?
1: 네. 네. 그러니까 전체 공간을 넓게 촬영하기도 하고요. 네. 또 손상된 부위를 가까이 찍어야 하고 만약에 누수라면 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원인 장소, 네. 피해가 이어진 공간 이런 걸 순서대로 기록해놓으면 아주 많은 도움이 네. 되고요. 그리고 클레임을 바로 보고하고 이런 접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클레임을 하기 전에 확인된 사실을 간단히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1: 사고를 발견한 시간과 경위, 현재 보이는 피해, 또 물을 만약에 잠갔거나 긴급 업체를 불렀다면 그런 내역,
0: 네.
1: 그리고 그런 관련된 사진, 혹은 네. 그리고 나의 보험 증권, 보험 약관
0: 네.
1: 이거를 준비하고 보험사나 에이전트에게 신속하게 사고를 네. 알리면 됩니다.
0: 우선은 가장 안전 처리를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부터 좀 먼저
1: 맞습니다.
0: 처리하기 전에 먼저 찍어야 되겠네요.
1: 사진을 많이 찍어놓으셔야
0: 아,
1: 최대한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나중에 보험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당시 피해 당시에 피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0: 네.
1: 여기까지가 끝이다라고 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네.
0: 사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미국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1: 맞습니다. 증거싸움입니다.
0: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든지 사진이 가장
1: 네.
0: 동영상 같은 것이 가장 네.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급하게 좀 막 찍으시고
1: 네.
0: 해서
1: 네.
0: 찍어놓은 후에 이제 뭐 쓰는 거는 나중에
1: 네.
0: 쓰셔도 되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네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클레임을 진행할 경우에도 내가 생각한 이게 이런 것 같다라고 추측해서 말하기보다는
0: 네.
1: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전문가의 판단을 듣고 왜냐하면 처음 보험 클레임을 할 때부터 보험사에는 모든 기록이 남기
0: 네.
1: 때문에 추측상으로 오래돼서 된 것 같다 이러면 바로 보험은 거절 되고 이래서 이런 것 같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보험 약관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면
0: 네.
1: 그걸로 인해서 거절되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바로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의무이긴 하지만
0: 네.
1: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0: 네.
1: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심리전일 수도 있는데
1: 맞습니다.
0: 약간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다라고 딱 말을 하는 상대랑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라면서
1: 그렇죠.
0: 얼버무리면은
1: 네.
0: 이쪽에서도 굉장히 또 강하게 딱 거절을
1: 네.
0: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자신 있게 주장을 하는 것이 당당하게
1: 네,
0: 뭐 영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1: 네.
0: 확고하게 얘기하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1: 네, 그렇지만 네. 그 확고한 것은 사실에 기반하여
0: 증거가
1: 정확한 증거에 기반하여
0: 네, 네, 네.
1: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드렸던 분들을 보면 말을 잘못해서 너가 맨 처음 클레임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0: 네.
1: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지? 이렇게 되면은
0: 네.
1: 클레임에 혼동이 크게
0: 네.
1: 생길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보통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1: 네.
0: 때 심지어 뭐 교통
1: 네.
0: 그 약간 차가 부딪히는
1: 네.
0: 경우에도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1: 네.
0: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무엇이 이게 법적으로
1: 그렇죠.
0: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1: 네.
0: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퍼블릭 어저스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1: 제일 보는 게 제일 안전하죠.
0: 제일 좋군요. 네. 일단 말을 하지 마시고 기록만 잘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1: 네.
0: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1: 네.
0: 보험사에서 나와서 보험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금액이 측정이 되는데 좀 적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1: 그렇죠.
0: 훨씬 더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면 좋겠죠.
1: 네.
0: 그런데 이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이 금액이 최종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1: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이
0: 네.
1: 반드시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 보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이 처음 지급되는 보험 금액은 보험사가 현장 조사 당시 확인한 피해와 그리고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 금액만 보고 많다거나 적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먼저 보험사가 제시한 세부 견적서를 확인을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혹은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이 면적이나 수량은 정확한지 그리고 기존 우리가 갖고 있던 자재들과 비슷한 동급으로 적용이 됐는지 그 보험 처리를 위해서 네. 이 철거나 폐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요.
0: 네.
1: 또 보험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그 보상금이 제시돼도 그 액추얼 캐시별로라고 해서 처음에만 지불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리커버블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공사가 마무리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0: 네.
1: 공사가 다 마무리하고 얼마가 준다라고까지 그 견적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험사에서 받은 체크 금액을 보고 이게 전체 보상금이 확정됐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의 견적 그리고 내가 받은 지급 내역을 네.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럼 본인도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1: 그렇죠.
0: 그리고 그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시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본인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도 보통 이제 정해진 금액이라는 게 있으니까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기도
1: 네.
0: 하고 그러면 이 최종 결정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고 그리고 주신 이 보험사에서 준 금액이 실제로 수리를 하기 어렵다. 그 정도 금액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사에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물론입니다.
0: 아, 네. 네. 그럼 그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보험사의 견적만으로는 실제 공사나 이런 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0: 네.
1: 혹은 처음 현장 조사 당시에 보이지 않았던 피해가 실제 공사 중에 발견되면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요.
0: 네.
1: 요거를 보험 클레임에서는 서플리멘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 처음에는 천장에 물이 샌 정도거나 벽에 물이 샌 정도로 보였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하느라 철거해보니 벽 안에 단열재나 뭐 목재까지 젖어 있거나 바닥재를 드러내보니 하부 바닥까지 손상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피해는 그 철거를 해보지 않으면 최초 현장 조사 당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 견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피해가 발견되면 바로 수리를 계속하기보다는 먼저 작업을 잠시 멈추고 그 현장 사진과 영상을 또 한 번 더 남기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수분의 문제라면 수분 측정값이나 손상된 자료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서 보험사에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러면 재검사, 재인스펙션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제시한 그런 재요청한 자료를 그 기반으로 추가 승인을 만약에 요청한다면
0: 네.
1: 그렇다면 이제 서플리멘탈 그 펀드가 나오는 거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럴 때 수리 업체의 설명이나 추가 견적 이런 거를 함께 제출하면 그거를 보험사에서는 추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1: 네.
0: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네. 벽 안이나 바닥까지 손상이 된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고
1: 네, 네.
0: 그리고 처음 클레임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해가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이제 청구를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다만 네. 이제 공사 중 발견된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보상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이런 새로 발견한 손상이 우리가 지금 접수한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보험 약관상 그 부분이 네. 보험 대상인지 그리고 보험사에 적절한 시점에 통보하고 보험사가 확인할 기회를 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0: 네.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간단하진 않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이거를 밝힌다는 게
1: 네.
0: 개인으로
1: 네.
0: 이거를 증명한다는 게 쉽지 않을
1: 어렵죠.
0: 것 같은데
1: 네, 어렵죠.
0: 그러면
1: 네.
0: 이제 퍼블릭 어저스로서는 네. 이거를 증명을 더 잘하실 수 있으신 거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현장 경험을 있다 보니까
0: 네.
1: 저의 이제 최대한의 목표는 현장 맨 처음에 현장 이니셜 인스펙션 때
0: 네.
1: 추가 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더 많은 부위를 제가 인스펙션을 함께 하면서
0: 네.
1: 이 부분도 피해가 보인다, 이 부분도 피해가 보인다라고 했지만 막상 공사를 하거나 혹은 견적의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공사를 담당하시는 제너럴 컨트랙터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미팅을 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그런 자료를 더 준비해서
0: 네.
1: 그렇게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이 많아요. 앞서 말씀하신 사진, 동영상 뭐 이런 것도 기본으로 챙겨야 하지만은 영수증, 수리 견적 가운데 어떤 자료들을 가장 좀 잘 챙겨둬야 할까요?
1: 근데 사실 보험 클레임에서는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볼 수 없고 역할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진과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당시 상태와 범위를 보여주는 거고요. 영수증 같은 경우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부분, 혹은 임시 거주가 필요할 경우 임시 거주에 대한 네. 영수증, 장비가 필요할 경우 장비 대여비, 임시 영업장을 사용해야 되면 임시 영업장에 대한 실제 지출, 이런 거를 네. 입증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그런 수리 견적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얼마나 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네. 배관공이나 혹은 지붕업체, 엔지니어 같은 전문가의 보고서는 사고 원인과 필요한 공사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아, 참 챙겨야 될 것들이 많네요.
1: 네.
0: 전 좀 반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들으면서 그냥 보험사에 클레임하고 거기서 알아서 해주면
1: 그렇죠.
0: 네, 그러면 끝났구나 생각을 네. 하는데 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험사에 다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해야 할 네. 일이 있고 또 보험 조정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네. 것을 알고요. 또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잘 몰라서 네.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언뜻 잘 몰라서 모르고 한 행동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데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될 말, 그리고 애매모호한 말들, 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가장 큰 실수 같은 경우는, 뭐, 현장 피해 당시에 찍은 사진이나 혹은 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누수나 이런 경우에 젖은 자재나 혹은 고장난 부품 혹은 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고장난 물건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0: 아, 버리고
1: 네.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0: 그렇죠.
1: 네, 제거를 해야 하긴 네. 하지만 제거하기 전에는 충분히 촬영하고 기록을 남겨놓고 가능하면 샘플이나 부품 등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아, 이게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도 그 어저스터가 와서 현장 조사를 하는데 그 어저스터도 눈으로 확인을 해야 이거를 기록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근데 한국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저분한 걸 못 참으시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다 버려버리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하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0: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네. 흔히 홍수가 났을 때 네. 지하가 새는 경우에
1: 다 버려버리죠.
0: 우선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쌓아두는 거니까 네. 또 이제 곰팡이가
1: 그렇죠.
0: 이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1: 네.
0: 그냥 우선은 청소차 오면 네. 그냥 다 버려버리는데
1: 네.
0: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증거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꼭 잘 어디 뭐 차고 한쪽편에다 모아두셔도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외부 뒤에다가 좀 놔두셔도
1: 네,
0: 괜찮죠.
1: 그 전문 업체를 부르면 전문 업체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거나
0: 네.
1: 그래서 더 이상 추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혹은
0: 아,
1: 만약에
0: 네.
1: 꼭 버려야 한다면 사진을 충분히 현장 사진을 충분히 찍어 놓으신 후에 왜 버렸는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0: 네. 네. 방금 네. 전문 업체라고 하셨어요.
1: 네.
0: 이런 물건을 또 이렇게 치워주는 전문 업체가 있군요.
1: 네, 이제 특히나 이제 누수 같은 경우 혹은 화재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거를 이제 보험사에서 얘기할 때는 미리게이트 혹은
0: 네,
1: 그러니까 피해 미리게이트
0: 네,
1: 하거나
0: 네, 충재자라는
1: 네,
0: 거죠.
1: 혹은 레스토레이션에서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복구 서비스를
0: 네.
1: 하는 긴급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업체는 보험사에 클레임을 했을 경우 보험사가 보내줄 수도 있고
0: 네.
1: 혹은 내가 로컬에서 급하게 중요하게 필요해서 하면
0: 네.
1: 그 업체를 쓰셔도 되고
0: 네.
1: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0: 네.
1: 말리시고 뜯으시고 이런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긴급 조치는 그저 그냥 물을 끄고
0: 네.
1: 혹은 플러머를 부르는 정도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문 업체가
0: 네.
1: 직접 뭐 젖은 물 그 자재를 뜯거나 말리거나 이런
0: 네.
1: 거는 전문 업체에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건 다 보험 커버가 되는 거죠.
0: 아, 이런 것도
1: 네.
0: 보험 커버가 되니까.
1: 네, 같은 피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런데 힘들게 청소를 하고
1: 네, 많이 하세요.
0: 아니요. 그냥 많이가 아니라 대다수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홍수가 났다 네. 지하가 샌다 그러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가서 치워주기도 하고
1: 그래서 다들 끝나고 네. 막 허리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 너무 많이
0: 맞아요.
1: 봤어요. 저도 네 그걸
0: 아니,
1: 밤새 막 치우셔가지고
0: 맞아요.
1: 네.
0: 이거는 정말 알려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제발 치우지 마시고
1: 네. 네,
0: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셔서 직접 더 깔끔하게 네. 곰팡이가 또 생기지 않을
1: 네.
0: 수 있도록
1: 드라이아웃을 하시는
0: 다 하시니까
1: 네.
0: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시고 보험회사에 네. 연락하셔서 이분들이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면 우선 급하면은 먼저 그냥
1: 네. 부르셔도
0: 네 부르셔서
1: 긴급, 서비스이기
0: 긴급 서비스로
1: 때문에.
0: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가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0: 네.
1: 피해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을 약간 사실처럼
0: 네.
1: 이래서 된 것 같아요라고
0: 네.
1: 그래서 발견한 내가 사실을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전문가 판단과는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0: 네.
1: 예를 들어서 오래돼서 그런 것 같다고 표현했을 경우에
0: 네, 네.
1: 이런 경우는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고요.
0: 네.
1: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백완파열이라는 그런 서든 이벤트라면
0: 네.
1: 이거는 보험의 이런 커버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첫 표현이 불필요한 클레임 혼선을 막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방금 제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뭐 이런 긴급 조치 서비스와
0: 네.
1: 이런 조치와 수리를 혼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리를 해버리면 뭐 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한 후에 수리를 하는 것은
0: 네네.
1: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보험사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를 하고 하면 이거를 다시 파악하는
0: 네.
1: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0: 아, 청소는 이해가 되는데
1: 네.
0: 수리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1: 맞습니다.
0: 많으세요?
1: 네. 수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현장 조사를 처음 한번 하고 이 정도에서 하면 되겠다고 수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피해가 있는데
0: 그렇죠.
1: 이미 수리를 끝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입증하는 게 오롯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보험
0: 그러네요.
1: 가입자의 몫이고
0: 네.
1: 이미 공사를 해버렸으니까.
0: 보험사의 네. 일을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밝히기가 어려워요.
0: 네.
1: 그래서 이왕이면 좀 현장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현장 보존은 이 사건의 기본이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우리 너무 부지런하시고
1: 네.
0: 또 굉장히 또 한국 분들이 급하시잖아요.
1: 네,
0: 못 기다리시고 난
1: 네.
0: 해버리고
1: 네.
0: 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때 그런 것 같아요. 꼴이라는
1: 네.
0: 말을 이제 하시면은
1: 네.
0: 보상을 그만큼 못 받으신다는 거 알고요. 미국 사회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제도들이 잘 되어 있기
1: 맞습니다.
0: 때문에 아시기만 하면은
1: 네.
0: 정말 편하게
1: 네.
0: 고칠 수도 있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우리 김민영 퍼블릭 어저스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네, 잠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말씀해 주셨는데 노래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번 듣고 계속 말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1: 저는 G.O.D의 길 를 듣고 싶습니다.
0: G.O.D의
1: 너무 옛날 노래. 제 이제 나이가
0: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
1: 네.
0: G.O.D가 요즘 다시 또 활동을
1: 네.
0: 또 모여서 하더라고요.
1: 네.
0: 멋있는
1: 네.
0: 우리 한국의 남성분들이죠.
1: 네.
0: 그 지금은 이제 이 G.O.D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이제 아줌마들이 되시고 아저씨들이
1: 네.
0: 저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네, G.O.D의 길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또 우리 대표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한번 좀 연락처를 한번 주십시오.
1: 네,
0: 네.
1: 저는 제 전화번호 제가 바로
0: 네.
1: 드리겠습니다. 240-659-9286.
0: 네, 240-659-9286. 240-659-9286. 바른길 보험 조정사이시고요. 네, 회사 이름이
1: 네.
0: Right Path Solutions입니다.
1: 네.
0: 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우선은 240-659-9286. 우리 김민영 대표님의 직접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고요. 네. GOD의 길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바른길 보험조정사 김민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을 조정할 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좀 더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팁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것이 보험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약관을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은 사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인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충분히 읽을 시간을 주시지도 않고 사인하라고 하면 그냥 네. 사인하고 뭐 병원에서도 네.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아마 보험약관을 다 읽으시고 사인을 하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 거의 하고요.
1: 뭐 100에서 2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네. 다 볼 수 없으실 거예요.
0: 볼 수 없다는 네. 거죠. 네. 네. 거기에는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라기보다는 보험사 입장에서 쓴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 정도나 좀 손해를 볼 수 있을지는 퀘스천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피해를 봤을 때 그 보상이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내가 계약한 이 보험이 일반 소비자로서는 어디까지가 보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물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일이 일어났을 때 막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네. 힘들고요. 어떻게 확인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바닥이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물피해일 경우에 바닥이 뭐 젖어 있거나 벽이 젖어 있더라도 이 젖은 원인이 네. 갑작스러운 배관의 파열이라든지 갑작스러운 누수 인지 혹은 오랫동안 조금씩 반복된 누수인지 네. 혹은 지표수가 들어온 홍수인지 혹은 하수의 역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네, 일반적으로 그런 오래된 반복된 누수 같은 경우는 웨어앤테어나 유지관리 문제 자체로 클레임 대상 자체가 제외되고요.
0: 네.
1: 플러드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갖고 있는 홈오너 팔리시 주택보험하고는 별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플러드 보험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런 하수경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대부분 엔돌스먼트, 그러니까 특별조항으로,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0: 그래서 보통 네. 플러머 같은 경우, 부를 네. 경우 그냥 개인이 돈을 내잖아요.
1: 네,
0: 그럼 보험이 또 따로인 거군요.
1: 플러드 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1: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보면 보험 약관 주세요 하면 한 5장짜리 데클레이션 네. 페이지 네. 그냥 기본 안내서를 주는데 네. 그것만 봐서는 사실 부족하고요. 그럼 보험 본문 약관이라든지 혹은 말씀드렸던 특약, 엔돌스먼트 나 혹은 제외 조항, 익스클루전, 또 혹은 디덕터블, 우리 자기 부담금이 네. 또 보험에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이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리밋 이런 조건을 같이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고 전에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나의 집이나 사업장에 이런 것들이 보장이 어떻게 보장이 네. 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시는 게 사실 네. 중요하고 사고 후라면 실제 내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에 해당하는 약관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사고 후에는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그 조항만 좀 찾아서 보실 네네. 수 있고. 계약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것들, 네. 특히 이제 워싱턴 지역에 뭐 홍수나 네. 또 폭우, 강풍, 네. 눈사태 이런 거 났을 때
1: 네.
0: 그런 것들은 지붕 피해가 좀 여기는 바람 때문에 또 네. 있기도 하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은 미리 좀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네. 사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싱턴 지역에서는 폭우가 많기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한 여름철에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래 몇 년 전에도 강풍으로 인해서 네. 지붕이 굉장히 좀 손해를 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나무가 많다 보니까 네.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주택에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폭풍이나 나무로 인한 피해,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도로도 나무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1: 네.
0: 있고요. 그럼 이런 피해는 좀 일반적으로 다른 피해들과 좀 구분이 되는지
1: 네.
0: 네, 어떤 확인을 해야 할까요?
1: 우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완전을 확인하는 게 네. 항상 제일 중요하고 이런 쓰러진 나무나 전선에는 접근하지 말고요.
0: 네.
1: 이 만약에 구조물에 구멍이 생겼다면은 그런 업체를 불러서 임시 방수 조치를 하고
0: 네.
1: 전후 사진을 또 남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붕이나 외벽뿐 아니라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천장 혹은 안에 단열재, 벽, 바닥, 전기 혹은 그로 인해서 개인 물품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까지 이동한 물의 경로를 확인해야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도 나무를 제거하는 게 무조건 보험 대상에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트레일 리무벌 또 그 약관이 네.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잔해 제거비 그리고 만약에 울타리가 펜스나 이런 부속 구조물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 그리고 건축법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 비용 네. 뭐 집을 만약에 지붕에 구멍이 뚫리면 집을 살 수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땐 추가 내가 다른 그런 생활할 곳을 구해야 되니까 이런 생활비 이런 것들이 어떤 한도나 조건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0: 많이 어렵고요. 네. 지금 뭐 말씀 들으시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네. 못한 부분들까지도 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그 나무가 만약에 우리의 나무인지 이웃의 나무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나무가 이웃나무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이게 보상이 결정이 될지 에 대해서는 좀 나무의 그 소유주 이게 우리 나무인지 혹은 이웃의 나무인지 아니면 퍼블릭의 나무인지 네. 이런 것도 약간 판단하는 게 좋아요.
0: 나무가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네.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1: 맞아요. 나무로 구멍 뚫려서 지붕 안에 물 새는 경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0: 너무 많고요.
1: 네. 네.
0: 저는 이 집을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다가 네. 지금 나무들이 뭐 100년도 넘은 맞아요.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집 속에 나무 속에 집이 이렇게
1: 맞아요.
0: 밑에 있는 경우 보면 네.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불안한
1: 저도
0: 경우도
1: 그런
0: 있더라고요.
1: 폭풍이나 네. 비가 온다고 하면 먼저 불안해지.
0: 그렇죠.
1: 네. 네. 왜냐하면 네. 그 나무가 꼭 지붕이 아니더라도 창문을 깰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네. 창문을 깼는데 만약에 계속 폭풍우가 오고 비바람이 오면 그 비가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 피해까지 이제 엄청 커지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참 나무를 다 자를 수도 없고 네. 이게 나무가 주는 그 자연의 이로움이 네. 많이 있지요.
1: 그렇죠.
0: 그런데 또 항상 좀 약간 불안한 요소도 있는데
1: 네.
0: 이런 경우도 좀 미리 대비를 하셔서 아시면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될 건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금전적으로도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 보통 이제 개인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주택을 생각해서 이제 네. 질문을 할 수 있지만
1: 네.
0: 식당이나 가게 같은 비즈니스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1: 네.
0: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물 피해가 발생하면 사실 며칠 또는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이 영업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건물이나 장비 피해 외에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실도 보험으로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네, 이런 비즈니스 레지덴셜 아니면 커머셜 이런 사업체 클레임은 네. 시설 복구비만 보면은 보험으로 보면 안 되고요.
0: 네.
1: 대신 이제 약관을 확인해야 되는데 약관에 비즈니스 인컴 또는 비즈니스 인터럽션이라는 보장이 있다면
0: 네.
1: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약관상 보상되는 이 손해로 운영이 중단된다면
0: 네.
1: 그거에 대해 정상 운영비나 계속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 혹은 순이익 이 부분들 검토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만약 현장이 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임시 장소를 임대해야 되거나 장비를 임차해야 되거나 혹은 뭐 외주 작업을 맡겨야 되거나 고객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가 비용을 사용한다면 extra expense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매출 감소액 전체가 대부분 많이 오해하시는 게 매출의 감소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 보험이 될 거야라고 하는데
0: 네.
1: 그건 아니고요.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금액을 과거 매출 이런 거하고
0: 네.
1: 비교하고 이런 걸 반영해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인터럽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세금 보고서나 월별 손익 계산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또 커머셜을 네. 또 하시는 분들은
1: 네.
0: 좀 이제 다르게 좀 더 보상에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1: 맞습니다.
0: 부분들이 많이 있고
1: 네.
0: 개인이 좀 감당하기는 힘들
1: 어렵죠.
0: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네. 여러 가지 뭐 그런 필요한 서류도
0: 네,
1: 많고
0: 서류도 네. 네, 준비도 하셔야 돼요.
1: 다만 이 영업 중단 보상은 자동은 아니고요. 그
0: 네.
1: 본인이 비즈니스 그 팔리스에 들어있는 거에 이런 커버리지가 있거나 그리고 이 피해, 이 영업 중단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보상이어야
0: 네.
1: 되고 그다음에 이 기다리는 기간 뭐 한도 이런 것들 엑스트라 익스펜스든 어떤 것들 다 한도들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비즈니스 보험도 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보험사가 클레임을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이게 또 다시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클레임을 했을 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거절된 클레임도 다시 또 클레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1: 네, 물론입니다. 먼저 만약에 보험사가 클레임을 거절한다면 네. 구두 설명으로 그냥 클레임 거절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반드시 디나이얼 레러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거절한 것이 어떤 약관을 조항을 적용했고 어떤 사실을 근거로 이 보험 클레임을 거절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사고 원인 보고서, 현장 사진, 그다음 업체의 기록, 전문가 의견, 그리고 보험사가 현장 조사 당시 했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네.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새로운 자료나 그 근거 자료나 잘못 이해된 사실이 있다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노후로 보았던 사고가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파손이었다는 전문 업체의 근거 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네. 할 수 있고요. 또 오래된 클레임 혹은 이미 클로즈된 클레임도 약관이나 사고일, 법적 기한, 기존 합의 내용, 남아있는 자료에 따라 추가 검토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뭐 일괄적으로 다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보험 약관에 따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클레임인데 단순히 금액 분쟁이라면 이거는 어프레이저라는 또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프레이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제3자가 할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법률 해석이나 뭐 소송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험 전문 변호사하고 해야 되고요. 퍼블릭 어저스터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듀리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퍼블릭 어저스트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네. 굉장히 해줄 수 있는 것이 네. 많고 네. 저라면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모두가 다 네.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어떤 부분일까요?
1: 모든 그 보험사고에 당연히 퍼블릭 어저스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피해 범위가 작고 원인이 명확하고 네. 일단 보험사의 견적이나 실제 수리업체 견적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가입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조그만 공간에 한정해서 발생했고 필요한 공상목을 보험사가 대부분 인정했고 이렇게 보험사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할 시간이 있다면 직접 진행해도 되고요. 특히 이제 예상 보상 금액이 디덕터블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작은 클레임은 굳이 퍼블릭 어저스터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가 여러 공간에 걸쳐 있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손상이 의심되거나 혹은 또 큰 건물 피해 혹은 또 사업체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복잡성이 요구되다 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퍼블릭 어저스터를 상담하시고 이제 고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네. 피해 규모가 작고 단순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크거나 복잡하거나 뭐 보험사의 결정하고 실제 손해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가입자가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이제 클레임을 좀 검토받고 직접 진행할지 혹은 퍼블릭 어저스터를 선임할지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경우에 다 도움을 주실
1: 네,
0: 수 있지만
1: 일단은 네. 전화로 상담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보험 가입자가 우리 집이나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미리 꼭 준비를 해놓아야 할 비상 대책 무엇일까요? 네.
1: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재 내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저희 많은 한인분들 한번 가입하고 나면 그냥 자동 리뉴얼, 네. 자동 리뉴얼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네. 사실 내 보험이 어떤 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DMB 지역에는 오래된 주택이 많다 보니나 네. 이런 배관이나 하수 배수 역류 같은 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피해 같은 경우는 기본 조항이 아니라 특약 조항이 많기 때문에 월화 백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드 같은 경우 침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면 플러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요. 평소에 뭐 좀 심심하실 때 집안이나 네. 사업체 등을 좀 사진이나 영상을 평소 남겨두시면 그럴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0: 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이 DMB 지역에 네. 모든 보험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또 유익하게 처리받을 수 있도록 그걸 꿈을 꾸시나요?
1: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그냥 네. 보험금을 협상해주는 네.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저는 정말 한인사회에서 보험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네. 좋겠고 올바른 결정을,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신뢰받는 회사의 대표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집에 피해를 입으면 그건 우리 가족의 생활이 멈춰버리는 그렇죠. 거고 네. 사업체가 피해버리면 한 가정 또는 그 직원의 생계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혼란스러운 순간에 제가 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네, 퍼블릭 어저스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이미 되시기도 하셨고요. 네.
1: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드리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1: 네. 보험 사고가 났을 때 혼자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안전을 지키시고 피해 사진 영상 꼭 남기시고 그다음에 퍼블릭 어저스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해당 주에 라이선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충분히 상담한 뒤에 선택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분들이 집이나 사업장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0: 네.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네.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김민영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보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약관을 좀 이해를 하시고 또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증거를 남기시고 필요한 자료 준비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특히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보상 내용이 항상 마지막 결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빠진 피해는 없는지 추가로 확인된 손해는 없는지 차분하게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모든 클레임의 상황과 보험 약관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은 전문가 김민영 대표님과 함께 의논해 보시면 더욱 좋겠지요. 네, 오늘 보험 클레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유익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바른길 보험조정사 김민영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보험을 다 들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너무 좋겠지요. 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장에 오늘도 무사하게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10월, 11월, 12월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안전히 늘 함께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가요?
3: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 조정사.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린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린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린가 6불 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EB 트위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EB 트위는 영어. I'm Jennifer Clyde.
1: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대전에 사시는 이지우 청취자님 사연입니다. What's the topic?
2: Yes, today we'll be talking about motorcycling. Also, we call it biking.
1: Biking.
2: Mm-hmm.
1: 오, 상당히 좀 특이한 주제예요.
2: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연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이 모터사이클링을 하는 분들의 이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고 동호회도 또 많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좀 안전하게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잘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핵심 단어를 먼저 좀 잡아보고 그 다음에 사연 내용을 한 줄씩 영어로 바꿔보면서 좋은 표현들 골라보겠습니다.
2: Okay, so we'll be talking about motorcycling or biking today. Mm-hmm. Now, safety is of the utmost importance. So, safety gear, 안전장치, 혹은 뭐 보호장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1: For example, right? helmets.
2: Right, we have helmets, vests even.
1: Gloves.
2: Gloves, what else?
1: Knee pads.
2: Like knee pads, mm-hmm. shin guards, mm-hmm. 종아리 쪽.
1: 그쵸.
2: 혹은 elbow guards or elbow pads, 이런
1: 아,
2: 것들.
1: 그 보호장비 쪽에 guard하고 pad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2: 네, 네, 네.
1: 그죠?
2: Guard.
1: 덧대는 애들이.
2: 그렇죠.
1: 아, 그런데 uh-huh. knee pads, 아까 뭐, shin guards란 건
2: yeah, shin guards.
1: 종아리 쪽에 이렇게 덧대는
2: 네.
1: 그거 딱딱한 거 있잖아요.
2: Uh-huh.
1: 축구 선수들도 양말에 넣는 거.
2: 무릎 보호대도 knee pads라고 하기도 하고 knee guard라고도 해요.
1: 좋은 거 배웠네요.
2: 네.
1: 아, 보호장구를 이야기할 때 pad와 guard 이런 uh-huh. 단어를 쓰고요.
2: Okay. Or even like back protectors, those uh-huh. are also safety gear.
1: Okay.
2: You're always going to have to watch out for other vehicles, uh-huh. road conditions. Uh-huh. 자, watch out for 뭐뭐라고 하면 무엇을 조심하다라는 말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죠.
1: Watch out for. 조심해야 된다.
2: And definitely drive defensively. Uh-huh. 방어운전을 해야 되겠죠.
1: 그렇죠.
2: 네.
1: Drive safely.
2: Yes.
1: 안전하게 타야 되죠. 일단 uh-huh. 오토바이 하면 많은 분들이 와,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무조건 드는 생각이 위험하다
2: 네.
1: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2: 맞아요.
1: 왜냐하면 차량 사고에 비해서 오토바이 사고는 정말 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2: right.
1: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그래도 많이 해주셨어요. 자, 저희가 영어로 한 줄 한 줄 충실하게 원어민 지필딩과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실게요.
3: Talk about motorcycles. It has been exactly 1 year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have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It has been tough on everyone. Against this backdrop, motorcycling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You could really feel how popular motorcycling has become.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But safety comes first. You should always wear protective gear like a helmet and gloves. You should also stay under the speed limit and follow traffic regulations at all times.
1: 자, 올려주시는 사연들 대부분 보면 앞에 코로나 얘기가 한두 줄씩은 항상 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올려주셨냐면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그렇죠. 1월 20일 작년 첫 환자 발생했으니까 자, 정확히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해볼게요.
2: It has been exactly 1 year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1: Exactly 1 year, 그렇죠? 정확히 1년 정도가 돼간다. It has been, 자, 이건 이제 시제가 기간이니까 it has been이라고 나와야겠죠? Exactly 1 year, 언제 이후로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한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2: It has been exactly 1 year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1: 방역 조치로 인해서 여행이나 사교 활동 자체를 거의 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 왔었죠. 자, 그 얘기입니다.
2: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have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1: Okay, let's start with next to impossible. What does that mean?
2: Next to impossible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that something is almost impossible. Mm. It may be or even just seem almost impossible.
1: Something is very, very difficult.
2: Yes.
1: So,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next to impossible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회활동을 socializing이라고 상당히 많이 하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2: 네.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일단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ocializing 자체도 힘들고 traveling, 여행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랬다. 뭐가? 방역 조치들. Preventive measures, 예방조치 같은 걸 그렇게 얘기하죠. 전치사는 against로 붙이면 됩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have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1: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영어로요.
2: It has been tough on everyone.
1: 이 표현 잘 보세요. Be tough on somebody. 간단하면서도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It has been tough on me. 그러면 나한테 되게 힘들었다. 그 다음에 뭐 It has been tough on my family members.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자, 그런 얘기예요. It has been tough on everyone. 모든 사람이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모터사이클링이라는 것이 하나의 취미생활로 부상하고 있다. 영어로요.
2: Against this backdrop, motorcycling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1: 자, 일단 단어 좀 잡아볼게요. 일단 그 타는 모터사이클 자체는 motorcycle이라고 하죠.
2: Yes.
1: 줄여서 bike라고도 하고요. 네. 근데 그 타는 행위를 motorcycling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cycle도 있고 cycling이 있듯이.
2: Mm-hmm.
1: motorcycling. 자,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배경,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은 영어로 against this backdrop이란 말이 있죠.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2: Against this backdrop.
1: Mm-hmm.
2: Against this backdrop.
1: 자, 이어가면요.
2: Motorcycling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1: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에서 세계적인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뭐 저희가 브랜드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뭐 아시는 거 몇 개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우연찮게 보게 된다. 영어로.
2: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1: Okay. Come across라고 하면 이제 우연찮게 보는 거거든요. 뭐 의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you happen to see something.
2: Mm-hmm.
1: In which case you can say you come across something. So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World-class라는 말을 많이 써봤죠? 자, 붙여볼게요. 세계적인 브랜드.
2: World-class brands.
1: One more time.
2: World-class brands.
1: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요즘에 한국에도 세계적인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천천히요.
2: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1: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높아진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2: You can really feel how popular motorcycling has become.
1: 자, 사연 내용 그다음 이제 어떤 내용이 이어졌냐면요. 모터사이클을 타면 맑은 공기를 쐬면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2: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1: Get some fresh air. 자, 이거 이제 맑은 공기를 마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말로 그냥 바람 쐬다의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2: Mm-hmm.
1: 자, 두 번만 읽어볼게요.
2: Get some fresh air.
1: 자, 따라해보세요. One more time.
2: Get some fresh air.
1: 자, 실내에 있어요, 다들. 좀 답답해. 야, 우리 좀 밖에 나가서 바람 쐬자. Let's get some fresh air. Hey, let's step out and get some fresh air.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Go wherever you want. 그 부분. One more time.
2: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1: 한 번 더요.
2: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1: 됐죠. 붙여볼게요. On a motorcycle.
2: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1: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이어서 코로나19 감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1: Sweat over?
2: Yes, sweat over something means to worry about okay. something, be concerned about something.
1: 이게 땀나다라는 얘긴데 원래.
4: 맞아요. 네. 보통 긴장을 하거나 막 갑자기 걱정이 확 생기면은 왜 식은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1: Cold sweat 나잖아요.
4: Right.
1: 그러면 자 보세요. 땀이란 단어 이 sweat이 동사로 sweat over something 그러면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거 참 알아두면 좋죠. 그럼 이제 새로운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표현력이 좋아지는 거죠.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이니까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자, 다시 한 번요.
2: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1: Okay.
2: But safety comes first. 자, safety comes first. 무엇이 최우선이다,
1: 그쵸.
2: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인데 safety죠.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에요. Safety comes first.
1: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이제 몇 개 있는데 family도 많이 오죠.
2: Family comes first. 그러면 가족이 최우선이다. 가족이
1: 제일 중요하지.
2: 가장 중요하다.
1: 네. Safety comes first.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영어로 가장 그럴듯하게 하는 게 이겁니다. But safety comes first. 그 다음에요.
2: You should always wear protective gear like a helmet and gloves.
1: Protective gear. 아까 safety gear라고 했었는데 protective gear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보호 장구 같은 것을 착용을 항상 해야 되는데 helmet 발음이요?
2: Helmet.
1: 자, helmet.
2: Helmet.
1: Or gloves. 아까 knee pads. 그죠? 아까 shin guards, 종아리 보호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항상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되고요.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겠습니다.
2: You should also stay under the speed limit and follow traffic regulations at all times.
1: 자, 볼게요. Speed limit 다 아시죠? 속도 제한을 stay under. 그러면 속도 제한 이하로 달린다는 얘기죠. Stay under the speed limit. 넘어간다 할 때는 go over.
2: 네.
1: You should not go over the speed limit. 그 다음에 따르다니까 follow traffic regulations. 교통법규를 따라야 됩니다. 항상은 뭐라고 하나요?
2: At all times.
1: At all times.
2: At all times.
1: 세 단어입니다. 다시 한 번요.
2: At all times.
1: 자, 문장 붙여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2: You should also stay under the speed limit. And follow traffic regulations at all times.
1: 아, 우리 영작 실력이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자, 모터사이클링에 관련된 주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motorcycles. It has been exactly one year since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discovered in Korea.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have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It has been tough on everyone. Against this backdrop, motorcycling has emerged as a popular new hobby.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otorcycles from world-class brands on the streets of Korea these days. You could really feel how popular motorcycling has become.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It's an activity you can enjoy on your own, so you don't have to sweat over being infected with COVID-19. But safety comes first. You should always wear protective gear like a helmet and gloves. You should also stay under the speed limit and follow traffic regulations at all times.
2: 패턴 practice.
1: 입지형 공부하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서 입이 트이는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천사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실시간 여러분 질문들 정성스럽게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 표현을 골라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2: Mm-hmm.
1: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나 사교활동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럴 때 next to impossible 이 세 단어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2: COVID-19 has made traveling and socializing next to impossible.
1: 다음에 예를 들어 표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럴 때
2: It was next to impossible to get tickets.
1: 표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가 되겠죠? 자, one more time.
2: It was next to impossible to get tickets.
1: 와, 그 친구 고집이 너무 강해서 설득이 안 돼. 설득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
2: Convincing him is next to impossible. Convincing him is next to impossible.
1: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맑은 공기를 쐬다, 바람 쐬다. Get some fresh air.
2: On a motorcycle,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s you get some fresh air.
1: As you get some fresh air. 그럴 때 썼었죠.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뭐 바람 쐬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2: I like to get some fresh air during lunchtime. One more time. I like to get some fresh air during lunchtime.
1: 자, 어디 바닷가에 가서 상쾌한 바람을 좀 쐬려고 했습니다. We went to the beach.
2: We went to the beach to get some fresh air.
1: 안전 장비, 보호 장구, protective gear. 넣어볼게요, 문장에.
2: You should always wear protective gear like a helmet.
1: 항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세요. Make sure.
2: Make sure to wear protective gear at all times.
1: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One more time.
2: Make sure to wear protective gear at all times.
1: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아무래도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2: Wearing protective gear can prevent serious injuries.
1: Wearing protective gear can prevent serious injuries.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Well done,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5: I'm mulling over whether to buy a motorcycle.
6: Really? Isn't that a bit high risk?
5: I know someone who rides a motorcycle as a hobby. I really want to have a go myself.
6: Is that so?
5: Yeah, I'll just have to make sure to wear all the proper protective gear.
6: Please do so. Safety comes first when riding a bike.
1: 자, 일단은 모터사이클 살까 고민 중이라는 얘기라고 있는 것 같아요.
2: I'm mulling over whether to buy a motorcycle.
1: Think의 의미로 mull이라는 동사도 쓰죠. 고민 중이다. I'm mulling over whether to buy a motorcycle. M-U-L-L. 자, 그랬더니요.
2: Really? Isn't that a big high risk?
1: 좀 위험하지 않니? Isn't that a bit high risk? 그랬어요.
2: I know someone who rides a motorcycle as a hobby. I really want to have a go myself.
1: Have a go 표현이거든요. 시도하다는 뜻이죠.
2: Yeah.
1: I want to have a go myself. I want to give it a go myself.
2: Give it a try. 같은 말이죠.
1: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요.
2: Is that so? 아, 그래? Yeah, I'll just have to make sure to wear all the proper protective gear.
1: 보호 장비 잘 착용하고 타면 되지 뭐. I'll just have to make sure, 확실히 하다, to wear all the proper protective gear.
2: Please do so. 꼭 그렇게 해. Safety comes first when riding a bike.
1: 오, 나왔네요. 그죠?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One more time.
2: Safety comes first when riding a bike.
1: 모터사이클 탈 때 안전이 최고지. 자, 이렇게 해서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숙제 드릴게요. 138페이지에 1번 문장과 2번 문장 영작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고 저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입지영 공부하면서 찍은 사진들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 책에도 담아드리고요.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베스트 단행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2: Okay, and that is a wrap for today's 입지영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1: Bye everyone.
2: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세 번째 페이지. 멕시코 팬덤이에요. 이제는 브라질 팬덤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중남미 시장을 노리는 중남미 중년.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올라. 올라.
1: 오브리가도.
2: 오브리가도.
1: 저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또 지난번에 스페인어 댓글이 잔뜩 달려있듯이 또 포르투갈어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왜냐?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늘 썬문답에서 그래서 브라질 대선 이야기에 앞서서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초기 역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브라질의 건국 과정을 보면 이제 유럽 역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또 특이한 사건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브라질 하면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로 유명하고 역사에 있어서 포르투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브라질과 포르투갈 두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맞물리게 되나요?
2: 일단 우리가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역사를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네. 남미에 3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네. 북미, 미국이 있는 북미랑 네. 아시아, 유럽 쪽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예, 예. 정말 중요한 그 아프리카와 남미에 관련된 그 지식은 많이 없어요.
1: 네, 그렇죠.
2: 그래가지고 오늘은 남미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 브라질, 브라질이 전 세계 면적 규모로 봤을 때 세계 5위, 인구 7위. 일단 사이즈로 봤을 땐 대국이 맞습니다.
1: 네, 그럼요.
2: 그렇지만 브라질에 대해서 뭘 아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1: 뭐 삼바,
2: 삼바,
1: 펠레,
2: 펠레. 그러니까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남미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쓰죠.
1: 네.
2: 그럼 왜 브라질? 남미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가? 뭐 간단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네. 이걸 개척한 나라가 포르투갈이다겠지요.
1: 브라질을 개척한 나라가 예예 그렇죠.
2: 이 모든 것은 단지 프랑스 이거 모든 것은 스페인과 이제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경쟁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항해 시대에는 포르투갈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1: 네.
2: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룬 것 같죠.
1: 예.
2: 포르투갈이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여니까 말이 대항해 시대지 후추. 후추 찾아 산말리였죠, 그때요.
1: 후추 찾아 산말리.
2: 나중에 이제 스페인도 이 대항해 시대 경쟁 레이스에 뛰어듭니다.
1: 네.
2: 그러면서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야, 우리 지구를 반띵하자 서로 경쟁할 바에는 선 그어놓고 여기는 포르투갈이 차지라고 여기는 스페인이 차지를 하자라는 딜을 어떻게 보면요, 전 세계 지구본에 줄긋기 시작한 원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에요.
1: 아, 자기들 멋대로?
2: 예. 맞습니다.
1: 그 줄을 누가 긋습니까, 그러면?
2: 처음에는 네. 우리가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이제 1494년에 체결된 조약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1: 네.
2: 그 이전에 1479년에 체결된 조약부터 보셔야 돼요.
1: 예, 예.
2: 알카소바스 조약이라고.
1: 알카소바스 조약이 뭡니까?
2: 알카소바스 조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1: 예.
2: 당시 우리가 다뤘던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왕위 경쟁.
1: 네, 한번 알려주셨죠. 예.
2: 아, 이사벨 1세, 그 통합 스페인 왕국의 이제 그 여왕이죠.
1: 네.
2: 이사벨 1세 여왕을 새로 통합된 신생국가 에스파냐의 왕으로 인정을 해줄까 말까를 가장 근접 국가인 포르투갈이 이제 가장 민감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좋다! 그럼 이사벨 1세 여왕을 이제 통합 국가, 신생국가 에스파냐의 국왕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1: 네.
2: 그 대신에
1: 네.
2: 이게 1470년 후반이니까 일단 뭐 그 포르투갈은 대서양 개척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1: 네.
2: 니네들도 그러면 딱 보니까 대서양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선을 그읍시다. 까나리나 제도라고 있어요.
1: 네.
2: 까나리 액젓이 아니라.
1: 네네. 까나리아 제도.
2: 까나리아 제도요. 거기서 좌우로 가로로 줄을 그어요, 이렇게요.
1: 가로로?
2: 가로로.
1: 예, 예.
2: 그 제도를 기점으로 가로로 지운다, 줄을 그은 다음에.
1: 그러니까 북과 남을 갈라버린 거죠.
2: 북과 남을 갈라버린 거죠.
1: 예, 예.
2: 북쪽은 스페인이 차지해라.
1: 아, 그래요?
2: 남쪽. 그러니까 네. 정말 중요한 해안이죠. 서아프리카 돌아가서 희망봉 찍고 인도로 가는 중요한 항로는
1: 포르투갈이 재미본 항로.
2: 그렇죠. 이건 포르투갈이 차지할 거니까 노타치.
1: 이사벨 여왕 인정해주는 대신에
2: 대가로 이거를 합의를 봐요.
1: 예예예. 예, 예.
2: 이게 알카소바스 조약이라고 1479년에 두 나라가 합의를 봅니다.
1: 네.
2: 그런 다음에 스페인지 콜럼버스가 자기도 후추 찾아가지고 남쪽 서아프리카 돌아가지고 희망봉 찍고 가려고 했는데 이 조약 때문에 못 가잖아요.
1: 아 그러네요. 예.
2: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주서 들은 게 있었던 거예요.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그니까 빙 돌아가면 인도 나온다. 그럼 이 조약 피해서 그럼 대서양 그냥 관통해버리자.
1: 알카소바스 조약 라인 위쪽으로 관통한 거죠.
2: 해서 얼떨결에 발견한 것이 신대륙이죠.
1: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2: 이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1: 네.
2: 여기에 포르투갈이 허걱한 거죠. 얘네들이 허점 찔렀네 이거. 야야 다시 와 일로 와라. 대서양을 말도 안 되는 이번에는 남부로 선을 쫙 그어버려요.
1: 아 제멋대로네 포르투갈이.
2: 그런 다음에 좋다. 이 선의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하라.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할게.
1: 아,
2: 해요.
1: 네.
2: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뭐 이상한 섬을 발견한 것 같은데 그쪽에.
1: 네.
2: 그럼 너희들 그쪽 가져가시라고.
1: 네.
2: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 선 서쪽이니까.
1: 네.
2: 단 진짜 중요한 동쪽 라인들. 아. 이거는 포르투갈 영역이기 때문에 노타치다.
1: 인도 내가 계속 먹겠다 이거죠.
2: 그러니까 딱 이거요.
1: 아메리카노 가져 이거고.
2: 역시 편집자는 드라마.
1: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습니다.
2: 야.
1: 전 4년 차예요, 저는.
2: 딱 그거였어요.
1: 예. 그때 교황이 또 개입을 했던 거죠, 선 만들 때.
2: 교황도 개입을 했고, 원래는 저 선이 약간 유럽 대륙 쪽에 있었어요, 이게요. 더 선은.
1: 네.
2: 포르투갈 딱 보니까, 아무리 이거 대서양 가운데 있는 선이지만 너무 유럽 대륙 쪽으로 붙어버리면 우리 손해 아닌가. 조금 더 서쪽으로 밀자. 그래서 밀어요.
1: 예.
2: 이게 나중에 신의 한수였어요.
1: 왜죠?
2: 남북으로 선이 그어지니까 이 선이 당신은 존재를 몰랐던 거로 알고 있었던 남미 대륙까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질을 관통을 해버려요, 저 선이요.
1: 그러네. 브라질의 동부 쪽을 걸치게 되네요.
2: 걸치게
1: 선이.
2: 돼요, 저걸.
1: 아, 네. 저게 한수가 됐구나, 나중에.
2: 그렇지만 당시 저 선을 서쪽으로 밀 때 포르투갈인들은 이미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1: 예.
2: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1500년에 1500년에 페드루 카블랄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귀족이자 항해사.
1: 어허.
2: 저 양반이 1055년에 똑같이 희망봉 찍고 인도로 가기 위해서 간다라고 해서 포르투갈을 출발을 해요.
1: 네.
2: 저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은 직선으로 서아프리카를 따라서 내려가는 것보다 바람과 해류를 따라서 삥 더 먼 바다를 돌아서 인도로 가면 더 빠르다라고 믿었대요. 더 빠르다라고.
1: 예.
2: 그래서 조류와 바람을 따라서 나는 아프리카 대륙을 삥 둘러가지고 희망봉 찍겠다라고 해서 삥 둘러가요. 삥 둘러가다 보니까 지금 웬 땅이야? 땅이 있으면 안 되는데. 도착한 곳이 지금의 브라질이다. 여긴 포르투갈 국왕 땅 찍어요.
1: 영토로 선언을 한 거죠.
2: 했는데.
1: 네.
2: 브라질이 의외로 해안가가 별로 없습니다.
1: 예?
2: 백사장이 별로 없어요. 백사장이요.
1: 아, 백사장이 없다고요?
2: 해안은 있지만 백사장에다 절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페드루 카브랄이 도착한 이후에도 이 땅 무슨 쓸모가 있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도 있죠.
1: 네.
2: 좌우로요.
1: 네.
2: 위도로 찍찍찍찍찍 그은 다음에 요건 누구가 너희들이 한번 개척을 해봐. 라고 딱 옛다 N분의 1로 던지고 가버려요.
1: 아, 영토를 슬라이스해가지고.
2: 슬라이스해가지고.
1: 다 나눠주고 자기는 포르투갈로 돌아갔다고요?
2: 바이바이. 이거 해라 했는데.
1: 예.
2: 여기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1: 그러네.
2: 원주민들도 약간 무섭고. 한동안 방치를 해놔요.
1: 예.
2: 그러다가, 빵! 뭔가 터져버리네.
1: 뭐가 터지지? 저쪽에.
2: 야, 이 나무 뭐야, 이거?
1: 나무?
2: 이거 나무를요, 즙을 짜니까 빨간색 즙이 나오는데, 이거 염료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나무가 빠우예요.
1: 빠우.
2: 포르투갈어로요.
1: 네.
2: 그다음에 붉은색을 띤 이 당시 포르투갈어로 브라질이에요.
1: 브라질이 붉은색을 띤이란 말이었어요.
2: 그렇죠. 그래서 붉은색의 염료가 나오는 나무란 뜻으로서 빠우 브라질을 발견한 거죠. 그 나무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 제가 지금 달고 있는 이 국가명.
3: 아, 진짜.
2: 브라질이 탄생한 거예요.
3: 나무 이름에서 나온 나무 이름이에요. 국명이에요.
2: 아,
3: 몰랐네. 그럼 파우브라질을 이제 뭐 수렵을 할 때, 그 벌목을 할 때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2: 그래서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 악용을 한 거죠. 아.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제 벌목도 하고 집을 짜라. 네. 했는데 아직까지는 파우브라질이 상품성이 별로 없었어요.
3: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
2: 아직까지는 브라질의 주 관심사는 인도였습니다. 아직까지는.
3: 인도.
2: 인도요?
3: 네.
2: 지금 브라질 그 땅에 그 파우브라질 말고 요거 심으면 되게 잘 될 것 같다.
3: 요걸 심으면?
2: 이걸 심으면
3: 뭐지?
2: 사탕수수요.
3: 아, 사탕수수 심는구나. 어.
2: 당시에 특히 유럽에서 설탕이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3: 예예예. 예, 예.
2: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탕수수를 통해 가지고 설탕은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3: 그렇겠죠. 예.
2: 지금도 사람이 대부분 다 재배하고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3: 네.
2: 미리 건너가 있던 포르투갈인들과 원주민들을 잡아서 이거를 재배를 해도
3: 부족하구나.
2: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3: 예예예. 예.
2: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3: 어.
2: 못된 거를 포르투갈인들이 배웠어요.
3: 뻔하다.
2: 한 500만 명 이상의 서아프리카인들이 브라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노예들보다 더 많이 끌려간 거예요.
3: 와.
2: 그러면서 사탕수수 이제 플랜테이션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3: 네.
2: 돈을 벌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3: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2: 1580년에.
3: 네.
2: 포르투갈에서 젊은 왕이 모로코 원정 갔다가 죽어요. 아들 없이. 다음 왕 누구 하지 하다가 삼촌이 대신하십시오. 엔리케라고 추기경이었어요.
3: 엔리케 추기경? 예.
2: 내가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하다가 곧 죽어요.
3: 아, 예.
2: 1580년에.
3: 누가 왕하나?
2: 근데 성직자다 보니까 결혼을 안 했고 당연히 후사가 없잖아요.
3: 그러네요.
2: 왕이 부사가 끊겨버립니다.
3: 예.
2: 그때 옆에 이제 스페인에서 펠리페 2세. 아, 스페인의 광게토 대왕인데, 너희 포르투갈 왕이었으면 내가 대신 왕 해주겠다. 우리 엄마가 또 포르투갈 사람이거든.
3: 아, 그래요?
2: 그러면서 포르투갈을 흡수를 해버려요.
3: 아, 그럼 스페인 왕이자 포르투갈 왕이 된 거예요?
2: 네. 그러면서 한 60년간 포르투갈이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에서.
3: 아, 그렇구나.
2: 이걸 이베리아 연합이라고 하는데 60년 동안 포르투갈이 사라져요.
3: 이베리아 연합이 되면서 포르투갈을 흡수해버렸다 스페인이.
2: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3: 예,
2: 포르투갈이.
3: 예, 예, 예.
2: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3: 왜요? 어떤 영향을
2: 첫 번째.
3: 받았나요?
2: 예.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에 예. 아 브라질 연안에 있던 포르투갈인들이 내륙으로 못 들어갔어요.
3: 아, 그 선이 걸쳐 있었으니까.
2: 선이 걸쳐 있으니까.
3: 그렇죠. 예.
2: 근데 그 선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3: 필요가 없는 거지.
2: 두 나라가 합쳐졌기 때문에.
3: 네.
2: 그래서 해안가에 있던 포르투갈인들이.
3: 네.
2: 야, 어차피 지금 나라, 우리가 같은 나라니까. 선 저거 이제 의미 없다고. 들어가자.
3: 내륙 개척하는구나.
2: 예. 이걸 이제 방데이 란치라고 하는데요.
3: 방데이 란치요?
2: 네. 방데이 란치가 이제 그 포르투갈로 깃발을 든 녀석들이란 말이거든요. 포르투갈 국기를 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국기 들고 야, 그럼 우리 내륙으로 들어가자.
3: 네.
2: 해서 중구 남방으로 너도 나도 토르데시아스 조약 선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3: 예.
2: 그래서 이 방데이 란치들이 들어간 내륙 지방 있죠.
3: 네.
2: 이게 대충 현재 브라질 국경이에요.
3: 아, 깊숙이 들어왔네.
2: 깊숙이 들어왔어요.
3: 브라질 엄청 크잖아요.
2: 그래서 방데이 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3: 네.
2: 선이 잠깐 없어진 틈을 타서 쭉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3: 그런 이베리아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2: 그렇죠.
3: 네.
2: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면 포르투갈이 없어졌었습니까?
3: 네네.
2: 스페인의 원수, 네덜란드가, 야, 이때 포르투갈이, 나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경쟁을 했었거든요. 대서양의 그 대항해 시대를.
3: 네.
2: 포르투갈이 없어졌네. 야, 우리가 빈지털이 가자. 해가지고 지금 브라질 가면은 그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많다고 하니까 주인 없으니까 우리가 먹자 라고 하면서 지금의 리오데자네이로 등등등에
3: 네.
2: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와서 내 거 차지를 해요.
3: 야,
2: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브라질은 그때 성장을 해요. 쭉 내륙까지 들어갑니다.
3: 그러네요. 예.
2: 근데 이 포르투갈이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물 온탕냉탕 왔다 갔다 해요.
3: 그러네.
2: 지금 1640년에 겨우 독립을 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755년이 포르투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요.
3: 어, 이때 뭐였죠?
2: 리스본 대지진. 빵!
3: 아, 대지진이 있었다? 어, 또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
2: 때문에. 지금 같겠네.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으나 예. 규모 9 이상의 대지진이었을 야. 것이다. 그리고 당시 포르투갈의 대부분은 수도 리스본에 모여있었기 때문에 리스본이 무너진 건 포르투갈이 무너진 거예요.
3: 그러네요. 예.
2: 그래서 본국이 이제 망했잖아요. 네네네. 포르투갈 대지진 때문에. 네. 리스본 대지진. 야, 그러면 복구할 돈 어디서 우리가 찾을까?
3: 브라질이죠, 뭐.
2: 브라질이죠.
3: 예. 금도 나와.
2: 금도 나와. 특히 그 아, 미나스 제라이스라고 했지, 그 금광.
3: 그래.
2: 너 거기서 금으로 만드는 수익의 5분의 1씩은 무조건 본국으로 다 보내.
3: 너무 센.
2: 캐든 안 캐든 나오든 불경기든 아니든 보내.
3: 일종의 뭐 세금이네요. 예.
2: 그렇죠. 예. 그 제라이스에 있던 귀족들과 운영진들이 야 예. 그러면 이럴 바에는 우리 독립할까?
3: 독립을 꿈꾼다.
2: 마침 그때가 네. 1776년 바로 윗동네에서 미국이 독립을 한 상태였거든요.
3: 아 그럼 좀 그 뭔가 자극이 됐겠네요. 독립부여가.
2: 이 독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3: 네. 그럼 브라질은 어떻게 독립하는 거예요, 나중에?
2: 어, 이게 좀 약간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요.
3: 유럽에서?
2: 유럽에서요.
3: 예, 예, 예.
2: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다 쓰어버리잖아요.
3: 그렇죠.
2: 포르투갈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3: 네.
2: 1807년에 나폴레옹이 브라질, 리스본, 네. 너들 뭐, 포르투 와인 그렇게 세다고 하는데, 어. 좀 따라 봐. 이 상황에서, 네네. 아, 포르투갈 왕실은 끝까지 싸워야죠, 솔직히요.
3: 네.
2: 나폴레옹 군이 쳐들어왔으면.
3: 네, 나라를 위해.
2: 나라를 위해서. 싸울까 말까, 싸울까 말까 하다가 튀자.
3: 어디로요?
2: 브라질로.
3: 식민지로?
2: 식민지로.
3: 왕이? 섭정하던 왕이. 주왕 육세가?
2: 아, 그러니까 왕실 전체가 다.
3: 왕실이 다 식민지로 간다고?
2: 엄마! 짐 싸요! 캐리어에.
3: 덜덜덜덜. 이런 경우가 있나, 역사에?
2: 거의 드물어요.
3: 와, 예, 예.
2: 그냥 몽진 정도가 아니라 어. 선전은 저 의주까지 올라갔잖아요.
3: 대서양군 선수 식민지로 왕실이 옮겼어.
2: 적어도 옮겼어. 선전은 네. 압록강은 안 건넜어.
3: 특이하네.
2: 브라질로 왕실 전체가 다 이사해 가요.
3: 예.
2: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로를 새로운 수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어. 브라질은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에요.
3: 어.
2: 진짜 여기가 브라질 실질적 포르투갈 왕국이 돼버립니다.
3: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2: 그렇죠.
3: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2: 근데 그게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3: 어, 예, 어떤 문제가 있죠?
2: 왜냐하면 그 벌써 수백 년 동안 네. 이 브라질 안에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던 대농장을 운영하던 거기에 몇 대로 살고 있던 브라질계 지주들이 있었거든요.
3: 있었겠죠.
2: 귀족들이.
3: 예.
2: 박힌 돌이잖아요.
3: 박힌 돌이죠.
2: 굴러 들어온 돌들이 막 오는 거예요. 포르투갈에서 아. 왕가만 따라간 게 아니라 귀족들도 다 따라갔죠.
3: 아, 예, 예.
2: 너희들 왜 오셨습니까? 네. 여기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그럼 내가 땅을 내드려 됩니까? 니 놈들한테? 야, 어, 많이 컸다. 너 식민지 너 그, 뭐, 그 주, 어, 뭐, 돈 좀 벌었다고 베는 거 없냐? 눈 꺼라!
3: 어, 예. 어떻게 되나요? 그 농장주들이.
2: 아, 이렇게 해서 그 주황 육세가 네. 이제 고민에 빠져요.
3: 네.
2: 그런 가운데
3: 네.
2: 그 포르투, 이제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아,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지면서 이제 거의 프랑스는 몰락을 해버려 아, 나폴레옹은 어. 몰락을 해요.
3: 네.
2: 그러면 포르투갈 왕가가 지금 브라질로 온 이유가 나폴레옹 때문에 온 거잖아요.
3: 도망 온 거니까 다시 돌아가야지.
2: 나폴레옹이 몰락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3: 포르투갈로 가야죠.
2: 안 가요.
3: 아, 여기가 너무 좋은가? 뭐?
2: 야, 삼바 춤 괜찮은데? 삼바.
3: 네네.
2: 날씨도 좋고.
3: 예.
2: 그러니까 경제력도 그 당시 이미 브라질 경제가 본국 포르투갈을 넘어선 상태였거든요.
3: 아...
2: 안 가지면 안 되겠냐?
3: 아니, 그래도 가야지.
2: 예.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의회가
3: 예.
2: 경고를 내립니다. 당장 안 오시면 네. 왕이 박탈해버리겠다고.
3: 어, 예.
2: 아직까지는 그래도 합법적인 정부는 왕은 여기 와 있지만 포르투갈에 있어야지 의회라든지
3: 네.
2: 빨리 안 돌아오시면 국왕 패야 왕이 취소해버리겠다고.
3: 어. 어떻게
2: 그래서 네. 주왕 육세는 눈물을 머금고 아, 야, 대편 마련하라고
3: 가기 싫었는데
2: 아, 야, 어, 예. 그러면서 아들이 페드로라고 있거든요.
3: 페드로
2: 아들 페드로한테 네가 그러면 여기 대신 관리를 하라고.
3: 페드로 1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2: 페드로 1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브라질 왕과 그러니까 브라질 왕 그러니까 초대 왕이 돼요.
3: 아, 예. 초대 왕이 돼요.
2: 이제 주황 육세 돌아갔습니다.
3: 예.
2: 돌아간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왕국이
3: 예.
2: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객이 전도된 상태였잖아요.
3: 아, 그렇죠. 예.
2: 그래서 브라질에 상당히 많은 권리도 줬고 식민지란 타이틀도 다 없애버렸어요.
3: 네.
2: 없애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본 같은 포르투갈 도시들과 동등한 도시.
3: 진짜 동등하네.
2: 동등하게. 오.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려. 국왕도 돌아왔겠다.
3: 아, 포르투갈 의회에서?
2: 네.
3: 오, 예.
2: 브라질 다시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다 격하.
3: 야, 자기들 필요할 때는 막 도망가가지고 막 뛰어주더니.
2: 여기에 귀족들이 페드로 그 왕자죠? 을 꼬드긴 겁니다. 이럴 바엔 독립하십시오.
3: 아, 브라질에 있던 귀족들이.
2: 귀족들이요.
3: 예.
2: 이럴 바엔 독립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 얘기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3: 네.
2: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3: 네.
2: 결국에는 이 페드로 1세가 더 이상 포르투갈의 억압과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3: 네.
2: 1822년에 독립을 선언했다가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3: 알겠습니다. 그래서 1822년 9월 7일이 브라질 독립의 날이라고 합니다.
2: 바로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 3년 동안 전쟁을 벌여 본국이라고요.
3: 예, 예, 예.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치하던 그 본국의 왕자가 독립국의 황제가 된 상황입니다.
2: 미국과는 결이 다르죠. 미국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3: 네.
2: 그 이른바 바텀 업으로 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3: 네. 아래로부터의.
2: 그런데 포르투갈은 업 다운으로 그대로 왕국을 갖고 온 거예요.
3: 그게 큰 차이네요.
2: 그게 큰 차이죠.
3: 예.
2: 그래서 페드로 1세가 이제 즉위를 합니다.
3: 노예제 폐지하나요, 그러면?
2: 그게 이제 페드로 1세의 가장 큰 과업이었어요.
3: 예.
2: 문명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슬레이브로 우리가 굴리냐, 노예제를 폐지하자가 그 지론이었는데
3: 아.
2: 몇백 년 동안 농장을 운영했던 그 기득권층이 뭐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3: 네.
2: 이럴 때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해요.
3: 예. 어떤
2: 주왕 육세가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3: 아 포르투갈의 왕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2: 돌아가죠.
3: 예.
2: 그래 포르투갈 그 정부가 네. 또 편지를 보내요.
3: 네.
2: 돌아오셔서 왕하시라고.
3: 아 페드로 1세가 이어야 되는구나.
2: 아들이니까
3: 아...
2: 오셔서 페드로 4세 하시라고.
3: 페드로 4세가 되는 거예요. 브라질 황제 하지 말고 포르투갈 왕 이으세요.
2: 포르투갈의 페드로 1세가 아니라 여기 오셔가지고 페드로 4세 포르투갈 왕 되시라고.
3: 야 이거 좀 선택하기 어렵겠는데요.
2: 아 하다가 그래도 나는 브라질을 선택하겠다.
3: 아 그래요?
2: 단
3: 예.
2: 자기 딸 마리아라는 딸이 있었거든요.
3: 네.
2: 나이가 7살인가 밖에 안 돼요.
3: 네.
2: 내 딸을 포르투갈의 여왕으로 임명하겠다. 꼼수죠.
3: 그 둘 다 하겠다. 둘 다 놓지 못한 것 같은데.
2: 그렇죠.
3: 아, 딸을 포르투갈로 보냈어요. 여왕으로.
2: 7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3: 그렇죠, 그렇죠.
2: 꽃밭에는 꽃들이 이거 하고 있어야 될 건데.
3: 예, 예, 예.
2: 아빠, 그럼 내가 여왕이야? 어. 단.
3: 네.
2: 내가 지금 이 내 딸을 포르투갈의 여왕으로 임명을 하는데 왕위를 넘겨주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섭정을 하겠다.
3: 본인이요?
2: 네.
3: 브라질에서?
2: 그러니까요.
3: 예예예. 예, 예.
2: 그런 얘기를 해요.
3: 원격 섭정을 하겠다.
2: 리모컨으로.
3: 예예예. 예, 예.
2: 이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3: 누구요?
2: 미겔.
3: 미겔 누구야? 미겔.
2: 페드로 1세의 친동생, 남동생이었어요.
3: 아 포르투갈에 있어요?
2: 포르투갈로 건너갔어요. 지금.
3: 남동생이
2: 우리 형도 네. 우리 내 조카도 인정할 수가 없다.
3: 네.
2: 저건 다 브라질 사람들이라고 브라질 제고
3: 아...
2: 나는 포르투갈의 정통 왕자로서 내가 정통 왕위를 계승하겠다. 미겔 1세로 즉위를 해버려요.
3: 즉위를 해버려요?
2: 포르투갈에서.
3: 약간 왕위를 찬탈한 느낌이네.
2: 찬했죠. 야, 어떻게 보면 단종이다.
3: 약간 그런 느낌.
2: 조카의 그 네. 소름 끼쳐 진짜.
3: 포르투갈 세조.
2: 세조요? 수양대군요.
3: 예예.
2: 그걸 보고 있던 그
3: 페드로 1세가
2: 네. 너 딱 기다려 하면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 동생과 전쟁을 벌여요.
3: 포르투갈 가서
2: 이게 이른바 페드로 형제의 난이에요. 이게.
3: 형제의 난이네 진짜로. 예.
2: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 동생이 집니다.
3: 아 저요.
2: 동생이 지고
3: 예.
2: 페드로 1세 형이 이긴 다음에 딸 마리아에게 너 똑바로 해 여왕 자리 앉혀 버려요.
3: 그 자기 다시 돌아와서 황제 하는 거예요?
2: 그렇죠.
3: 예.
2: 아, 돌아오잖아요.
3: 어.
2: 이 전쟁 끝난 다음에 네. 너무 정력을 많이 썼는지 몇 달 안에 결핵으로 죽어버립니다.
3: 아, 페드로 1세가 죽어요.
2: 페드로 1세가 죽어요.
3: 그럼 브라질은 이제 어떡하나? 예.
2: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떠나기 직전에
3: 네.
2: 떠나기 직전에 5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3: 페드로 1세의 아들이 5살짜리가 또 있었어요.
2: 이게 오늘의 주인공인 나중에 페드로 2세.
3: 페드로 2세.
2: 굉장히 오래 이제 그 왕, 황제를 하신 분이에요.
3: 아.
2: 다섯 살이었거든요.
3: 네.
2: 이 어린 왕에게 너 왕해 하고 왕위자를 물려준 다음에 출발한 거예요.
3: 아.
2: 너 왕하고 나 왕 다 필요 없으니까.

0: 씁쓸하게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지금 브라질 사람들은 좀 인정을 해주겠네요.
1: 엄청
0: 사람은.
1: 인정을 하죠. 특히 페드로 1세와 페드로 2세는, 특히 페드로 1세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거나 브라질을 독립을 이끄는 그런 군주였으니까 영웅. 예. 영웅으로 인정을 해주고 아 그래서 이번 브라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0: 시류랑 마지막에 부랴부랴 시류랑 먹네요.
1: 아 원래 시작이 그거잖아요.
0: 예, 그렇죠. 언제 또 기회 와서 브라질 현대사들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브라질의 탄생과 나라의 기틀을 만든 두 황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요즘 제모용 왁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널리 알려진 브라질리언 왁싱은 왜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불릴까요? 1987년 브라질 출신의 파디아라는 집안 7명의 자매가 뉴욕 맨해튼의 제이 시스터스라는 미용실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키니 라인을 과감하게 제모하는 방식의 왁싱법을 선보였는데 유명 스타와 패션계에 알려지면서 브라질리언 왁싱이 됐다.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왁싱의 고향을 따지자면 의외로 브라질 해변가가 아니라 뉴욕 맨해튼의 미용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마이 셔터 내립니다.

0: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가요?
1: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 조정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건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자이아! 안녕하십니까. 오자유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즐거우셨나요? 자, 오늘 이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주는 분들이 계시죠. 남북통일 가족들.

0: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탈북 가족 중에 첫 걸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정심 씨.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 살다가 2017년 탈북한 정시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아우! 서울 남자도 아니요, 뉴욕 남자도 아니요, 평양 남자! 평양 남자! 아, 딱 보니까 좀 뭔가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투도 좀 조곤조곤한 것 같고요. 북에서 사실 이렇게 좀 조곤조곤한 말투 합니까?
3: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말투 보면 막 어 아니
2: 달라 말투가, 달라
3: 아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어 저 왜 저 말하는 게 요처럼 말할까? 그러니까 막 너무 어울리죠. 남자라는 게 저 목소리가 우렁우렁 해서 안녕하십니까? 아 어색해. 아 어색해. 어색해.
4: 남한에서는 되게 스윗한데.
3: 네.
4: 아니 근데 지금 방금처럼 너무 스윗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북한 남자들도 뭔가 매너 있게 스윗하게 그렇게 바뀌고 있나요?
1: 어, 제가 있을 땐 뭐 옛날에 뭐 흔히 여기 왔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네. 뭐, 너 나를 사랑하는가? 뭐 이렇게 뭐, 뺀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고.
0: 아, 나쁜 남자 식으로?
1: 네, 나쁜 남자 스타일을 많이 네.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있을 때는 좀 이게 한국 드라마 영역을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남자들이 연애할 때도 뭐 매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연애할 때 여자 가방 들어줘야 되고.
3: 진짜?
1: 네, 양산도 들어줘야 되고. 네, 그래야 연애를 하지,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0: 오, 바뀌었다, 바뀌었다.
4: 네. 드라마 영향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1: 네.
5: 드라마 영향도 있고, 네. 원래, 그 남한에서도 서울 남자들이 좀 싹싹하고 부드러운 편이고 부산 남자 사나이처럼 네. 북한도 똑같아요. 평양은 약간 서울 남자 느낌. 아... 그다음에 성중 언니네 쪽은 또 네. 이렇게 사랑하는 거
3: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네. 그래요. 정말 맞습니다. 네. 이제 저는 평양 남자들은 여러 젠가 근데 저희 저기 양강도 남자들은 네. 아무거나 말고도 뭐 이렇게 하잖아. 뭐 누구의 마음이 젠가? 야 너는 진짜 마음대로 니네하고 살게 안 살게 이렇게. 아... 이제처럼 뭐 가방 야, 여자 가방들, 전부 어저리 새끼. 아니, 진짜, 그대로, 내가 지금 북한식 그대로, 전부 어저리 새끼, 좀 벌써부터 여자한테 지하사냐, 이렇게, 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 좀 드물지.
0: 그러니까 우리 송죽 씨가 말씀하시는 그 강한 남자의 스타일과, 오늘 우리 처음 뵙지만 시우 씨의 이 부들부들한 이미지 그죠? 오늘 우리 시우 씨를 모시고 평양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혜택을 받고 살았는지 또 어떻게 저런 말투를 쓰게 되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탈북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잠시 뒤에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의 또 주제를 알아봐야겠죠. 오늘도 역시 등장합니다. 남북 극장 나와주세요.
2: 아 잠깐만 자 잠깐만 지금 이거 30분이 지났는데 어 이제서야 오네. 너 왜 이렇게 늦은 거야. 30분이나 늦었어 지금.
4: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왔거든. 근데 차마당 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옆길을 뺑뺑뺑뺑 몇 바퀴로 돌았는지 몰라.
2: 야, 진짜 미안해. 지금 바쁘다고 야. 현대사회에서 30분 늦는 거 이거 정말 큰 죄야 죄. 알겠니?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야 이게 서울에 올 때는 응? 차를 놓고 나처럼 지철을 타고 와야 돼. 지철을.
4: 지철. 아 그거 생각을 못한 건 아닌데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많으니까 밥 살게.
2: 좋아 밥 사라. 밥 사라. 알았어 알았어. 아유,
4: 이렇게 좋아해?
2: 밥 사는 거야 그냥 마음이 그냥 수그러지네 그냥. 자 그런데 아니 평양도 이렇게 서울처럼 복잡할까?
4: 그러니까
2: 둘 다 수도잖아 수도. 수도인데 뭔가 다른 느낌. 아 이게 좀 들은 것 같아.
4: 있어 그런 느낌 있지. 뭔가 평양은 그들만의 세상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2: 맞아 맞아.
4: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평양 특권시 그들이 사는 세상.
0: 빠밤. 야.
3: 오 오랜만에.
0: 꽁트의 신들 아닙니까? 꽁트의 신. 야 정말 오늘도 열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북한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북한 말이 있었는지 눈치 채셨을까요? 자 어떤 말이 있었죠?
3: 그러니까 주차장. 우리 차마당.
0: 아 주차장을 네. 차마당.
3: 네 차마당. 아. 차를 넣고 있는. 정차하고 있는 마당.
0: 아, 그래서 차 마당을 차마당. 주차장이라고.
4: 살짝 눈치는 챘어요.
2: 근데 오늘 때 어렵진 않았어요. 네,
0: 사실 우리가 듣다 보면 이제는 혹시 유치하게 돼요. 맞아. 그렇죠. 네. 네. 네. 또 다른 북한 말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아까
3: 그 지철이라는 지철, 게
0: 맞아요. 지철.
3: 지하철.
0: 지하철. 네.
3: 근데 저 사실 지철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렇게 네. 지라고만 써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0: 아 그래요?
3: 지라고 뚝 박혀 있어요. 그 입구에. 네, 그 지자가 써져 있는 거 보면 지하철 네. 입구더라고요.
0: 그럼 지하는 지하철이니까. 그럼 그렇죠. 위에 다니는 열차는 뭐라고 그러죠?
3: 궤도전차.
0: 궤도전차.
6: 궤도전차.
0: 알았죠. 우리 세 가지 알았다. 궤도전차까지.
2: 궤도전차.
0: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보시면 희진 씨, 또 수혜 씨, 또 시우 씨까지 평양 분들이 많으십니다.
5: 우리, 심지어 저희가 예. 다 동갑이에요.
0: 동갑이에요?
4: 다 근데 시우 씨가 제일 어려 보이는 건, 시우 씨가 제일 어려 보이는 건 저 혼자만.
0: 의문의 1패씩 당했었어요, 지금.
4: 죄송해요.
0: 그러니까 우리 이 평양 분들 세 분이 지금 출연을 하셨잖아요. 오늘 이 평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평양 그들이 사는 세상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평양과 서울 모두 수도죠. 근데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 남한 패널 분들 평양.
2: 평양
0: 하면 어떤 느낌이 딱 떠오르세요?
2: 평양하면 이거죠. 평양냉면.
4: 나 원래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2: 드셔보셨을라네요.
0: 그럼 선정 씨는요?
4: 뭔가 평양하면은 네. 서울은 막 자유롭고 막 그런 느낌인데 평양은 네. 더 그 권위적인 느낌?
0: 권위적인
4: 느낌. 깐깐하고 더 뭔가 살벌하고 삼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그런 느낌.
4: 네.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0: 아, 이런 거. 본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은요?
7: 저는 큰 네. 건물들. 건물들. 네네. 엄청 높은 빌딩들.
4: 맞아요. 맞아요.
7: 막 네. 아파트 신도시들 이런 것들이 네네. 저희들이 많이 요즘에. 지쳐주니까 네네네. 그게 과연 어떻게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0: 그럼 오히려 반대로 네. 우리 탈북 가족들은 서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시 예.
3: 우리 이민호 씨가 말했던 남산타워 앞.
0: 남산타워.
5: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천국의 계단에서 권상호 오빠가 네. 에버랜드를 빌리고 여자친구만을 위해서 조명을 다 켜잖아요.
3: 그 오빠 미쳤어.
5: 그 오빠가 빌린 건 에버랜드가 아니라 롯데월드죠.
0: 롯데월드. 그렇지. 롯데월드도 서울에 있으니까.
2: 명대사가 있죠. 사람은 돌아와라.
0: 그것도 다 나온다 이제 또 그래픽으로 또. 우리 유나 씨는요, 서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3: 서울 하면요, 네. 그, 야경이라고 할까요? 아~ 야경이 아무래도 북한은 그 평양도 이렇게 구역구역만 불이 들어오지, 이렇게 쫙 펴져 있지 않은데, 그 한강에 그 32개 정도 다리가 있잖아요. 네. 그 다리도 개수 들었을 때도 너무 놀랐어요, 제가. 네. 전 좀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좋아하는데,
0: 역사적으로
3: 네, 대동강에 다리가 한 7개 정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3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제가 배를 타고 한번 유람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정말 아름다운 서울, 그 이미지가 항상 제 기억에 있습니다.
0: 에이. 그러니까 이 서울과 또 평양, 그럼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먼저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평양 여자시니까 희진 씨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5: 너무 다르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놀라웠던 거는 뭐 서울 사람, 지방 사람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차별 없이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거주지를 옮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에서는 거의 평양과 지방의 차이는 국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 그 정도예요?
5: 그래서 평양 여자가 지방 남자랑 결혼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가는 그런 것도 너무 어려웠고 지방 사람이 평양에 하면 올라오려면 그 비자같이 출입증
3: 승인번호
5: 받으려면 예, 뭐 몇 달 걸린다고 알고 있고 네. 또 평양 사람들은 좀 지방에 그나마 좀 자유로웠지만 네. 그렇게 그냥 국경이 있었어요.
0: 와, 국경 같은 느낌이었구나. 우리 상태 씨 궁금한 거 많잖아요, 또.
2: 뭐, 북에서 네. 사는 거는 정말 땅과 하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과 다른 지방의 네. 차이가. 네네네. 근데 근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자, 저는 시우 씨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0: 시우 씨한테요?
2: 네, 시우 씨가 평양에서 네. 낳고 자랐잖아요? 쭉 자랐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할아버지 때부터
0: 할아버지.
2: 평양에서 쭉 생활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평양 생활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1: 일단은 평양에서 살게 되면 계급이 그러니까 좀 높은 계급이 두 계급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항일혁명 열사랑 애국자에서 총 두 부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항일혁명 열사 쪽은 김일성이랑 빨치산 때 같이 투쟁해서 뭐 공로 세운 사람들이 항일혁명 투사고요. 그리고 애국자 지방 같은 경우는 6.25 때부터 현재까지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웠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애국 열사 쪽이거든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좀 공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네, 애국자 집안이, 네, 애국 열사층 집안입니다, 지금.
0: 애국 열사 집안. 네. 우리가 말하는 국가 유공자들은?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네.
2: 우리 승조 씨는 평양, 네, 가보셨나요?
3: 저는 제가 어릴 때 한 21살 때 오빠가 군대에 나간 게 전사해서 그 전사증 받으려고 오라고. 근데 이제처럼 희진 씨처럼 우리가 평양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만 증명서에 빨간 줄이 딱 간 게 있단 말입니다. 증명서락대인데 그걸 나라에서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그걸 승인번호 내려와서 저하고 저희 아빠가 둘이 평양 갔는데 그 오빠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갔던 그 평양이 구경도 하나도 못하고 그저 그 울매불매 가서 한 기억이 있어서 평양이라는 그 좋은 데는 좋은 기억도 하나도 없고 아 이게 평양이구나 한 것만 봤지 거기 들어가서 뭐 요란하다 멋있다 이런 것도 느껴 못 보고 왔어요.
0: 아기 우선은 지금 전사된 오빠에 대한 그거를 확인하러 가셔야 되니까.
3: 네, 그러니까 저인데 평양은 그림의 떡이라 해야 될까요? 그림의 떡이라 해야 될까요? 그림에서 본 진짜 저 떡인데 먹고 높은데 그림이니까 그림의 떡 평양. 내가 사는 수도지만은 갈 수 없는 곳. 네. 마음대로 들어 못 가고. 그러니까 정말 하늘과 땅 차이.
0: 네네.
3: 야, 너무 끔찍한 세상이죠, 거기는.
0: 그렇다면, 우리 송죽 씨처럼, 뭐, 전사자 오빠가 계셨으니까, 네. 특별히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러면 진짜 평양을 가려면, 뭐, 이렇게 허가증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6: 이제 아까 번호 말했잖아요, 승인번호. 네네. 그게 이제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에 친척이 많거든요. 그럼 친척이 초청을 해줘야 돼요. 초청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승인번호를 딱 내줘요. 그럼 그 승인번호하고 자강도에 있는 나하고 번호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걸 눈깔 맞춘다 그래요.
0: 눈깔을 맞춘다.
6: 네, 눈깔 맞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눈과 눈을 마주치듯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나오면 아까 그 빨간 줄 그어진 거 하나랑 통행 이 허가증, 그러니까 통행 증명서랑 같이 나오는 거. 두 개를 소지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평양에 들어가면 그 숙박권별도 지방하고 다릅니다. 진짜 딱 며칠이면 며칠 안에 나가야 돼요. 평양 안에서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완전히 그 법적으로 그래서 끌려가갖고 어딜 많이 가냐면 간이역에 많이 끌려가요. 성성 간이역에 가면 그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거기 와서 막
3: 집게를 서 있잖아.
6: 와글와글 해요 막 거기서. 근데 그냥 보내냐? 아니죠. 정치적인 문제를 치고 가니까 강제 노동도 시키고 일도 시키다가 누가 또 데리러 오면 가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간이역에 갔을 때는 정말 이야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뭐야 하면서 어린 마음에도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야, 그럼 시우 씨 그러면 평양 시민이셨으니까 평양 시민은 뭐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될 수 있는 조건?
1: 저는 뭐 태어나고 보니까 평양 시민이었는데요.
0: 다른 분들.
6: 네, 진짜.
0: 다른 분들. 뭐 혹시 내가
6: 혹시 지방 사람이 평양 시민권 되자 하면 평양 남자인데 시집 가면 돼요. 근데 농장원 출신은 안 됩니다.
2: 어머.
0: 왜요? 아, 진짜요?
6: 농장원 하도 빠져나가려 그러니까 농장원 여자하고 군대하고 결혼하면 그 평양 시민도 농장으로 내려라는 거예요.
0: 아, 진짜 거꾸로요?
6: 그러니까 평양 남자들이 거부하죠. 농장을
0: 네. 평양 시민권을
6: 받으려고 네가 지금 농장을 탈출하려고 그러냐 그랬고 하도 그 농장에 농장원들이 없어지니까 농장 여자하고는 아예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1: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바뀐 게 예전에는 뭐 평양시 거주가 좀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위부한 얘기 되면 평양 거주 안 돼요.
0: 보위부가 안 되면?
1: 네, 그 평양에 있는 사람이 보위부가 돼야지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일반 사람이 되게 되면 거주 자체가 안 되고 내가 보위부가 아니고 일반 경찰인데도 지방 여자 마음에 들어서 저 여자랑 살겠다 그러면 내가 지방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6: 그거 봐요. 다 내려가.
0: 완전히.
6: 그 법이 다 바뀐 거죠. 옛날에는 그게 올라갔는데.
5: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간 김정은 시대 때는 뭐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약간 김정은 시대에 올라 들어오면서 평양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평양에. 그러니까 옛날에 예술인들은 좀 네. 재능 있고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얘가 좀 천재적이고 이러면 다 좋은 예술단에 갔고 네. 그 사람들도 지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출신 성물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평양으로.
8: 네.
5: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약간 지방 출신은 지방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아. 좀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힘들게 거기까지 힘들게 올라갔는데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지방 예술단으로 보내줬어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9: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시우 씨가 평양에서 개인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8: 오~ 사업이 가능해요.
9: 그러니까 자영업이 가능해요? 평양에서?
1: 일단은 제가 평양에서 탁구장을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고요.
5: 네. 탁구장 하지.
1: 한때 그때 탁구 열풍이다 보니까 그때
5: 맞아, 맞아.
1: 좀 탁구장을 하게. 근데 탁구장 해가지고 네. 탁구 뭐 치는 시간으로 돈 버는 건 아니고요.
8: 네.
1: 탁구장 안에 카운터를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뭐 맥주나 음료, 뭐 담배 이런 걸 많이 팔거든요.
8: 팔 수 있어요? 네. 그 안에서?
5: 뭐든 팔 수 있어요.
1: 그리고 물자를 좀 싼 가격에 가져다가 거의 뭐 상점에 두 배 붙여서 팔거든요. 네. 그래서 팔려요 일단은.
8: 오.
1: 그리고 뭐 핸드폰 뭐 장사 같은 것도 해봤고.
8: 핸드폰?
1: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분이 빵 공장 같은 걸 하고 계셨는데 네. 거기 돈을 투자하게 되게 되면 뭐 좀 그 수익금 같은 거 주겠다.
8: 배당?
1: 네.
8: 투자금에 대한 배당. 네. 투자도 하셨단 말이에요?
9: 시우 씨가 사업 머리가 있는
8: 그러니까요.
1: 네. 어쨌든 한 3,000달러인가 투자하고, 네. 네, 매달 한 10%씩은 받았죠.
8: 매달.
1: 네.
3: 근데 거기 북한이 맞아요?
8: 그러니까. 같은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3: 북한은 맞나요?
5: 아니, 근데 평양에서 네. 이런 거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는 사업가 꿈이 많아서 많이 해요.
8: 세상에. 그 돈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슈슈?
1: 아니, 일단은 돈만 있으면 가능한 건 아니고요.
8: 네.
1: 돈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못해요. 뭐 돈 있어가지고 사업을 철했는데 누가 뒤통수, 뭐, 건물 들어가게 되면 딱 몽땅 벌쳐 나가는다 해서. 일단 뒤를 봐주는 사람이셔야 되고요. 네.
8: 아.
1: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거는 세금을, 한국에서 세금을 내잖아요. 네. 북한에서 세금을,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뒤를 봐주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는 거죠.
0: 뇌물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 인맥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3: 아니 근데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같은 북한에서 아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진짜 평양공화국이네요 이거는.
8: 그러니까.
3: 아니 평양 사람들만 네. 이거 나는 진짜 처음 들자니까 이거 사업한다는 게 이야 대단하다.
0: 신세계를 또 보시는 거예요 성죽 씨가 지금.
8: 시우 씨가 어린 나이에 북에 네. 사업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업가였네요. 그렇죠.
9: 성공한 CEO.
8: 성공한 CEO.
0: 아, 성공한 CEO.
8: 아마 그래서 아마 시우 씨는 평양에서도 네. 어우 나의 평양 사람이야. 사업가야. 어깨가 좀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예요. 희진씨처럼 지금 어깨뽕이 빵 들어갔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희진씨처럼.
0: 네네.
1: 일단 뭐 평양에 살게 되면 제가 평양시에서 일단은 그걸 잘 못 느껴요.
8: 네.
1: 근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또 지방 나갈 때는 이렇게 북한은 네. 뭐 앞에 차번호 앞에 그 지방 단어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평양 차골목 앞에 평양하고 숫자를 네. 차번호가 있어요. 네. 네. 차골목 가다가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되게 되면 네. 거기 종업원들이 하다 엄청 잘해주거든요.
8: 아~
1: 또 이렇게 말도 저건저건하게 잘해주지 그리고 뭐 네, 팁도 주지 그러다 보니까 네. 네. 그때 좀 군기감이 올라가죠.
5: 야, 뭐 팁 주는 남자면 말 잘했지 뭐.
3: 저는 이제 태어나고 자란 곳이 평양이다 보니까 지방에 저는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지 대한민국에 와서 알아.
8: 오, 죄송.
3: 뭐 평양이라고 뭐 별 볼 일 있나 뭐 그냥 뭐 같은 사람은 살고
9: 송직어머니 재수없자.
3: 재수없다는 정도 아닌데 진짜. 아, 뭐 아니 평양에 뭐 산 사람도 많고 평양도 아직 덜 개발된 데가 많은데 뭐 나도 되게 힘들게 살았다고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왔는데 평양이라는 이유로 야 이 평양 노랭지들아 야 봐봐 아~ 네가 평양에서 우리 피 다 빨아가지고 네가 키가 이만큼 컸다 이거 사방에서
9: 아~ 오히려
3: 네 그래서 아 평양을 이렇게 생각하고
5: 평양
3: 있구나.
5: 사람들이 키가 진짜 다 큰 것 같아
8: 오히려
3: 적당히 하자 적당히 뭐 세 명씩이나 내 주변 멍청 평양이야 지금
7: 송적 씨나 유나 씨는 평양 출신이 아니셔서 지금 약간 서러움이 있으시지만 오히려 지방에 있어서 좀 속편하신 것도 있으시지 않으셨을까요?
3: 제가 평양 사람들처럼 그런 게 없잖아.
5: 네, 평양을 올라가 보니까 전 못 살겠더라고요.
3: 이제 저희 그 아버지 쪽도 엄마 쪽도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도 있고 네. 이과대학의 교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쪽은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평양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6: 짤까닥이라 그러죠, 북한에서.
8: 짤까닥이요?
6: 김일성이 예전에 이제 그 사회주의 건설 할 때 네, 네. 이렇게 그 교육자들 모아놓고 대회를 하면서 네. 분교에 갈 선생님이 없어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시룡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곳에 가겠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 자강도에 완전 심신상골의 그 초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시대에 인테리들이니까 얼마나 이 네네.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강도에 내려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친척들은 평양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평양을 딱 가보면 아침에 새벽만 되면 수레바퀴 빗자루 들고 나가가지고 구역을 쓸어야 된대요. 벽돌에 있는 풀도 뽑아야 되고 뭐 무슨 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왜 하냐니까 행사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꽃도 꽃다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박수 칠 때 뭐 이거는 목욕 때 이거는 뭐
9: 아 진짜
6: 내가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아니 그게 어디서 그렇게 살아요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아 여긴 생활이 그렇대요. 그래서 아 나 이렇게 살 그냥 자가도에서 살래요 그냥 떼학볕에 나가갖고 애들이 자 뭐 어디 학교 여기 주 여기서 바닥에 떡발을 섭니다 뭐 이렇게 메가폰 들고 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두부모처럼 섰다 빠졌다 섰다 빠졌다 섰다 빠졌다 아주 야 저거는 사람 못 살 같다. 나는 너무 나는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7층인데 계속 올라갔다 걸어내려갔다 올라갔다
9: 엘리베이터
6: 올라갔다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래서 막 자고 어머니 나 좀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그럼 공중화장실 같이 내려가지고 화장실 수세식 변기를 쓰질 않더라고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물이 귀하니까 그 물을 안 쓰겠다고 거기에다가 이게 뭘 넣고 쓰질 않는 거예요.
9: 아 그러니까 저희가 살 때는 이제 다 매 집에 하나씩 그 수색식 그 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앉아 쓰는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는 거 말고
6: 이렇게 파는 거.
9: 이렇게 수색식 예, 예. 그거가 있는데 문제는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6: 그래요.
9: 너무 속상해요.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내려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설거지 한 물.
6: 맞아요.
9: 그거 재사용하는 거예요.
0: 네네네.
9: 그래서 제가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응가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꿀꿀해가지고.
0: 지금은 이제 괜찮고.
9: 지금은 뭐 대한민국은 뭐 온호 휴게소나 가서 다 그냥 빵빵 내려가면서 그냥 수압이 그냥 확.
0: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희희 씨가 그랬어?
9: 얘는
0: 진짜? 아니 같은 평양시인데도 그랬다고?
9: 아 뭔가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6: 아니 휴대니 사는데도 분명 평양이거든요?
0: 네
9: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체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네, 네. 평양 그러니까, 안에서도 그렇죠. 너무 다르고 네, 지방도 막 다 다르잖아요.
6: 맞아, 맞아.
9: 네, 네.
6: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좀 이따가 또 나눠볼 거.
10: 아, 그래도 성육 씨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성육 씨
10: 지금 지방 좋은 점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실 것 같아요.
11: 아니 화가 나자니까. 평양 놈들이 무려 세 명이서 나를 불러싸가지고 평양 좋다. 네 지방 좋니 내 지방 좋니 하는데 지방에서는 또 좋은 게 집안에다 돼지 키워도 누가 말하는 사람 없다고. 평양은 돼지
9: 집안에 돼지를
11: 키워. 네, 집안에서 돼지 키운단 말입니다. 목에다가 정말 자유있고 그런 건 집단 생활이 좀 적으니까 조직 생활을 북한 사람들이 딱 조직에 매는데 그걸 좀 약간 지방은 풀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도 평양 가서 살고픈 생각 평양이라면 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지방 사람들이 가보고 오죽했으면 병아리들도 농촌에서 사는 병아리들이 평양 가고 평양이 너무 좋다는 그걸 해가지고 뿅뿅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피앙피앙
9: 피앙피앙 피앙. 얘기 많이 들었어.
0: 자, 이 일단 우리가 평양 얘기 해봤잖아요. 서울 얘기를 좀 같이 좀 해보려고.
6: 야, 서울.
0: 예, 서울이 옛날에 뭐 우리 노래도 있어요, 그죠? 서울에 대한 노래들.
12: 서울, 서울에서 아름다운 이 거리.
10: 너무 맞아. 옛날 사람 거.
0: 그러니까 정말 이 예, 서울이란 도시가 굉장히 글로벌한 도시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울 올 때마다 통행증을 딱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떨 것 같으세요?
8: 아, 불편하죠. 그죠? 그냥 지방에 살겠지.
10: 안 가고 말지.
0: 안 가고 말지. 아, 안 가고 말지. 안 가고 말지.
8: 안 가. 이러면서 네. 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만약에 유나 씨 같으면.
6: 근데 요건 제대로 하고 갑시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 서울을 그냥 수도 정도로만 본다면 북한의 평양은 네. 수뇌부. 장군님이 있는 곳,
0: 네네.
6: 우리 인민의 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 그 버킷리스트처럼 내가 한번 평양에 가보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0: 성지순례네, 성지순례.
6: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서울은 그냥 아무나 본인이 와서. 그리고 서울은 뭐가 좋냐면 기회의 도시.
9: 맞아요, 맞아요. 네,
6: 글로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9: 정보의 도시.
6: 아. 정보의 도시고 기회의 도시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고 올라오면 맞아요.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지하철 끝내줍니다. 평양의 지하철은 그때 보니까 두 개 노선이 있었나? 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9: 우리 9호선 몇 호선까지 있죠?
0: 지금은 9호선 말고도
9: 정말
0: 너무
6: 많아서 네. 제가 2호선 타고 그 내부 순환 뭐 이렇게 네. 있잖아요. 뺑글뺑글 던 적도 있어요.
9: 아 맞아.
6: 어디 내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야,
9: 우리 평양에서 오신 희진 씨 뭐 별다를 거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래도 서울 왔을 때 첫 느낌 기억나세요?
0: 아 서울의 첫 느낌.
9: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평양에서 바로 오지 않고 해외에서 사실 살다가 왔잖아요.
6: 맞아요.
9: 그래서 별로 그렇게 놀라울 게 없겠지 하고 왔는데도 너무 또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요.
6: 아 맞아 맞아.
0: 네.
9: 뭐 이렇게 지나가면 어깨도 칠 수 있고 막 네네네. 어쨌든 뭐 매너도 줘야 되고 막 정말 사람이 많아서
0: 네네.
9: 아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지? 막 이런 것도 되게 놀라웠고
0: 네.
9: 그다음에 패션 이런 건 거의 뭐 외국 조리 가라 하게 자유롭고 그다음에 가장 놀라웠던 거는 처음에 타봤을 때 한 건물에 모든 게 다 있어요.
6: 맞아 아~ 맞아 맞아.
9: 우리는 막 병원에 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 아~ 식당 가려도 저기 가야 되고 근데 이 안에 뭐 파스타부터 시작해서 모든 메뉴가 다 있고 치과 종용외과 다 있고 그리고 편의 시설이 다 있는데 심지어 이 바로 앞에 또 플러스 이마트 해가지고 엄청 많고 그래서 야 정말 이거는 발 한번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이 건물 안에서 해결이 되는구나.
0: 송중 씨는 어떠세요? 서울에 대한 느낌 딱.
6: 저는
0: 네
6: 진짜 49살에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네. 서울이라서 괜하고 딱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한 서울은 명동거리 가면 깡패가 욱실거리고 종로 가면 맹 거지가 많고
0: 아, 들은 거. 그렇게 들으신
6: 네,
0: 거예요?
6: 네 저는 세뇌를 그렇게 딱 그것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옷도 개들이 옷을 심하게 입었으면 개들이 우리 같은 세상이로군 이렇게 말한다는 정도로 됐다면 여자들과 남자가 다 반나체 정도 옷이 네. 입고 다닌다는데 옷 입은 게 너무 수수하게 평범하게 입은 거면 이게 진짜 남조선 수도 맞는 가고
0: 네.
6: 정말 수수하고 전기도 계속 주지 않는데 저는 야 이게 정말 수도로구나.

0: 이제 평양남자 시우 씨가 네,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그 탈북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아까 우리 상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성공한 CEO 네. 라고 하셨는데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더라고요. 자, 우리 평양에서의 삶이 만족이 안 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어?
1: 그쵸, 돈도 자연, 벌고
0: 그쵸, 나름 성공한 CEO인데
2: 네, 일단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한국으로 오셨어요.
0: 아, 오, 먼저? 네네.
3: 평양에서 어떻게?
4: 평양이었지?
5: 엄마가 깼다.
2: 네. 저희 뭐 집안이었다 보니까 중국에 북한 요건 발급받아가지고 아, 타사형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0: 네네.
2: 그다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 어머니가 한국으로 오시다 보니까 네. 제가 평양군대 합격했는데 거기도 못 갔고
0: 네.
2: 그리고 군대도 못 갔거든요. 네, 북한에서 남자가 군대를 못 가게 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3: 맞아요.
2: 네, 좀 많이 방황하고 살다가
0: 네네.
2: 네, 일단은 그러면 내가 돈이라도 벌자
0: 네.
2: 해가지고 그럼 내 눈에 내가 권력으로만 누르니까 경제력도 네. 누르자 해가지고 돈 벌기 시작했던 거죠.
0: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시우 씨.
2: 네.
0: 북한에서 아까 뭐 계급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2: 네.
0: 어느 정도 계급이신 거예요?
2: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안 오셨으면 제가 좀 군복 있거든요.
0: 네.
2: 네. 보위부나 뭐 보위사령부나 이쪽으로 군복이 있기 때문에.
3: 아~
2: 그런데 지금쯤은 뭐 별 달고 있죠.
0: 별 달고 있죠. 그 정도예요?
5: 네. 아까 애국열사가 독일어 했잖아.
2: 네.
5: 그러니까 숫자를 말하면 1번의 핵물 두 번째라는 소리입니다. 2번 두 번째입니다. 애국열사가 저기
1: 신분이 높았네요.
5: 신분이 두 번째라는데요. 제일 높은
3: 부분. 뭐 어쨌든 궁금한 게 어떻게 어떤 계기로 어떤 그렇죠. 사건으로 통해서 네, 탈북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0: 그런 계급을 갖고 계신 집안이
2: 일단은 제가 그 평양에 한국 드라마가 들어온 게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왔어요. 네, 그때는 이렇게 USB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컴퓨터가 없었으면 한국 드라마를 못 봤거든요. 맞아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컴퓨터가 없었으면 한국 드라마를 못 봤거든요.
2: 네, 네. 네.
1: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그 팬티엄 3 컴퓨터라고 그때 평양에 처음 들었을 때인데.
2: 네, 팬티엄 3, 네.
3: 잘 샀네.
4: 잘 살았네. 잘 살았어.
2: 아니, 계급이 높다니까요.
1: 네, 그게 됐는데, 네. 그래서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한국 드라마, 뭐, 영화, 뭐, 게임, 책, 뭐, 음악, 뭐 예능, 뭐,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 많은 이유가 여기 훌이 한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걸 돈 주고 받냐 물어보는데 저 친구들이 다 간부집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네, 이렇게 돌려보거든요. 뭘 있다고 뭐 하게 되면 내용 물어보고 재미있게 좀 보고 해서 네.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그 오늘 순간 새벽에 보고 있었는데 제 아는 동생이 저를 잡겠다고 약간 경찰들 끌고 왔죠 저희 집으로. 네, 그래서 형 나야 해가지고 문 열었는데 제 종목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트브 켜내 딱 걸렸거든요.
3: 완전 큰일 났지.
1: 딱 보더니 너무 오청을 없으니까 나 같은 거 3년 만에 처음 잡았대요. 그래서 너 최대한 교화 10년 아니면 사용시키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 네 한국으로 오게 됐죠.
3: 근데 어떻게 가지 않고 탈출했지?
1: 근데 이게 북한이 김정은이 같은 경우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새벽 1시에 단속됐는데 일단 단속된 아이도 자기 사무실을 끌고 갔어요. 근데 평양에 7일서 그룹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한테 넘기려고 전화했는데 새벽 시간대니까 걔네가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 아침 7시에 녹일게 했거든요.
2: 네.
1: 두 명이서 나를 단속했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다시 그 순찰 나가고 네. 한 명 남은 걸 제가 2시간 동안 설복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무실을 벗어나야 내가 도망칠 거 아니에요.
3: 그렇지.
1: 두 시간 동안 설복한 끝에 얘가 응해가지고 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와서 $5,000 걔한테 돈 주고
2: $5,000?
1: 네. 나머지 돈 차고 그리고 그때 새벽 4시 반인가 됐었거든요. 네. 골목길에 나올 때 거기서 꽉 정신을 도망쳤죠. 얘가 막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사와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개인 자가용처럼 전화하게 되면 콜택시 같은 걸 제가 썼거든요.
2: 네, 네.
1: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차 부르고 차 타고 분할로 그냥 떴죠.
2: 그때까지는 팔복을 하겠다는 마음은 아니고
1: 네.
2: 잡히지 않고 막
1: 네, 이제 팔자는 생각으로
2: 네, 팔자는 네.
3: 배신자 동생 때문에
2: 네.
5: 그 배신자 동생 그러니까. 뭐 하고 살고 있는
6: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우발적인 거잖아요.
2: 네.
6: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도망을 가셨고
2: 네.
6: 그러면서 탈북까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2: 그러니까 어떻게
3: 이제 시작인데
2: 왜 탈북을
6: 그죠?
1: 일단은 제가 평양시 빨리 벗어난 게 저희가 네. 어머니가 한국으로 오신 날부터 뭐 이제 초선마다 컴퓨터에 제 이름 치게 되면 제 자료가 쫙 뜨거든요.
2: 네네.
1: 네 그래서 일단 평양시만 벗어나자. 그러면 지방에서는 초소가 많아도 돈 주면 다 통과하기 때문에
2: 네.
1: 제가 하도 지방 많이 다녀보니까 알거든요.
2: 네네.
1: 네 그래서 일단 평양시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그다음 또 평양시민증 있게 되게 되면 청진까지 나올 수 있어요. 통행증 없이. 네 그래서 제가 평양시민증 가지고 청진까지 나왔거든요.
2: 네.
1: 그래서 청진에서 평양시민증 버리고 그 얼굴 비슷한 청진치 거민증을 던지고 샀어요.
3: 그게 가능하구나.
1: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거기서 정업원증 또 발급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상까지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진 사람으로 위장해가지고 해상까지 네. 오게 됐죠.
2: 머리가 엄청 빠르세요.
3: 바로바로 신발력 있게.
1: 탈북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 회사를 가서도 브로커가 없는 거예요, 저는.
2: 네.
1: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브로커를 막 무게도 찾았어요.
2: 네.
1: 찾았는데 마침 일이 되려니까 그 저랑 나이 같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국정경비대 출신을.
2: 네네네.
1: 네, 그래서 그때 걔한테 $15,000 준 거죠.
2: 15,000불?
3: 이야.
1: 네.
2: 그 US 달러죠?
1: 네.
2: 15,000불.
1: 그래서 제가 뭐 남들은 뭐 압록강 넘을 때 뭐 반에 넘는다는데 저는 오후 4시 반인가 그
2: 여유있게
1: 국정경비대가 출장 다 들어주고 네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1월 초였는데 그래서 압록강이 또 얼었을 때예요.
2: 네.
1: 그래서 압록강 중간에 서가지고 제가 북한을 한 30분 정도 바라봤거든요.
2: 네. 빨리 안 건너시고?
3: 여유가 있어.
5: 왜 다 있으니까.
3: 있어, 있어.
5: 여유가 있어.
1: 압록강 딱 섰는데 4시 반인데 안개가 쫙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알 수 없고 신비한 광경이죠. 서서 돌아보는 게 내가 탈북하려고 지금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강 건너가는 게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그리고 또 내가 살아서 이 북한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되죠. 이거 다시 갈까? 아니면 네 주둥갈까? 이런 식으로 막 고민이 엄청 많이 되죠. 근데 일단 살려니까 일단 결심의 길인데 일단 가고 보자 해가지고 일단 압록강 넘었죠.
2: 압록강 뭐 중간에서 본 거는
4: 둘째 치고 네. 그럼 거기서 왜 탈북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쫓아왔다든지 뭐뭐 네. 뭐 아니면 수색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전단처럼 네. 얘를 잡아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은 이상 굳이
3: 지방에서 살아도 되는데
4: 탈북을 할
1: 근데 있지 않, 또 교화 10년 갔다 오기도 지방으로 쫓겨나거든요. 네. 근데 평양 사람이라고 해서 지방에 산다 그냥 그냥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일단은 내가
3: 가오가 있죠.
1: 네, 교화 갔다 오게 되면 내가 일어난 게 거의 8년 동안 일어난 네. 재산이 다 용이 되거든요.
3: 아,
1: 네, 그러니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3: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탈북에 대한 생각이 있고.
3: 무조건 탈북에
1: 그리고 그래. 제가 탈북이 압록강 넘기 전에 평양이랑 네. 통화를 했거든요, 핸드폰으로.
4: 네네.
1: 저 어떻게 지내냐 궁금해서 네. 통화해봤는데, 거의 부 애들이 내가 탈북인 걸 모르더라고요. 회사에만 있는 걸. 왜 모르냐 물어봤더니, 내가 북한에다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집도 사놓고, 뭐 자영업도 하겠어요.
4: 설마.
1: 내 이름 우리 집을 샀거든요.
4: 네네.
1: 그러니까, 아, 이렇게 재산을 다 잃고 났는데, 이걸 네. 버리고 설마 갔겠냐.
4: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렇죠. 평양시에서 어디 잠수 타고 있는 줄 알았대요. 네. 저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 숨어 있는데 대라고. 네, 막 잃다 보니까.
5: 그러면 그 재산 어떻게 됐어요? 혹시 아세요?
1: 국가에서 다 뺏어갔겠죠.
4: 그렇겠죠. 그렇겠죠.
5: 국가에서.
3: 또 탈북을 잘하시던 노하우가 또 한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1: 일단은 제가 탈북하고 알았는데요. 저 네. 탈북할 때 여기 탈북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북한 사람이. 그래서
3: 맞아요.
1: 저는
3: 나도.
1: 중국만 오게 되게 되면 네.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줄 알았어요.
3: 맞아! 나도, 나도!
1: 그리고 네. 네. 그 중국 갔을 때도 네. 일단은 군인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잡아가겠어. 네, 이런 식으로.
3: 아니야, 그리고, 중국이 위험한데.
1: 그리고 또 제가 중국 쪽에 동북삼동 쪽에 중국 친척이 있거든요. 그 사촌 형이랑 뭐 차 끌고 중국에서 막 차 끌고 돌아다니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막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네. 저 이렇게 누가 잡아간다는 생각 못 하고 있으니까 얼굴 이렇게 해맑게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3: 아이고.
1: 그게 좀 한, 네, 그게 좀 막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5: 그래서 여유있게
4: 오히려
5: 다니기
4: 때문에
3: 더,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두려움에 따는 것보다 당당하니까 아니,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5: 그러니까.
6: 근데 제가 오 자유열을 지금 계속 오면서
3: 네, 더 오세요.
6: 여러 가지 그 스릴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스릴 없는
4: 긴장감 1도 없어.
6: 내가 긴장하려고 딱 준비하다가 그래서 이 상태인데
3: 너무 편하게
4: 전대 하나 딱 차고 그냥 나오니까 바로 북한을 탈출했어요.
6: 이것도 네. 진짜 주신 은혜고
3: 맞아, 맞아, 네, 맞아.
6: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맞아 맞아 맞아. 네,
6: 진짜 네. 또 그렇게 편하게 부르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3: 맞아,
6: 한국에서
3: 맞아,
6: 그 은혜 좀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 진짜.
4: 네, 하여튼 뭐 우리가 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긴장감 없는 탈북기를 또 처음 들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던 기회가 또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평양은 체제 선전 그리고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다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평양에 가면요, 김 씨 일가의 그 동상 있잖아요, 그죠? 동상 그리고 또 그 선전을 위한 건물들 쉽게 볼 수 있지 않나요?
3: 그렇죠. 정말 평양에서 네. 제일 많은 게 김부자 동상.
4: 김부자 동상.
3: 그리고 또 그 충성 교육을 한 구조물들.
4: 구조물.
3: 그리고 또 1년 동안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4: 필수적으로?
3: 유적비. 예. 유적비, 그 다음에 뭐 존시관, 기념관, 이런 거는 매해 그냥 매해. 이번 달에는 어디 가야 되고, 이번 달은 어디 가야 되고, 이게 다 학교, 회사 다 정해져 있어요. 그치? 평양 출신들은 다.
7: 만경대 도양집 무조건 1년에 한 번.
1: 뭐 2월 16일, 4월 15일, 7일, 7일, 계기 때마다 가는 곳이 달라져요.
3: 만수대 동상 무조건 가야 되고.
8: 맨날 만수대 동상, 혁명 전시관, 이런 데만 가면 얼마나 좀.
7: 지겹죠. 결혼식 날도 제일 처음으로 신랑 신부가 가서 찍어야 되는 게 김부자 동상.
8: 너무하다.
7: 그거부터 찍어야 돼. 신랑 신부 목 잘려도 장군님은 전신 다 나와야 돼요.
8: 그리고 보니까 평양에도 개선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4: 진짜요?
8: 네.
4: 예, 전 사진으로 봤었어요.
8: 보셨죠? 네. 네. 평양 모란봉구역에 네. 바로 이 예, 김일성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는 네. 바로 그 건축물이 있는데 네. 파리에도 개선문이 있잖아요.
4: 있죠, 있죠, 네. 있죠.
8: 아니, 비슷하게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7: 아니, 똑같이 모아한
8: 그렇죠.
7: 거예요.
8: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게 그 개선문 기둥에 네. 숫자가 적혀 있어요.
4: 뭐라고요?
8: 1925, 1945 숫자가
4: 1925,
8: 써 있는데.
4: 1925,
8: 자, 과연 여기서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925,
6: 일단 1945는 네. 뭐 광복. 네, 그거 같고, 1945.
4: 광복?
7: 그 1925는? 1925는?
6: 1925는 생일?
7: 아니요.
6: 김일성 생일?
7: 아니요.
8: 자, 그러면 1925년은 어떤 날이냐? 유나 씨.
7: 네. 조국 광복을 위해 고향집을 떠나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8: 아, 조국 광복을 위해서 네. 집을 고향집을 떠난 날이 1925년. 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네.
7: 김일성이 1912년생이거든요. 네. 25년이면 13살이에요. 네. 13살 나이에 광복의 천리길을 떠났어요. 네.
8: 네. 자 그럼 1945년은
6: 광복이
8: 조국 광복의 해입니다. 그래서 네. 그 개선문에 1925, 1945 숫자가 적혀 있다고.
4: 개선문 저도 뭐 위키백과를 참 봤더니 그 파리 개선문보다 더
7: 12m가 더
4: 높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더 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평양에 아까 우리 만수도 있었고 뭐 역사관 뭐 그 다음에 개선문도 있었으니까 슈슬 씨가 보면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7: 진짜 솔직하게.
4: 네, 솔직한 마음.
7: 뭐 하나 서 있네. 뭐 하나 서 있네. 뭐 이런 느낌.
3: 진짜?
7: 엄마. 야. 나왔습니다.
3: 아니 이거 말이 돼요?
7: 그 개선문이 제철에서 나오는 개선문 보여요. 네. 그리고 맨날 무게도 전차 다니거든요. 네. 뭐 저런 게 하나 서 있나 보다. 그렇게 지나요.
3: 윤아 씨는 어땠길래? 충성심이 엄청나네요.
7: 우리는 저는 개선문 한번 봤을 때 눈물이 줄줄 났어요. 야, 우리 장군님께서 그 개선 연설할 때 그 사진이 있거든요. 또 연구실 가면 여러 개 쫙 있어요. 야, 우리 시령님께서 저기 서서 개선 연설을 하셨었구나. 눈물이 잘잘 나죠. 막 주체 사상탄만 봐도 심장. 지방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8: 그 평양 사람과 지방 사람의 차이야.
7: 근데 여긴 맨날 보니까 뜸한 거야.
4: 그러면 시우 씨는 어떠세요? 그거를 보면 야. 어떤 느낌?
1: 저는 일단 김부자 관련된 이런 그런 영상들을 보거나 네. 그런 동상 이런 데 보게 되면 약간 경건한 마음이 생겼고요.
4: 경건한 마음.
7: 맞지? 네.
1: 그리고 저는 김정일 죽었을 때 제가 평양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진짜 좀 엄청 폭풍 울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슬픔? 와 장모님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러면서 네,
4: 그 장모감이 엄청 드셨네요.
1: 네 그렇죠.
3: 그렇지.
4: 희진 씨는요?
3: 저도 김정일이 죽었을 때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필 죽어가지고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좀 이따 죽지 왜 제가 나가려고 하는 비자 발급 받고 나가려고 하는 데서 좀 늦어졌거든요. 근데
7: 평양이 썩었구나. 평양광하고 그냥.
3: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 옆에서 다 우는데 이런 시우씨 같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양에. 저 같은 애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려.
7: 그러니까 연기라도 해야겠다.
3: 내가 없다가도 이런 장소에 가면 다 울면 저도 따라 울어야
7: 진짜,
3: 돼요.
7: 진짜.
3: 그리고 없던 눈물이 나와요, 또.
7: 그래요. 근데 그 없던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 뭐, 3일이면 많은데, 그거 막 일주일, 열흘씩 하면, 그러면 이제 눈물이 말라서, 예, 안 나와요.
9: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세뇌되는데, 저는 이제, 김일성이, 세 세대 다 살다 왔잖까. 김정은 시대까지 저 살고 왔잖까. 다 김정일이 김일성 다 죽었을 때 진짜 눈물 나고 진짜 솔직한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가슴이 뭔가 막 아리고 야 우리 수련님 장모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한데 딱 희진이랑 공통된 거 아 조금 좀 더 빨리 죽던가. 김정일 때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때 힘들 때란 말이에요. 김정일 죽 때 북한이 완전 고난에 행군하다가 강량군이 막 들어가 힘들 때인데 김정은이 딱 죽었는데 저는 밀수를 하느라 통나무를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압록강 옆에다가. 네네. 그걸 김정일이 죽는 날에 넘기는 날인데 그래서 저 혼자 속으로
7: 죽는 것까지도 도우면 돼.
9: 이거 좀 있다 죽던가 아직. 너무 그건 넘기지 마. 대담하게 그 다음날 난 넘겼단 말입니다. 듣기지 않고. 그런데 그때 순간에 한데 그게 재수롭더라고요. 아니 내가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이거 내 나쁜 짓 했네 이렇게
3: 생각 대단한 거예요. 그때는 그 100일 동안 막 샤워도 못하게 했고 빨래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6: 맨날 우리가 이제 막 평양 얘기 나누고 있는데 네네. 평양이 조금 약간 지금은 뭔가 좀 이상한 도시화 돼 있잖아요. 김일성 네. 제국 막 이렇게.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네. 이 평양이 네. 대부흥을 만든 맞아, 곳이거든요.
7: 맞아.
6: 이 평양의 대부흥 1907년 대부흥의
4: 70년대.
6: 예, 그 사경회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보그마가 만들어진 맞아.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7: 그게 뭐 네. 사실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신격화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라는 그 신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일성이 그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강반석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자기 이름을 반석이라고 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권사님이었어요. 강반석이. 권사님이었고 아버지는 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김형직은. 부모님 두 분은 훌륭하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김일성이 어렸을 때 분명히 손잡고 교회 다녔을 거예요. 그때 평양에만 뭐 3천 개 넘는 교회에 뭐 막 붕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저 자리에 간 거예요.
10: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되고 싶어.
7: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래서 저 북한은 완전히 지금 김일성주의와 사이비 종교화 되어 있잖아요. 이 진실이 들어가면 한 방에 무너져요.
3: 그렇지, 그렇지.
7: 이미 신앙은
3: 진리가 들어가면. 네.
6: 이게 악마화가 됐어, 악마화가 됐죠, 그죠. 맞아요.
8: 그 평양대 부흥운동 네, 때문에 이렇게 네, 부흥이 돼서 네, 네. 정말 지금까지는 네.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작됐던 그때 장대현 맞아, 교회가 맞아, 있었습니다. 맞아. 아시죠? 네. 네. 이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안 거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걸.
3: 어머머,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6: 처음 듣는
5: 처음 들으세요?
3: 다 그걸, 악용하네.
8: 그걸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자기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 이제 앞으로 이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고 다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오기를 빨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아멘.
6: 네. 아멘입니다. 자, 우리 120년 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시 현 시점으로 이렇게 딱 돌아와야죠. 자, 평양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평양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층, 우리 또 핵심 계급에 계신 또 우리 정시우 씨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평양의 중구역이라고 저거 들어봤거든요. 그 중구역에 가면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대요. 그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10: 아, 중구역은 다 가죠.
6: 다 가봤습니다. 예. 다
10: 가봤습니다. 평양에서 하면 중구역이 다 가죠.
7: 진지해요, 진정해.
6: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네. 가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다 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과연 누굴까? 누구세요?
10: 아, 저요.
6: 아, 근데... 진짜요?
10: 얘는 별에서
3: 아니, 중구역 사시지 않았어요?
1: 저는 버통강구역 살았습니다.
7: 아, 그래요?
9: 그것도 좋잖아.
7: 그치. 버통강구역이 중구역 다음으로 좋지.
6: 네. 그러니까 그 중구역이 평양의 1%인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곳이래요.
8: 상상도 못한 곳이네. 1%.
6: 그러니까, 네. 과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는지 뭐 듣고 싶어서. 네.
3: 일단 뭐 구사세라고 하죠. 구들만의 세상.
7: 아, 아 이거 또 열받는 중구역이야.
10: 해봐. 아, 뭉치자, 뭉치자. 우리 뭉쳐야 돼.
7: 너무 평양이다.
3: 약간 뭐 평양 안에서도 네. 어느 구역에 사는가를 되게 따져요.
10: 맞아요.
3: 그래서 중구역 사람들은 무조건 중구역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려고 그러지 그것도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좀 속는 걸 좀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네. 김정일이 사는 그 주영당 총사를 중심으로 해서 땅무럭해 한 게 중구역이잖아요.
6: 네네.
3: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장군님 식소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사는 느낌. 그리고 이 보초들도 다 있고 그 아파트 자체가 뭐 슬슬 얘기했던 위생실이 문이 안 내려가는 네. 상황은 없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항상 타고 다니고.
6: 네.
3: 그래서 환경이 되게 좋은데 일단 좀 삶의 질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또 집에 항상 청소해주고 밥해주시는 가정부들이 있어요.
5: 진짜 다른 세상인데요.
3: 완전
5: 다른 세상이야.
3: 그 세상 맞는데? 그다음에 고급 레스토랑 셰프가 전화를 하면 와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받는 돈이 더 크니까
6: 네.
3: 와서 손님이 오셨다 하면 셰프가 앞에서 회를 떠요. 딱 하려고 코스로 이렇게 해주시고
8: 갈수록 부러워지는데
3: 아무튼
6: 부러우세요? 부럽다고요?
8: 아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7: 그래서 희진이네 그 동네 아빠들이 네. 그 딸을 말 안 듣는 딸을 가장 협박하는 말이 우리 평양에 사는 여자들이 이제 너 지방에 시집 보낸다 이런 게 엄청난 그 협박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아빠들은 어떻게 네. 얘기하냐면 너 만경대 구역에 시집 보낸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만경대 구역이 제가 살던 동네거든요.
9: 농촌이잖아.
7: 네, 농촌. 네.
9: 농촌은 아니야. 거기도 아빠도
8: 아니야. 농촌이야. 거기.
7: 농촌 아니에요.
9: 진짜 한 거.
7: 어, 엄마 이게
9: 많아요.
7: 나 농촌에서 안 살았어.
9: 아파트들 많아.
6: 평양 안에서도. 그렇죠?
3: 아니야. 만경대 구역보다 더 천이 있어.
7: 어디야?
3: 통일거리.
7: 아, 통일거리 탑식 아파트.
3: 통일거리 솔직히 살면서 가보지도 않았어.
6: 세상에.
7: 아, 맞아. 현실 산 구역 맞아.
9: 평양아, 작작하자.
3: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렇던 건 아니고 좀 대체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11: 아니 궁금한 게 네. 평양에 잘 살다가 지방으로 추방을 당한 경우가 그러니까 생겨버렸어. 아, 그럼 다시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9: 못
1: 들어가죠.
3: 그런 거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는 게 평양에서 그렇게 살다가 지방에 내려간 충격에 충격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이 되게
9: 근데 그게 네. 추방되는 것도 이렇게 뭐 어디 막 항해도 뭐 평안남도 막 이런 평북 뭐다음 저 지역 있잖아요. 함경도 막 이런 데 추방 보내면 또 탈북할까 봐 있잖아요. 평양 사람들이 가는 데가 있어요.
1: 아 따로
9: 항해도나 평안도 이 지역을 많이 보내는데 그 중에서 왔다가 가는 그 동네가 하나 있어요.
6: 어디요?
9: 제가 태어난 자강도. 거기 혁명화 보냈다.
11: 혁명화 내려오거든요.
9: 혁명화 내려오거든요.
11: 그래서 여기
9: 여기는 혁명화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한국에 오신 그 유현우 참사. 유현우 대사님인가? 유현우 대사님도 자강도에 내려와서 3년을 혁명화 하셨대요.
3: 3년이나?
9: 그러니까 혁명 다음에 제2의 심장이 자강도라 그래서 여기에 내려와서 이렇게 혁명화 시키고 올라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연영무기죠. 연영무기가 대한민국의 1차 정상 무슨 이 회담할 때 내려왔던 네, 분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완전 하락해가지고 자강도 도당책임비서로 내려와요. 아. 그래서 도당책임비서로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결국엔 다시 복귀돼서 올라가서 죽었을 때 김정일도 다 거기 장례식 네. 가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강도에 오는 사람들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4: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그래서 평양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나 뭐 북한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 나 빨리 나가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뭐 가치관도 막 흔들리고 모든 게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살짝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근 목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옛날에는요. 예, 예. 60대 이렇게 제 나이 좀 정도 되면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아, 예, 예. 이 나이에 맞는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고요.
1: 아, 끊임없이.
2: 예, 예, 그러니까 예, 누군가 예. 조언해주고 옆에서 말을 해주면 그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1: 예,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2: 예.
1: 집사님이, 근데 집사님은 멘토 역할을 참 많이 하시죠?
2: 저의 멘토가 사실은 없어서 근데 좀 속상해요.
1: 집사님에게 멘토가 없어요?
2: 네.
1: 오, 저에게도 멘토가 있는데.
2: 누구요?
1: 저는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2: 아,
1: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서
2: 예.
1: 많은 것 배우고
2: 예.
1: 이렇게 서로 그냥 함께 그냥 지내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들 함께 보내거든요.
2: 사실 속마음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 뭐 가장 좋은 예. 멘토가 예수

0: 느낌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좋은 멘토를 붙여주시거든요.
1: 그렇죠. 사람을 그
0: 멘토를
1: 붙여주시죠?
0: 통해서 예. 상담도 하고 때로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1: 오늘 그런 분이 나오시지 않나. 이분은 청년 뭐 사실은 노년 청년들이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풀 데가 없었는데 이분한테 다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상담가이고 강사이고 그리고 방송에도 출연하시고요 또 굿TV의 노크토크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시는 뭐 이 정도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 시원한 입담, 따뜻한 공감으로 답답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주는 상담가이자 스타 강사 숭실 사이버대학 이호선 교수.
3: 첫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2: 삶의 다양한 문제에 지친 이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녀의 노력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노하우를 전하는 국민 멘토 이호선 교수의 6회 통쾌한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1: 네, 일명 상담계의 뚫어뻥입니다. 유쾌상쾌 통쾌한 모습으로 사랑받는 숭실사이버대학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많은 프로그램에서 자주 뵈서 네. 너무 얼굴이 친숙해서 처음 뵌 분 같지 않은
4: 목사님, 네. 피차 일반입니다. 제가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의 네. 학과장 네. 하고 있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상담도 하고 방송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오늘 매일 주와 함께라는 우리 프로그램에 네. 저희 네. 함께하면서 아 제가 우리 두 분이 어떤 분이실까 제가 두 분의 조합을 잘 못 봤거든요. 네. 제가 보니 성미를 먹고 정기를 얻는
1: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4: 아니, 그저께부터 연구해서 왔어요.
1: 근데 요새는 네.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강연을 주로 어느 상대로 아이들 쪽이에요? 어른 쪽이 어느 쪽으로 주로?
4: 아, 옛날에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 한 15년 전 정도부터는 보통 이제 부모들 그리고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부모들을 위한 강의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생애를 만들어갈 것인가 또 좋은 부모 역할을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중장년들을 위한 강의는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요새 뭐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그러는데 오래 사는 세상 속에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 플러스 좋은 어른이 될 것인가 또 경우에 따라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는 나이 먹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강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0: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행복감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좀 나이 들어갈수록 행복하고 현명하게 좀 나이 들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4: 우리가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네. 행복감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늘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줄어드는 분들은 왜 줄어드나 가만 생각해 보면 네. 글자나도 별로 많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서 몸이 아프니까 네. 아,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정신이나 심정 영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뭐 우리 다들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뇌 몸뚱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특별히 노화라고 하는 게 여러 차원이 있지만 몸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다 보니 그 행복감이 젊었을 때보다 현격히 줄어든다? 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나이 들면서 어떤 걸 해야 조금 더 오래 살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관련해서 아주 기초,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상급 이렇게 보통 나누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딱 기초만 잠깐 말씀드리면 막공나만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1: 막공나만?
4: 네, 막공나만. 네. 막, 막아라 질병을. 네, 공부해라. 나가라.
1: 나가라.
4: 만나라. 아.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질병을 막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현재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또 향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 고통의 지점에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 알고 영양제도 좀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너무 중요하고요. 공. 세상이 너무 빨라져요. 공부해야죠. 근데 그 공부가 정보를 향한 공부는 일단 어려워요. 네. 일단 눈이 안 보이고요.
1: 그렇지.
4: 그리고 이제 귀 속으로 통과나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프를 해서 넘어가니까 네, 네. 생각도 잘 나지 않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정보보다 사실 잊지 말고 일주일에 한 권이나 혹은 한 달에 한 권이라도 무조건 얇은 책이라도 서점에 가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위한 돌봄을 위한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성경 얘기 많이 합니다만 저는 공자님 얘기를 가끔 해요. 위인지학이란 말이 있고 위기지학이란 말이 있잖아요. 위인지학이란 건 다른 사람을 위한 배움이고 위기지학은 나를 위한 배움인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보면 또 헌신함에 사는 분들은 보면 맨날 남을 위한 배움을 많이 하는데 진짜 자기를 위한 배움이 좀 필요할 때 저는 공부 그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책 읽는 게 내 자신을 자신 있게 하고 또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계속 나를 새로운 브랜드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나가는 거. 이거 저는 이제 뭐 우리 교회 가죠. 또 다른 약속도 있지만 나를 위한 외출이 되게 중요한 때가 나이 들면서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요. 갈 데가 없는 분들 많잖아요.
1: 입고 나갈 게 없어.
4: 입고 나갈 게 없죠. 그래도 빨기만 해도 돼요. 그래도 뭐 우리가 바지 위에 팬티 입는 건 아니니까 단정하게만 입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갈 데를 한 군데를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할 데 없다 싶으면은 옆 동네 세 번째 전봇대 때 찍고 오시는 걸로 가는 동안에 세상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는 동안에 요즘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기회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갔다 오는 동안에 또 운동도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만나라인데요. 만난다는 건 요새 왜 아유 뭐 누구누구 만나는 거 다 귀찮아 손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자신이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내 자신은 다른 사람의 눈동자의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내 모습이 나의 상당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나이 들면 자꾸 내 생애 지식, 생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이 내 안쪽으로는 커지는 것 같지만 남들은 이걸 고집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타인을 만나면서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우주를 만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공 나만 이 네 가지 좀 기억하신다면 나이 들수록 행복의 정점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토대는 단단하게 지켜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호선 집사예요? 목사예요?
4: 교수라고
1: 불러주세요. 교수님이 제일 편하세요? 네. 목사이기도 하시잖아요.
4: 네,
1: 예. 그러니까요. 네. 업이 많으셔가지고. 교수님을 만나면 빨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털어놓고 싶은 그런 분인데 원래 그러면 전공을 상담학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갈아타신 거예요?
4: 갈아탔죠.
1: 아, 뭐예요?
4: 제 이름이 저 2호선이잖아요.
1: 예, 예.
4: 지하철 2호선이죠. 갈아타는 곳이 많습니다. 환승하는 곳이. 저는 원래 대학 다닐 때는 영문학을 했어요.
1: 아, 진짜?
4: 왜냐면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난 영어 너무 잘해. 그래서 영문과를 딱 갔더니 문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게 스피킹이나 이런 걸 하는 줄 알고 갔더니 문학을 하길래 문학을 하는 제가 너무 놀란 게 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1: 네.
4: 제 옆에 앉은 분이 지금 그 경남대 교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영문과니까 딱 제 옆에 앉아서 저를 보시더니 가시나무새를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팩티김이요? 대답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졸업할 때까지 저랑 얘기를 안 했잖아요. 말을 안 섞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물론 공부하고 그게 저한테 생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그냥 공부니까 그냥 공부대로 재밌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상담 이렇게 심리를 공부하게 되면서 아 연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소설이나 시나 아니면은 여러 해석학이나 뭐 기호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 버릴 게 하나도 없이 너무 연결이 잘 되고 더군다나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경을 제가 모르는 지경을 이렇게 분석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지금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많이 놀았습니다만 우리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3: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성서학도 공부하게 되셨다.
4: 네. 이제 뭐 쭉 이제 생애를 살아가면서 제가 잘했던 공부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전 영문학도 물론 의미 있는 공부였지만 성수학 너무 좋았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이제 상담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 성수학을 제가 신약학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신약학을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어. 그때 제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 번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어.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이제 주석하는 방법을 예. 배워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 차원에서 여러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학문이구나. 그리고 나만의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방법을 성수학에서 배웠는데 이게 또 버릴 게 없더라고요. 신앙인으로서나 아니면 어떤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예. 이게 기독교 상담 영역에선 보통 예.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녹여낼까를 그 역시 그 고민을 좀 하는데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아,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갈 때마다 제 생에 정말 많은 이제 몸의 이사를 많이 했지만 학문 이사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뭐랄까 이런 통합의 과정이랄까 이렇게 쭉 하나의 켜로 모여서 치유의 도구를 쓰는데 이 옮기는 여정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하나님이 다 그냥 두으니까 다 하게 하신 거네요.
4: 아, 그렇죠.
0: 결국은 그런데 다른 거 공부하다가 성서학을 공부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4: 아,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저는 별로 생애 간증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딱 한번 교통사고가 났네요.
1: 아이고.
4: 네. 그때가 1996년이었는데 네. 네. 그 저랑 저희 오빠 옆에 태우고 그다음에 저희 뱃속에 이제 5개월 된 뱃속에 있는 아기 있고 올케 제가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올케가 임신 네. 중이었고 또 한 살밖에 조카가 있었고 가다가 대형사고가 났어요. 차가 이제 폐차가 됐는데 저만 좀 크게 다치고 아무도 안 다쳤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저 웃기죠. 하나님이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학을 다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학문을 공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 이제 석사로 성수학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신데 처음부터 목사님은 안 쉬고 이제 뒤늦게 목회를 하셨지만 예.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저를 이제 서원을 하셨어요. 예. 얘가 커서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 대신에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신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세계로는 가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엄마가 저에게 항상 해주셨던 그 말씀이 성인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수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성수학 공부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우리 공부 이제 어떤 공부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계실 수 있잖아요. MD부 아 내가 목회가 꿈이야. 그래서 그렇게 MD부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는 성수학은 정말 공부해 볼 만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재미있고 성서가 이렇게 깊은 세계를 내가 몰랐다는 게 아 정말 아쉽다 싶을 정도로 저는 나이 들어서 아 나는 오랫동안 권사였어 오랫동안 장로였어 이런 분들 계시면 또 나 아 나 집사인데 뭘 공부할까 성수학 한번 공부해보세요. 판타스틱.
1: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부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4: 그렇죠.
1: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생각하고 성수학으로 결정하는데 근데 그 많은 것들을 하다가 상담으로 콱 자리를 매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적성에 맞으신 것 같은데 왜 상담으로 갈아타신 거예요 또?
4: 제가 이제 성서학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네. 박사과정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상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공부라는 게 다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 학부에서 제가 영문학을 공부를 할 때 그때도 이제 프로이트나 락강이나 이런 정신분석 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신화학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얘기도 또 들어본 적이 있고 상담 심리 쪽에 이렇게 커리큘럼을 봤더니 제가 이전에 들었던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그래서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이야기들이 커리큘럼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관심으로 아주 가게 됐는데 아유 저는 처음에 상담 영역에 들어갔을 때 아 너무 쉬운 거예요.
1: 아 진짜?
4: 공부가 아 그래가지고 아 아니 왜냐면 성실한
1: 저런 애들 제일 싫은데 공부가 쉬웠어요.
4: 아니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봤더니 뭐 아유 뭐 이 정도 공부가 뭐가 어렵고 그리고 뭐 아주 뭐 창조적인 페이퍼를 맨날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박사 과정 들어가는 거니까 아유 뭐 재미있는데 뭐
1: 이 정도
4: 그런데 할수록 어려운 거야. 이게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그의 영 속에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의 주제도 들어가야 되죠. 철학의 주제도 들어가야죠. 인류학의 주제도 들어가야죠. 신학의 주제도 들어가야죠. 심리학의 주제도 들어가야죠. 거기에 우리가 보통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영역이 심리학이라면 이런 임상적인 영역은 상담학인 거거든요. 또 이 현장에 또 들어가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잘 아우러져야 사람을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렵고 중요한 학문이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꼬리를 내렸죠. 아, 배워야 되겠구나. 끝이 없는 공부구나.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동시에 재밌기도 하고요.
1: 부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부가 재밌다거나 어려워도 그걸 통과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중도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으셨어요?
4: 저는 별로 그런 적은 없었어요.
1: 그러니까.
4: 네, 왜냐면
1: 아니
4: 그게 아니에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1: 잘해요.
4: 근데 사실 우리 이정미 집사님이 네. 그 무자격 유명 상담자잖아요.
3: 맞아요.
4: 상담자. 뭐 불법 뭐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1: 무자격 너무 편하네요.
4: 무자격인데 네. 가장 유명한 상담자.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꼭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성우 집사님께 저희 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미 뭐 다 공부하신 분이지만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공부를 하니까 어떤 점이 있냐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위기지학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흔히 이걸 우리가 역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상담자가 내담자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감정들, 무의식적 정서들이 있어요. 이걸 알면 훨씬 더 내담자와 정말 의미 있는 이 내담자에게 훨씬 빠져서 뭔가를 해낼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도움에도 한계가 있지만 내 스스로도 내 문제 또 걸려 넘어지고 만일 상담 공부하고 이 현장이 올 때까지 어떤 게 어려웠냐 얘기한다면 역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성민 집사님을 보고 제가 약간 감동을 했던 게 이분은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다해 도우시고 할 수 없는 건 힘든 거 꼭 남에게 넘기시더라고요.
1: 예. 저쪽에 넘기죠.
3: 굉장히 지혜로우시네.
4: 네네. 그게 사실 상담자도 되게 어렵거든요. 상담자라고 뭐 다 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부족할 때는 누군가에게 더 잘하는 분에게 넘기거나 도움을 얻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지점인데 이걸 발견할 때까지가 사실은 처음에 내가 잘한다고 느끼고 막 가슴이 막 뿜뿜 내고 막 최고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고 당신은 희망만 가지면 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채는 순간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그때가 조금 어려웠던 게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한심하고 멍청하고 아니 이런데 내가 내 스스로도 관리를 못하는 게 무슨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 사람 삶에 응? 그렇게 용감하게 기어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가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순간이었죠. 위기라면 아마 그때였을 것 같아요.
3: 근데 성서학을 그래도 공부할 정도면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건데
1: 엄마가 목사님이시면
4: 네. 아니 저희 엄마는 처음에 목사님 아니셨죠. 네. 그냥 제가 이제 강원도 대관령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별명이 살찐 하이디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원하시기도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멘토예요. 제 멘토인데 저한테 정말 좋은 거를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먼저 알려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만도 함께 물려주셔서 두 가지를 동시에 남겨주시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머릿속에 기억이 시작된 이래 하루도 가정예배를 빠뜨리신 적이 없어요. 평생을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셨고 저희 아버지가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네. 30년 만에 자발적으로 교회에 이제 나오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어떤 특징을 이제 보여주셨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되고 두 가지 두 번째 원칙. 세 번째로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작은 교회 있죠.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가셔서 그 교회를 그 전도사님 한 분으로 시작해서 이분 안수받고 목사 되시고 교회가 어느 정도 확장될 때까지 그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면 저도 당연히 이날은 감리교회, 그 다음에, 그 다음 교회는 뭐 침례교회, 그 다음에는 뭐 성결교회, 그 다음 교회는 뭐 장로교회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도 어린 시절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엄마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그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이 모든 거를 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는 아, 엄마 때문에 이 교회 끝나고 나면 저 교회 가야 되고 저 교회 끝나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여자의 사역이 무엇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너무나 중요한 일을 너무나 꾸준히 그리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에헴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쫙 성장하면 말없이 빠져서 다음번에 또 교회 세우시고 말없이 빠져서 다음번에 세우시고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겸손할 줄 알았어요, 제가. 저는 별로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때 제가 본 거죠. 그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신 게 말씀이 있어요. 가진 것을 헤어보라고. 받은 것을 헤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 오늘 사실 그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하세요. 수술을 하셔서 기도 중이신데 근데 잘 마치실 것 같고 네. 아주 뭐 큰 수술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고령이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수술 마치시면 또 돌아댕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받은 것을 헤어보라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게요. 받은 것을 헤어보면 감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그러면 모태신앙들은 네. 우리는 이렇게 이게 심하거든요. 네. 예, 들어와서 네. 예. 근데 모태는 이렇게 잔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으셨어요? 어느 쪽이에요?
4: 잔잔한 게 아니고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모태신앙들은 그냥 원래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보통 그 왜 항상 기후가 일정한 데 가면 그분들은 옷이 한 가지잖아요.
1: 그렇죠.
4: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거의 평균 기온이 비슷해가지고 네. 옷이 별로 안 팔린다 그러잖아요. 네. 뭐 기뻐도 그런가 보다. 슬퍼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뭐 병이 났어 뭐 이런 것도 물론 보고 네. 또 아니면 뭐 방언이 터졌어 이런 네. 경험도 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제 뜨거울 수 있지만 금방 또 그냥 이지근해요. 대신에 변함은 없죠.
1: 그렇죠. 네,
4: 그런 이제 힘도 있고 대신에 이렇게 업다운이 없다 보니까 약간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있나 이런 느낌은 또 좀 없는 게 있는데요. 저는 아, 이렇게 막 업다운이 있어서 살아있나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저는.
0: 그런데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내가 상처받은 경험들이 좀 있고 아픔을 조금 아픈 사람들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그렇죠. 상담이 잘 되잖아요. 혹시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런 아픔 상처 같은 건 없었어요?
4: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몇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을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할 수도 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1: 그렇죠.
4: 네. 이럴 수 있다. 근데 이보다 더 할 수도 있다. 근데 너는 이보다는 덜 하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4: 그렇긴 한데 저는 상담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시선은 경험이었다기보다 전 해석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한다는 게 사실 뭐 세상의 모든 경험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4: 다른 분들의 경험을 보면서 전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전 세 가지가 있다고 늘 맨날 강의하는데요. 첫 번째가 상상력이고 공감력이고 성찰력. 이 세 가지를 보통 제가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합치면 전 이건 상상의 능력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담자를 이렇게 들으면 그분들이 다 살아있는 인간 문서니까 걸어서 들어와서 자기 삶을 책 넘기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희노애락도 있고 뭐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기도 하고 막 그럴 때 그럼 상상을 하게 되죠.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이라는 건 결국은 그분들 삶에 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간접 경험을 이제 하거든요. 제 경험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의 영역은 제가 신앙 경험을 뜨겁게 물론 저도 방언 경험 뭐 어렸을 때는 약간 희한한 경험도 있긴 있었어요. 한 7살 때는 이렇게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 줄 알아요.
3: 그래요?
4: 네. 아니, 낫게는 못해.
1: 알기만 해.
4: 어디가 아픈 줄 아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이제 그 장소 장기 부위를 모르니까 여기 그러면 이제 100% 맞는 거예요. 저한테 뭐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오고 그랬었어요.
3: 그렇죠.
4: 근데 지금은 안 봐요. 대신에 하나님이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른의 말로 누군가를 만날 또 하나의 치유의 방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았던 그 생애의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과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어쩌면 신앙의 업다운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할 때에도 또 특별히 이제 신학을 제가 하고 뭐 이제 성수학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또 MDV 하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영역들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그런 경험들을 좀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상담할 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번 이정기 목사님 그 전에 그 라디오에서 모 라디오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게 한번 나오더라고요.
3: 그랬어요.
4: 라디오에 지나가서 들었는데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해주신 말씀 한 구절을 들으면서 이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제가 딱 상담을 갔는데 이 내담자의 상황이 이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이게 너무 찰떡이었던 거예요.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정기 목사님 그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신 거죠.
3: 드럼프 사용하셨네.
4: 제 것이 아니어도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신앙 경험이 아니어도 누군가와 만날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제 2의 시선, 제 3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담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을 많이 하죠.
3: 그런데 이제 특히 상담 중에서도 노인 상담에 좀 집중하시잖아요.
4: 네네.
3: 노인 상담에 집중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4: 아유, 그래도 사연이 있잖아요. 제가 결혼한 거 아세요?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목사님.
1: 결혼 누구랑 했는지
4: 아시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감사하게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딱 해가지고는 이제 그 애 낳고 좀 이따 이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몸을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했는데 밤에 1월 한겨울 눈이 정말 강산같이 와 있는데 그때 새벽 4시에 누가 저희 집 친정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지금도 교회를 하고 계시지만 엄마 교회의 권사님이 맨발로 1월에 80이 넘은 분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얼른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문을 열어드렸죠. 들어왔는데 이분이 막 입술 새파래져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맞은 흔적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요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더니 이 남편이 그때 이 권사님이 81세, 남편이 82세. 근데 이 두 분이 같이 사시면서 이 남자 어르신이 성관계를 너무 즐겨 하시는 분인 거야. 너무 간절하신데.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안 하겠다 그러면 나가서 연탄 집게를 갖다가 때리고 그날은 장작을 들고 와서 때리더래.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장작을. 이날은 맞으면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그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80이 넘어서 그 눈길을 걸어서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생명이 막 위급에 달려있으니까 눈길을 뛰어가지고 1km도 넘어요.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2001년이죠. 이야 그때 뭐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건 뭔가 싶은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했지만 전혀 몰랐던 세상이.
2: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희 엄마 아버지의 삶은 어떤지를 또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야 너 이런 소리 한번 안 하고 같이 사셨던 분들인데 저희 아버지 이제 아프시면서 시골 이제 내려가셔서 거기서 이제 또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두 분만 딱 살게 되시면서 야 니네 아버지가 전과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원래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은 분이에요. 인간 예수. 그래서 가족은 싫어하고 남은 좋아하는. 싫어한다기보다 남한테 너무 잘하는 분인 거죠. 목회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내 부모님의 부부 이야기도 자식에게 말 안 하지만 뭔가가 있구나. 엄마한테 물어보 아버지한테도 여쭤봤더니 이 부부 간에 어려움이 또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노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이랑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인터뷰를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때부터 아 노인 상담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기관들을 뒤져봤는데 노인 상담을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2: 그때는 더 그랬죠.
1: 아예 없었죠.
2: 네, 아예 없었죠.
1: 그래서 아 이게 필요한데 없어? 그건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 너무 필요한데 이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을 노인 부부와 관련된 걸로 쓰고 그리고 나서 박사를 받자마자 바로 노인 상담이라는 책을 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본격적으로 개인 상담소로 한국 노인 상담 센터라는 게 처음 열리게 되죠. 그게 2005년도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는데 상담은 노인 상담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인의 이야기는 그 자식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요새는 또 손주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노인 상담은 노인에 대한 상담도 있고 노인을 위한 상담도 있고 노인에 의한 상담도 있거든요. 노인을 위한 상담은 이제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 상담. 노인에 대한 상담은 그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노인에 의한 상담은 어르신들이 직접 상담자가 되어서 활동하시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상담이 연결돼 있거든요. 중년 상담 따로 없고 노년 상담 따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많이 하는 상담은 그 옛날에는 아동 청소년을 많이 했다면 그 뒤로는 이제 부모 교육 부모 상담하고 그 다음에 중장년들을 위한 상담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죠.
3: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상담은 모두에게 다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는 아이들대로. 중고등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그런 상담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특히 노인들 상담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징글징글하게 많아요.
2: 아니 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1: 아니 그래도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진짜 심각한 분들도 현장에 안 오세요. 근데 현장에 딱 오셔서도 초기 상담할 땐 특히 이제 제가 젊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제가 옛날부터 노안이었어요. 지금이 최강 동안이거든요. 제가 17살 때 처음으로 아줌마 소리를 들었어요.
2: 노사연 씨 이후로 처음이에요.
1: 그리고 이제 21살부터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다 염색한 거거든요. 저희 남편이 결혼했을 때 이건 사기다. 뭐 사기 결혼이다 막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든 사람들하고 더 편안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노인 상담을 딱 시작을 했는데 어르신들하고 막상 딱 상담의 영역에서 만나는 건 내가 이 어른들을 좋아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잖아요. 라고 왔는데 일단 너무 젊어. 제가. 제가 너무 젊고 그러니까 어떻게 딱 들어와서 아유 노인 상담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2: 너무 젊어.
1: 이렇게 눈이 저게 뭘 하겠나.
2: 뭘 하겠어.
1: 이런 그 눈빛이 보이고.
2: 그렇죠.
1: 또 한 가지는 이 어르신들이 어떤 상담이 진행되려면 우리가 무료 상담도 있지만 이게 유료 상담인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예. 유료 상담의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내지 못하시면 가족들이 내야 되는데 가족들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냥 아유 뭐 이래서 돌아가시겠지. 왜 그런데 가셔가지고 우리까지 그렇지. 피곤하게 그렇지. 만드시냐고.
3: 그냥 사시지.
2: 다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무슨 쓸데없이 상담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렇죠. 여태껏도 잘 살아오셨는데.
1: 차라리 상담하는 이제 재혼해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예.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이제 막상 상담을 하면서도 이게 인생의 생활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살아오던 대로 살아왔고 상담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니까 그렇죠. 삶이 잘 빠르게 변하지 않으니 이분들이 조급증이 나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0년, 80년 삶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바뀌듯이 바뀌겠어요. 하나씩 바꾸어가면서 예. 삶의 부분들이 전체 속에 이렇게 스며들게 하면서 환경까지 이렇게 아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한두 번에 딱 약 먹고 진통제 먹고 딱 괜찮아지는 이런 걸 생각을 하셨던 거죠. 아니면 우리가 갑자기 뭐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어 하는 것처럼
2: 그런 거죠.
1: 앉은 눈이 일어섰어 이런 거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시니까 처음에는 욕하고 가신 분도 계셨어요. 이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은 상담 문화가 자리를 잡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숙련도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하면서 초기 상담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벌써 한 뭐 꽤 됐네요.
2: 그렇죠.
1: 네, 지금 벌써 20년 네, 넘었으니까 거의 뭐 25년 이렇게 됐죠. 네.
2: 그럼 초창기에는 정말 나 이거 왜 한다 그랬지 그래서 번아웃 되거나 아,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힘든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힘든 시간이 당연히 있는 게 상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소진이 너무 많이 돼요.
2: 너무 많이 뺏기잖아요.
1: 소진이 너무 많이 되는데 이게 소진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모르겠는데 노인 상담의 특징이 있어요. 상담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해요. 고령이시니까.
2: 네.
1: 질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암, 앓고 있는 과정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라 중간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정말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머리하고 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험이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붕 뜨는, 뇌가 이렇게, 뇌가 공중에 뜨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진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았고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려요. 그리고 어디 숨고 싶어요. 숨고 싶어서 다 때려치고 싶은데 약속한 내담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으니까 한 주 정도는 제가 빼요. 그때는 빼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방에 갇혀서 제가 안 나와요.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필요해요. 또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을 우리가 소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갑자기 몰려들었을 때 나를 약간 보호하는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어려움의 기간이기도 했고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긴 했지만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소진의 경우는 상담자들은 다 어차피 소진돼요. 뭐 연예인도 다 소진되고 그렇죠. 네. 목사님들 소진 이루 말로 할 수 없죠. 네. 성도들은 진짜 모르는 건데 목사님들은 갑자기 뭐 어디서 뭐 말씀이 한약이 되어서 이렇게 막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소진은 당연히 일어나는데요. 저는 지금은 소진을 다루는 능력은 생겨났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뭔가를 한다는 건. 근데 저는 일주일에 옛날엔 정말 풀로 상담을 했어요. 죽겠더라고요. 어르신들 상담은 특별히 이렇게 진척이 잘 빠르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일주일에 딱 이틀만 상담해요. 이틀만. 그전에는 아침 이분들이 부지런하시니까.
2: 그렇죠.
1: 6시 상담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 상담까지였어요. 그때는 정말 힘도 좋고 저는 뭐 4개 샘 솟는 정열 막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막 사명감에 막 불타가지고 불이 많이 꺼졌어요. 대신에 잔잔하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불이 저한테는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상담하면서 일주일에 2번 하면 어떨 때는 상담이 하고 싶어지게 돼요.
3: 그러니까 이제 번아웃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올인하는 사역이 아니라
1: 그렇죠.
3: 좀 사역 속에도 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1: 쉼을 많이.
3: 그것도 많이.
1: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뭐 우리 다들 매일같이 정말 달리기 하듯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지금 구TV를 보고 계신다면 맨날 일상을 달리기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2: 그렇죠.
1: 그런데 그게 교회에 대한 헌신이든 내 삶에 대한 헌신이든지 간에 이 항상 노래도 쉼표가 있어야지 아름다워지잖아요. 이 호흡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너무 바빠 그럴 땐 내 삶의 계획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바꾸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2: 그쵸.
1: 너무 어려웠는데 네. 두 가지 이유로 좀 바꾸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 아프니까 저절로 바꾸게 되고요.
2: 네, 그렇죠. 할 수 없으니까 예. 그거는.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욕 먹으니까 저절로 줄이게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살면 죽는다. 가족을 위한 삶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가족하고 지낸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갱년기를 겪고 있으니까 몸 관리도 이제 약간 심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너무 좋아요. 충분히 좋은 상담을 또 하게 되고요.
2: 네. 남편이랑은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1: 제가 쫓아다녔어요.
2: 보통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는데?
1: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2: 그래요?
1: 예쁘세요. 그러네요. 네. 아니, 저희는 그 신약학할 때 만났어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석사를, 뭘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서학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네. 네. 하나님하고 약속한 바가 있어서.
2: 네.
1: 들어갔는데, 아니, 이제 그, 갔더니 그 신학과에 조교 사무실에 네. 웬 남자 애가 앉아 있는데 이게 이마에 모범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극혐이거든요. 네, 모범생 네, 네.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2: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아유 저는 뭐 모범생이구나. 아유 쟤는 여자친구는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에 딱 들어갔더니 그 모범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했더니 수업이 이렇게 매주 진행이 되는데. 이거 똑똑하네. 그러면서 너무 또 친절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양반한테 애인이 있었고, 애인이 있었는데도 너무 마침 헤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 제가
3: 그
1: 또 이제.
3: 놓치지 않았어요.
1: 예, 제가 또 이렇게 상담에 대한 또 역량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 너무 힘들었지. 그렇게 보니까, 그래, 그럼 나랑 사귈까?
2: 연하예요?
1: 예,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죠. 예.
2: 아하, 예.
1: 예. 아, 그래가지고 뭐 우리 귀염둥이하고 예.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다가
2: 예.
1: 아유 그렇게 결혼했는데 우리가 사실 결혼할 땐 예. 좋아서 결혼하긴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결혼 딱 하고 나서야 제가 느낀 건 아이고 다행이다. 왜냐면 사실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2: 그쵸.
1: 결혼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2: 예, 예, 예.
1: 살면 살수록 너무 괜찮은
3: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
1: 이 남자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귀염둥이가 아직도 귀여워요.
2: 진짜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우리 집 귀염둥이는 어디 갔대요?
1: 어디 갔대요?
2: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조런을 얘기하잖아요.
1: 네네.
2: 우리 나이 되면은 조런할 거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조런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궁금했었어요.
1: 저는 조론을 원하시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당신의 조론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결혼은 알아요.
2: 네.
1: 이혼도 알아요.
2: 네.
1: 재혼도 알아요. 삼혼도 알아요. 그 사이 최근에는 조론이라는 게 들어갔죠.
2: 네.
1: 혼인을 졸업한다. 이런 네. 의미로 조론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 조론이 일명 한시적인 분리, 한시적 별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아유,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아유 내가 저 인간하고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악한 감정,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떨어져 있는 것, 미운 감정으로 떨어져 있는 건 별거라고 부르죠. 근데 조론이라고 하는 건 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2: 네. 예.
1: 3개월 이내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평소에 꼭 하고 싶었지만 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생애 휴가를 준다. 그런 차원에서 만끽하는 그 휴가를 위해서 내가 잠시 당신의 삶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2: 휴원이네.
1: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내 자신을 만끽하고 찾아가고 즐기고 그 기간을 위해서 내가 휴가를 주는 차원에서 조론이라는 걸 하는 거지 아예 떨어져 살면서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서로를 미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보기 아프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땐 조론을 하면 안 되고 상담을 받아야죠.
2: 그렇죠.
1: 그렇죠.
2: 예.
1: 그래서 조론을 하시라.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조론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조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지 안 합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결혼이 약간 예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어떨 땐 너무 지루하잖아요.
2: 그렇죠.
1: 저는 잘 안 조는 편인데 정말 흰자위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게 너무 정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떨 땐 너무 또 뜨거운 순간이 있고 근데 대부분 저 같은 모태신앙은 그냥 뭐 그런 매일 감사하게 살지만 그냥 아, 늘 온도가 비슷하거든요 괜찮아. 그러면 피크에 올라가고 다운이 되면서 느끼는 이 어떤 충만감 막 꽉 찬 느낌 모험감 이런 게 없어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업다운이 많은 건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생애에 아 우리 부부간의 역동성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별일이 없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재미가 없으니까 지루함이 가득 찰 수 있거든요 업다운이 많은 집은 갈등이 많고 지루함이 많은 집들은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이래서 고민 저래서 고민 그러니까 저희 상담업계는 늘 호황이에요 이런 의미로 그런데 조론을 한다는 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순간 동안 잠시 우리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새로운 브랜드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는 순간이 그 사람에게도 힘이 되고 의미가 되고 내게도 힘이 되고 의미가 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좋은 일이고 합한 일이다 그리고 괜찮은 일이다라고 저는
2: 조론보다는 휴곤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네요.
1: 뭐
2: 잠시 휴식기를 갖는 거니까.
1: 그쵸.
2: 조론 그러면 왠지 잘라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잠시 쉬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면 괜찮겠다. 제가 상담받는 것 같은데.
1: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아 우린 벌써 따로 산 지 오래됐어 이런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 각자 떨어져 있는 이들을 미워하는가? 전 하나님을 이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보다 그게 별거의 방식이든 떨어져 살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미움도 좀 줄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을 갖는다면 전 이게 오히려 서로에게 살리는 일이다. 같이 꼭 붙어 있어서 미친 듯이 고통받는 것보다 전 오히려 떨어져서 그 사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전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3: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1: 이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혼은 안 하면 좋죠. 그러나 하게 되더라도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이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 저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이혼한 그 과정이 정말 우리나라에선 밑바닥까지 가는 경험을 특별히 재판 이혼하신 분들은 밑바닥까지 경험을 하는데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제일 먼저 이들을 밀어내요. 저는 2중 3중으로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개인적으로 고통받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 고통을 받는 게 이혼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위로해야 될 대상 또 하나님이 가장 함께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혼에서서가 아니고요.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이혼하신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2: 네. 이렇게 귀염둥이하고 사시면 아이들도 되게 귀염둥이의 아이들이니까 귀엽겠네요.
1: 속은 무지 썩이죠. 돈도 무지 쓰고요.
3: 그래? 아니,
1: 평범한 애들이에요. 저희 애들은 그냥 뭐 저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존재감 없이 그냥 성장한 그냥 뭐 무리 없이 성장한 애였고 저희 남편도 뭐 무리 없이 그냥 성장한 사람이고 근데 뭐 저희 애들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성장했어요.
2: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3: 제일 좋은 거죠.
1: 근데 저는 좀 잘생기고 예쁜 아들, 딸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평범함을 주시고, 저희 양쪽 얼굴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걸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뭐 농담이고, 그냥 전 저희 애들의 그런 평범함이 좋고요. 네. 그냥 자기 삶을 잘 살아가니까 그냥 그걸로 땡큐예요. 전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3: 뭐 최고네요. 그 속삭이는 것도 없이.
1: 아유, 속 썩였죠. 왜 안 썩였어요? 그럼요.
2: 아유. 애들인데 속 썩여야죠.
1: 그럼요. 저는 인간은 원래 속 썩이려고 태어나는 그쵸? 존재라고 생각해요.
2: 속 안 썩이면 애들 아픈 거예요.
1: 그럼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패턴을 발견하는 거니까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3: 하나의 과정이죠. 성장하는 과정 속에.
2: 앞으로 기도 제목하고 계획은 어떤 게 있으세요?
1: 저는 그냥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좀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목회가 있어요. 그 목회가 뭐냐면 저는 상담하고 교육하는 게 제 목회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내담자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성장하고 성숙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앞으로도 할 거고요. 전 또 제가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에 거기 학과장으로 있잖아요. 저희 학생들이 750명이에요.
3: 어우, 그 많네.
1: 이분들이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또 집사님들, 뭐 하고 장로님, 뭐 권사님. 교회에서 다들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신도 치유받고 다른 분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에 대한 전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잘하려고 애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 현장에 들어가셔서 저는 이 교회 현장의 새로운 치유자로 다시금 교육받아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 잘 교육하고 이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치유자가 돼서 세상 속에 가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신앙의 마데카 소리 됐으면 좋겠다.
2: 아멘.
1: 아, 라고 그렇게
3: 네.
1: 늘 기도하고.
3: 네, 멋진 사역이시네.
2: 네. 네.
1: 제 사역이
2: 네.
1: 최고인 것 같아요.
3: 뭐 그러니까요. 목사님이시도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게 목회죠. 뭐.
1: 네, 너무 좀 감사해요.
2: 우리 개그맨 직업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상담 두 번째 쳐드릴게요.
1: 제가 볼 땐 큰 착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네. 왜냐면 개그맨도 상담받으러 오더라고요.
2: 아 그래요? 아 이게 누구죠?
1: 예. 누구죠? 어, so many 개그맨즈. 네. 네.
3: 네. 네. 아, 아,
1: 좋은 것 같아요.
3: 예, 뭐 유익을 주는 두 분 네. 너무 좋네요.
1: 그럼요. 네. 저는 개그도 전 제 2의 상담, 제 3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저는 우울증 환자들 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하고요. 개그 프로 하나씩 보라 그래요. 깔깔깔깔 웃고 그 다음번에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되게 웃기죠. 보통은 네.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먼저 깔깔깔 웃고 그다음에 기도하시라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웃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의미를 만들기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3: 네, 웃음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2: 네, 멋지시네요. 저는 오늘 선한 사람 한 분 만나고 헤어지는 게 너무 기쁩니다. 예, 우리 이호선 교수님을 만나서 누가 소개하라 그러면 선한 사람 찝어내야지 이런 느낌으로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교수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3: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늘 성령의 도우심 힘입고 수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멋진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가요?
1: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 조정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주제는 흥미진진합니다.
1: 네, 네, 오늘 그 여러분 그 원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0: 네.
1: 저는 이제 원주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습니다.
0: 어? 필리핀?
1: 아니요, 필리핀이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0: 네.
1: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그 조금 그 제가 군대를 다니던 한 93년도에는 좀 덜 그랬는데요.
0: 네.
1: 좀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더라고요.
0: 아, 지역마다 그 있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괴롭히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제주도 사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렇게 오래 살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면 살짝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하얀 곳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0: 구릿빛 피부,
1: 구릿빛 그 자연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네. 사람들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요.
0: 아 목사님도 제주도 분이세요?
1: 목사님 제주도 분이세요? 아유 이게 웬일이야? 그러세요? 아유 이게 저희 괜당들이 오셨네요. 이게 아유. 네, 아유.
0: 반갑습니다.
1: 아유, 이게 사투리로 진행한 후닥이에요,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0: 근데 그런 경험을 살다가 쭉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적. 네. 아니면 돈이 많아도 또 서러움을 당하는 적이 있어요. 너무 돈 많으면요, 이렇게 돈 없는 지역에 가면 괜히 이렇게, 아우,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또 교회에 너무 예쁜 집사님이 오면 그, 또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
1: 질투를 받아보신 경험이
0: 그렇죠.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 내 질투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질투를 받은 적은
1: 나 다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첫 순간부터.
0: 그렇죠. 그냥. 네.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사람 사이가 있는데 그런데 유난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누가 적이 없냐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강의를 했자면 인상이 참 좋은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아,
1: 인상이 좋은 사람.
0: 예쁘면 적이 생길 수 있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1: 네.
0: 갑자기 표정에 신경 쓰시는데요.
1: 갑자기?
0: 그럴
1: 표정만 이상하셨어요.
0: 하던 대로가 좋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좀 뭔가 그래요. 근데 최악은 이제 얼굴에 질서도 어긋났는데 인성도 안 좋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렇게. 그런데 누가 인상이 좋은가 하고 기업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본 결과 네. 나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매우 좋아요.
1: 어렸을 때 추억.
0: 어렸을 적에 추억.
1: 네. 저는 주로 엄마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하실 수 있죠. 네. 그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어렸을 적에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느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유아경영 그 자들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시는 수업인데,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60대 중반에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1: 60대 중반.
0: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이 시골에서 살았대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번 가을 운동회 때 3등 안에만 들면 내가 소를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너를 태우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아니 무슨 천하장사 싫은 얘기도 아니고.
0: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예. 흔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서 딱 3등 했대요.
1: 와.
0: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시골 분이니까 살짝 약주를 하시고 소를 가고
1: 학교에 오신
0: 거예요. 학교에 이렇게 오고 자기 딸을 이렇게 탁 태우고 그리고는 동네 어귀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3등이요! 근데 자기는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1: 아, 기분 좋죠. 네.
0: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정말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3등 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3등 한 게 사실 대단한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 그게 자기는 엄청나게 추억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한 십몇 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언제 죽냐면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 부모는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1: 살아계신.
0: 살아계신 거죠.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없는 집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나 부모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가신 거죠. 네. 사람은 추억이 매우 중요하고
1: 추억이 매우 중요하다.
0: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주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 자체가 추억이거든요.
1: 그렇죠.
0: 특별히 근데 어른들만 오시지 않고 오늘은 아이들도 왔어요.
1: 맞아요.
0: 심지어는 방송 중에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아이까지 왔어요.
1: 지금 모유 수유하러 갔어요.
0: 지금 하고 있습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안 계신 거군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비어 계시네요.
1: CBS에 앞으로 이제 유아 그 모유 수유실을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추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억은요, 사실 큰 돈 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1: 아, 돈이 안 들죠.
0: 네. 되게 조그만한 곳. 거기서 추억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기야 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귀가 들리는데도 대화를 안 하는 집이 많거든요.
1: 아, 그럼요.
0: 네, 아버지가 귀가 다 들리시는데도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해요.
1: 한 세 마디 이상 못 오고 그렇죠. 가는 게 있어요.
0: 그러면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1: 그냥 말은.
0: 네. 그러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은 몇 명입니까? 이거는 정보거든요. 근데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거래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그 얘기를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제 기적 같은 전화가 온 거예요.
1: 전화가?
0: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버지가 치과 병원에 가셔서 이제 그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가 살짝 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그 미안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집에 가면은 그 용돈을 저 엄마한테만 드렸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솔직히 몇 번 드려봤더니요. 아버지가 그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항상 지역사회를 걱정하시거든요.
1: 뭐 내기 윷놀이.
0: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분배하셔요.
1: 분배. 골고루. 좀 쓰시지.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미안하다고 한번 전화를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돈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그 어렵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젊기 때문에.
1: 젊기 때문에.
0: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갈 때도 한번 참 기분이 그렇고.
1: 맞아요.
0: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세 번 용돈을 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갔는데요. 서울을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1: 처음이에요?
0: 저희 제가, 아버지는 네. 배웅도 안 나가시고 뭐 마중도 안 나오세요. 그냥 아버지 항상 집에 계셔요. 그리고 아들이 가도 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그렇죠. 방에 고자리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뭐 문 밖으로 나오시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요.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뛰어나오시는 스타일이시고 네.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1: 그러니까.
0: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집이죠.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또 연골이 안 좋다고 공항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엄청 어색해요. 이게 분위기가.
1: 아니,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괜찮아요.
0: 그렇죠.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겠는데.
1: 하필 아버지... 어머니 연골이 그때만 써요.
0: 그렇죠. 그 어머니 빠지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이게 참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How are you?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제하고 제가 이렇게 의식이 생기고 나서 단둘이 어떻게 이렇게 길을 걸어본 적이
1: 없죠.
0: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뭐 서로 드릴 말씀도 없고 신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5만 원짜리 새로 나왔잖아요.
1: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신권을 봉투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생긴 게요.
1: 예, 예, 예.
0: 저희 아버지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1: 진짜로요? 진짜로.
0: 네, 네, 저희 아버지 예. 미국 사람처럼 생겼고
1: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그 아버님
0: 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엄마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엄마는 이제 그 엄마는 전형적으로 그 이렇게 그 정이 많은 한국의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정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몸 빼고 우셔요. 막동아하라잉. 그러면 이제 저는 주민등록증하고 티켓을 보여주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얼른 가셔. 제가 이래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제가 한 번도 아버지랑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공항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봐야 되나?
1: 뒤돌아야 되나?
0: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으면 한 바퀴 더 돌아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주민등록증하고 이걸 티켓을 보여주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떨리는 심장으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이렇게 딱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돈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침 이렇게 하셔가지고 쉬시더니 다 쉬시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 있는 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1: 와,
0: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1: 만약에 아버지가 보고 있었으면 정말.
0: 그럼 제가 울었겠죠. 네. 제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냥 가시는데, 한 1초, 2초 황당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버지 뒷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좀 심하게 내려앉아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노동률을 50년 넘게 하셔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펴지 못하시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수치를 당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요.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쁜 옷 입고 있다가 자빠져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순간 자빠지면 아프지도 않아요.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데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매우 시간이 느리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인데 전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마치 핀 조명을 준 것처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의 뒷모습은 부모가 보지 자녀가 보지는
1: 않죠.
0: 않는다는 거예요.
1: 자녀들은 그냥 가기 바쁘죠.
0: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철나는 때래요. 애 난다고 철나지도
1: 않는 거예요. 부모는.
0: 않을 수 있대요. 네. 저 애 셋 낳고 철 없는 분도 봤어요.
1: 아, 그럼. 저 둘 낳았는데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0: 그렇죠. 자, 애는 저 사모님이 나시잖아요. 제 사모님이.
1: 아, 그럼 평생 철 안 되겠네요.
0: 그렇죠. 남자는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들이 좀 살아보니까 철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는 것 같으세요?
2: 안 나요.
0: 안 나요. 안 나. 안 나. 안 나.
1: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0: 그렇죠. 네. 남자는 나이가 그 90 되면 철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 철이 나면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네, 그게 서른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오래 보면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는 아버지랑 사이가 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추억 만드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네. 추억을 만드는 데는요,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걸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오늘 모유수유했던 그렇죠. 우리 막내도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우리 큰언니도 그리고 우리 회의적인 둘째도
1: 회의적인 둘째
0: 네, 아까 큰언니는 만사형통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는 따분해! 따분해! 완전 따분해!
1: 아까도요 TV는 안 나왔는데요 신발 벗고 이렇게 한참 다녀오니까요 발가락 긁고 있었어요 이렇게
0: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추억입니다. 네.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원주에서 살 때, 에? 그때 우리 그 엄마랑 아빠랑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우리 거기 가서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이상한 그 한국말 잘하는 그 강사님한테 강의도 듣고 추억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면요. 서울에 큰 빌딩 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1: 그렇죠.
0: 그럼 시골에 초가집 짓고 살아야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느 날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됐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추억이 없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 교회와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3월에 제 고향에는 유채꽃이 핍니다. 빠르면 2월에도 피죠.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도 제주도라고 그러시는데 3월이 되면요.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좋대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한 2박 3일만 시간 내셔서 제주도 올레길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전학이 딱 2박 3일만 끊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보면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1: 아, 전화기가 그렇죠. 통화 안 된다고 해서.
0: 저희가 뭐 3일 뭐 원주를 비운다고 해서 뭐 원주의 어떤
1: 그렇죠.
0: 의정이 파행되거나
1: 생활 경제가 파탄
0: 네, 뭐 국회가 파행되거나 예. 국회는 원래 파행입니다, 지금. 지금 계속 파행이었고 뭐 앞으로도 힘든 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교인들끼리 단체로 2박 3일 저기 제주도 고향에 유채꽃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꼭 데려가십시오. 그리고요 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집 가지 않은 딸하고 네. 군대 가지 않은 아들하고 단 둘이 물론 처음엔 무척 어색할 겁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다시 넣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정말. 그래서 추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추억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추억은 중요합니다. 부부와의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남편하고 다투다가도
1: 그렇죠.
0: 그래, 그때 정말 남편이 내 젊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1: 그럼.
0: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이 그때는 더 나쁜 놈이었었어.
1: 그때 다 남았어, 내가.
0: 내가 이 인간을 제주도 올레길 가서 묻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아주 그냥 유채꽃으로 그냥 확 묻어버려야지, 내가 진짜. 아유, 나 더 화가 나네, 내가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아유, 아버지 주여, 정말 내가 정말. 아유, 정말. 유채꽃으로 때려버릴까, 그냥 저 인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사랑이 떨어졌을 때도 그 사랑을 반환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한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랑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1: 아, 진짜.
0: 그렇죠. 그러신 것 같으시죠?
1: 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관계예요, 사실.
0: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저희 집은 집안 식구가 막 집안에서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다 각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갑자기 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40대, 50대, 60대, 70대 아버지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왔어요. 그 아버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안 해주면 그건 문제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데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의 뭐를 씻을까요?
1: 발?
0: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대사가 어디나 비슷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대사 참 슬프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1: 없죠.
0: 없죠.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 씻기는 거를 자기가 내려와서 씻기지 말라고. 근데 참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건 최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추억 쌓기입니다. 이미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1: 그렇죠.
0: 아이들의 삶에 나비 효과가 됩니다.
1: 오늘 여기에
0: 그렇죠.
1: 오신
0: 오늘 여기에 조그만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냐면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조그만한 추억. 그리고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식사도 추억 있게 하셔요.
1: 그래요.
0: 한 10만 원짜리 뷔페 이런 거.
1: 오!
0: 그런 거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1: 이건 뭐 악몽일 것 같아.
0: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거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한 걸 먹어도 값싼 걸 먹어도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 맞습니다.
0: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소에 가고 화려한 데 살아야 추억이 생길 그렇죠. 거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 최고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미국 요리사들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런 왜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지금같이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먹었던 거래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해주신 걸 먹고 싶대요.
1: 그렇죠.
0: 물론 어떤 집은 어머니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1: 네네네. 네, 네, 네. 네.
0: 사방에서 탄식이 나오네요.
1: 탄식.
0: 권사님들. 우리 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뭘 먹는 거냐고 봤더니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2: 추억을 먹어.
0: 추억을 먹은 거래요.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먹고 산다고요?
2: 추억도 먹고 산다.
0: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2: 추억.
0: 추억도 주시고
2: 네.
0: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네,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1: 그렇죠. 네,
0: 조그만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추억을 주세요. 여보 선물이에요. 폭탄. 남편한테도 뭔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 꼭 소개하고 싶은 건 멋지게 하지 않으시려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그렇죠.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약간은 어색하게. 약간은 이렇게 좀 어색한 게 좋아요. 너무 원주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막 그냥 말씀 차차차차 하면 이거 안 좋아. 조금은 뭔가 공간이 있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구나.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까매졌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과 우리 교우분들과 가족과 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같은 글자인데
0: 네.
1: 이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목으로 들려드리는 말은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0: 오늘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1: 고통이 있어야 네. 소통이 된다.
0: 네. 네. 그렇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 네.
0: 혹시 보셨습니까?
1: 네.
0: 그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1: 옷장. 장롱 속으로 들어가요.
0: 장롱 속. 장롱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1: 옷장.
0: 장롱은 좀, 네. 장롱은 뭐 좀약 있고 이런 데니까. 이제 옷장 속으로 요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1: 네.
0: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영국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1: C.S. 루이스.
0: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영국의 석학이고
1: 네.
0: 또 강의도 잘 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그렇게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1: 고통의?
0: 고통의 문제.
1: 문제.
0: 네,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에 개인적으로 제 삶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한 2, 3년 됐는데 크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 책에는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1: 그렇죠.
0: 그렇죠?
1: 있죠.
0: 그 우리 여학생들도 고통스러워요.
1: 네.
0: 뭐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막, 장난이 돼요. 장난이. 장난이 심해져.
1: 몸 자체가 장난꾸러기가 돼.
0: 그렇지. 에버랜드야. 어디서 에버랜드를 하려고 막. 그리고 막 이제 그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예뻐요.
1: 그럼요.
0: 캠퍼스에 보면 여학생들이.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그 막 화장해도 막 이렇게 좀 막 추하고 막.
1: 추워.
0: 막 어두운 밤길에도 안전하고 막.
1: 아무도 안 건드리고.
0: 이게 짜증나.
1: 네.
0: 아 진짜. 그리고 이제 취업도 불투명하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학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2: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0: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네. 대학 나온다, 그 대학 나온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극과 나온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2: 않죠.
0: 않는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고 있대요. 저도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그런데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신이 있으시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건 좀 논리적인 내용이니까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1: 네. 자, 좀 학교, 어렵네요. 네,
0: 학교 졸업한 지 꽤 된 학생들도 네. 집중해 주세요. 자, 신, 즉 절대자께서 계시고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고 절대자가 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냐라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오퍼가 있어요. 오퍼가 나에게 있어요. 나 사귀는 오퍼가 있어요. 근데 그 오퍼는 매우 전능하고 그 오퍼는 나를 사랑해요.
1: 아, 전능하고.
0: 네? 근데 그 나에게는 왜 고통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핸드백이 없냐는 거예요. 네? 나는 왜 핸드백이 없고 나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검은 봉지 들고 와야 되고 막 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는 고통이 있어요.
1: 생각지도 않았던.
0: 네, 내가 예상하지 않았죠.
1: 그렇죠.
0: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 온다고 해서 전 여대생이 올 줄 알았는데
1: 생각지도 못했던
0: 이런 어려운 고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네? 이게 뭐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 될 줄 알았는데
1: 그렇죠.
0: 취업 안 됐단 말이에요.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리고 세상에는 두 번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나 정말 그 오빠랑 사귀지 말고 그때 진짜 다른 오빠랑 사귀었어야 되는데 나 그 군대 가지 말고
1: 맞아.
0: 나 그때 선택에 있었는데 내가 그 자매를 선택하고 내가 그 형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대학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장소 내가 간 거야.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요. CBS 여기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왔어. 그런데 막 필리핀에서 오신 강사님이 막 왜 이렇게 남자들만 왔냐고. 짜증나 진짜. 너도 필리핀으로 돌아가. 뭔가 내가 선택했어요. 전공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했죠.
0: 그래도 내가 했어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나 이 전공 선택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나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았던 내 친구는
1: 더 잘 돼.
0: 더 잘 되고 더 괜찮은 자리로 가는데 나 그때 그 친구보다 더 괜찮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맨날 그냥 맞아. 그 저기 뭐야 그 동창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그냥 화가 나 있어.
1: 그렇죠.
0: 그때 걔 진짜 나보다 완전 진짜 얼굴에 질서 어긋났는데 진짜. 그냥 걔 남편 날 잘 만나가지고 그냥
1: 맞아.
0: 압구정동에 빌딩 짓고 그냥. 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아유 내가 복이 없어 그냥. 근데 그 인간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선택해.
0: 자기가 선택했어. 어.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 맞아.
0: 그놈 B형이라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니네 애비 B형인 거 모르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선택했네.
0: 자기가 선택했어. 자기가. 그래서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선택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2: 어쩔 수
0: 받는
2: 없지.
0: 고통이 있다는 거. 저는 그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30 가까이 사셨죠? 아니에요? 얼굴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고통스럽게 많이 살아도 그래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고통을 아는 얼굴이야. 이게 지금 마냥 그 마냥 햇살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뭔가 얼굴에 무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봐요. 짝 그럼 25살. 25살은 살았죠?
2: 예. 네. 거긴 되게 해맑아지시네요.
0: 기준적으로.
2: 기준이 한 5년 내려오니까.
0: 왜냐, 지금 27 언니가 있거든요. 지금 27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anyway.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뭔가 내가 그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때가 사람마다 있어요.
2: 맞아요.
0: 저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몇 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을 두 군데를 나왔거든요.
2: 어?
0: 어려우니까요. 요즘에 대학 한 군데 나와서 안 돼요. 이제 제가 그 경희대학을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해병대를 나왔어요.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2: 남자만 가는 대학.
0: 형님. 그래서 저 거기를 갔어요. 제가 지원했어요.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훈련소에서 저는 급속되는 후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패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보통. 근데 해병대는 뺨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2: 아, 양쪽에서요?
0: 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밀려나는데 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와. 그리고 막 구두끈으로 이렇게 구두끈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구두끈이 길잖아요. 네. 그걸 뭉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2: 그렇죠.
0: 이런 걸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2: 와.
0: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패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교관실에 하나 들어갈 때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냥 보통 일반 사회면 이렇게 똑똑해서 똑똑 이러면 되잖아요.
2: 들어와.
0: 예, 그렇죠. 그럼 예, 그럼 뭐 들어가면 되는데 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이게 뭐 말이야? 뭐야 말이 뭐야?
2: 진짜요?
0: 예, 들어가도 좋냐고.
2: 들어가도 다시.
0: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룰이 엄청 많고 사람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기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2: 그렇죠.
0: 사회에서. 아 이제 안 되겠다.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 간다고 하기 가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마음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얘기 못하고 이제 동기한테 야 네가 먼저 간다고 얘기 어? 네가 빨리 교관실 가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2: 들어가도 물어봐도 좋겠어.
0: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너 얼른 네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가도 된다. 그러면 저도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갔는데, 교관실에서 나왔는데, 파트라슈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파트라슈. 맞아가지고.
2: 거기 그 친구 안 그랬으면 김창호 선생님이.
0: 제가 그랬죠.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와 여기서도 이런데 그때 2년 2개월이었는데
2: 그렇죠.
0: 앞으로 2년 2개월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또 돌아갈 수 없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군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최소한의 선택을 했어요.
2: 네.
0: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왜 돌아갈 수 없었냐면 전 해병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그 전문대.
2: 네.
0: 완전 겸손한 전문대. 막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 그런 전문대를 쳤는데 제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해병대 간 거예요. 근데 해병대까지 가서 적응 못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해병대 간다고 삭발하고 갔거든요. 해병대가 삭발입니다.
2: 아주 강렬하게 깎고 가셨군요. 네.
0: 그리고 육군은 이제 스포츠로 가도 그렇죠. 괜찮은데 해병대 완전히 다 삭발이었거든요. 머리까지 다 삭발하고 막 친척들한테 돈 받고 막 또 교회에서 뭐 기도해 주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영혼에 그렇죠.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심리학에서는 그 쪽팔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제 하는 거죠. 돈 다 받고, 예? 근데 갔는데 그거 적응 못하고 오면.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 신앙이 있었지만, 네.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고 조금 용기가 있으면 전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저는 계속 교회에서 그냥 가스펠만 부르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욕이 반이에요. 막 뭐 시베리아, 뭐 십장생, 뭐 개나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1: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0: 그렇죠. 사람의 대우가 아니잖아요.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과연 2년 2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취직이 안 되거나 졸업해도 내가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느낌이 계속 지속될 거야. 그렇죠. 라는 느낌. 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거야. 내 삶은 계속 이렇게 안 풀릴 거야.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네, 그건 마치 우리 여학생들 오빠 사귀어 본 사람 다 알아요. 오빠가 처음에 잘해줘요. 그때 여학생들은 착각하죠. 이 오빠가 나에게 계속 잘해줄 거야. 사귀어 보면 계속 잘해줘요. 오빠가 변해요? 변한 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1: 아, 처음에 그 좋아했을 때가 네, 미쳤던 거예요.
0: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오빠가 나에게 영원히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 것처럼 이 청년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1: 착각이다.
0: 근데 희한합니다. 이 말을 모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똑같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져요.
1: 그렇죠.
0: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1: 맞아요.
0: 너무 힘들어요, 막.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속도 모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1: 너 얼마 있으면 벌써 제대야?
0: 그렇죠.
1: 뭐 이런 거 있잖아.
0: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자주 나오냐? 와. 지긋하게 있어. 사실 그 군바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손꼽아
1: 그날만을 네, 기다려.
0: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 군복. 그냥 이거 멋지게 다려면 멋지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착각이죠. 예, 언니들은 멋져하지 않습니다, 군복. 예, 근데 그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시간이 되게
1: 빨리 지나가고
0: 빠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군인에게는 시간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매우 느렸어요. 매우 느렸어요. 우리 교수님 여군 갔다 와서 알고 있어요. 매우 느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무언가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이쁘게 입고 왔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그냥 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1: 그냥 네. 생각 없이.
0: 특별히 손가락 가리키지 않겠어요, 제가. 네.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네. 근데 오늘 뭔가 좀 차려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1: 그러게요.
0: 막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막 구두에다 그런 여학생들은 이렇게 꼭 많은 사람 앞에서 자빠져요. 희한해.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면서
1: 거의 정지.
0: 그렇죠. 내가 떨어지는 것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도 들려.
1: 그래, 맞아.
0: 완전 쪽팔리게.
1: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0: 그렇죠. 그런 경험 여학생들 하셨죠? 네. 이쁘게 차려. 근데 안 이쁘게 차려입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 너무 차려입고 막 그러면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실제 고통이 계속돼요. 희한해요. 네. 여자 여학생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면 남학생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럼 다시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하게 돼요.
1: 맞아요.
0: 네. 그런데 이제 안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오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면 다음엔 여기다 실밥을 만들고 싶어. 실밥을. 세상에는 다 그런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여러분,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군대 교회를 가게 됐어요.
1: 군대에서?
0: 군대 교회를 갔는데 맨날 뭐 남자들끼리만 막 해병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이제 어느 날 위문 공연단이 온 거예요. 남학생들 아실 거예요.
1: 나중에? 네?
0: 위문 공연단. 그 막 그 자매님들이라는 분이 막 그 치마에다가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막 완전히 막 아니, 분위기가 종교 집회가 아니라 어떤 그 이교도의 창시 같은 그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바꾸면서 막. 근데 그날은 또 그분들이 또 맛있는 걸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1: 아이고.
0: 네.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엽서, 그러니까 무슨 종이 같은 거였어요. 뭐 순서지. 근데 그 순서지를 보는데, 아, 그냥 세계에 기억 남을 만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목은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어떻게 된 갈매기 떼들이요?
1: 굶어 죽게 된.
0: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포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포구의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점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 그냥 이유도 없이?
0: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마리, 두 마리. 그 다음 나중엔 떼거지로. 계속 갈매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병이 도나.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나왔어요. 그 마을이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새우를 잡아다가 포구에서 이렇게 털면 비둘기들이 옆에 있다가 그거 이렇게 좀 나머지 떨어지는 거.
1: 그러니까.
0: 쫙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1: 별 어려움 없이.
0: 별 어려움 없이. 쫙.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포구를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이제 자 보세요. 그 포구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다면 이게 비둘기 세대로는 엄청나게 바뀐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구를 옮겨버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거 떨어진 거를 먹어야 되는데 쫄짝쫄짝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전에는 먹었는데 이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법을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1: 그 전 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저기다 털면 저거 주워 먹어.
0: 그렇죠. 그 털면 주워 먹어.
1: 저거만 보면 돼.
0: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없고 새우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1: 그 잡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0: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좀 털어주면 그거 이렇게 먹었는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1: 그렇죠.
0: 많이 뽑았거든요. 네. 쓸데없는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1: 그럼요. 네.
0: 근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만 뽑습니까?
1: 정말
0: 필요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필요해도 좀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쪼적쪼적 주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재 아니면 뽑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되면 각종 회사에서 그 사람을
1: 데려가려고 하죠.
0: 네,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면 창업해버렸어요. 창업.
1: 그러니까.
0: 사람들이 알아주면 돼요. 네. 그럼 우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직접 사냥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영화 아바타 보셨죠?
1: 아바타.
0: 네.
1: 보셨어요? 아바타는 죄다 보셨어요. 그죠?
0: 우리 학생들 봤어요?
4: 네. 네.
0: 어떤 오빠하고 봤어요?
1: 어떤 오빠? 다 보여줬죠?
0: 그렇죠. 네. 자, 아바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장면 나옵니다. 그 이렇게 그 공룡 같은 새 있죠? 그 새를 타려고 해요. 그렇죠? 그때 그 남자 아바타가 여자 아바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공룡을 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뭘 하라고 해요? 교감. 뭘로 교감해요?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코털요? 코털로? 머리로 이렇게 교감을 하죠. 여러분, 교감해야 돼요. 세상은 절벽과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룡들 있는데 찾아가려고 되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간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1: 그렇죠.
0: 어떤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1: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0: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하려고 막 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담다들아, 담다들아, 야, 오빠 다 갚으게, 씨다. 야, 오빠 못 믿냐? 나도 안 믿어, 씨. 그,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자들분들?
4: 아니요.
1: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0: 선생님, 그렇게 사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서 정말 그 저 절벽 같은 데서 그 새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고르라 그래요. 골라라. 그리고 교감해라. 이건 완전 인생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한다고 반드시 되진 않아요.
1: 그렇죠.
0: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 자는 그 다음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선택하셔요.
1: 그래요.
0: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일까요? 안 할 여자일까요?
1: 만약에 안 할 여자라도
0: 네.
1: 못할 여자라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0: 뭔 말입니까 이건? 아니 저랑 이렇게 오래 파트너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아 정말 이게 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1: 잠깐 그 여자가 떠올라가지고 잠깐만 넘치댔어요 제가 정말.
0: 하도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자랑 나랑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삶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보면
1: 그렇죠.
0: 그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본 건 내 몸과 마음에 길이 난다고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아닐 수 있어요. 이 직장이랑 아닐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용한데 가서
1: 맞아요.
0: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귀인이 나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삶을 살아보는 방식이에요.
1: 그렇죠.
0: 내가 사람과 사랑하는 방식. 내가 내 길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떠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했던, 내가 그 그렇죠. 직업을 대했던 그 삶의 방식과 그 법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직업이든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가 호락호락하게 등을 내어줄까요?
1: 아니죠.
0: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자 아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직업, 진정한 자기의 재능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처럼.
1: 그렇죠.
0: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기 싫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직업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탈 수가
1: 없죠.
0: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바위를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새를 못하면 자기가 그 험한 곳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오파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절벽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오파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예? 그 오빠와 만날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그런 오빠가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빠 등에 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르세요.
1: 스스로.
0: 예,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1: 아바타 좀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자고요.
0: 스스로. 왜 이 오빠한테는 2D, 저 오빠한테는 3D를 보냐고요. 뭐 하자는 거야.
1: 왜 사람 차별하냐고 왜.
0: 진짜. 자기가 돈 내서 안경 끼고 보라고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누구 덕 좀 봤으면 좋겠다.
1: 맞아요.
0: 아, 나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전요 해외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1: 맞아요.
0: 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연수 어떻게 가게 됐어? 네. 아, 뭐 캐나다에 자기 삼촌이 있다는 거.
1: 맞아요. 친척 중에 네.
0: 누구는 뭐 뉴욕 예 뉴욕에 네. 자기 뭐 작은 아버지 있다 그러고. 근데 막 저희 집은 막 그냥 작은 아버지 고모 이모 저기 목포 해남 완도 막 진도 뭐 진도께 살 일 있어요 지금 진도 뭐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 그때 완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군요. 진짜 완전 짜증 나. 그때쯤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평생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1: 그렇죠.
0: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평생 누구의 덕을
1: 보려고 하겠죠.
0: 자, 여기 더 중요한 말이에요. 보려고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1: 아, 무조건.
0: 그렇죠. 자,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는 건 자기 능력이 지금
1: 없다.
0: 없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덕을 봐야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덕을 봐야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덕을 보게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없지만 예? 다른 사람이 우리의 덕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먼저 변할 뿐입니다. 예. 환경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살은 갑자기 빠지지 않아요.
1: 안아요.
0: 예? 갑자기 쪘다고요? 다 뻥이에요. 예? 어디서 오빠한테 그런 뻥을 치고 난리예요 지금?
1: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신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중국 한약 먹었다고 뭐 그런 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갑자기 찌지도 않고 갑자기 빠지지도 않아요. 환경이 먼저 바뀔 거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출신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버리세요. 우리 학교는 왜 나 안 도와줘?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게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어주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린 젊은입니다.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PD님에게 귀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PD님이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1: 네. 한 번도 고기 산 적 없어요.
0: 덕을 보고 싶은 건가 봐요. 고기는 덕을 보고 싶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1: 네.
0: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인데 예.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덕을 보게 만들고 예.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덕을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신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신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1: 여러분들 스스로.
0: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매우 중요한 키를 하나 주셨고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덕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에스프레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맡겨둔 커피 문화. 누군가가 자기 커피를 사 먹으면서 커피 한 잔 값을 더 계산해 두는 거예요. 그 영수증을 벽에 붙여두고 가면 다음에 올 누구라도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기분 좋은 낭만, 우연을 선물 받는 거죠. 누가, 언제, 왜 남기고 간 건지를 물으신다면 글쎄요, 그게 꼭 중요한 걸까요?

내가 두고 온 마음 한 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다면 글쎄요. 저는 오늘은 커피를 한 잔쯤은 남기고 싶은데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이에요. 로마 위드 러브 중에서 봅 봅의 3 times 보사

최강의 영화음악입니다. 영화 샤인,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파리넬리의 음악이었어요.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카운터 테너 데릭 리 레이긴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카운터 테너라는 것은요, 팔세토라는 창법을 이용해서 여성의 음역대를 소화하는 남자 성악가래요. 우리 시작할 때 카페 소스페소라는 이탈리아의 맡겨둔 커피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네, 낭만 커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갓 데운 낭만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드세요. 저 예전에 커피숍을 했었어요. 그때 이 카페 소스페소라는 말을 듣고서 따라했었어요. 여유커피라고 이제 선 결제해놓고 이제 손님들 중에서 커피값이 없으신 분들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해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체면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재미삼아 드시는 분들만 계속 드시고 해서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쁜 이름을 담은 밥이면 참 좋겠다. 네, 네, 너무 낭만해서 현실로 가나요? 네, 어르신들이나 네, 아이들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이 있는 그런 분식집이라든지 밥집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요. 2535님, 텀블러에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담아 종로로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참 좋네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계절을 곱씹다 보니까요. 저는 여름만 좋아하고 가을을 약간 미워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센치해지곤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계절이 참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을 몇 번째로 좋아하는 계절이세요? 누구나 한 번은 길을 잃고 누구나 한 번은 길을 만든다. 명대사죠? 영화 와일드 중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콘도 파사까지 두 곡입니다.

0: 영화를 위한 음악인지 음악을 위한 영화인지 모를 만큼 보고 듣는 맛이 있었던 영화죠. 드림걸즈, 제니퍼 허드슨의 Love You I Do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줄리아 로버츠와 더먼 멀론이 주연의 영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중에서 아니 디프랑코의 Wishing and Hoping이었어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얘기 안 할 수 없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의 결혼식을 앞두고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면 어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니 이때까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런 경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러브 액츄얼리도 생각나네요. 시작할 때 미처 못한 고백을 또 하잖아요. 이렇게 스케치북 고백으로 이나프 하면서 이걸로 충분해 이러면서 네. 아 저는 만약에 몰랐어. 내가 몰랐는데 이 친구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나 봐. 마음이 너무 이상해.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러면 전 그냥 이제 이날로부터 잠수 타겠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근데 요즘 클로즈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 솔직한 게 다 좋은 것인가? 저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또 아 그것만은 아니다.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 그래요. 끝까지 마음에 묻어두면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뭐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신랑 신부 모두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갑자기 굉장히 저기 힘들어지네요.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가깝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늦을 때가 있죠. 우정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도 잃을 뻔하면서 그러고 나서야 알게 되기도 하고요. 참 사람마다 속도가 참 다르니까 이것도 참 신기해요. 줄리엔과 마이클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오랜만에 이 영화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요. 영화 라라랜드 중에서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이 함께한 A Lonely Night. 이 노래 듣기 전에 영화 바그다드 카페에서 한 곡. 사막 가운데 있는 낡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야스민과 브렌다가 떠오르는 노래죠. 제베타 스틸의 Calling You.

007 스카이펄, 아델의 스카이펄 들으셨습니다. 메구미님, 저는 강디가 하는 연극 보러 가고 싶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연극 관람 겸 나들이도 많이 계획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우와, 이분한테 되게 반가운 소식 될 것 같은데. 10월 6일 다음 주 화요일에 연극 클로저팀이 영화음악에 놀러 올 예정이에요. 레디 역의 배우 오만석 씨와 댄 역의 이도윤 씨, 그리고 안나 역인 저도 당연히 나오겠죠?

빌 메들리와 제니퍼 완즈의 The Time of My Life, 영화 더티 댄싱에서 조니와 베이비가 여름 내내 연습한 춤을 선보이는 장면에서 흘렀던 곡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 중에서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 For My Love였습니다. 휴그랜트가 영국 총리로 나왔었죠? 러브 액츄얼리. 와, 이 영화도 엊그제 같은데.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니까 그렇게 오래된 영화 같진 않지만. 여튼 휴그랜트 영국 총리로 나왔었는데 관절을 누비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흘렀던 곡이 바로 방금 들으신 점프였어요. 휴그랜트 인터뷰 보니까 리허설도 없이 찍는 바람에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하던데. 여튼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면이 영화에서 제일 사랑받는 순간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색해서 더 사랑스러운 춤. 이거는 연출자의 신의 한 수 아니었을까요? 왜냐면 어색함은 잘 흉내내서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성공하셨네요. 참 매력 있었는데. 틈새책방님,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본 뒤로 무척 가깝게 느껴지네요. 저는 출판사에서 일해요. 원고 작업하면서 주중엔 늘 최강의 영화 막 듣는데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가끔 피식 웃기도 해요. 늘 다정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시겠네요. 노래 들을까요? 테일러 핵포드 감독의 영화 어게인스트 올 오즈 중에서 필 콜린스 어게인스트 올 오즈. 그 전에 먼저 영화 앵커맨 2 중에서 한 곡 들을게요. 얼스 인 댄 파이어의 After the Love Has Gone, 사랑이 떠나간 뒤에입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오늘은 4359주년 개천절입니다.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처럼 쑥과 마늘을 단연간 복용해서 완벽한 인격체가 된 저 한동주는 전 세계인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오늘도 좋은 음악들로 온 세상을 아름다운 향기로 물들이겠습니다.